왜? 우리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 수직이었으니까, 아, 각각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IT, IE, IF는 이 원의 반지름이 되고, 그래서 길이가 어떻다? 같더라라는 성질이 가볍게 유추가 돼요. 그래서 내심이 뭔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찾을까? 우리 외심은 어떻게 찾았죠?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심은 뭐의 교점일까 하고 봤더니, 내심은 각입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 즉 각 A의 이등분선, 각 B의 이등분선, 각 C의 이등분선을 쫙 그려봤더니 걔네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바로 내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심은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점 I가 삼각형 ABC 내심일 때, 각 X, 각 Y, 각 G 더하면 90도래요. 뭐야 이거? 외심에서 봤던 건데요. 외심에서도 각 X, 각 Y, 각 G 더하면 90도였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같은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달라요. 외심에서 하나씩 더했을 때 90도가 나왔던 이유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으니까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X, X, Y, Y, G, G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각이 같아요. X, X, Y, Y, G, G. 따라서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 꼭 알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 비슷한 그림 나온다 했잖아요. BIC가 외심에서는 정확하게 두 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심에서는요, 두 배가 아니에요. 두 배가 아니라 조금 식이 복잡해요. 90도 플러스 2분의 1각 A가 나옵니다. 즉, 각 A를 절반으로 한 다음에 며칠 더해라? 90을 더해라.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점 A에서 I 지나는 요런 반직선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보니까, 왼쪽에 이각 BID 부분은 검은 동그라미와 X의 합으로 나타나지고요. CIT 요 부분은요, 흰 동그라미와 검은 동그라미의 합으로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X 하나, 검은 동그라미 하나, 흰 동그라미 하나 더하면 90도가 나왔죠. 따라서 저 각은 검은 동그라미 하나에 90도의 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검은 동그라미가 결국 뭐가 된다? 각 A의 절반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두 가지 머릿속에 유념한 상태로 내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져보러 갈게요. 자, 점 I가 삼각형 ABC 내심이라고 했을 때,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를 쳐라. 해볼게요. 내심이니까, 아, 내접원의 중심이네? 그럼 어디까지 거리가 같았더라? 변까지의 거리가 같았더라. 외심하고 막 헷갈리면 안 돼요. 변까지 거리가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심은 어떻게 찾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더 이상 할수 있는 얘기는 없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없었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그건 외심의 성질. 그 다음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것도 외심의 성질.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두 삼각형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외심과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이야기. 삼각형 ADI랑 BDI랑 합동인가요? 아니에요. 얘는요, 언제? 외심일 때 합동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AD랑 BD랑 길이가 같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얘 또한 외심일 때 길이가 같아요. IT, IE, IF는 길이가 같나요? 그렇죠. 이건 내심의 고유한 성질이었고요. DBI, DBI, 요각 X, 요 부분과 EBI, 요 부분은 각의 크기가 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요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심이래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내심이다. 오케이. 여기, 여기, 또, 요렇게 수성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갔고요. 우리는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ID의 길이는 2cm, IBE의 크기는 여기 20도. 요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내심이래요. 그러면은 X의 값을 찾아라. 오케이, X. 이거 뭐야? 이등변이네. 32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자, 외심의 성질이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X는 35. 요렇게 가져야 돼요. 자, 12번. 이 그림. A의 두 배니까 X는 160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외심과 헷갈리지 않고 각 X의 크기는 이각 A 절반 40도에다가 우리는 90도를 더했더라. 따라서 각 X는 130도. 요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심 설명해 볼수 있고요. 자, 14번. 별표 치고. 자, 내심에선 요런 재밌는 문제도 나와요. 자, 내심일 때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찾죠? 여기가 5, 7, 10 주어진 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는 건 뭐냐면, 얘를 왜 A, D와 B, D, B로 쪼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X도 B2랑 CE로 쪼개서 구해볼까? 이런 힌트를 얻자는 거죠. 쪼개서 구해볼까? 아직 잘 모르겠네? 그럼 내심의 성질을 활용해봐야겠다. 내심은요, 변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그 길이가 전부 같대요. 아직은 뭐 감이 잘안 와요? 그러면은 각 꼭지점까지 연결을 할 건데 이 각각의 선들이 뭐가 된다? 아,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 된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그래서요, 여기 합동이고요. 여기도 합동이고요. 여기도 합동이래요. 그래, 합동인 거 알겠어요. 근데 합동이면 뭐가 되는데요? 하고 봤더니, 대응변이에요. 여기 B부터 E까지는 7이고요. 대응변이에요. AD랑 AF, 여기까지 5고요. FC, 10에서 5 빼면 여기도 5고요. 여기가 5라면 CE도 5래요.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5 더하기 7이니까 12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아, 요렇게 다 같구나. 이런 재밌는 문제도 내심의 성질을 활용하면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삼각형의 내심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 세 선분이 만나는 점으로 찾을 거래요. 사실 다시 얘기하면 내심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린 대답해야죠? 뭐라고? 내심은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의 질문. 여기서 외심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외심은,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외심. 외심은 뭘로 찾냐? 바로 5번으로 찾습니다.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으니까, 이 5번이 바로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3번은 외심의 성질이 되는 거죠. 이등변이네요. 여기 길이도 같더라.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8번.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20도, 35도. 각 A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배운 거를 막 활용합니다. 이거 문제 풀려고 보니까 이미 여기서 20도, 35도 줬으니까, 아, 여기 크기만 알면 될것 같은데. 여기 크기가 몇 도지? 55도니까 여기가 125도가 돼요. 그럼 우리는 내심, 요 BIC와 각 A의 크기와의 관계를 알고 있죠. 두배 아니죠? 두배 아니에요. 90도에다가 2분의 1의 각 A를 구하랬어. 오케이. 90도 넘어가면 2분의 1각 A가 35도래. 따라서 각 A의 크기는 70도래.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했어요. 잘했는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 I랑 A랑 한번 이어볼까요? I랑 A랑 이으면, 여기도 내각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 점점. 여기 20도, 20도. 여기 35도, 35도. 느낌이 오죠? 점 하나, 20도 하나, 35도 하나. 다 더하면 몇 도? 90도. 그러면은

점 하나의 크기는 35도다. 그럼 35도가 정답이 아니라 가계인은 그 2배인 70도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신. 뭔가 지금 느낌이 계속 오고 있나요? 자, 6번. 자, 내신에서는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자, I, B, C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밑변이 B인 건 알겠고,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 요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를 몰라요. 높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높이를 직접 구해야죠. 근데 이 높이, 잘 보면, 이거 뭐죠? 이 네저번에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즉, 이세 변의 길이가 전부 같아지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이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하게 이 친구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보자면, 사실 얘가 밑변, 얘가 높이기 때문에, 뭐, 눕혀서 보면 밑변 높이, 이렇게 똑바로 보면 밑변 높이죠? 어쨌든, 이 넓이는 12 곱하기 5 나누기 2여서, 6, 5, 30이 되거든요? 근데 이 넓이는 이 삼각형으로 쪼개 볼수 있어요. IA, IC, IP. 이렇게 나눠서 요 밑에 하늘색 삼각형, 그 다음 요 위에 초록색 삼각형, 여기, 이렇게. 각각의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요. 이 각각의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삼각형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쓸수 있으니까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 저 왼쪽에 IAB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얘네를 싹 정리해주면요, 쭉 더하면 결국엔 15R이 되는 거고, 15R이 30이 되네? 오케이. 아래 값은 2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심을 활용하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네저번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요. 자, 7번. 자, 얘는 문제에서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내심이고, 길이 같고, 평행이고, 둘레의 길이 주고, AB의 길이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자, AB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정보가 많은데 뭘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씩. 일단 내심이라니까 내심은 어떻게 찾더라? 가계 이등분선.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가계 크기 같고 여기랑 여기 가계 크기 같고. 내심 썼어요. 그다음 AB가 AC랑 같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다음에 평행하대요. 둘이 평행하면 뭐가 좋은데요? 둘이 평행하니까 쓸수 있는 거 각이죠. 억각.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X. 찾았다. 뭘 찾았죠? 이 삼각형 이등변. 이 삼각형 이등변. 이거 가지고 뭘쓸 건데요? 하고 보니까 요걸 괜히 준게 아닙니다. 둘레의 길이가 18cm다. 뭐가? 이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잘 보면은 두 가지 파트. A부터 I까지 갈수 있고요. E를 지나서 I까지 갈수 있는데, 요 왼쪽에 ADDI는 ADDB, 즉 AB의 길이와 같은 거고, AEEI는 AC의 길이와 같아져요. 즉, 둘이 더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되더라. AB 플러스 AC가. 근데 AB랑 AC, 자세히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둘이 같네. 아, 오케이. 두 배의 AB가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18cm 나누기 2니까 정답은 9cm가 되더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도 많은데 이거 정보를 다 써서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냈다. 이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엔 내심을 만들기 위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평행이라 억각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요두 가지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시험 대비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AB, AC 이등변 삼각형에서 OI가 외심, 내심일 때 OB와 요 사이의 각을 구하래요.

사이의 각을 구해라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뭐요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겠죠. 즉 ABI를 찾아서 ABO를 찾아서 둘이 빼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외심의 성질도 써야 되고 내심의 성질도 써야 돼요. 그럼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O부터 A까지 이어주면요, 이 좌우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내심이 외심이니까 요 OB, OC, OA 길이 같아서 SSS 합동. 즉 하나당 몇 도? 26도. 26도인 거 찾았으면 거의 끝났어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작은 부분 OBA가 26도거든요. OBA가 26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ABI 요큰 각이거든요. 요큰 각은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각 B만 알면 되고요. 각 B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이니까, 오케이. 52도가 꼭지각이야? 그럼 180도에서 52도를 빼주면, 그러면은 128도가 되고, 그걸 반으로 나눴더니 얘는 각 B 64도네. 다 찾았다. 64도의 이등분선이니까 요거 하나에 32도가 되네. 다 됐네요? 32도에서 26도를 빼면, 정답은 6도. 이렇게 풀 건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깔끔하게 적어 보자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점 O가 외심이니까, OA, OB, OC가 같아서 두 삼각형이 SSS 합동. 따라서 이각 하나에 26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BA가 26도다. 찾아줬고. 그리고 64도인 걸 찾아서 내심이니까 여기가 32도인 걸 찾아준 다음에 그 둘을 빼서 6도입니다. 하고, 마무리 해준 거죠. 좀 급하게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라고요. 자, 삼각형의 내심. 외심과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개념들 계속 동시에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문 열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우리 유닛 2로 바뀌었어요. 오, 드디어 새로운 소재로 바뀌어서 넘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Education and Knowledge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육과 지식.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 복화 고난도 편처럼.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교육과 우리가 배우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온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우리 첫 번째 소재가 바로 뭐냐? School life and tests입니다. 학교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험과 관련된, 자,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academic 이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무슨 아카데미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아카데미가 바로 뭐야? 공부하는 어떤 곳, 이런 기관들을 아카데미라고 부르잖아요. academic 이라는 단어는 그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에 관련된 거니까 학업의 학문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학구적인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단 공부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academic achievement, 학업적인 성취, 달성 이란 뜻이니까 학업 성취,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해석을 해놓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 좋습니다. 아카데미 생각하면서 academic 이라는 단어 챙기시고 넘어갑니다. session.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session 1, session 2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하는 그 기간과 또 뭐 하는 기간, 이렇게 기간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특정 활동을 위한 기간이나 시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ses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ining session이라고 하면 훈련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session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가볼게요. 넘어갈게요. curriculum, curriculum이라는 단어고요. curriculum이라고 우리말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curriculum이 뭐냐? curriculum은 바로 교육과정을 이야기합니다. National Curriculum, 국가의라는 national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xtracurricular라고 하면은 curriculum의 형용사 형태가 curricular거든요. 그러면 extracurricular라고 하면 얘는 외적인 교육활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재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업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 외 활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교과 외 활동을 extracurricular 이렇게 보통 교과 외의라는 의미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curriculum이라는 단어 먼저, 교육과정이라는 단어 먼저 머릿속에 넣고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이 단어 여러분들이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단어장에는 같은 소재로 묶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쭉총 망라해서 뽑은 것 같아요. syllabus, syllabus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왜 학기 초에 각 과목별로 우리가 한 학기에 이런 수업들을 나갈 건데, 평가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는 걸 선생님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하시잖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뭐라고 할수 있냐면, syllabus. 실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나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계획서 같은 걸 이렇게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걸 실버스. 그래서 그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딱볼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실버스가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urvey, survey or survey, survey. 얘도 명전 동어입니다. 앞에 강세가 와서 survey 할 경우에는 명사로 조사, 특히 설문조사를 survey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뒤에 survey라고 해서 뒤에 강세가 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조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단어들인데요. research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쓰입니다.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보이죠. 자, 이 조사한다, examine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얘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우리말의 의미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얘는 설문조사의 의미가 좀더더 강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다, 설문조사 혹은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research라는 단어가 지금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나왔죠. poll이라는 단어도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겁니다. conduct a survey. conduct라는 동사가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행하다? 설문조사를 행하다. 즉, 설문조사를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portfolio, portfolio. 우리말로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죠? 포트폴리오가 바로 어떤 사람이 그 활동을 하면서 쭉다 묶어놓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집이라는 의미도 돼요. 특히 이제 예술과 관련된, 미술과 관련된 어떤 학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포트폴리오가 어떻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작품집 하나를 쫙 총망라해서 모아놓은 하나의 작품집,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theme. 우리말로 그냥 테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테마라고 해서 여기 A가 아니라 theme이라는 E로 끝나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때는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주제라는 비슷한 단어가 topic 있죠. Today's topic is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topic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theme, topic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main theme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된 주제는 오늘의 주된 주제는 이렇게 할 때, Today's the main them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Today's main theme. 아니면, The main theme of the essay. 에세이의 주된 주제는, 주요 주제는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나 이렇게 main theme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에세이의 주된 주제는 is school life and friendship. 학교 생활과 우정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문장을 구성해 본것 같아요. 우리 왜 테마파크 많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 theme park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마파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theme park, 놀이공원, 놀이동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amusement park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테마별로 묶어놓잖아요. 모험을 하는 테마, 뭐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노는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를 묶어놓은 그런 공원, theme par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lecture, lecture. 이 단어, 기본 단어죠? 네, 좋아요. 강의나 강연이라는 뜻입니다.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만들려면 끝에 R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Lecturer라는 단어예요. 강사나 강연자. 자, 우리가 attend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요. 어디에 대해 참여하다, 참석하다, 어딘가를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다닙니다라고 할 때, I'm attending 어떤 school 이렇게 high school, middle school 이렇게 이야기할 때 attend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다니다라는 의미도 물론 attend가 있지만 어떤 곳에 출석해서 뭔가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의 듣다, 강의를 듣다. lecture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참석을 하거나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attend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강의를 듣다, attend a lecture.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Tutor, tutor. 이 단어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Tutor라는 단어는 가정교사, 개인지도 교사를 가리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궁궐이나 양반댁에서는 이런 신분이 높은 곳에서는 튜터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튜터의 개념은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튜터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튜터, 가정교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끝에 이이로 끝나면 당하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전 시간인가 말을 했을 거예요. 이이로 끝나는 건 taster. 테스트를 하는 사람, 쌤과 같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지금 이해를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사람을 tester라고 부릅니다. 단순 이하를 붙여요. testee라고 하면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testee가 되는 거죠. employee가 되면 EE로 끝나면 고용을 당하는 사람, 즉 직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E가 되면 무언가를 받거나 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tutor라는 단어가 tutoring이라는 단어가 개인 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utee라고 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tutor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handout, handout. 자, 뭘까요? 그치, 얘는 인쇄물이나 유인물이야.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handout, handout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handout,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는 worksheet, worksheet.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걸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할때 쓰는 거잖아요. 그때 worksheet or handout 비슷한 표현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note taking, note를 taking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ake notes라고 하면 필기를 하다라는 수거적인 표현인데요. 순서를 바꿔서 ing를 붙인 겁니다. note taking이라고 하면 필기, 적어두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note taking skills, 필기 기술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표현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uditorium. auditorium 이 단어는 아셔야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또 이제 꿀팁을 드릴게요. 뭐냐? od가 들어가면 어디가 들어가면 here 무슨 의미? here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udience 듣는 사람이죠. 관객, 청중이라는 단어가 audience죠. 그죠? auditorium이라고 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장소를 가리켜요. 그래서 강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왜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오디오도 너의 소리가 들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오디, 어디가 들어가게 되면 her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당, hall도 강당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문 보겠습니다. The graduation ceremony will be held. 졸업식이 열릴 겁니다. 개최가 될 거예요. In the school auditorium 어디에서요? 학교 강당에서 주최가 될 겁니다. 개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라고요? Here 듣다라는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rmitory, dormitory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dorm이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얘도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예요. 고등학교에 가거나 대학교에 가거나 고등학교 중에서도 기숙학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교에 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dorm이라는 단어가 기숙사입니다. 줄여서 그냥 dor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로 dormitory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의미는 같습니다. 기숙사라는 단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단어, participate. participat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챙겨두셔야 되는 단어인데 어렵지 않아요.
뭔가의 일부가 된다, 파트가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행사의 일부가 된다라는 건뭘 한다는 얘기야?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articipate라는 단어는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참가하다, 참여하다고 한다면 어느 어느 행사나 어디 어디에 활동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얘는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쓰는 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기 때문에 in이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대동해야만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명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꼭 동반하는 동사가 participate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Take part in도 마찬가지죠. 어딘가의 일부가 되다. 예, participate과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단어인데 participate 그리고 take part in 그리고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partake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artake. 얘도 참여하다, 참석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저는 이 단어 먼저 챙겨둘래요? 라고 하면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요거 먼저 요거 알고 나머지 단어들도 안다라고 할 경우에는 partake라는 단어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participate과 take part in이라는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알겠죠? participant, ant로 끝나면 사람, 참가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participate, participating, participant. Take part in 이렇게 수거 같이 파생어까지 같이 챙겨두시고요. 다음 단어 15번째 단어 넘어갑니다. Attendance. 선생님이 앞에 우리 수거적인 표현 이야기할 때 attend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참여하다 이렇게 출석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Attend a lecture라고 하면 강연에 참석하다 이런 의미였잖아. 그것과 여러분이 같이 연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Attend가 참석하다, 참여하다. 혹은 어떠한 곳을 다니다 라는 동사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ANC를 붙여서 attendance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석, 참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bsence는 absent의 명사 형태예요. absent, 결석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형태는 absence, 결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attendance record. record가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break the record 라고 하면 기록을 깨다. 뭔가 신기록 같은 걸 세울 때 break the record 이렇게 하잖아요. record가 기록, 기록하다, 명사, 동사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attendance record 하면 출석 기록. 누구 왔니? 누구 왔니? 누구 안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출석 기록. 그죠?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바로 attendance record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요. 요 단어 갑니다.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돼. motivation. 자, 얘도 선생님이 얘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트가 들어가면, 특히 모티가 들어가면 무브의 뜻입니다.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티브라고 하면 동기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얘도 동기부여라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MOT, 우리가 모터도 마찬가지죠. MOTOR,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터를 모터라고 부르잖아요. 모티베이션. 어떤 사람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motivate라는 동사에서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 단어 먼저 알아두시고 끝에 at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바로 명사구나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Learning motivation, 학습 동기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어 공부 왜 해? 아, 선생님, 저는요, 이거 영어 단어 독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운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정말 적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게 learning motivation, 학습의 동기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learning motivation이 되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You need strong motivation. 많이 나오겠죠. 그죠? Strong motivation. 강한 동기. 강한 동기부여. 너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해. To keep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해. 그치. 문제 풀다가 계속 틀려.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재미없다. 이럴 때 그만두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해야지. 나의 동기부여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그래서 strong motivation. 강한 동기부여.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courage라는 동사가, 여기에 지금 courage라는 단어가 보이죠? courage가 뭐게?
네, 맞아요.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명사나 형용사 앞이나 뒤에 ing을 붙이면 make의 뜻이요. 만들다. 그럼 용기가 나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용기를 북돋워주다, 고무시키다, 장려하다라는 의미가 encourage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거기다 ment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장려하고 권장하는 encouragement가 동기부여라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motivation, encouragement, 그리고 learning motivation 이런 표현들 눈에 잘 넣어두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motivation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performance, performance. 일단 perform이라는 동사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연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연이라는 명사 의미가 된게 우리가 무슨 무슨 퍼포먼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연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라는 명사가 공연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술을 수행한다는 게 예술 공연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값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수행이나 실행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공연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또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놓은 결과, 성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성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Live performance, 라이브한 공연이란 얘기야. Live, 우리가 왜 생방송을 live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문득 Day 1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기억나는데 이 단어 기억날라나? Lively,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단어 끝이 아니야. 우리는 그 단어를 다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아, 그거 말이야. 그거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야 딱 보고도 많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단어, 18번째 단어 갑니다. 자, achievement. achievement. 딱 보니까 얘도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든 것 같네.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여기 보시면 achieve라는 동사가 먼저 소개가 되어 있죠.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achieve의 명사 형태가 achievement, 성취, 달성, 업적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accomplish라는 단어도 achieve라는 동사랑 같은 의미예요. 무언가를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뤄내다. 그러니까 achievement, ment 붙여서 똑같이 성취, 달성, 업적이라는 의미를 만들었죠. 알겠죠? 그래서 achieve, accomplishment, achievement, accomplishment, accomplish, achieve, achievement, accomplishm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ent 빼면 동사, ment 붙이면 명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취나 달성의 상반적인 의미는 failure, 실패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챙겨두시고 넘어갈게요. improve. 이 단어 정말 기본 단어인데 진짜 많이 나오고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어떤 상황을 더 개선했거나 향상시켰거나 누군가의 실력을 향상시켰거나 얘는 무조건 정말 좋은 의미 맥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뒤에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을 improve 했다라고 하면 안 좋았던 상황에는 그안 좋은 상황을 개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의 그냥 능력이 나온다면 그 능력을 향상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improve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enh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hance도 역시 향상시키다 혹은 강화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향상시키다라는 improve와 비슷한 의미가 있고 얘는 강화시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형태 역시 achievement, accomplishment처럼 ment를 붙여서 만듭니다. improvement라고 하면 개선이나 향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reading every day.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훌륭한 방법이에요. to improve vocabulary. vocabulary가 어휘력이죠.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매일같이 읽으면 일단 가독성도 막 우리가 이렇게 독해를 하는 데 있어도 속도도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단어들,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니까 어때? 훨씬 더더 어휘력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우리 독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진입장벽이 있잖아. 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어려집니다. 아, 이거 충분히 내가 풀수 있어. 아, 내가 이거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독해가 잘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짜예요. 선생님이 산 경험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할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처럼 우리 공부하면 돼요. 단어 공부하고 예문으로 공부하고 익히고 이러시면 됩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20번째 단어입니다. examination, examination. 기본적으로는 요 exam 이라는 표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mine 이라는 단어가 조사하다, 검토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examination을 줄여서 그냥 exam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m이 뭐예요? test, 시험이죠. 그래서 examination 이라고 하면 검사 혹은 시험이라는 의미. 아니면 얘가 조사하다, 검토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나 검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m, examination, test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발음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째 단어입니다. evaluation, evaluation. 자, 여러분들 이 evaluation의 동사 형태가 evaluate예요. 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가운데 이 단어 보여? 어떤 단어가 보여? value라는 단어가 보이니? 네, value가 뭐예요? 가치, 값어치입니다. 아, 얘가 가치가 얼마 정도 나갈까? 평가하다죠. 그래서 evaluate라고 하면 평가하다. 그걸 그 가치를 가늠해 본다라는 게 바로 평가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 명사 형태가 evaluation, 평가나 분석이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assess라는 동사도 한번 볼까요? A, S, S, E, S, S. assess도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랑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access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많이 함정에 빠지는 친구들 많은데요. access는 접근, 접근하다요. 근데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다 ment 붙인 거죠. 그래서 assessment, 평가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self-evaluation,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 평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After the lesson ended, 수업이 끝난 후에 the teacher gave us,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A short evaluation task, 짧은 평가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가 시험, 짧은 평가 시험을 하셨습니다. 퀴즈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evaluate, value라는 단어가 중간에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아, 얘 가치가 얼만큼인지 가늠을 하는 거야. 아, 이런 거를 우리가, 그치, 평가하다라는 의미지. 그러면 evaluate, evaluation, 동사, 명사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grading. grading. 일단 grade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grade는 명사로 성적이나 학년, first grader, second grader,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런데 얘가 성적이나 학년이라는 의미 말고도 채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grading이라고 하면 채점. fair grading, 공정한 채점. 얘도 채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채점이나 등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채점을 한다라는 건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마킹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킹이라는 단어가 채점이라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같이 연결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grade, grading.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grade라는 단어를 먼저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점하다라는 동사가 있다라는 거. 야, 너 이번에 grade가 어떻게 돼? 라는 건 바로 성적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성적이나 학년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챙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 고등학교에서 중요합니다. valid, valid라는 단어예요. 자, valid는 역시 우리가 value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value니까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권이 가치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권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권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밑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에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면 valid dat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valid date 이렇게 써 있다고요. 즉 유효한 기간이란 얘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유효하다. 유효기간을 valid dat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valid라는 단어는 유효한, 즉 그때까지는 타당하게 쓸수 있다. 타당한이라는 의미로 됩니다. 반대말은 어렵지 않은데요. in을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invalid라고 하면 유효하지 않은, 무효한, 타당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도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alidate 이라고 하면 얘가 같이 있음을 입증하다, 인증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valid, validate, invalid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submit, submit. 그런데 sub은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아래. submarine, subway. 길 아래로 다니는 게 subway, 지하철이잖아요. submarine, marine의 아래를 다니는 게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sub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MIT, meet는 send의 뜻입니다. 아래로 보내다. 선생님, 아래로 보낸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 저 과제 다 했습니다. 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창고 아래로 보낸대요. 제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ubmit. 제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또 무슨 뜻도 실제로 갖고 있냐면 항복하다라는 의미도 실제로 갖고 있어요. 동사의 의미로 submit, 항복하다. 근데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생각해 보면 독해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나오지 거의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submit가 보통은 나올 때 지문 내에서는 제출하다, handing이라는 표현이랑 비슷합니다. turning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turn 돌리다라는 turn, turning. Hand in, submit. 여러분들이 지금 고득점 우리 복하니까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방출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오시면 이런 거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please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To submit your report,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 제출 안 했지? 기억해. 제출해야 될거 기억해. 뭘 통해서? Through the school website by tomorrow. 내일까지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ubmit a report, 보고서를 제출하다. 많이 같이 쓰일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응용 표시 해봤습니다. submission, SSIUN을 끝나지요. 명사로 제출이라는 뜻과 submit라는 동사가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항복이라는 명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째 단어입니다. deadline, deadline. 이 단어 너무 임팩트 있잖아요, 여러분. That, 끝이 있는, 끝이 나는 선이래요. 너 이번까지, 언제까지 꼭 제출해야 돼? 안 그러면 너의 성적은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deadline이에요. deadline은 그럼 뭐겠어요? 그치, 마감 시간이나 마감 일자, 기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한을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기한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meet라는 동사를 씁니다. meet가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satisfy,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즉, 마감 기한을 충족시키고 맞춘다라고 이야기할 때, meet a deadlin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번째, admit. admit. 여기 admit, admit라는 단어인데요. MIT가 아까 submit 할때 보내다라고 이야기했죠. AD는 to의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너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내줄게. 읽어볼까? 너에 대해서, 그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정하다,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admit, admit라는 단어입니다. 자, 반대는 부인하다. 아니, 아니,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인하다죠. deny라는 동사가 admit, admit라는 동사의 반여로 보여지고요. admissio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학교, 고등학교 합격. 여러분들 고등학교 만약에 시험 보고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dmission을 받았다라고 하면 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그죠? Be admitted to.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인정이 된다. 즉, 어디 어디에 합격하다라는 의미가, 입학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입학하다예요. 합격하다는 아니고. 받아들여진다는 거니까 그 입학이 허가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입학하다. 그래서 admission, 인정, 입장, 가입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etention, detention.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 구금이라는 단어예요. 구금이 뭐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용의자야. 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예 가둬놓고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고 조사를 하는 걸 구금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과 후에 남기기, 남게 하기. 학교에서 뭔가 잘못했어. 학교의 규정을 어겼어. 학교와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걸 어겼어. 그럴 때 남아 이렇게 되겠죠. 방과 후에 남게 하기가 바로 detention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 이건 그냥 한번 보고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fill in, fill in, fill이라는 표현 자체가 채우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fast food restaurant 뭐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가면 다 먹은 다음에 음료수 같은 경우는 refill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refill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fill you 그러니까 채우다의 의미가 되겠죠. fill in은 뭐냐? 빈칸이 있으면

본인은 특정한 부분만 기재하세요라고 할때 fill in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의미는 비슷하다. 이렇게 인과 아웃이니까 반대일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Put off,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Delay라는 동사랑 비슷하고요. Don't put off your homework. 여러분들 숙제를 미루지 마세요. Because you want to play games all night. 밤새도록 게임하고 싶다고 해서 숙제 안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 가볼까요? Make up for. Make up for. 메이크업 자체가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치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하다, 보충하다. 메이크업 for까지 써서 완전히 뒤에 것을 보충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ensation이라는 동사도 역시 얘도 보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문 볼게요. I will study hard. 난 열심히 일할 거예요. 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To make up for the missing classes. 빠진 수업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까지 잘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까? 그렇지. Daily practice로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School Life and Task의 Daily Practice 문제 연습 한번 가볼게요. 자, 얘 지금 보니까 짝꿍이 제대로 안 짝이 져져 있어. Lecture는 강의나 강연, Survey는 설문조사, Improve는 향상시키다, Deadline은 기한이라는 단어입니다. 1번은 누굴 설명하는 걸까? To make something better. 무언가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무언가를 더 낫게 만든다라는 건그 상황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향상시키다 어떤 단어였더라? 그렇지, improve. Improve, 향상시키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a time or a day. 하루, 시간이나 혹은 하루래요. By which something must be done. 무언가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나 날이래요. 이때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야? 그렇지, 기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deadline 그리고 기한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 파트 가볼게요. 두 문장의 두 단어의 관계. 자, 단어 관계 봤더니 valid, invalid, 타당한, 타당하지 않은, 유효한, 무효한이라는 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deny라는 동사가 뭐였지? 아니, 아니, 아니요. 부정하다, 부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인정하다, 승인하다라는 단어는 admit라는 단어였죠. admit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achievement, achieve, 달성하다. accomplishment, accomplish,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그죠? 자, 그러면 assessment, 평가라는 단어랑 비슷한 거뭐 있더라? value라는 단어가 딱 들어간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evaluation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submit, 제출하다, hand in, 얘도 제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take part in,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그렇지, participate 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icipate, 어디에 참석하다, 이렇게요. 한 단어를 넣는 거니까 participate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C 파트로 가볼게요. 자, 단어의 의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보기 있는 단어 봤더니 portfolio, 우리말로도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 어떤 사람이 쭉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다 모아놓은 작품집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academic, 학업의, 학술적인이라는 뜻이었고요. detention, 구금, 못 나가, 조사해야 돼, 구금의 의미도 있고, 방과 후에 남기는 것도 deten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dormitory, 전체를 이야기해도 되고 dorm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던 단어예요. 뭐예요? 기숙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맥락상 적절한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He did his best,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죠. 그는 최선을 다했고 and won, 그리고 땄죠. 받았죠. 뭐를요? An award last year, 작년에 어떤 상을 받았대요. 딱 보니까 여기 모음이 뒤에 오는 것 같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학업. 그러니까 academic award라고 하면 학업상을 받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학업상, academic awar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She had after school. 그녀는요, 방과 후에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다. 뭘 갖게 됐지? 왜? Because she broke a school rule. 그녀가 broke a rule. 규칙을 어겼어요. School rule. 학교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남아. 그죠? 그럼 뭐야? 그렇지. After school detention.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내용 오늘도 예쁘게.

아주 멋있게 다 완성했거든요.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 이것만은 꼭이라고 선생님이 선별한 애정하는 표현들 담은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자, 오늘도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1형식부터 4형식 다 공부했고요. 오늘은 5형식 문장 위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이 5형식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요. 주어 동사 나와주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바로 목적격 보호가 나와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주는 동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목적어가요, 을,를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5형식일 때는 마치 주어인 것처럼 뭐뭐시 뭐뭐가 자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건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함들 인칭 대명사 당연히 목적격이 와준다라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주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목적어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는 명사가 나와주겠죠. 목적어가 어떤 성질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할 때는 어떠어떠한 형용사가 나와주겠네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She made him a doctor. 그녀는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a doctor.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요? 목적에 대한 설명이야. 그가 의사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그녀가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라고 나와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 목적격보 자리에 의사, 명사가 나와준 거죠. 그가 의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그가 의사가 된 거잖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격이다. 이렇게 문법용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문법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e made him angry. 그녀가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자, 그녀가요. 그를, 목적어를 화난 상태로 만든 거예요. Angry. 화난 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가 화가 났던 거잖아. 바로 목적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angry가 그래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로 지금 화난 상태 angry 형용사가 나와 준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목적어가 무엇인지 여기는 그가 의사가 된 거잖아. 그녀가 그런 의사를 만들었던 거야. 이럴 때는 명사가 나와 준 거고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얘기할 때는 그렇죠. 어떠어떠한 형용사가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화가 났던 거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동격 관계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 뭘까요? 자, 보세요. 그녀는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화나게, 뭐뭐하게. 이건 부사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뭐야? 아, 목적어의 지금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angry, 화가 난, 화난 형용사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녀가 그를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화나게 만들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나게 부사가 나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문을 살짝 바꿔볼까? 그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 행복하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happily가 우리말로는 행복하게 해당되는 단어야. 하지만 happily가 오게 되면 문장이 틀리는 거죠. She made him, 뭐야? happy. 이런 식으로. 자, 우리말로는 행복하게지만 행복한 상태로 그를 만든 거니까 실제로 보호자리는 행복하게가 아니라 happy,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우리 5형식 문장,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자에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말로는 뭐뭐하게라고 해석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자리에 부사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각 문장에서의 밑줄을 긋고 약자를 써주는 건데요. 우리 이미 조동사, 목적어, 수식어, 약자 공부했잖아요. 목적격 보호, 우리 objective complement, 영어로는 OC로 간단하게 표기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1번 볼까요? The news, 주어지요. 그 소식이 made, 만들었다, 동사입니다. 나를 목적어지요. 어떤 상태로? 놀란 상태로. 나를 놀라게 했다, 이거 여러분들. 놀란 거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지요.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단어, surprised. 이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They called him John. 그들은 주어예요. 불렀다, 동사지요. 누구를? 그를. 뭐라고? John이라고 불렀다. 여러분들. John은요, 그의 명칭이 된 거네. 왜냐면 그를 John이라고 불렀다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설명이야. 목적격 보호 사용됐고요. 하나의 표현처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결국 A가 여러분들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A를 B라고 부르는 거니까 B는 여러분들 A의 명칭이에요.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격 보호로 B가 나와주는 거죠. 하나의 표현처럼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그녀가 주어지요. 여러분들, name이란 단어가 동사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름 짓다. 이름 지었다. 동사예요. 누구를? 그녀의 개를 뭐라고 이름 지었던 거야? happy라고. 여러분들, happy는 그녀의 개의 이름이 된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설명이죠. 목적격 보호예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name, AP, A를 B라고 이름 짓다. 이런 식으로 A가 목적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B가 A의 이름이 된 거잖아. A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목적에 대한 설명이니까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거야.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그녀는 그녀의 개를 해피라고 이름 지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가 주어입니다. found. 찾았다. 동사입니다. 뭐를? 은행을. 목적어야. 이것만은 문장 되네요. She found a bank. 그녀가 그 은행을 찾았다. 근데 어떻게? 쉽게. 꾸며주는 말이야.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그녀가 주어예요. keeps. 유지한다. 뭐를? 그녀의 방을. 목적어지요. 어떤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깨끗한 상태는 목적어인 그녀의 방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녀는 유지한다. 그녀의 방을 깨끗한 상태로. 근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해석하다 보면 그녀는 그녀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훨씬 더 자연스럽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clean 해, 여러분들. ly를 붙여준 cleanly. 부사 써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 clean이라는 거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요. 목적격 보호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 오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6번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되고요. B번. 우리말과 같은 시대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건데요. 나는 그 상자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발견했다. 뭐를? 그 상자를 발견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자가 이렇게 목적어 자리지만 마치 또 하나의 주어인 것처럼 나와준다라는 거, 5형식 문장 해석할 때 여러분들 종종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the box가 목적어 자리 보이는 거지요. 그 상자가 어떤 상태인 걸 발견한 거야? empty.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I found a box empty. 조동사 목적어 그리고 비어 있는 거 그렇죠. 목적에 대한 설명이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MT가 나와 준 겁니다. 4번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태양이 준다. 태양이 주어이고요. 동사 그래요? keeps. 그러니까 직역하면 태양은 유지한다. 우리를 목적어죠.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말로 부드럽게 의역이 된 거고요. 정답은 The sun keeps us warm. 이건데 여러분들 따뜻하게지만 실제로는 뭐야? 우리의 상태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지요. 목적에 대한 설명,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ly 붙여주면 warmly 써주면 문법적으로 틀리고요. 우리말로는 따뜻하게지만 따뜻한이라는 형용사가 왔다라는 거. 보호자리 여러분들 부사 오지 못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6번 볼게요. 그들은 에이든을 회장으로 뽑았다. 단어 하나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elect. 좀 어려운 말로 선출하다. 선출이 뭐예요, 여러분들? 선거로 뽑는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과거형으로 뽑았다. elected 나와줬고요. 일단 주어는 그들이죠. They elected. 누구를? 에이든을. 뭘로? 회장으로. president. They elected Aiden president. 회장. 누가 회장 된 거야? 에이든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보호자리에 present, 명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오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는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하는 오형식 동사가 나와주는데요. 여러분들, 투부 정사 뭔지 알고 계시나요? 투부 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준 것이 바로 투부 정사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와주죠. 일단 목적어는 뭐뭐에게, 뭐뭐가. 그리고 이 to 동사 원형은 우리말로 뭐뭐하기를 또는 뭐뭐하라고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이요. 1학년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은 2학년 교육 과정에서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2학년 교육 과정에 자, 여러 가지 동사들 가운데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바로 앞에 나와주는 want, ask, tell.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자면 advise. 자, 이 동사 진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고요. want가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ask가 여러분들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목적어에게 뭐뭐 하기를 요청하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나와준 거고요. tell은 말하다죠.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라고 투 동사네요. 투 부정사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어드바이스는 그렇죠.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의미죠.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조언하다라고 할때 뭐뭐 하라고 투 동사네요. 투 부정사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 문제를 통해 또 확인해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원, 투, 아이스과 텔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육 과정에 다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분들 이 부분에 뭐뭐 하기를 뭐뭐 하라고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기를 뭐뭐 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하면 투 부정사를 부정으로 써줘야 되겠죠. 투 부정사의 부정은 우리 교재 나온 대로 투 앞에 낫을 붙여준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A번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 나와주는데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에스크란 동사가 자 목적어에게 뭐뭐 하기를 요청하다, 부탁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cleaning이 아니라 그렇죠. to clean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는 과거형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가 요청했다. 나에게 뭐를 요청했던 거예요? to clean the car. 차를 청소하라고. 됐죠? 차를 청소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 에스크란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에게 뭐뭐 하기를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럴 때 뭐뭐 하는 거,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나와준다라는 거 문장 통해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트란 동사가 보이는데요. 원트가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러고 나와줄 때 그녀가 원한다. 너가 그 일을 하기를.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거,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o doing이 아니라 to do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됐죠? 그녀는 원한다. 네가 to do the work. 그 일을 하기를. 자, 목적어 전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마치 또 하나의 주어가 나온 것처럼 그녀는 원한다. 너를이 아니라 너가 그 일을 하기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써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됐죠? 자, 5번 가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탄 동사 이번에는 과거로 나왔는데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studied가 아니라 그렇죠. to study 이렇게 나와주고요. 나의 부모님은 원하셨다. 내가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됐나요? 그 다음에 6번 우리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동사 advise가

악어용으로 나와줬지요. 마찬가지로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조언하다, 충고하다. 뭐뭐 하는 거, 투 동사네요. 투 부정사가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장을 통해,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he advised me, 그는 나에게 충고했다. to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라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텔이라는 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told로 나와줬죠? 텔의 과거형 told예요. 자, 텔이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목적어 나와주고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조에 써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wait을 우리 뭘로? 그렇죠. to wait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아, 아까 우리 뭐뭐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앞에 not이 붙는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not이 보이는 거야. My mother told me not to wait.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그런데 그냥 to wait 하게 되면 기다리라고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not이 붙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텔이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로 나와주고요. to 부정사 우리 부정할 때는 to 앞에 not 붙여준다라는 거 문제 통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B번 갈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할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녀는 나에게 파티해오라고 요청했다. 그래, 여러분들, 에스크란 동사가 요청하다는 명사가 가능하고요. 여긴 요청했다니까 ED를 붙여준 과거형이 보여야 되겠지요. 나에게 목적 자리는 me가 나와줍니다. 뭐하라고? 파티해오라고. come의 모양은 to 부정사로 그렇지요. to come이 되는 거예요.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됐지요? 그다음에 3번. 그는 그의 아들에게 게임을 그만하라고 말했다. 우리 텔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줍니다. 목적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목적 나와주고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말했다니까 과거형 told가 보이고요. 그의 아들에게. 자, 목적어예요. 그다음에 그만하라고. to stop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 볼까요? told his son to stop 이런 식으로 됐죠? 4번 가볼게요. 탐은 내가 그와 쇼핑하러 가기를 바란다. 탐이 바라는 거야. 원하는 거예요. 탐이 주어니까 그렇죠. once. 그다음에 주어야 될 거. 자, 내가 라고 해석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 그러니까 I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목적격, me가 나와줍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go의 모양은 맞아요. to go. 이런 식으로. 우리 쇼핑하러 가다는 표현이 go shopping인데요. 앞에 to를 붙여준 to go shopping. 빈칸의 정답으로. 자, Tom wants me to go shopping with him. 이런 식으로 Tom wants me to go shopping with him. 됐나요? 자, 우리 문장을 통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목적격 보좌리에 to 부정사가 나와주는 거 확인을 한 거고요.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동사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허락했다. 우리 allow가 그러면 허락하다는 의미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고 얘기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거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좌리에 써주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했다. 과거형 allowed. 그녀가지만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she가 아니라 그렇죠. 목적격인 her가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는 것. to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빈칸에는 allowed her to play까지가 정답이 되겠고요. 됐나요? 그다음에 6번. 나는 그에게 그 문제를 풀도록 용기를 북돋았다. 용기를 북돋우다,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encourage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encourage가 뭐라고? 용기를 북돋우다, 격려하다. 이 동사가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용기를 북돋우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래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와주는 또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용기를 북돋았다. 북돋았다. 이거니까 과거형. 규칙형 이름들. 그러니까 D만 붙여주는 거죠. 이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힘이 목적으로 나와주고요. 그 문제를 풀도록. To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형태. to 동사 원형으로 목적격을 써주는 거예요. 그 빈칸의 정답은 encouraged him to solve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표에 나와 있는 동사를 암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된 문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want와 ask와 tell이었죠. 그리고 advice까지 암기하면 좋은데요. 또그 외에도 이런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 뭘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써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통해 익혀두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이 원형부정사가 뭐냐면, 우리 투부정사로 얘기할 때는 투 동사 원형이잖아. 투가 없는, 바로 동사 원형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보니까 사역동사라는 문법 용어가 등장을 하죠.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make, have, let 이 동사가요. 목적어가 나와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나와준 다음에 의미라는 게 뭐냐면 목적어한테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역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의미를 조금 분류해 주자면 let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이 설명하는 내용, 그거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두는 거. 허락의 의미가 강한 동사이고요. make나 have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다, 시키다 이렇게 나와줬죠. 상대적으로 우리 make가 만약에 사람이 주로 나와줄 때는 강제성의 의미를 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험 문제 여러분들 make, have, let 이렇게 오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때 사실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와주는데요. 뭐야? 원형 부정사 바로 투가 없는 동사 원형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적어한테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두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쌤,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요. 자, 우리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 문장 공부했죠.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let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거 확인하셨나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주어인 you가 생략이 된 거고요. le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목적어 나와주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소개하게 해주세요. 소개하도록 허락해주세요. 결국 뭐야?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좀 전에 봤던 대로 let 그다음에 목적어 나와주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보이니?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이는 거야. 우리 소개하다는 동사가 원형구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문장을 통해 확인이 된 거고요. 됐죠? 이렇게 make나 have나 let이 자,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하는 거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나와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 참고로 우리 help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뭐뭐하는 거를 돕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하는 것 자,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지요. 투 부정사뿐만 아니라 투를 생략한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사용이 가능한 특이한 동사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make, have, let 오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 부정사 안 됩니다. 됐다면 여기 표현이 됐겠죠, 여러분들.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나와 있고요. 하지만 help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고 우리 게시라는 동사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좀 이따 문제 통해 만나볼 거야. 목적어에게 뭐뭐하게 하다. 사실은 해석이 사역동사와 동일한 해석이 나와줘요.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make, have, let과는 달리 얘는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는요 동사가 정말 정말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오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 주지만 이 동사에 따라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동사들과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문제를 통해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A번에 다음 문제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의 이주를 긋고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let이라는 동사가 나와줍니다. 목적어 나와주는데 목적으로 뭐뭐하도록 뭐뭐하게 두다 허락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하는 거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to를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냥 go가 맞아요. Please let me go now. 나로 하여금 지금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2번 봅니다. 자, 우리 make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보이고요. She made me. 그다음에 자, 우리 brush가 brushed. 과거형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렇죠.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로 자, brush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녀는 내가 brush my teeth. 뭐야? 치아를 닦겠다. 양치질을 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목적격 보좌리에 우리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is father let him went가 아니라 그렇죠. let 나와주 목적 다음에 목적격 보좌리 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이는 겁니다. went를 go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go there 거기에 가게 했다 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언제? 어젯밤에. 됐죠? 그 다음에 help란 동사가 나오는데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help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돕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또는 그냥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run 이게 뭘로 to write 또는 그냥 run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와줬다. 나의 남동생이 to write 또는 write his diary 그의 일기 쓰도록 도와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he had me doing the dishes. 그는 내가 설거지를 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주의해야 되는 거 내가라고 해석되지만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격으로 be가 왔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맞는 거야? 틀린 건 뭔가요? 여기 doing이 잘못됐죠. 우리 make have let 목적어한테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라고 할때 뭐뭐 하는 것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맞아요. do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He had me do the dishes. 그는 내가 설거지를 하게 했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B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한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자, 2번 보니까 제임스는 그녀를 즉시 떠나겠다. 제임스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우리 사역동사 중에 하나인 make의 과거형 made가 나와주는 거죠. 우리가 사역동사를 얘기할 때는 make라는 동사가 오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목적어에게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줄 때. 자, 그때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녀를 떠나겠다. leave, 떠나다라는 동사가 원형 그대로 나와주는 거죠.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라는 의미로 at once가 사용되고 있네요. 편 하나 잡아주시고요. 정답은 James made a leave at once. 이런 식으로 여기 중요한 거 바로 leave, 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격 보좌리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이는 거죠. 4번 볼게요. 나는 그가 편지를 내게 보내도록 하겠다. 내가 뭐뭐 할 거다. I will의 축약형, 우리 I'll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뭐뭐 하게 하는 거야. have가 우리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그가지만, 목적어니까 당연히 힘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하는 거야? 편지를 보내도록 하는 거죠. send가 우리 동사 원형 그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편지를 내게, 너에게, to you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I'll have him send a letter to you. 됐죠? 자, 우리 I'll have him send a letter to you. 이렇게 우리 문장 써주면 되겠고요. 4번의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어진 5번입니다. 그들은 내가 새 가방을 사도록 했다. 그들은 주어지요. they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는요. get이라는 동사 우리 과거형으로 got이 나오네요. 아, 우리 get이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을 알고 뭐뭐 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에 써준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여기는 사도록 했다니까 과거형으로 got이 나와주고요. 내가 라고 해석되지만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I가 아니라 me가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get 목적어 나와준 다음에 목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는 거? 그래요.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to buy 나와주고요. 뭘 사도록 한 거지요? a new bag, 새 가방입니다. 정답은 they got me to buy a new bag. 바로 5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6번이에요. 메리는 그녀의 엄마가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드렸다. 이거는 뭐와 연관된 문제인가요? 우리 help란 동사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help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좀 줘야 되는 거고, 뭐가 특이한 거야?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얘기할 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도 가능하고요. to를 없애버린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도 가능한 거야. 특이한 동사예요. 자, 여기는 일단, Mary가 주로 나와주지요. Mary. 그 다음에 도와드렸다. 과거니까 helped가 나와주고, 그녀의 엄마가 her mother. 그 다음에 집을 청소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자, 여기 청소하자.

clean 동사 원형 그대로. 만약 여러분들 우리 주어진 단어에 to가 있었다면 to clean도 가능한 거야. 근데 어쨌든 to가 보이지 않고요. 자, B번 문제는 단어 배열 문제였죠.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clean the house로 문장을 마무리하면 바로 6번의 정답이 됩니다. Mary helped 한 말에 clean the house. 이런 식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까지 봤고요. 우리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책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내용 열고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NSM이 왔어요. 우리 마지막 단원인 작품을 즐겨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2강이에요. 오늘은요, 교과서 내용학습 17번부터 28번까지 함께 풀 텐데요. 첫 시간, 단원의 첫 시간 공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오셨나요? 시나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은 두 가지가 뭔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퀴즈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정답은 오였지요. 예를 들어서 땀이 흐른다가 아니라 땀이 빗물처럼 흐른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원래 익숙한 것이었지만 조금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땀이 흐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면 빗물처럼 흐른다? 땀과 빗물의 공통점이 무엇이지? 정말 빗물처럼 많이 흘러내리고 위에서 아래로 뭔가 물이 흘러내리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작품을 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5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왜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난 지금 12살의 1번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17번 풀 때는 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시의 제목부터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시의 제목, 난 지금 12살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5학년 12살을 맞이하고 있겠죠. 자, 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선생님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살려서 실감나게 느낌을 살려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그 시의 분위기를 담아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이렇게 연과 연 사이를 또 살짝 띄어서 읽어줘야 되겠죠? 난 지금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라는 계절이에요. 막 새싹이 피어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계절을 나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나와 봄이라는 계절에 닮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난 지금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계절은 뭐예요? 계절이 가을인 거죠, 가을.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자, 이것의 의미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시의 제목이 난 지금 12살이잖아요. 12살 인 내가 생각하는 계절은 봄인데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기 원한다는 건 뭐야? 아휴, 아직도 12살이야.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죠.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난 지금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내용인데요. 여기가 시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있었죠.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1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절은 봄이다. 하지만 엄마께서 원하는 거는 빨리 가을이 들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느꼈을 때는 벌써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느낌인데? 해서 벌써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아직 가을이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난 지금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잖아요.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7번 풀 때는 2번의 내용부터 보면 돼요. 여름이 되면, 아,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서 이제 또 다른 계절이 나왔어요. 무슨 계절이요? 여름.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우리 시간 표현 배웠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표현에서 푸르러질게는 뭐예요? 이미 지난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푸르러질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름이 들면 여름이 오게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하는 것도 역시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셨어 이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지도 몰라. 여름이 온다면 내가 푸르러져서 말이야. 눈이 부실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가을. 나도 기다리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그래서 여름이라는 계절도 나오고 가을. 엄마가 벌써 원했던 계절. 가을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글 쓴이는 가을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왜? 나도 기다리지만 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가을이 오길 바라는데 그런데 아직은 난 지금 봄이 들고 있어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계절과 나를 빗대어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고요. 또 2에서는 여름이라는 새로운 계절도 등장하는데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7번입니다. 기억은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하는 거. 햇빛에 반사되어서 진짜로 눈이 부신 거예요?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엄마가 바라던 가을처럼 다 자란 상태예요?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잖아요. 다 자란 상태 아니에요. 자라서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 눈이 부실지도 몰라. 나 이, 푸르른, 그리고 눈이 부실지도 모르는 것을 막 뽐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고요. 푸른색으로 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눈이 부신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된 상태. 이것이 정답이겠죠. 왜? 글쓴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어떤 계절에 가까워요? 봄이잖아요.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그럼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라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이렇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니은의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를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난 지금 이것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질게 인데요. 니은의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라고 했었잖아요. 니은을 확인해야죠. 난 지금 봄이 들고 있어. 이것과 연결되게 난 지금 이것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질게. 그럼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알맞을까요? 새싹, 바다, 물풍선, 소나기,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우리가 딱지라는 시에서 봤던 건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봄이고 여름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진대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새싹이겠죠, 새싹. 왜?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많을 때 이루는 것이 뭐예요?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싹이지만 여름이 되면 숲처럼 푸르러지겠다 하는 것이죠. 바다, 여름이니까 바다 아닌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소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니은의 비유적인 표현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봄이

것인데 아직 다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더 자라면 숲처럼 푸르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은 새싹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이 시와 같이 나의 모습을 친구에게 잘 표현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시와 같이예요. 이 시의 글쓴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 친구에게 잘 표현한 친구입니다. 나는 푸른 나무야. 오, 왜 푸른 나무라고 했을까요? 뭔가 나와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요. 푸른색의 옷을 가장 좋아하거든?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푸른색을 좋아해서 지금 푸른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강물 같아.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 큰 강물이 될수 있으니까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지만 시에서도 여름이 되면 더 푸르러질게 눈이 부실지도 몰라라고 했잖아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은 작은 강물이지만 지금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서 내가 나중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큰 강물이 될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이 이 시와 같이 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나는 가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가을에는 감, 밤등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 자, 푸른 나무야, 가을 사람이야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한 이유를 보니까 단순히 푸른색의 옷을 좋아하니까, 가을에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이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더 성장해서 나중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다운이의 말이 가장 잘 표현한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다운. 20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난 지금 12살에 낭송할 방법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한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시를 낭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위기인가? 그리고 뭐, 행과 행, 영과 영, 연 사이를 띄어서 읽기도 해야 해요. 잘못된 예시를 선생님 보여주셨죠? 막쭉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행, 그리고 연 사이를 조금 쉬었다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 강조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난 지금 봄. 여기서도 살짝 쉬어줘야 되겠죠?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한다. 선생님이 여기 적은 것이네요. 낭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까요? 나무처럼 푸르러질게를 낭송할 때는 두 팔을 벌려서 나무가 된것 같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낭송하면서 어울리는 몸짓과 표정으로 낭송을 하는 거죠.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마치 내가 쑥쑥쑥쑥 자라서 나무가 된것 같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하는 거죠. 몸짓, 표현, 하면서 낭송을 하는 것이다.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꼭 이렇게만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되 비유적인 표현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온 것처럼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까? 말하는 이의 처지나 뭐 마음을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두 팔을 벌리긴 하는데,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어울려요? 아니죠. 표정도 어울리게. 내가 지금은 봄이지만, 나중에 눈이 부시도록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는 낭송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유롭게 쓰시되 이 조건에 맞게 적으셨으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시로 쓰고 싶은 여러 가지 대상을 떠올려 보고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면요. 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써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떠올려 봐요. 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둘 또는 둘 이상의 것에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번 떠올려 본 뒤에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떠올린 뒤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를 적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처음에 대상을 소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상이 소나기인데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는 소나기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특별한 것을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한 경험이나 기억, 무엇에 대해서 대상인 소나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소나기를 맞고 옷이 흠뻑 젖었던 적이 있다. 나의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생각이나 느낌은 이렇게 될수 있겠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요, 1에서 선택한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러 가기 전에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해요. 자, 선택한 대상이 있죠? 뭐요? 소나기 시로 쓰기로 우리가 대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특징을 떠올려 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린다는 소나기에 뭐예요? 특징이 되죠. 우리가 가에 들어갈 내용은 특징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유할 대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소나기와 이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야지 비유적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비유적 표현 완성한 걸 보니까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아, 그럼 소나기와 비슷한 게 뭐예요? 물풍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럼 비유할 대상? 물풍선. 이겠죠? 그럼 이두 가지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지는 여러분 일단 생각만 해두고 계세요. 문제에서 풀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할 대상과 시로 쓸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서 이런 표현을 완성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번 풀어볼게요. 1과 2의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1에도 가가 있고 2에도 가가 있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대상이 소나기인데 갑자기 내린다,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는 뭐였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적었었는데 특징이죠, 특징. 소나기라는 대상이 가진 특징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기억에 들어갈 게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 무엇을 떠올렸을 때, 대상인 소나기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떠올려 봐도 좋겠는데요. 환하다, 조용하다, 밝고 맑다, 따뜻하고 평화롭다, 갑작스럽고 놀랐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고 놀랐다가 되겠죠. 갑자기 내리는 비가 소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 5번이 가장 어울리게 되겠네요. 23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로 쓸 대상이 소나기이고, 대상의 특징이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갑자기 내리는 것을 비유할 대상으로 정해야 되겠죠. 물, 하늘, 바람, 소나기, 물풍선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미리 적어보기는 했지만 갑자기 내리는 거 뭐예요? 물풍선이죠. 물풍선이 어딘가에 던져서 터졌을 때 풍선 안에 있던 물이 갑자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소나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비유할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물과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갑자기 내린다는 것은 물풍선이죠. 겉에는 풍선으로 쌓여 있어서 몰랐지만 터졌을 때 갑자기 물이 확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서술형 문제네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두고 있읍시다 했는데요. 디귿에 들어갈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쓰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비슷한 점? 소나기와 물풍선의 비슷한 점이 뭐다? 갑자기 쏟아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원한 물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그 물로 인해서 주변이 흠뻑 젖는다. 주변

답변을 흠뻑 적신다라고 비슷한 점을 적을 수 있겠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뭐 갑자기 쏟아진다, 주변을 흠뻑 적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시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 6단원의 제목이 작품을 즐겨요잖아요. 작품이라는 것에는 시도 들어가지만 이야기도 들어가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작품을 즐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아들은 도시로 불려간지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야기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 전에 사랑이 뭔데요? 라는 것,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김수철 박사죠. 김수철 박사. 이 김수철 박사는요, 바쁜 도시에서 이런 감정,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기계처럼 계속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도시 생활을 아들과 함께 하다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외곽으로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들이 걱정돼서 자꾸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에. 그러면서 로봇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다 얘기하면, 결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머니가 지금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걱정돼서 왔다가, 우연히 로봇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도시로 불려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랬는데도, 1년이 넘었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소식 한점 없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눈앞에 있다면 어린애처럼 꼭 끌어안고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을 것이다. 항상 지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어쩌면 어머니는 입에 두 손을 모아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습을 흉내내자면. 뭐라고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예, 수철아. 아무리 눈, 코, 뜰새 없이 바빠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미 말, 알았지? 어머니는 도시 저쪽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오는 칼날 같은 햇빛에 흠칫 놀라며 얼른 두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럼 비유적인 표현, 칼날 같은 햇빛. 그럼 칼날과 햇빛이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예리하게 탁 쏘는 것들, 그리고 날카로운 것들, 딱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칼날 같은 햇빛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햇빛에 흠칫 놀라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더 읽어볼게요. 김수철 박사는 로봇공학연구소의 실험실로 들어섰다. 늘 실험을 하느라 바빠서 막 기계적으로 사는 인물이라고 했었죠. 1년 전부터 시작해온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로봇 휴머니드를 바라보았다. 자, 지금 김수철 박사의 관심사는 휴머니드, 이 로봇에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기가 바빠요. 지금 그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중요한 정보네요. 어떤 로봇이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 그것이 휴머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이름 역시 인간을 나타내는 휴먼과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마인드를 결합하여 휴머니드라고 지어놓았다. 무슨 로봇?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조금 웃기죠? 정작 본인은 감정을 잘 느낄 수 없는, 나누지 못하고 기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읽어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25번. 김수철 박사가 1년 전부터 시작해온 프로젝트는 무엇이죠? 로봇과 관련이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니까, 로봇이라는 단어가 4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네요? 로봇 공학 연구소를 건설하는 건가요? 아까 공학 연구소로 들어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지금 김수철 박사가 시작해온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26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나뭇가지, 애벌레. 스키 선수, 소금쟁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이어주는 표현으로 처럼이 어울릴까요? 같은이 어울릴까요? 나뭇가지처럼 애벌레? 나뭇가지 같은 애벌레. 이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키 선수 같은 소금쟁이.

0: 이번에는 손나발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있네요. 알맞게 뜻을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 여기 흠칫 놀라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놀라는 이네요. 흠칫 놀라다는 것은 몸을 움츠리면서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얘기해요. 여러분 1단원에서 진서랑 도깨비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때도 진서가 너이 책도 다 훔쳐온 거지라고 했을 때 훔친 거냐고 물어봤을 때 도깨비가 흠칫 놀라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도 풀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기억력 좋죠? 우리 흠칫이라는 단어 두 번째 만나네요. 갑자기 놀라는 거.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치다. 손을 입에다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우리가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나발처럼 만들어서 옆에다 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손나발이라고 합니다. 손을 입에다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일이 손나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선생님,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잖아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 두 인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수철 박사의 목표는 뭐예요? 휴머니드라는 로봇을 만드는 거였는데 어떤 로봇이었죠?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이었어요. 선생님이 살짝 더 예고를 해주자면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휴머니드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머니드는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안 돼,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하실 테지만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게 해야 또 다음 강의 빨리 공부하러 올 테니까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손나발을 만들어서 소리치고 있죠. 예, 수철아, 아무리 바빠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면서 알수 있었던 거 뭐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선생님 시에서만 쓰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동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이 뭔데요? 읽으면서 칼날 같은 햇빛,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칼날과 햇빛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만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품을 즐겨요가 우리 단원명인 것처럼, 작품, 시, 동화, 뭐 이런 이야기, 모든 작품에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문제 푼 내용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요? 하지만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려면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단원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이번 단원에서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퀴즈로도 내고 있고,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하려고 하는 대상과 또 빗대서 말할 대상의 다른 점을 찾으면 될지,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유와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답만 O, X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6단원의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문제 정답과 이유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0: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물질의 구성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원소로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도 배웠고요, 또 주기율표, 그리고 마지막 분자까지 공부했거든요. 오늘 시간 이온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면 우리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닷물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물 분해 실험 기억나시나요? 물에 전류를 흘러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물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하여 황산 나트륨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 물은 이처럼 황산 나트륨을 녹이지 않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통합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녹아 있길래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온은요, 이온 음료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이온 음료는요, 말 그대로 음료에 이렇게 이온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원자는 중앙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었고요.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던 전자가 이 원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구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자를 잃어버릴 때와 얻을 때 어떠한 전하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양이온은요, 이 그림처럼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떠한 전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에 무엇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무엇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무슨 전하를 띠어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클때 우리는 이를 무슨 이온?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이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음이온은 원자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이온을 봤더니 여기 플러스는 한 개예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두 개네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큰것 같죠? 우리가 이처럼 전

전자를 얻어서 어떠한 전하를 띠면?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그 이온을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어디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의 총 전하량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을 뜻하죠. 아,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이온도 이온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거든요. 이처럼 원소 기호에 이온의 전하를 함께 나타낸 걸 이온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온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예로 칼슘 이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칼슘 이온이면 칼슘의 원소 기호를 일단 쓰면 됩니다. 대문자 C 그리고 소문자 A 적어주시면 칼슘이 되고요. 그때 칼슘의 오른쪽 위쪽에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쓰면 돼요. 칼슘 이온은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면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 수두 개, 1을 작게 오른쪽 위에 쓴 다음에 그때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양이온은 플러스가 붙을 것 같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네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튬 이온에 우리 일단 원소 기호를 먼저 쓰면요. 리튬은 Li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튬 이온은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잃은 전자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분자식 할 때도 화학식 할 때도 1은 어떻게 했어요? 생략했어요. 이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원래 써야 하지만 1은 생략을 해요. 그럼 뭐만 쓰면 되겠어요? 전하의 종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은 Li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이온 쓰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음이온은 산화이온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요, 몇 개의 전자를 얻어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얻은 전자 수인 2를 쓰고 거기에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플루오린화 이온,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는 우리 대문자 F로 썼습니다. 플루오린은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얻은 전자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얻는데요. 1은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는 뭐만?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이름이 왜 산화이온이죠? 이거 산소 아닌가요? 그리고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왜 플루오린화 이온인가요? 우리 이렇게 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양이온의 이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은 보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 지금 뭐만 붙였어요? 이온만 붙였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이면 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이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플루오린을 보니까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었죠. 즉 그냥 이온을 붙인 게 아니라 뭐뭐화 이온을 붙였습니다. 아,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의 경우는 뭐뭐화 이온을 붙이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산소 이상해요. 뭐뭐화 이온이면 얘는 이름이 산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소의 이름이 무엇으로 끝나면 소로 끝날 때는 그 소를 뺀 다음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이온으로 되면은요. 소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염화 이온이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온식 만드는 방법 알아봤으면 여러 가지 이온식을 써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 이온식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요. 양이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은요, 일단 수소기호 쓰고 위에다가 H+라고 써주고요. 칼륨이온도 K+입니다. 은이온도요, Ag에다가 우리가 1+ 해서 Ag+. 나트륨 이온도요, Na 쓰고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구리 이온은요, 우리가 E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2 플러스. 즉,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죠. 자, 나비온도요, 마찬가지로 PB2 플러스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바륨이온도 BA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그네슘 Mg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도 2 플러스예요. 알루미늄 이온은요, 전자를 3개나 잃어버립니다. 일단 알루미늄 기호는 Al이었고요. 거기에 3 플러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암모늄 이온은요, MH4 플러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양 이온이었고요. 음이온 넘어가면요, 염화 이온. 아까 염소는 소를 빼고 뭐뭐 화 이온을 붙여서 음이온의 이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염화 이온 Cl 마이너스다라고 적고요. 아이오디나 이온도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I 마이너스. 황화 이온은 S2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요, OH 마이너스. 탄산 이온은요, CO3 2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입니다. 황산은요, SO4 2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질산 이온은요, NO3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자, 아세트산 이온이요. CH3, COO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은요, MnO4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크로미온산 이온은요, CrO4 2 마이너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원소기호 열심히 외우고, 화학식 열심히 공부하고, 분자식까지 왔더니, 이제 마지막 이온식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이 이온식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화학 공부를 할때 이온의 결합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이표한 번씩 적어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갑자기 많은 양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쓰는데 그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찾아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금방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몇 번만 공책에 연습하시면 이 이온식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이온식까지 알아보았으니, 우리 이번에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요, 말 그대로 이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거 결합할 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결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요, 그 개수를 맞춰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량의 양과 전체 그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와 같은 염화나트륨의 예를 들수 있거든요.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Na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화합물 배울 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한글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딱 이렇게 화학식 쓰니까요, 딱 보이죠?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얘네는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랑 그리고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화나트륨이구나.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요, 각각의 이온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눈에는 마치 물에 소금 넣으면 소금이 사르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 소금,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온의 전류를 흘리면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전기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을 좋아해요. 우리가 자석 생각해보면 N극은 S극 좋아하고 S극은 N극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인력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한문으로 끌 인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전기적인 인력은요, 전기적인 그 인력에 의해서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왜? 양이온은 우리 플러스잖아, 띠잖아요. 선생님이 서로 반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겠어요? 우리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이 어디로? 양극으로 이온이 이동하는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필수 탐구로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필수 탐구 개념책 122쪽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녹아서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이온의 색깔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색깔을 띠는 이온을 이용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색깔을 띠는 이온의 경우는 얘가 움직이는 게그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자, 2번. 거름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거름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온의 이동을 알려고 쓰는 물질은 사실 위에 황산구리 수용액,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 종이에 적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음으로써 전류가 조금 더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3번이요. 집게를 전원장치 전극에 연결을 하고요. 4번. 거름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요, 5번. 전원장치를 켜서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실험은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이렇게 띠고 있고,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황산구리 중 어떠한 하나의 이온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건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 중에 어떠한 한 이온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이 이온이 지금 무슨 극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그럼 실험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에는요, 당연히 구리 이온과 Cu2+죠. 그리고 황산 이온 SO4E- 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황산구리라는 이름에서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바로 읽을 수 있죠. 자,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과망가니즌산 이온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망가니즌산 이온, 칼륨 이온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 실험 결과 그림을 봤더니 구리 이온이 띄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푸른색입니다. 아, 구리 이온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구나.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과망가니즌산 이온은요, 지금 무슨 색깔 띠고 있어요? 보라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이러한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이고요. 과망가니즌산 이온은 무슨 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에요. 나머지 이온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기적 인력에 따라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구리 이온 지금 무슨 극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지금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리 이온 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리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했어요? Cu2+,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요, 과망가니즌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였어요. 음이온이네요. 음이온은 우리 반대, 플러스 극을 좋아하겠구나.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함으로 무엇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렇죠. 푸른색을 띠고 있던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우리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보라색.

0: 색이 플러스급 쪽으로 이동했대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온은 뭐였어요? MnO4 마이너스였죠. 과망간인산 이온이 무슨 극으로? 플러스급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 MnO4 마이너스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극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극 쪽으로. 음이온은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실험이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행평가로도 많이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아, 우리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을 보니까 어떤 극으로 끌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잘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모아본 개념 아이템으로 문제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탐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나요? 네,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럼 음이온은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이온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을까요?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안 되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리 이온은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나요? 네, 아까 바로 실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리 이온은요, 우리 수용액에서 이렇게 보면 푸른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요, 음이온은요,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선생님, 반대. 무슨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9번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가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가 많아진 거니까 음이온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여서 부른다. 어때요? 아까 우리 구리 이온의 경우는 구리에다가 이온 이름 붙였죠? 뭐뭐 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의 이름 만드는 거 맞으니까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대요. 원자핵의 전하량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양이온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음이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 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표시하나요? 마이너스 전하인 건 맞아요. 음이온이니까. 그런데 음이온은 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잃은 전자가 아니라 얻은 전자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그림은 이온 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가를 보았더니 가라고 하는 원자에서 무엇이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네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일단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양이온이 될 거고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1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1양이온이 되겠구나. 그때 이 1은 생략하니까 어떠한 원소 기호에 플러스만 써져 있는 이온을 고르면 답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3번.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이온식은요,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수소이온은 H 플러스 맞고요. 리튬 이온. Li 플러스 맞죠? 3번 산화이온 O2 마이너스 맞고요. 염소이온 여러분도 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음이온 만들 때 선생님이 소로 끝나는 원자는 어떻게? 이소 지우고 뭐뭐 화 이온 붙이자고 했잖아요. 그럼 염소 이온이 아니라 뭐예요? 염화 이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Cl-가 염화 이온인 건 맞아요. 탄산 이온은 CO3 2-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이요. 14번. 표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도 몇 개? 11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11개라는 건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 총 전하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래요. 전자가 10개예요. 여러분들 전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즉, 핵전하량은 나트륨 이온도 똑같이 플러스 1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그러면 총 전하량, 디귿은 얼마여야 해요? 우리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아, 여기는 디귿은 1이겠구나. 자, 그러면요. 기역은 11인 거 맞죠? 니은은요. 우리 니은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도 11인 거 맞습니다. 디귿은요.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은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얘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무슨 국으로? 플러스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맞고요. 2번 푸른색은 마이너스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푸른색 띄었고요.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과망간이산 이온이었던 음이온이었죠. 근데 여기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4번 푸른색을 띠는 이온은 구리 이온이다. 맞죠? 정극의 위치를 바꿔서 전류를 흘러주면 보라색과 푸른색은 당연히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거라고 하네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색깔을 띠는 이온은 뭐만 있어요? 구리 이온만 있어요. 구리 이온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고요.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였어요. 아, 그럼 구리 이온은 무슨 극으로?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구나. 우리 이거 알면 바로 문제 풀수 있겠죠. 기억.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좋아하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칼륨 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른 이온들이 무색이라고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온은 다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칼륨 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죠. 디귿,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음이온 한번 찾아볼까요? 질산 이온도 음이온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황산 이온도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이두 종류의 음이온은 모두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만 정답이네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개념 클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무엇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무엇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안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우리 응원의 답변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질의 구성의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책 바로 덮지 마시고 꼼꼼히 내용 복습하고 문제 풀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깊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라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비판적으로 읽어요.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라면을 잘 먹어서 라면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다 여러분이 드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국어 공부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라면 먹으러 갈까요? 우리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 수 있다. 라면 먹으러 가자. 예, 아주 재미난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거 다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요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광고예요. 예, 광고. 광고, 널리 알려라. 이게 광고예요. 예, 그 뜻이 그래요. 광고, 널리 알려라. 그럼 무엇을 널리 알리느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라. 이게 광고예요. 읽어볼게요. 하늘을 나는 최고의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이 드론만 있으면 당신도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요, 요, 요. 갓난아기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고, 고. 놀라운 기능이 가득, 득, 득. 마법처럼 반짝이는 불빛과 깜짝 놀란 소리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드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광고 문구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최고의 친구래요. 진짜 벌써 확 사고 싶어지죠. 그 다음 이것만 있으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대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사야 되겠다. 간단하게도 쉽게 조정할 수 있대요. 우와, 그럼 나도 조정할 수 있겠네? 쉬운가 보다, 조정하기가. 기능도 아주 놀라운 게 한가득이래요. 우와, 깜짝 놀랄 소리까지 나올 수 있대요. 야, 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야, 생김새도 아주 멋지게 생겼어. 당장 사러 가야지 했는데 이거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마디씩 해요. 보겠습니다. 야, 갓난아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거짓된 표현 같지 않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응애! 하고 갓난아이가 어떻게 드론을 조정할 수 있지? 아, 깜빡 속을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드론만 있으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과장된 표현 같아. 드론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죠? 깜짝 놀랄 소리? 아, 이거 말이야. 혹시 드론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거 아닐까? 그걸 아주 멋지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가 또 있네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깜짝 놀랄 소리. 그러니까 시끄럽단 얘기네, 소리가.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걸 감추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을 했어요. 그럴듯하죠. 자, 이것만 보면은 당장 사러 가야지 하고 싶다가도 여기 있는 이 친구들, 거짓된 표현이 있어. 과장된 표현은 어쩌고? 아, 이거 몰래 감추고 있는 어떤 성능이 있는 것 같아.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것 말이야.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계속 이 친구들처럼 판단을 해보고

또 판단을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혹시 과장되거나 거짓된 표현은 아닐까? 아, 이거 말이야. 혹시 들은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걸 깜짝 놀랄 소리라고 포장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우와, 비판적 읽기? 어우, 멋있어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기도 해.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판적 읽기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판단하며 읽기. 얘네처럼. 판단해보고, 판단해보고,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판단하느냐?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원래 모습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몰래 어떤 사실을 숨기고 슬쩍 다른 것으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잘못됐어! 이 비판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는. 네. 판단하며 읽기는 뭐냐?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어떤 글을 읽든 여러분이, 요거는 거짓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요것은, 실제보다 좀 과장된 표현 같죠? 아, 요거 슬쩍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걸 싹 숨기고 다른 걸싹 올려놔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요 눈치만 있으면 돼요. 재밌겠죠? 자, 그럼 비판적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자. 딱 보니까 주장하는 글 같죠? 아우, 이제 뭐 우리 주장하는 글은 정말 쉽게 쉽게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며칠 전에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대요. 운동장 놀이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수 있죠. 그런데 왜 다툼이 생겼을까?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비켜주지를 않는데요. 이런 친구 있죠. 알죠.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봐야겠죠? 운동장 놀이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이거 문제 상황이죠. 예, 왜 그랬느냐? 어떤 친구들이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비켜주지 않아서 이런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내용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한 번은 일단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나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말 많이 쓰죠. 오, 나 한번 먹어보자. 하나 한번 먹었어. 오, 맛있다. 그러면, 야, 너한 번만 먹는다며. 나는 이한 번인데. 이러면 돼요. 일단 한번 맛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또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러면, 한 번은 뭘까? 띄고. 한 번. 네, 요건 뭘까요? 이건 1회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딱한 번. 야, 나 이거 띄고 번 먹어볼게. 그러면 한번 먹겠다는 거.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나도 막 먹어볼게. 시도해볼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더 먹을 수 있지. 그죠? 뭔가 이렇게 강조할 때, 예, 한 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일단 차지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차지하면 비켜주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끄덕끄덕거려지죠? 네. 자,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즉, 이 글쓴이의 주장은 어느 부분일까요? 응? 여러분에게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선생님이 찾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더 재밌거든요. 응? 뭐 힌트가 있냐고요? 힌트 있죠? 모르겠다고요? 아, 힌트 주잖아, 이렇게. 어딘지 알겠어요? 찾았어? 찾았으면 여러분.

예, 이제 주장하는 그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운동장 놀이 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무엇을 정하면 좋겠다? 규칙을 정하면 좋겠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주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번 공부의 목표는 어떤 읽기라고? 비판적인 읽기라고요. 비판적인 읽기. 자, 비판적인 읽기 부분에서 즉, 판단하며 읽기 부분에서, 자, 이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데요? 좋은 글인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판단 1, 판단 2, 판단 3, 아무리 해봐도 글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신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이거 뭐예요? 대관람차죠? 나 이거 그냥 봤는데? 그냥 멋있다. 타보고 싶다. 그냥 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놀이시설이 어디에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했어요? 맞다.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이었지. 그러면 이 대관람차 말고 여기 마치 저기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대관람차 말고 무엇이 있으면 좋았을까? 예.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시소를 그려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능목, 응? 능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좋아하는 이런 거, 이거, 정글짐을 좀 넣는다거나, 좀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대관람차를 여기다가 딱 그려놨어요. 보기엔 좋지만, 사실, 이글 전체 내용과는 좀 관련성이 관련성이 적은데요.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것이 바로 판단하며 읽기예요. 판단해 보시라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 자, 요런 거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운동장에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운동장 놀이시설 가운데 고장난 것이 많다.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는다. 문제 상황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찾아 쓰시오. 뭐, 찾았으면 돼요. 찾았으면 되니까 잘 모르겠거든. 확인을 하세요. 자, 운동장 무엇을? 네,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이용하자고? 공평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 찾아 쓰시오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말은 다 통하지만, 뜻은 다 통하지만, 글에 없는 내용이 여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왜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찾았으라고 했어요. 그렇단 얘기는 그 글에, 즉, 제시문,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잘 찾아서 전혀 엉뚱한 말을 뜻은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맞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전혀 엉뚱한 낱말을 가져다 놓지 마시고 거기에서 찾아서 지문에서 찾아서 정답 써주세요. 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판단하여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글의 내용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판단해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니까 글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주장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거 진짜 문제다. 이 놀이시설 이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야겠네? 어떤 주장이 나올까? 아, 요거, 요 주장하는 글에 나온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때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자료가 내용을 잘 표현했나요? 그렇진 않았죠. 관련이 적었습니다. 왜? 우리 운동장에는 놀이시설이 아니니까.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판단하며 읽을 때, 자, 내용을 판단하며 읽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 용어 꼭 알아두세요. 사회, 수학, 과학에 나온 용어, 이거 중요해 하고 외우죠? 국어에도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자, 비판적 읽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비판적 읽기 하겠죠. 자,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할 때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굴까요? 글쓴이가 알려주는 정보는 무조건 믿을 수 있어.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 네. 판단한다. 생각한다. 이거, 예. 같은 말이 되겠죠. 항상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해야 돼.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비판적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긴 주장하는 글을 이제 읽기 시작해 볼 건데요. 요거 보세요. 1이라고 돼 있죠. 1.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2는 다음 시간에 읽을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꼭 다시 만나요. 예. 자, 1번 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끄덕끄덕. 예. 자,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선생님은 꼭 이렇게 버스 카드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을 딱 대면 버스 탈때딱 나와야 되는데 왜 선생님 안 나올까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슬퍼요. 자,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쉬워요. 그런데도 이 기능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죠. 하지만 따다다다 이제 하지만이 나왔어. 괜히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 뒤에는 아주 부작용. 네. 아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그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지요? 왠지.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이 있답니다. 대인관계. 여기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뭘까요?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일까 볼게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단위가 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응답자를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33.9와 4.3을 더하면 한 38.2. 약 38명의 사람들이, 자, 여러분,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네, 저 주위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었나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 네. 라고 한 거죠. 몇 명이죠? 합하면? 여기 한, 네. 요렇게. 이렇게 약 45명이 되겠네요. 100명 중에 45명이, 네, 저 대화 그리고 만남이 줄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예,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한다. 네, 여기도 있어요. 이거 몇 명이니까 다 더해보세요. 네, 41.1명.
41명의 사람이 거짓말이나 변명을 했답니다. 와, 뭐,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쵸? 38명, 45명, 41명, 지금 이러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있는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 조립 기능. 재밌다. 근데 그러면 좋겠다. 물건도 조립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폰은? 자, 문단 1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정리한 것은 뭘까요? 자, 일단, 과도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알맞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앞에 이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넣고 싶었는지, 그걸 제대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중심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도록 해야 된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정답 1번.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어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본거 있죠? 사람 수 세가면서. 예,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아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까 그 표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프에서. 자,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이, 그쵸? 하던 것이, 버릇대로 하던 것이 편해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또는 뭐 화내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그게 어색하지 않은데, 안 그러니까 가끔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색해.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색하다는 얘기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 뭘까요? 스마트폰 사용은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통신비가 많이 든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글쓴이가요, 주장을 먼저 넣었죠.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로는 5번이 맞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내 국어 실력이 올라가겠지, 향상되겠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많이 읽어보면서 글의 짜임을 분석해보고, 아, 이 부분이 주장이구나. 이 부분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구나.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 훈련만 잘

0: 할 때가 있어요. 원래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지요. 할 때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뭘딱 물어봤어. 너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응 해도 돼. 그런데 직접 얼굴 보고 대화할 때 5분 안 기다려주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직접 대화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버릇대로 하던 걸 하면 안 어색한데, 안 하던 걸 하려고 보니까 어색하고 불편해. 그래서 1번과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한다고 했어요. 자, 판단한다. 뭐라고요? 비판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뭘 판단하냐?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한대요. 이 타당이 뭐라고 했어요? 이치에 맞다. 그래서 옳다. 이게 타당하다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정하다, 타당하다, 뭐 합리적이다, 뭐다 갖다 붙여도 돼. 근데 원래 뜻은 이치에 맞아서 옳다구나. 내용이 아 맞아, 옳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 주장이 중요한가? 주장이 가치 있는가? 근거의 양이 아주 많은가?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알맞지 않은 거 뭐예요? 3번이 되겠죠?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객관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장은 중요하다, 즉 가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중요한 주장인가? 같이 그럴 만한, 우리가 그 주장에 설득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 요거 중요하죠?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뒷받침은 뭐 말에 무엇합니까?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주장 아래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를 다시 근거가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뽀송뽀송, 마시멜로 같은 것들이 창창창창 층을 이루어서 있는 요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 기호쓰래요. 자,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을 잘 하고 있는지 판단.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쵸?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나? 그다음,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맞아. 근거는 제3자가 봐도, 남이 봐도 끄덕끄덕 할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이죠. 비판적으로 읽을 때 어떤 점을 살펴볼까요? 네, 가를 살펴봅니다. 가 내용 살펴보고요. 다 내용도 살펴봅니다. 라면 문제예요. 아래 놀이기구. 이 놀이기구 한번 표현해 볼까요? 광고하는 표현. 과장되게. 재밌겠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건 과장된 거 아니죠? 여러분의 그 과장된 광고 문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우리 라면 친구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피타고라스 정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개념 공부할 때 느끼셨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때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한 숫자들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풀면 풀수록 계산 속도가 높아지고 또 정확도도 높아진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선생님과 같이 개념책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실전책이니까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더불어 우리 여러 가지 계산들, 즉 피타고라스 수를 사용한 계산도 혹은 정석대로 계산하는 방법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문제들을 볼 거냐? 5번, 7번, 구원픽으로 생각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의에 입각한 문제 하나, 또 활용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구원픽으로 살펴보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고, 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AB의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C의 길이 똑같으니까 전체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니? 라는 생각해보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죠. 그 직각삼각형이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과 같이 삼각형 ABH로 나타나고요. 그 길이들이 8cm, 그 다음 높이가 AH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높이만 알수 있다면 선분 AB의 길이 구해내는 거 별일 아니겠죠.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구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준 정보가 있습니다. 넓이가 몇이다? 120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 요 높이 구해낼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럼 구해보자. 높이를 h센티미터라고 하고 식 한번 세워보면 120이라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곱하기 높이 h하고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2분의 1과 16 계산하면 8하고 남으니까 h는 8분의 120이다 생각할 수 있고, 4로 나누면 2분의 30, 결국 높이가 15가 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15cm인 삼각형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고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8cm, 높이 15cm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이야기니까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과 같아지더라 얘기할 수 있고, 8의 제곱이 64, 15의 제곱이 225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289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289가 우리 눈에 익숙한 숫자여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계산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289는 그렇죠, 17의 제곱이야 라는 사실 익숙하게 생각이 날 것이고, 결국 선분 AB를 제곱해서 17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가 17 또는 마이너스 17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가 음수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17cm더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17cm, 당연히 선분 AC의 길이도 17cm가 되면서 둘레의 길이 전체를 계산해 볼수 있겠죠. 두개 더하면 34, 34에다 16 더하니까 전체 50하고 만들어지지. 그래서 정답은 50cm라고 찾을 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복잡한 제곱의 계산들, 이걸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직각삼각형들이 이

이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자연수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매번 보이는 숫자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 수를 정리해 봤었죠. 개념책을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피타고라스 수가 머릿속에 있을 텐데, 실전책에서 처음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이라면 피타고라스 수가 좀 낯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피타고라스 수. 한 번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자연수들이 세 개가 만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값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세 개의 숫자 3, 4, 5 이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더해주면 그게 5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 4, 5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지.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3, 그 다음 변의 길이가 4, 제일 긴 빗변의 길이가 5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 길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25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요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다. 3, 4, 5, 아, 4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 여러 쌍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 4, 5고요. 그 다음에 우리 5, 12, 13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방금 나타났던 8, 15, 17 같은 경우도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많이 쓰이는 숫자들이죠.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9, 40, 41도 있는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두 배, 세 배, 네배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니? 3, 4, 5를 각각 두배 하면 6과 8과 10하고 만들어지죠?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해요. 실제로 6의 제곱 36 더하기 8의 제곱 64 하면 10의 제곱 100하고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 12, 13도 어떻게 된다 이거야? 두 배씩 해주면 10과 24와 26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10이랑 24가 있고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26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숫자들이 크니까 뭐더 이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요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 80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확장시켜서 3, 4, 5, 3배에서 9, 12, 15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우리 피타고라스 수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신다면, 물론 이 하얀색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두 배, 세배한 거다. 요런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 오른쪽 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 기억을 해 주신다면 계산이 조금 간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쌍의 피타고라스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연수의 쌍이. 하지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많이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가보자. 역시나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있고, 그 사각형이 하나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랬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자, 색깔 칠해진 부분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 알아야겠죠? 그한 변의 길이를 우리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때? L을 제곱하면 넓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이 결국은 L의 제곱이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네. 그럼 L제곱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서 구하겠죠? L이 빗변이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L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랑 같아져 생각할 수 있고, 너는 36 더하기 81하고 쓸수 있으니까 117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단위는 센티미터였으니까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 써주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야라는 생각했다면 L제곱이 문제의 정답이고, 그 L제곱을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자, 지금 이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는 그런 숫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117이 되는 L값이 자연수에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유리수입니까? 분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분수에도 없어요.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배울 무리수라는 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피타고라스 수가 적용되어지는 값들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이 선분 AD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분 DC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가 13cm로 주어져 있고요. 그 길이가 AD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AD의 길이도 13cm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뭘 구하래요? 선분 B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빗변 높이 가르쳐주고 밑변 구해라 라고 얘기했고 직각삼각형 줬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봐야겠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2의 제곱에다가 선분 BD의 길이를 제곱한 걸 더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식 정리하죠. 13 제곱하면 169, 12를 제곱하면 144. 자, 그거에다가 BD의 제곱을 더해준 게 169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선분 BD의 제곱이 바로 25가 되면서 선분 BD의 길이가 5cm가 된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이죠. 천천히 계산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12와 13이라는 길이를 보면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 뭐? 5, 12, 13. 그래, 제일 끝에 있는 제일 큰 수가 빗변일 테고 빗변이 13, 나머지 한 변이 12. 그럼 이게 짝이 뭐하고 맞아떨어져야 돼? 5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5, 12, 13이 떠올랐다면 계산하지 않아도 선분 BD의 길이가 5cm다라고 써볼 수 있는 거죠. 정석대로 하는 계산, 당연히 우리 친구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쉬운 산수 계산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적극적으로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식의 계산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게 서술형 풀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써도 감점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봅시다. 다음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거다. 한번 증명과정 네모칸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그림 많이 보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 직각삼각형의 직각 쪽에서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아,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니까 동그라미와 직각과 나머지 한 각이 세모가 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서도 세모와 직각, 그럼 나머지 한 각이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왼쪽의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의 중간 크기의 삼각형 그리고 전체 커다란 삼각형이 모두 다 AA 닮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식도 알고 있었죠. 내려오는 것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라는 생각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겠지만 실제로 이 공식들이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됐니? 자, 그래서 빠르게 저 공식들 자리 채우고 증명식 써 내려가는 경우도 충분히 이제 서술형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삼각형이 어떤 이유에서 닮음인지를 보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천히 보여볼게요. 자, 보자. 처음에 각 A가 공통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두 삼각형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쓰여 있지 않아요. 대신에 각 A가 공통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세모라는 요 A라는 각 이각이 들어있는 삼각형 두 개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 각 A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전체 커다란 삼각형 ABC, 이게 각 A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물론 각 A가 세모지만 각 A라고 지정해서 공통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세모를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노란 삼각형과 전체 커다란 삼각형이 닮읍니다라는 생각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A, C, B가 무엇과 똑같으면서 90도냐라고 얘기했으니까 A, C, B 보자. A, C, B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커다란 삼각형에서의 직각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는 세모에서 직각에서 동그라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에서 직각에서 동그라미로 움직이는 순서로 써주어야겠죠? A, D, C라는 순서로 각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각 A, D, C가 들어가는 게 맞다. 아, 1번 참이네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ACD하고 어떤 삼각형이 닮음이냐, 뭐 때문에 닮음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각이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A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대응하는 점의 순서만 맞춰서 써주면 되겠네요. ACD의 순서로 지금 점이 있으니까 A와 C와 D와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어때? ACD라는 삼각형에서 A가 세모, C는 동그라미, 그 다음은 직각이니까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점 써주면 되죠. A, B, C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너는 삼각형 A, B, C라고 써주어야 아주 정확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노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식을 끌어내는데 굳이 대응변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AD 곱하기 AB가 뭔지 알고 있어요. 자, AB 곱하기 AD를 생각하는 거니까 A라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하고 만들어져 있는 게 우변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려올 때 도착하는 지점이 A여야 되니까 자, 요 길이의 제곱, 선분 AC의 제곱이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하고 쓰여져 있는 공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선분 AC의 제곱이 3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공식 암기하고 있다면 굳이 대응변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닮음인 삼각형을 찾은 다음에 공식화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BC의 제곱을 찾아보면 되겠죠. BC 어디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BC의 제곱은, 자,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하고 만들어지니까 BD 곱하기 BA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래서 BD 곱하기 BA. 자, BA는 있으니까 여기에 선분 BD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맞았니? 아니, BD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두 개의 공식 가지고 우리가 증명해보고 싶은 게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다. 즉, 방금 전에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에 대한 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요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AB의 제곱이 나타나도록 식을 만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한 식으로 식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선분 AB의 제곱이 나타나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AB의 제곱하고 쓰여지는 게 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옳지 않은 것 4번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중간 과정은 안 봐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답만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땐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정리에 증명하는 과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니까 AC제곱 더하기 BC제곱에서 시작했다면 당연히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끝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을 찾을 땐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AC의 제곱은 AB 곱하기 AD다라는 거 이미 유도해 놓았고요. BC의 제곱은 AD 곱하기 BD다라는 거 생각했는데 AB 곱하기 AB 곱하기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괄호 앞에 요거 두 개 묶어내서 AB 곱하기 하고 써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괄호 안쪽에는 남아있는 선분 AD와 선분 BD가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분 AD와 선분 BD의 길이를 더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선분 AB죠. 그래서 AB라는 선분의 길이에다가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곱하는 거니까 AB의 제곱이 됐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증명되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을 활용해서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PQR이라고 하고요. 그때 P 대 R의 값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준 정보는 AB 대 BC가 3대 5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AB 대 BC가 3대 5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를 3K, 너를 5K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AC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선분 AC의 길이를 제곱한 건 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3K의 전체 제곱에다가 5K의 전체 제곱 더해준 것과 같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9K제곱 더하기 25K제곱하고 쓰여져서 너는 34K제곱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요. 선분 AC의 길이에 대한 제곱의 값을 생각했는데 그 선분 AC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R이다라고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34K제곱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즉 정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넓이 R이 34K제곱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P는요. 한 변의 길이가 3K인 정사각형이니까 3K를 제곱한다면 9K제곱이 바로 P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Q는 어때요? 한 변의 길이가 5K다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제곱해주면 25K제곱이라는 것이 바로 Q라는 넓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가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구하라는 정답은요. P 대 R의 값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9K제곱 대 34K제곱, K제곱 다 나눠버린다면 9대 34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는 문제가 5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딱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실제로 이 그림 가지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직각에서 선을 내려그어서 이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결국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 증명할 수 있었죠. 자, 요런 이야기들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매우 익숙하, 이 그림에 매우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좌우가 지금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수선의 발 내려 그으면서 합동이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3에서 여기 왼쪽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 그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점을 M이라고 얘기합시다. 또 3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오른쪽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 그어서 우리 이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죠. 왜? 둘다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밑각의 크기 같아질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RHA 합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두 개의 밑변의 길이 요거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하나의 길이 구하면 반대쪽 알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길이도 당연히 3cm니까 뭐 당연이다. 길이 구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알수 있겠니? 좋아, 그럼 보자. 문제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높이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밑변의 길이 알아야 높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 구하려고 봤더니 전혀 정보가 없어. 대신에 양쪽 좌우 대칭이니까 길이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고, 3cm 그대로 내려온다면 여기 있는 두 개의 길이를 더해서
10cm가 돼야 돼서 하나가 5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어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밑변의 길이가 5cm, 빗변의 길이가 13cm인 직각삼각형의 높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어때요? 5, 12, 13 떠올라야겠지? 169에서 25 빼면 144.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아 높이가 12cm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3 더하기 13 그리고 높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16을 2로 나누니까 8하고 만들어지고요. 8에다가 12 곱하니까 96제곱센티미터라고 넓이 계산해줄 수 있겠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때? 직각삼각형 양쪽에 만들었고 그 두 개가 합동이니까 밑변의 길이 똑같아. 그런데 3cm 내려오니까 5하고 5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5, 12, 1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벌써 오늘 6번 문제까지 풀면서 두 번 등장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자, 7번 가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선분의 길이들이 전부 다 1cm로 주어져 있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이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 그림 계속 등장할 문제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어떻게 풀 거니? 결국은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에 제곱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선분 AE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거 AE의 제곱을 구하려면요. AD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거 알면 선분 DE의 길이가 1cm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서 AE의 제곱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AD의 제곱은 뭘 가지고 구해내요? AC의 제곱 가지고 구하죠. 이거 밑변의 길이 1이니까 AC의 제곱 알면 AD의 제곱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C의 제곱은요? 그래요.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천천히 하나씩 써내려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너는 AB의 제곱에 BC의 제곱 더한 거니까 3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하면서 아 10이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AD의 제곱을 알아야 하니까 AD의 제곱도 구해볼 건데 그게 AC의 제곱에 CD의 제곱을 더해준 거거든요. 근데 AC의 제곱이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10에다가 1 더한 거야. 아, 11이 AD의 제곱이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AE의 제곱을 생각해 볼 건데 그 AE의 제곱은 선분 AD의 제곱에다가 선분 DE의 제곱을 더해준 건데 AD의 제곱은 방금 11이라고 계산을 해두었고 선분 DE는 1cm라고 문제에서 준 거니까 아, 너 1의 제곱하고 쓰여진다면 이 결과적으로 12가 선분 AE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요. AE의 길이에 제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어때? 연쇄적으로 계속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입니까? 구하고 싶어하는 건 AE의 제곱.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선 AD의 제곱이 필요하고 AD의 제곱 알기 위해서는 AC의 제곱이 필요하고 그건 직각삼각형 ABC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찾아낼 수 있더라라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도요 계속 눈에 보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잘 봐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8번 문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파스를 이용해 뭘 그려나 볼까요? 모두 웃는 얼굴이네.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지. 어? 이것도 웃는 얼굴 같은데? 누가 그린 걸까요? 움직입니다. 방금은 얼굴이었는데 새인가요? 그렇군요.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의 날개 위에는 이 웃는 얼굴을 포함해서 많은 수수께끼가 있죠. 이 화려하고 놀라운 새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다른 놀라운 특징도 밝혀졌죠. 이들의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합니다. 왜 이렇게 까만 걸까요? 그리고 웃는 표정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호주의 북쪽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가 있습니다. 섬은 거의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죠. 우린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보로 수색을 시작했는데 탐사팀은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시마다 타다시가 이끌고 있죠. 시마다 씨는 뉴기니의 새들에게 매료돼 이곳에 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더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죠. 이런 환경에선 좀 낯섭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 나타날 징후라고 했죠. 시마다 씨는 근접 촬영을 하고 싶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찾았습니다. 이 새는 웃는 얼굴로 유명한 대륙 검은 집박이와 비슷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입니다. 길이는 약 30cm며 비둘기 정도의 크기죠. 눈은 지푸르고 뿌리엔 흰 깃털이 있으며 머리엔 길게 뻗은 철사 같은 깃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슴에 있는 장식용 깃털이죠. 파랑, 초록, 노랑. 이 깃털은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무지갯빛은 CD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새가 뭘 하고 있을까요? 청소를 하는 걸까요? 청결에 신경 쓰는 것 같군요. 로웨스 6깃털 극락조의 청소 덕분에 바닥은 아주 깨끗하죠.

집안일이 끝난 후. 뭐죠? 춤이라도 추는 걸까요? 마치 발레리나 같군요. 이번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나죠. 아주 멋진 동작이네요. 이번엔 이 춤을 좀 분석해봅시다. 이 공연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공연 시작을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마를 펼쳐서 발레리나가 되죠. 발가락 끝을 세워 춤을 춥니다. 이번엔 3단계죠. 머리를 숙이면 그와 동시에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리듬감 있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거죠. 각 단계의 공연은 30초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그 공연만큼이나 흥미로운 건 치마처럼 만든 몸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뒤에서 관찰해보면 여기가 날개입니다. 이 새가 날개와 관계없는 깃털을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연구를 통해 여섯 깃털 극락조의 가슴에 있는 200개의 특별한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깃털을 들어올려 밖으로 쭉 펼쳐서 발레 치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제 여섯 깃털 극락조가 그런 특이한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게 됐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시마다 씨의 근접 촬영을 통해 단서를 찾았죠. 이곳을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갈색 새죠. 이 새가 암컷 로에스 여섯 깃털 극락조라는 증거는 푸른색의 눈뿐입니다. 털이 검은 건 수컷뿐이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단 하나의 관객을 위한 거죠. 암컷이 매혹된 것 같군요. 막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뭐죠? 구애 시간입니다. 이 특이한 춤은 사실 구애 행위였죠. 수컷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저런... 거절당했군요.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린 이유도 알게 됐죠. 하지만 이 새는 아직 웃는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마다 씨와 팀원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0: 암컷은 짝을 고를 때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암컷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군요. 수컷이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하자 암컷이 가까이서 들여다보죠. 이번엔 리듬감 있게 머리를 흔듭니다. 시마다 씨가 이걸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 암컷은 위에서 공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시마다 씨의 계획은 암컷의 관점으로 그 춤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새들은 아침과 밤에만 이곳에 오죠. 한낮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촬영팀은 이 휴식기에 장비를 준비했죠. 배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려다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 조심스럽게 렌즈를 조정했죠.
1: 수고한다. 근데 저도 희귀. 수.
0: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암컷이 이 나뭇가지에 앉으면 수컷이 바로 그 밑에서 춤을 추겠죠. 다음 날 우리의 배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칠흑같이 까맣고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입니다. 멈췄죠.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마법의 주문이 풀리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수컷의 춤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새는 몸을 둥글게 하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실룩거리는 검은 원은 머리에서 자라난 장식용 깃털이죠. 그리고 움직임을 멈췄을 때 밝고 노란 눈동자가 순식간에 반짝입니다. 푸른색 입모양은 좌우로 흔들리죠. 암컷의 관점으로 본 것은 우리가 옆에서 관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2,000m 높이의 봉우리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근처의 외딴 마을을 방문해봅시다. 호갑의 주민들은 그들의 물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맛있거든요. 이들은 자연보호구역인 이웃숲을 조심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이 귀중한 물은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를 포함한 수많은 생물의 삶을 지탱하죠. 수컷의 구애 행위는 암컷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엔 작은 공 하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눈이 반짝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면 뭔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발레리나처럼 춤을 출 땐 위에서 보면 완전히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오죠. 보세요. 수컷은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빛나는 노란색 깃털은 가슴의 장식 깃털에서 나온 거죠. 머리를 숙이면 그 깃털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무늬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위에서 보면 두 개의 눈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머리와 부리의 위치 때문이죠. 머리도 새까만 색이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완전히 까매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부리 위에 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왜 눈에 잘 띕니까? 그런데 춤을 추기 직전에 흰 부분이 사라졌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분명히 처음에 인사와 관련이 있죠. 자세히 보세요. 이마에 있는 깃털을 움직여서 흰 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새는 실제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린 아직 이 새의 속임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죠. 2018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새 깃털의 반사율은 극히 낮습니다.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 여섯 깃털 극락조가 지구상에서 가장 검은 새처럼 보이게 했죠. 검은 새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까마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촬영팀은 이 검은 깃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실에 여섯 깃털 극락조의 깃털처럼 빛의 99%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물질에 레이저를 쏘아보면 빛이 사라지죠. 이 물질 두 조각을 겹치면 마치 마법 같습니다. 너무 까매서 두 개의 물질은 구별이 되지 않죠. 우린 인간이 만든 물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깃털은 어떨까요? 왜 까만 걸까요? 그 비밀은 이 구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빽빽하고 들쭉날쭉하죠. 같은 크기의 까마귀 깃털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꽤 복잡한 구조죠. 들어온 빛은 모든 표면을 반복적으로 반사하고 거의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이 놀라울 정도로 검게 보이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뭘까요? 시마다 씨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는 이 새가 순식간에 매혹적인 황체를 뿜어내기 위해 몸을 완전히 까맣게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수컷은 아주 어두운 망토를 쓰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을 반짝이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구애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수컷과 없는 수컷 사이엔 차이가 있죠. 가슴 깃털을 반짝인 후엔 어떻게 할까요? 저기 푸른빛이 앞뒤로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꽤 인상적이죠. 분명 암컷은 이곳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거고 수컷을 까다롭게 고르겠죠. 저 파란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는 깃털인데 깃털을 부풀릴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춤이 끝날 때쯤 수컷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 수컷이 파란 깃털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그걸 위에서 보면 웃는 얼굴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인기 있는 수컷과 인기 없는 수컷을 구분해 봅시다. 왼쪽 수컷은 암컷을 쉽게 차지했지만 오른쪽 수컷은 암컷에게 쪼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엔 머리 흔들기 대회를 해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부터 매력적인 수컷은 날렵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수컷은 속도도 부족하고 움직임의 시간도 짧죠. 그것은 도전자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매력적인 수컷은 빠른 속도와 오랜 움직임 덕분에 암컷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화는 아니죠. 하지만 수컷의 춤에서 암컷이 찾고 있는 건 정확히 뭘까요? 먼저 머리를 흔드는 속도와 지속시간이 수컷의 체력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춤은 공연자의 경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동작을 익히려면 5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컷들은 처음부터 깃털이 검진 않으며 암컷처럼 갈색입니다. 그건 별로 인상적이지 않죠. 수컷은 자라면서 검은 깃털이 나타나고 춤을 더 잘 추게 됩니다. 짝짓기 후에 암컷이 혼자서 새끼를 기르죠. 포식자가 적고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니 겉만 번드레한 수컷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는 수컷이 되려면 자신의 색을 보여주고 지속해서 춤 실력을 연마하면서 적절하게 홍보해야 하죠. 이 특이한 구애 춤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우린 관찰하는 동안 훨씬 더 흥미로운 행동을 보게 됐죠. 공연 무대 위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치우는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를 쳐다보니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서도 그 무대가 보입니다.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공연을 잘 보이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죠. 검은 털과 감춰진 웃는 얼굴로 완성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는 뉴기니 숲을 여기저기 활보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뿜어내는 무지갯빛은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나온 멋진 광채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0: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국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1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이어서 마저 다 풀어보고요.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까지 오늘 한번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바로 출발해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풀어볼 차례인데요. 16번부터 1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차근차근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보자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친구들은이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지만 친구들은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 기억하지요? 자, 선생님의 머리에는 지금 당근이 있지만 이 이야기에는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 대리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는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레오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레오는 가짜 대의 호수에 물로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가짜 대를. 레오는 진짜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레오의 머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젖은 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레오의 머리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건 바로 레오의 대리였습니다. 자, 레오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 열매라는 사실을요. 자, 진짜 대리 생긴 레오는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레오의 멋진 꿈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라는 우리 읽어보았었던 이 교과서 지문이었잖아요. 자, 1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레오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그 아래를 보죠. 친구들이 레오 머리 위에 대리,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됨이고요. 이 화살표를 따라 가보는 거예요. 자, 이동하니까 여기에 빈칸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하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또 화살표를 따라 이동해 보니까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자 대리생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친구들이 저 델은 가짜야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그리고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자 델이 생겼다. 이두 내용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읽었었던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들이 레오 머리 위에 델이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은요,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자, 여기에 대리 가짜라는 걸 친구들이 금방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자 대리 생겼다라는 내용은요, 바로 여기 있죠. 레오는 진짜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리 반짝였습니다라고 여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내용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이 내용과 이 내용, 요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알수 있죠. 무엇인가요? 레오는 다시 슬퍼졌고, 레오는 가짜 대를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애버렸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은요, 레오가 신이 남, 아니요, 다시 슬퍼졌는데요. 자, 2번, 레오의 멋진 꿈이 눈부시게 빛남. 3번, 진짜 대리 생긴 레오가 높이 날아오름. 4번, 레오가 꿈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됨. 5번, 레오가 가짜 대를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애버림. 자, 몇 번인가요? 그래요. 바로 선택지 5번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겠다라는 걸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도 만나볼까요? 자, 기역에서 레오가 대를 에잇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앤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기역은요, 여기 있잖아요. 레오는 가짜 대를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이 내용 바로 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레오는 다시 슬퍼졌어요. 이유는요, 친구들은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친구들이 레오, 레오, 레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달린,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대리 가짜, 가짜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서 레오의 기분이 어땠다고요? 다시 슬퍼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슬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슬퍼졌기 때문이다. 와, 나도 드디어 대리 있어! 라고 신이 났다가 친구들이, 아, 저건 가짜인데! 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서 다시 슬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까닭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억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그 이유를 차근차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8번 문제도 만나보죠. 자,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상황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는요,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보도록 하죠. 1번은 무엇과 어울려야 한다 이고요. 2번은 무엇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표정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는요, 먼저 바로 상황과 어울려야 합니다. 따라서 1번에는요, 우리 보기에서 상황을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는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과 어울리는 이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남은 건 이것이죠.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요, 보기에서 듣는 사람을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말하는 목적도 잘 생각해야 하지만요, 뭐니 뭐니 해도 듣는 사람이 또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1번은 상황, 2번은 듣는 사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만나볼게요. 자,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는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여야 한다고 말이죠.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자, 우리 이 내용 기억나나요? 우리 동영상 이야기할 때, 이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때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도진이와 주화가 자전거를 타고 쌩쌩 가다가 이 친구, 서유리에게 이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바로 확 갔죠. 그러니까 이 서유리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툭 떨어뜨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한 장면만 보고도 우리는 어떤 말투가 어울릴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떤가요? 방긋 웃고 있나요? 아니면 막 울고 있나요? 아니면 막 화나 있는 표정인가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친구의 표정을 말이죠. 자, 어떤가요? 그래요. 막이 친구의 표정이요. 막 입도 삐죽 나와 있고요. 막좀 억울해 보이는 막 그런 표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너희들 때문에 탓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라고 어때요? 좀 화가 난 말투, 깜짝 놀란 말투, 좀 억울한 표정,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0: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할때 어떤 말투가 어울릴지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차분한 말투.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귀찮은 말투. 3번. 공손한 말투. 4번. 빈정거리는 말투. 너희들 때문에 이러면서. 5번. 따지는 듯한 말투. 자, 뭘까요? 바로 억울한 표정과 그리고 좀 화가 나 있기도 하고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라고 하는 바로 따지는 듯한 말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울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배운 것처럼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예상할 때는요, 그 인물의 마음,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예상해 보면 된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상황을 역할놀이로 표현할 계획을 알맞게 세운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예쁘고 신기한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보고 남자아이가 신기한 꽃이 피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신기해하는 표정이지요. 활짝 웃고 있고요. 자, 여자아이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신기해하는 표정 활짝 웃고 있고요. 어디 어디 정말이네 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할놀이로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보죠. 경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아이 역할이니까 신나는 목소리로 말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남자아이 신나 보이죠? 신기한 꽃이 피었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따라서 경수는 잘 세웠습니다. 민영이는요, 나는 여자아이 역할이니까 차분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해야겠어. 어? 어때요?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처럼 굉장히 신기해하고 신나 보입니다. 따라서 차분한 목소리, 어디 어디, 정말이네. 보다는 신기해하는 목소리, 어디 어디, 허! 정말이네. 와 같이 이렇게 신기해하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더 어울릴 겁니다. 느릿느릿보다는요. 따라서 바르게 계획을 세운 친구는 경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로 뭔가 표현할 일이 종종 있을 텐데요. 역할놀이를 할 때는요, 어떤 상황인지 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인물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이렇게 역할놀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자,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우가 쓴 표현에서 귀로 들은 소리를 생생하게 나타낸 표현을 두 가지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꿀벌이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상황을 보고 이 지혜와 준우라는 두 꿀단지 친구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친구는요,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떠올라서 즐거웠어. 나의 경험, 그 중에서도 나의 몸짓과 연결시켜서 꿀벌은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꿀을 모았어라고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준우 친구는요, 꿀벌이 꽃송이 주위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였어라고 하면서 꿀벌은 하하하 웃는 소리, 신나게 부웅부웅 꿀벌이 날아다니는 소리, 꿀벌은 하하하 신나게 부웅부웅 날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생생한 표현으로 감각적 표현으로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로 들은 소리를 생생하게 나타낸 표현 두 가지는요. 바로 이거죠. 꿀벌은 하하하 웃는 소리, 신나게 붕붕 날아다니는 소리, 붕붕 날아다닌다. 하하하와 붕붕 두 가지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지혜가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방금 살펴보았다시피 이 지혜 친구는요, 나의 경험, 그 중에서도 어떤 나의 몸짓과 움직임을 연결시켜서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꿀벌의 색깔을 강조하여 표현했다. 자, 2번, 꿀벌의 생김새를 자세하게 표현했다. 3번, 꿀벌이 움직이는 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했다. 이건 바로 누구? 바로 준우 친구가 표현한 방법이죠. 다음은 4번입니다. 꿀벌이 꽃에 앉아있는 모습을 강조하여 표현했다. 5번,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비슷한 나의 경험, 자신의 경험, 내가 사탕을 주워 담던 경험을 연결시켜서 떠올려 표현했다. 바로 선택지 5번이 정답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볼까요? 자, 보기에 낱말 가운데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줄여서도 있고요, 간단하게도 있고요, 생생하게도 있습니다. 자, 감각적 표현이란 어떤 표현이냐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표현한 것이다? 줄여서 간단하게 생생하게 그래요. 바로 정답은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있는 생생하게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표현이지요. 자, 감각적 표현은요, 이렇게 우리 얼굴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또 이렇게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바로 우리 감각적 표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운 내용 떠올리며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3번 내용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4번부터 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아,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쓴 시였는데요. 한번더 보도록 하죠. 자,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그리고 다음 연입니다. 연과 연 사이 좀 쉬어서 읽어주면 좋다라고 했지요.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다음 연이고요. 간질간질 봄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참았던 웃음꽃 부하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라는 시입니다. 자, 우리 4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억을 한번 보죠.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봄 햇살이 무엇을 간지리고 있다? 바로 봉긋봉긋 꽃봉오리를 간지리는데 한나절, 하루낮의 절반만 더 간지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요, 진짜 봄 햇살이 막 이렇게 간지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봉긋봉긋한 꽃봉오리 위에 봄 햇살이 차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보고 이 시를 쓴 사람은 봄 햇살이 마치 이 꽃봉오리를 간지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보면은 3번 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2번 꽃봉오리가 터지며 벚꽃이 활짝 핀 모습, 3번 나무 가지에 봄 햇살이 촥 내리쬐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4번은요, 3번 나무 가지가 봄비를 맞아 촉촉해진 모습, 5번 뜨거운 햇살에 3번 나무 가지가 말라가는 모습, 햇살, 햇살이라고 해서 5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5번은요, 뜨거운 햇살, 봄보다는 여름에 어울리고요. 3번 나뭇가지가 말라가는 모습, 마른다는 것은 이 가지가 굉장히 아파한다는 건데, 이 시의 분위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죠? 간질간질 살짝 내리쬐는 뭐 그런 모습이 어울릴 거예요. 따라서 5번보다는 우리 아까 골랐던 바로 이 3번이 어울리기 때문에 4번 문제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5번 문제인데요.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인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푸푸푸 웃음 참는 그런 모습. 소리를 푸푸푸라고 했고요. 자, 2번 봉긋봉긋 봉긋봉긋한 꽃봉오리 모양을 재밌게 감각적 표현으로 표현했지요. 3번 한나절만 이것은요. 하루낮의 절반만 감각적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냥 한나절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루낮의 절반만. 4번 푸하하하 웃는 소리. 5번 터질 듯말듯 재밌게 아주 터질 듯말 듯한 웃음 보따리라고 감각적 표현으로 표현했지요. 따라서 감각적인 표현이 아닌 것은 하루낮의 절반만이란 뜻의 한나절만. 이것이 바로 감각적 표현이 아니겠다. 3번이라고 5번 문제 정답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도 보죠. 3번 나무가 참았던 웃음꽃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3번 나무가 웃음꽃을 참는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진짜 웃음을 참는 건 아니겠죠. 이 꽃봉오리가 아직 꽃이 활짝 피기 전에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모습을 마치 웃음을 참는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꽃이 터진다라는 것은 바로 꽃이 활짝 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6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선생님은 적어 볼게요. 3번 나무에 꽃이 활짝 필 것이다. 활짝 필 것이다.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가 촤 꽃이 활짝 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이렇게 상상해서 우리 친구들도 차근차근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7번 문제 또 풀어보죠. 자,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행과 행, 영과 연 사이는 쉬어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읽는다? 이건 아니죠. 막 로봇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읽기보다는 그 시의 내용에 어울리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좀 강조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좋지요. 따라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그래요. 시의 내용에 어울리게 시에서 말하는 이에 알맞게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죠. 자,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 먼저 8번 문제인데요.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걸리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라는 이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였죠. 자, 그러니까 8번 문제 정답은 1번 줄을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 2번 폴짝폴짝 뛰다가 줄을 밟는 모습, 발걸릴라 사뿐사뿐 뛰고 있는데요. 3번 땅을 보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 4번 한 발로 힘껏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모습, 사뿐사뿐 살짝살짝 뛰는데요. 5번, 줄 위를 밟으며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걷는 모습 띄고 있는데요. 따라서 1번, 줄을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이 떠올릴 수 있겠죠? 8번 문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줄에 걸려서 화가 난다? 빙글빙글 도는 줄을 보고 있으니 어지럽다? 3번, 친구들과 함께 줄을 넘고 있어서 신난다. 다음 4번, 친구들이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부럽다. 5번, 폴짝폴짝 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함께 줄을 넘고 있어 신난다. 이런 내용이 마음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9번 문제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입니다. 이 시를 낭송할 계획을 알맞게 세운 친구를 묻고 있는데요. 자, 여명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 이 시를 슬픈 목소리로 조용히 읽어야겠어. 내 기분보다는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에 알맞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신나게 읽는 것이 좋겠죠. 현정, 나는 빙글빙글이라는 낱말이 마음에 들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리듬감 있게 읽어야겠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리듬감 있게 읽는 것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계획을 세운 친구는요, 현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죠. 이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 상황에서 교통안전 지킴이님과 선생님과 슬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가는요, 교통안전 지킴이님과 슬비가 인사를 하고 있고요. 자, 나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는 슬비는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있나요? 교통안전 지킴이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렸고요. 2번, 가에서 슬비는 씩씩하고 활기찬 목소리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맞고요. 자, 3번, 나에서 슬비는 교통안전 지킴이님께 인사하고 격려를 받고 있나요? 선생님이신데요. 아니고요. 4번, 가와 나 모두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가는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 나에서 슬비는 억울해하는 표정, 울먹이는 목소리이기보다는 네, 그럴게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목소리와 표정이 알맞겠죠? 따라서 11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낱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데요. 보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하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표현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배려까지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 그리고 말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 정리하면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못다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마저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풀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풀어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확률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개념 공부했었고요. 그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의 입장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률을 두 개의 사건에서 구하고 그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야 될지 더해야 할지 곱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봤어요. 자, 그 모든 개념들을 다 합쳐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8번 문제 지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8번에서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두 눈의 수의 합과 차에 관련된 표를 한번 그려보고 그 표를 분석해보는 일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6번 문제에서 조금은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6번과 8번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입니다. 어느 스마트폰 케이스 공장에서는 한 달에 15만 개의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3천 개가 불량품이라면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 하나를 고를 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간단하게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까? 15만 개의 제품 중에서 3천 개가 불량품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불량품일 확률은 전체 15만 중에 그중에 3,000개라고 15만분의 3,000이라고 다음과 같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한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땠어요? 여기 있는 15만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품의 개수가 아니라 그런 거지. 15만 개의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편하게는 15만 개의 상품 중에 3천 개가 불량품. 하지만 정확하게는 15만 개의 상품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이제 15만 가지. 그리고 불량품 3천 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게 3천 가지다라고 이야기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의 입장으로 15만분의 3천 하고 확률 계산해야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뒤에서 약분시킬 수 있을 것이고 3으로 분자 분모 동시에 나누어 준다면 50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이게 첫 번째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어때요? 그래. 단순하게는 개수분의 개수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가 경우의 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기 있는 15만 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그런 방법의 수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되죠? 선생님이 왜이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그래요. 우리 문제에서 15만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그중에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를 고를 때라는 이 단서 조건 달았는데 하나만 뽑는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5만 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두개 모두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 있는 15만 개가 개수라는 생각이 아니라 경우의 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우리 문제 8개 풀 건데요. 이 문제 풀면서 문제들을 좀 변형해 가면서 풀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바꾸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이 10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랬을 때,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18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선, 이 문제 풀 때,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기 있는 18이 숫자가 좀 크니까, 18의 약수를 직접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약수의 개수를 먼저 생각해버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때 보니까, 이 친구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18의 약수를 생각하면, 18의 약수는 18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만들어지는 게 6개야, 라고 생각해서, 전체 10개의 숫자 중에 6개가 18의 약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좋아요. 이 숫자가 커지고, 우리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저 1부터 10까지가 18을 넘어서는 20 정도였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18의 약수를 직접 구해보면 1, 2, 3, 6, 9, 18하고 쓰여지면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약수 하나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1부터 10까지라는

범위를 넘어서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를 6개라고 구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약수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저 18이라는 숫자보다 애초에 주어져 있는 범위가 더 커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다면 직접 약수를 일일이 구하고 문제의 조건에 해당되는 1부터 10까지에 해당되는 게몇 개인지 살펴본 다음에 확률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확률은 어때요? 전체 10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즉 10가지. 이렇게 18의 약수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럼 약분해서 2분의 1이다라는 확률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 이게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에서부터 20까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20이라는 값이 18보다 더 커질 테니까 전체 숫자는 20개. 그런데 18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약수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20개 중에 6개. 그래서 확률은 10분의 3이다라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미묘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바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이라는 값이 1부터 10까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됐죠?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맞아요. 여기 있는 이 18이나 여기 있는 1부터 10까지의 범위가 훨씬 더 커서 1부터 30까지 중에서 18보다 약수의 개수가 좀더 많은 숫자들로 바뀌어가지고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보다 공식을 사용해서 개수를 생각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생각해 볼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대화를 읽고 지연이가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올바른 답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언급을 비슷하게 해드렸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지연이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생각해보면 동전이 두 개니까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즉 0, 1, 2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3개, 그리고 앞면이 한번 이상, 적어도 한번 나올 경우의 수는 1과 2, 2개니까 3분의 2라고 확률을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3일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모든 경우의 수를 셀때 잘못 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0일 때와 2일 때랑 1일 때가 동등한 정도로 발생이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확률 얘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 계산을 할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얘기하는 그 경우의 수들은 각각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한 정도로 기대가 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요.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0일 때랑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1일 때가 동등한 정도로 기대되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 동전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뒷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앞면과 뒷면이라고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두 번째 동전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동전도 역시나 앞면과 뒷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동전에서 뒷면이 나왔을 때도 두 번째 동전이 앞면 또는 뒷면이 나타날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0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요 하나의 케이스가 앞면의 개수가 0개인 그런 경우고, 앞면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뒷면이 앞에 먼저 나오고 앞면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랑 앞면이 먼저 나오고 뒷면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발생을 우리가 기대할 때 동등한 정도로 기대되어지지 않습니다.
안면이 한번 나타날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어진다.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3분의 2라고 세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네 가지의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자,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그 중에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앞면, 앞면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 뒷면, 앞면 나오는 경우까지, 아,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구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확률이 3분의 2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4분의 3이라고 써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적어도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여사건이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앞면이 한번 이상, 즉 적어도 한번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1에서 빼는 거죠. 앞면이 몇번 나올 확률?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을 빼준다라고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겠지? 그렇다면 1 빼기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뒷면 나타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다음과 같이 확률 계산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이 문제 간단한 문제지만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지. 뭐야? 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그렇지, 동등한 정도로 나타날 게 기대가 되어져야 된다. 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 계산할 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들까지도 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선생님이 지금 앞면, 뒷면 하고 한글로 썼는데 보통 그거보다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앞면을 H라는 문자로 뒷면을 T라는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HH, HT, TH, 그리고 TT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는 경우가 4개 중에 3개구나.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래서 우리 요 정도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죠?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4가지야. 올바른 답은 4분의 3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봅시다.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힌 세 장의 카드를 나열을 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확률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세 개의 숫자를 나열을 하는, 그치? 그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모두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처음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거 중에서 그수 중에 짝수가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우리 확률 구할 수 있겠지. 전체 경우의 수 우리 보통 n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릿수를 이렇게 세 개에 잡아놓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할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죠. 아, 1, 2, 3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라는 생각하는 거지. 그럼 제일 앞에 있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셋 중에 하나 골라주니까 3. 그다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첫 번째 들어갔던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아, 나머지 숫자 두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두 가지. 마지막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들어갔던 숫자들을 제외하면 숫자가 하나만 남아 있으니까 그게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전체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 여섯 가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근데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다른 아이디어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곱의 법칙 적용하는 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떤 식의 생각을 한다? 줄 세우기. 그지? 실은 이줄 세우기가 사람이 N명 있을 때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하고 연결된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줄 세우기,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숫자는 1, 2, 3, 3개야. 그럼 나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세 개의 숫자 중에서 자격이 다 다른 대표 세 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뽑힌 게 100의 자리, 그 다음에 뽑힌

뽑힌 게 10의 자리, 그 다음에 뽑힌 게 1의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게 바로 방금 선생님이 빨간색 분필로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머릿속에 뭐라고 정리하는 거야? 1, 2, 3, 3개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서로 자격이 다른 대표 3개를 뽑으면 저게 다 각기 다른 자리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한다면 3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n이라는 값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똑같은 식을 쓰지만 그게 앞에서부터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인지를 하나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그거보다, 3개가 있어. 3개를 일렬로 줄 세우면 그냥 3자리 자연수가 나와. 그래서 3, 2, 1이야. 라고, 요런 생각을 하고 식을 써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거죠. 나중을 위해서. 괜찮겠지?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 짝수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겁니다. 짝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끝에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여야 해? 2여야 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끝에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2의 배수면 주어져 있는 전체 숫자는 짝수, 2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때? 끝자리에 2가 고정돼 있으니까 2는 이미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하고 3을 앞에 있는 두 자리에 배치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이 문제에서는 짝수가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두 자리에 1과 3을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1, 3 숫자 두개 있는데, 그 둘을 일렬로 줄 세우면, 앞에서부터 1, 3 혹은 3, 1이라고 숫자들이 딱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숫자 중에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생각해 보는 거지. 아니면 사람이 두명 있는데 두 명의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하고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 보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2라고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확률 구해라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계산해서 3분의 1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할수 있겠죠? 생각의 흐름을 계속해서 고등학교스럽게 맞추어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 세우기 혹은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 것도 보자. 자, 다음 사건의 확률이 1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확률이 1인 사건을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가장 큰 정수를 이 네모 안에 채워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보다 큰 수가 나오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1, 2, 3, 4, 5, 6이 아, 0보다 큰 정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네모 안에 0보다 큰 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해서 0이다라고 정답 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정수를 구하여라라고 물어본 의미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0보다 큰 수가 1, 2, 3, 4, 5, 6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0이 꼭저 자리에 가야 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0.1보다 큰 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정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1 같은 값들은 답이 될수 없었던 거고, 또 마이너스 5보다 큰 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지. 그런 정수들 중에 제일 큰 정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5 같은 것들도 제외하고 0을 답으로 써준 거였다. 그치? 답을 고르는 건 쉬운 문제였는데, 문제에서 왜 가장 큰 정수를 구하여라 라고 질문했는지 그 의미를 파악을 좀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확률이 0이 아닌 사건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확률이 0이다라는 건 절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기 보시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 보통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이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지만 남반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북반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똑같고요. 북쪽 하늘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는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죠. 확률이 0입니다. 답에서 제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복권의 1등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해 보래요. 여러분, 복권에 1등 당첨되는 사람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요거 확률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가끔 복권 1등이 당첨이 안 돼서 상금이 다음 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뉴스 잘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당첨될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0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네, 그거 우리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려고요. 좀 깊은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자, 복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그 복권이 숫자 45개 중에서 6개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 6개의 숫자를 모두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1등 확률은요. 자, 1등의 숫자 조합 딱한 가지가 전체 조합 중에 있는 거니까 분자는 1이고 분모에는 전체 조합의 개수가 만들어져야 되죠. 숫자 45개 중에서 6개를 뽑아내는 방법수. 그치? 자, 그럼 6개를 뽑을 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걸 뭐로 연결시킬 수 있다? 대표 뽑기로 연결시킬 수 있고,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때? 전체 숫자는 45개니까, 45, 44, 43, 42, 41, 40까지 이렇게 6개의 숫자를 곱하는데, 그 중에서 다 순서가 상관없이 자격이 똑같은 대표 뽑기니까 6개의 숫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분모에 쓰여져 있는 게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골라내는 모든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등 당첨이니까 확률은 이 괄호의 안에 들어있는 복잡한 수분의 1하고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괄호해 놓은 이 부분이 45개의 숫자 중에 6개의 숫자를 모두 다 골라내는 그런 경우의 수고요. 이게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낸 거다. 4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6개의 숫자를 곱하되 자격이 똑같으니까 1부터 6까지를 곱해서 나누어 주는 거지. 아, 됐나요? 좋아. 그럼 이 밑에 있는 분모들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14만 5060분의 1이 등장. 814만 5060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 0에 아주 가까운 값이어서 어떨 때는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확률이 0은 아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골라 주셔야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깊은 얘기해 본다 그랬잖아요. 이 분모에 있는 저 주황색을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기호를 써서 사용해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골라내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C라는 대문자를 써서 45C6 혹은 45 컴비네이션 6이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이걸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조합이라고 불러줘요.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 처음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골라내는 조합이 몇 가지나 있니? 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이라는 단어를, 아, 숫자들을 뽑아내는 뭐 그런 걸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가면 수학적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5C6이라고 얘기하면 45명 중에서 6명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아놓는 방법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요 기호 나중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호만 이렇게 썼지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베이스하고 똑같아요. 기호만 달라요. 선생님, 그럼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것도 기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기호가 있습니다. 뭐 그건 고등학교 나중에 가서 배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는구나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자. 생일이 2월 30일인 사람을 만난다? 자, 2월

니은, 리을, 니은 이렇게 이 네, 세 개의 글자가 자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적어도 하나가 자음일 확률을 생각해 보려면 이게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내서 조합 만드는 게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한다? 1 빼기 1에서 빼주는 거죠. 1 빼기 모두 모음일 확률을 우리 빼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1에서 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그런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자,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그중에 모두 모음만 뽑아내는 경우 생각해 보면요. 모음이 유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10분의 1이라는 확률 찾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1에서 10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우리 10분의 9가 정답이더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적어도라는 말이 보이면 여사건의 형태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예요. 자, 문제 자체는 이래요.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에서 서로 눈이 똑같을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경우는 36가지인데 주사위의 눈이 같아지는 경우는 1, 1, 2, 2, 3, 3, 4, 4, 5, 6,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에서 36분의 6, 즉 1에서 6분의 1 빼주면 6분의 5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간단한 문제지만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고른 이유는 자, 예전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합에 대한 표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라고 이야기하는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1, 2, 3, 4, 5, 6들을 가지고 합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 놓고 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패턴이 또 등장해요. 보시면 1에다 1 더하면 2 나오죠. 1에다 2 더하면 3 나오고요. 2에다 1 더하면 3 나와요. 그래서 같은 게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자, 3에다 1 더하면 4, 2에다 2 더하면 4, 1에다 3 더하면 4. 그래서 4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럼 그 다음에 5는 몇 개? 4개. 그 다음 6, 그 다음 7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대각선들이 그려지면서 같은 값들이 등장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12가 되고 여기는 11이 되는데 이 값들, 똑같은 값들이 전부 대각선의 형태를 띠면서 나와라는 사실 패턴을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에 대한 표는 앞에서 그려드렸죠. 그쵸? 그때는 이렇게 역대각선의 형태로 패턴들이 등장했었다라는 생각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 연습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네요. 사회 두 번째, 세 번째 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 먼저 읽고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 만날 두 개의 글 제목부터 만나봅니다. 사회 두 번째 글은 SNS, 슬기롭게 사용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SNS, 그래요.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겠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세 번째 글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볼까요?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첫 번째 글과 함께하는 독해 지식은 설명문의 구성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중학국어 시간에도 자주 만나는 내용이죠. 설명문은 세 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말, 본문, 맺음말이라고 합니다. 뭐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머리말에서는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SNS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에서는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글에서는 SNS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문의 맺음말,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죠. 뭐 설명의 의의, 전망과 당부, 뭐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같은 내용 등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자, 이 글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국어 시간에는 이제 SNS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소셜, 사회, 네트워크 관계망, 서비스, 서비스죠. 그래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편리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가요? 자, 이처럼 SNS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사회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이 글에서 향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SNS의 내용 중에서도 SNS가 일으키는 새로운 사회 문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심 화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 1문단인데 SNS의 특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머리말이었습니다. 이제 머리말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 내용 가야겠죠. 본문 내용에서는 SNS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볼까요? SNS는 다른 사람과 다양하게 연결되면서 자신의 인정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렇죠? 좋아요. 인정받았어. 아, 나좀 잘하는가 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반동도 생기가 마련인데. 반동이 생긴대요. SNS상에서는 욕구불만의 반동으로 악플쇄도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자, 욕구불만의 반동. 이것이 바로 악플쇄도의 이유라는 거죠. 악플은 말 그대로 악성 댓글을 뜻하는 말인데, 쇄도는 그럼 뭘까? 쇄도는 한꺼번에 막 세차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쇄도는 악성 댓글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오는, 막 그냥 아주 열이 올라서 악성 댓글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악플쇄도는 개인의 언행,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중상 비방이 쇄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상 비방, 중상과 비방이 합해진 말인데요. 중상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것을 뜻해요. 근거 없이 헐뜯는 것. 아, 이건 좀 문제죠. 그리고 비방은 나쁘게 말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상과 비방이 합해진 중상 비방은 뭘까? 거짓이나 과장된 말로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중상 비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사실 되게 정말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그 허위의 과장의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이런 잘못된 글, 나쁜 글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좌절감이 들고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서워지겠어요. 좀. 자. 아무튼 악플쇄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나의 내용인데 SNS상 악플쇄도의 원인과 악플쇄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 피더스는 이와 관련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생양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희생양 실험의 내용인데 대학생들을 두개 그룹으로 나누었죠. 분노 있음 그룹과 분노 없음 그룹. 분노 있음 그룹은 뭐냐면 일부러 분노를 자극했어요. 야, 너네 과제 성적 나왔는데 되게 못 봤더라, 니들. 성적 엉망이야. 그냥 이제 이미 분노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분노 없음 그룹에는 뭐 과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화면으로 문제를 내는 진행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했더니 분노 있음 그룹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진행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이렇듯 악플 쇄도는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되어 희생양을 찾아 악플로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희생양이 된건 누구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진행자가 희생양이 된 거죠. 뭐 진짜 뭘 되게 잘못하거나 뭐 진행이 엉망이거나 하지 않는데 분노, 다른 데서 분노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 잘 됐어. 하나 걸렸어. 해가지고 막 악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악플 쇄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SNS의 익명성이 뭐죠? 그쵸? 나를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 이 쓸데없는 용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희생양을 만들어 악플을 감행하는데 한몫하는 것이다. 그렇죠?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악플 감행에 이제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다의 내용은 희생양 실험과 SNS상의 악플 쇄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SNS상에서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한 집단끼리의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문제는 SNS는 이런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SNS상의 팔로워, 친구, 등록 등의 장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쉬운 메커니즘입니다. 집단을 이루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이죠. 자, SNS에 따라서는 자신과 흥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나 공통의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집단을 이루는 기능이나 메커니즘 두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SNS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유사한 의견, 비슷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신의 소리가 방에서 계속 울린다는 의미의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코 체임버 현상은 뭐예요? 유사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SNS가 얼마나 글로벌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뭐 만나게 해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것을 볼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알고리즘이 항상 내가 찾는 것 위주로만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내용들만 보여주고 비슷한 사람들만 오히려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이죠. 라에서는 SNS의 기능과 에코체임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에코체임버 현상은 SNS가 사람들에게 자신과 생각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을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과 그렇죠. 관련이 깊습니다. 에코체임버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SNS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에 관한 트위터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봐봐.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만 의견을 교환해. 상대 진영과는 거의 연계를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뭔줄 압니까? 그래서 SNS상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옳다고 믿기가 쉬워요. 왜냐면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 봐, 다 봐. 다내 생각이 맞다고 하잖아. 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 논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집단 사이에 대립이 생길. 그렇죠? 그렇게 의견이 똘똘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이게 폭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코체임버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악플 쇄도와 에코체임버 현상.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맺음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볼까요?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정말 맞긴 하죠. 그 편리함은 장점이지만, 그쵸? 아예 편리함이 없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장점 있어. 근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없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SNS도 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뭐내 공간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가 아니야. 누구 보라고 올리는 글이잖아요. 누구 보라고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래. 배제한다는 건 빼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쓸때 보통 보면 감정이 올라서 댓글을 쓰거든요. 다 감정적인 댓글이야. 근데 감정을 싹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댓글 쓸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 웬만하면 쓰지 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뿐더러, 다양한 사람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악플 쇄도와 에코체임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SNS의 올바른 사용 태도를 맺음말에서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뭐 계속해서 SNS 더 많이, 지금 안 쓰는 친구들도 사실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SNS를 거의 안 해요. 왜안 하냐면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근데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이 글은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 두 가지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악플 쇄도입니다. 개인의 언행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중상비방이 쇄도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돼. 그래서 어떻게 돼? 희생양을 찾아 악플로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에코 체인버 현상인데요. SNS 상에서 유사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입니다. 왜 발생하느냐? SNS 상에 팔로워나 친구 등록 등의 장치, 그리고 자신과 흥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나 공통의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SNS에 있어요. 그래서 발생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 서로 대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맺음말에서 SNS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자. 감정을 빼고 소통을 하고 다양한 사람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내용이 정리되시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자, 스텝 3, 1번입니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 이렇게 글의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도식화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이 이 도식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글의 구조는 알고 있는데 이 구조를 도식화한 예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지금 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에서 나눠주는 거고 나다 묻고 라마 묻고 여기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지가 이제 그맨 처음 시작하는 머리말 부분, 그리고 나다라마가 본문, 그리고 바가 맺음말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다라와마는 왜 옆으로 갔냐? 얘네들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옆으로 있는 거예요. 나다에서는 악플 세도 현상, 그리고 라마에서는 에코 체인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내용이 바로 이 글을 구조화한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보고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보기 볼까요? 몇년전 유명 가수 A와 무명 가수 B가, 아유, A는 유명이고 B는 무명이에요. 몰래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팬들이 난리 나겠죠. 특히 일부 A의 팬들이 B를 시기에 SNS상에서 B에 대한 악플을 퍼부었어요. 뭐야? 악플 쇄도 현상인 거죠. 심지어 A의 극렬 팬몇 명은 B가 하지 않은 말까지 조작하여 B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플 쇄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당시 소수였던 B의 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SNS에서 팬들을 규합해 삽시간에 수만 명이 SNS에 모였고 이후에는 A의 팬들과 B의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댓글 싸움을 버렸대요. 에코체인버 현상으로 번져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네요. 자, 알맞지 않은 것 볼게요. A의 팬들이 하지 않은 말까지 조작하여 B를 인신공격한 일은 악플 쇄도에서 중상 비방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A의 극렬 팬들이 B를 시기에 악플 쇄도를 퍼부은 행위는 욕구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악플 쇄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맞네요. A의 팬들이 A와 B의 데이트 사진을 보고 B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SNS의 익명성으로 인한 에코 체인버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희생양으로 삼아서 악플을 쓰는 것은 물론 익명성과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코 체인버 현상과는 관련이 없잖아. 에코 체인버 현상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B의 팬들이 짧은 시간에 수만 명의 팬을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SNS상의 팔로워나 친구 등록 등의 기능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 맞죠? A의 팬과 B의 팬이 벌인 격렬한 댓글 싸움은 자신들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빚어진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에코 체인버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지문으로 엮어 읽는 배경 지식부터 만나볼게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글의 공유지,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공유지란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를 뜻하는데,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뭐냐? 초지, 삼림, 공기, 물고기, 지하자원과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놔. 마음대로 써. 이렇게 맡겨두면 이를 현재 세대에서 남용해. 막 사용해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글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 자, 공공재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중심 화제죠.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게 바로 공공재의 특성이야.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야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질이나 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 즉 가로등 사용 등을 가리킨다. 그렇죠? 우리가 가로등을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로등 쓰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상품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 일, 즉 공중화장실 이용 등을 가리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우리 돈안 내잖아요. 돈안 낸다고 해서 넌 이용하지 마 이런 거 없죠. 이게 바로 비배제성.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문단이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봅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이제 공공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공재가 일으키는 문제점, 무임승차의 문제점인데, 아니, 그래서 공공재인 건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봅시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그렇죠.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주가 그냥 아예 황폐화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공유주의 비극은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욕구로 인해 쉽게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일을 가리킨다. 공공재의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에 농부들이 소를 데려와 풀을 마구 뜯게 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풀이 없어지겠죠. 풀이 고갈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2문단 공공재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뭐죠? 무임승차의 문제, 공유지의 비극을 낳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대요. 외부 효과는 또 뭐야? 외부 효과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을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한대요. 외부 효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는 경우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볼 때는 외부 경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대요. 자, 농부가 비용을 들여 버려야 할 가축 분뇨를 공유지인 강물에 몰래 방류를 했어. 그럼 어때요? 농부에게는 이익이 되죠.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오염된 강물을 마신 하류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농부와 하류 지역 사람이 피해와 관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문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 있는 외부 효과인데, 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코즈 이론, 사람 이름이었네요.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을 통해 공유주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시장 참여자 간의 참여자 간의 조정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먼저 코즈는 시장 참여자 간 분쟁이 강물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일단 원인부터 살펴봤어. 분쟁의 원인은 뭐다? 강물이 공유지이다. 자, 그렇다면 강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립한 뒤에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대요. 이게 바로 뭐야?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코즈의 주장인 거죠.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부터 확립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농부에게 있다면 분뇨를 버릴 때 하류 지역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자, 반대로 재산권이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돼? 농부에게 분뇨 방류를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어느 쪽이냐,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어부터 확립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조정을 통해 분뇨 배출의 양을 낮추거나, 그죠? 재산권이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면 농부에게 분뇨 방류를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분뇨 배출의 양을 줄이거나, 또는 하류 지역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데 재산권이 농부에게 있다고 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코즈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3문단,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즈의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그한 사람의 주장인데요. 자, 이 글에서는 이 코즈 이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코즈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시장 참여자 간의 상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이 상호 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본 거죠. 코즈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상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냐? 즉, 원인만 놓고 보자면 분뇨 방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분뇨를 그렇게 방뇨를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만이 아니고 뭐다? 하루 지역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상호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코지의 이론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상정하지 않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코즈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에요. 상호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자, 코즈의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만나볼까요? 스텝 2, 3번 문제입니다. 자,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윗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공공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란 뭐다?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자,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일단 공공재는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욕구로 쉽게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념은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는 외부 경제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외부 불경제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코즈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지 재산권을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 간에 협상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하려 했다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전문 용어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뭐 과학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이런 좀 전문 용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외우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막 외우려고 아 이런 게 있었지 막 이렇게 하려기보다는 아 그냥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3,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기억은 공공재입니다. 그 내용에서 공공재에 대한 설명 부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서비스는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특징을 갖는다라고 했죠. 맞네요. 공공재 혜택 때문에 발생한 공유주의 비극이 무임승차 욕구를 발생시킨다?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무임승차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 문단 봐봐요. 자,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발생해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 결과를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3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서비스 사용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공공재의 특성 맞고, 가격에 대한 지불 없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생산하는 A 공장은 100만 원이 드는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된 가스를 하늘로 방출했어요.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150만 원의 피해를 당해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A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인 오염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확립을 하려는 거죠. 환경권이 인정되면 A 공장은 유독가스의 배출에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하거나 유독가스 포집 시설에 설치해야 돼. 근데 오염권이 인정되면 어때?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거나 A 공장 측에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A 공장과 인근 주민의 분쟁은 하늘이 공유지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같은 하늘을 쓰고 있어요. 하늘은 공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오염시킬, 오염을 해도 되는 그 권리, 아니야, 맑은 공기를 쐬어야 되는 권리,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네요. A 공장의 유독가스 배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 것에서, 그죠? 피해를 당했으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할수 있죠. 법원에서 항경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A 공장은 유독가스 포집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환경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돼? A 공장은 유독가스 배출에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하거나 포집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피해액을 보상하려면 15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런데 포집 시설을 설치하면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죠. 맞네요. 이어서 봅시다. 법원에서 오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은 현재 피해액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겠군이라고 했는데, 봐봐. 오염권이 인정되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거나 공장 측에 포집시설을 설치해줘야 돼요. 피해를 감수하면 15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면 돼. 포집시설을 설치해주면 1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면 돼. 그럼 뭐가 이익이에요? 설치해주는 게 이익이지. 피해액을 그대로 감수하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독가스 포집시설이 설치되거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외부 효과의 내부화. 그쵸? 문제가 이제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니까 외부 효과의 내부화.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지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오늘도 보물상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희생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악플 세도는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불만이 촉발되어 희생양을 찾아, 즉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 누구 걸 빼앗아 볼까? 그래서 빼앗긴 사람을 찾아서 악플로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어휘는 조정입니다.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는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간이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 어휘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시고 글을 쓰거나 또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글을 쓸때 활용할 줄 알고 또 말을 할때 활용할 줄 아느냐가 그것이 내 어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사회 분야의 두 개획을 만나볼게요. 저작권과 CCL,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글들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도대체 어떻게 동물들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분을 섭취하는 과정,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소화했죠. 그거 온몸에 도대체 어떻게 배달하는 거야? 그 순환의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 산소 얻어왔습니다. 산소 좋습니다. 이산화탄소 받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건 어떤 원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오늘 같이 이 호흡과 관련된 시선을 통해서 또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나요? 뭔가 굉장히 많은 또 동일한 것들이 반복된 구조로 보이거든요. 도대체 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매번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은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 우리는 그것을 호흡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소화계, 순환계 이것도 공부했는데, 세 번째로 이 호흡계라고 하는 용어까지 여러분 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얘도 그림을 토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럼 여러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코로 숨이 쭉 들어가요. 그 다음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숨 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기관, 기관지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는 그런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숨관이라고 하는 용어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쪽으로 숨관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 끝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폐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바로 갈비뼈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갈비뼈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게 되는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공간을 지금부터 흉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흉강에 바로 폐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공기들이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가 호흡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공기가 코를 지나 숨관, 숨관까지 폐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고 있는 흉강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폐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폐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보면, 폐는 일단 좌우에 한 개씩 있고요. 수만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나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허파과리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우리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얘가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심장을 공부하면서 이심망, 이심실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우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우심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뚝 떨어진 혈액이 여기에서 뭘 타고 나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폐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폐정맥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었냐면 바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파순환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고요. 그것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심실에서 출발한 혈액 폐동맥 타고 그다음 폐에 갔다가 폐정맥으로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죠. 모세혈관이잖아요. 바로 그 모세혈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 모세혈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허파과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폐는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허파과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제가 이 허파순환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폐로 가

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얻어올 겁니다. 산소 가득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기체의 교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산소 얻은 거죠. 그것을 다시 모세혈관에게 줘야만 그거 폐정맥 타고 다시 산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가 이동하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보내서 다시 우리가 후 하고 내뱉는 숨에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허파순환과 이 호흡계의 내용을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건 이 내용대로, 저건 저 내용대로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량이 많아지는 것 같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혼동이 될수 있어요. 아, 우리가 공부했던 허파순환,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폐의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모세혈관한테는 산소를 줘서 다시 심장으로 산소 많아지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허파과리한테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줌으로써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큰 스토리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저번 시간,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화학에 공부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작은 창자에서는 최종 소화도 일어나지만 흡수도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작은 창자의 구조를 보니까 주름지고 수많은 융털 돌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의 장점이 뭐였냐면 표면적을 넓게 해주면서 영양소 흡수에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대요, 폐가.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조적인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혈관에 둘러싸이면서 기체 교환해야 되는 건데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기체 교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면서 선원수령 대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공부했던 허파순환과 연결하면서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호흡운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그 원리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호흡운동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개념책의 18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Y자관 거꾸로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숨관, 숨관가지, 거기에 폐, 좌우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각각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갈비뼈에 대한 운동은 구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고무막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가로막의 상하 운동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폐가 들어있는, 풍선이 들어있는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형성되는 흉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리를 어떻게 볼 거냐면 고무막을 여러분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부피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잖아요. 이러한 부피와 압력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 보일 법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당연히 흉강, 폐의 압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안에 압력이 감소했네요. 그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이 안에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의 압력은 계속 그대로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압력
압력이 더 작아졌으니까 압력이 높은 데

그래서 낮은 대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구나. 그 결과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게 되겠구나. 아, 그러면 공기가 실제로 이동하게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고무막을 위로 한껏 밀어 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아, 이 안에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다.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이 안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깥쪽은 똑같은데 안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안쪽에 있던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원리를 간단한 모형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들숨과 날숨 어떻게 공기들이 이동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형이 각각을 무엇을 비유하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렇죠, 코가 되겠죠. 그럼 쭉 들어가서 B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순관, 순관가지 끝쪽으로 지금 C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D는 여기가 바로 가로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Y자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관, 순간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무풍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있는 폐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고무막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가로막이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가 있고, 이 페트병 여기 안에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형, 1대1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실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요, 이제 지금부터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조금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렵지 않게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원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지금부터 공기들이 드나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기들이 드나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폐는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요. 누구와 누구의 움직이냐면 갈비뼈 그리고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상하 운동을 통해서 운동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 흉강과 폐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고,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압력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압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들이 이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결국에는 호흡 운동이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 폐는 근육이 없구나.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피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압력이 달라지고, 압력의 차이 때문에 공기들이 드나들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들이마시는 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갈비뼈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요, 뭔가 내 안에 공간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죠.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는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흉강의 부피가 증가해요. 흉강 폐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압력이 바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파악해 주시면서, 이런 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들숨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예요. 후, 한번 공기를 내뱉어 볼까요? 그럼 내가 뭔가 내 안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번에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이번에는 흉강의 부피, 폐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안쪽이 압력이 크다면 이때는요,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 하고 내뱉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숨을 바로 날숨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만 천천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지.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따라 부피가 변하네? 그럼 압력이 변하겠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겠지? 그것 때문에 들숨과 날숨이 가능한 거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이런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해라라고 하는 것이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각 단계별을 과학적 논리성을 가지고 적어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 운동의 원리 정리했는데, 여기 안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 이제 계속 연결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기체 교환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큰 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순환을 공부할 때이 그림을 이미 보고 왔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호흡도 공부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좌심실에서 우리 열심히 먹었잖아요. 그거 소화시켰어요. 이제 양분, 각각이 어떤 양분이냐, 수용성 영양소냐, 지용성 영양소냐에 따라 루트는 다르지만 최종 집결지는 심장이 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 심장이요, 얻은 영양소, 산소 가지고 온몸에 운반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그거 온몸 순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다 데리고 대동맥 타고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죠. 대동맥과 대정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에 산소, 영양소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이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조직세포에서는 산소 영양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세혈관한테 주게 되면서 바로 우리 폐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심실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폐동맥을 타고 갈 건데,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폐의 모세혈관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폐의 모세혈관이 누구 둘둘둘 둘러싸고 있었죠? 그렇죠. 허파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허파과리한테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허파과리가 모세혈관한테 줘야 되는 것은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소 충전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다시 좌심실로 들어와서 온몸 순환하고, 다시 충전하러 허파 순환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게 되고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해한 다음에 부분적인 그림을 봐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조각조각 각 부분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환을 보시면서, 아, 얘는 산소 주러 간 거니까 조직세포에다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와야지. 그럼 이산화탄소 버리러 폐로 가니까 허파과리한테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서 다시 출발해야지. 이런 흐름들을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호흡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지게 되는지 부분적,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진 그림으로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도 앞에 걸 이해했으면 여러분 그대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들이마셨어요. 얘 지금 허파과리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코로 들이마셨어요. 숨관, 숨관까지. 그럼 폐는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허파과리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세혈관으로 줘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얘가 지금 산소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산소 가지고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다시 온몸의 모세혈관 조직세포에다가 지금 산소 주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합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만들었다고요. 그 이산화탄소를 지금 뭐 모세혈관에게 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허파순환하기 위해서 심장을 통해 나가서 허파과리에게 주고 있는 비가 바로 이산화탄소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앞에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파순환,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온몸순환, 다시 폐로 가서 허파순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체들이 교환되는가, 어느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되,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체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이때는요, 농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우리 1학년 때 확산 공부했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허파과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크고, 그 다음 모세혈관이 그거보다 작으니까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크고,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작으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여러분들이 기체의 교환과 이동까지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더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차점차 안으로 들어가야 이 모습만 제시가 됐을 때도 큰 그림 안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분들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지금 허파과리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이면 얘 빨리 산소 얻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얻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허파과리한테 주면서 후 하고 내뱉는 숨으로 배출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조직세포예요. 조직세포에 빨리 산소 줘야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할 거죠. 그럼 당연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는 거고,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폐와 온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산화탄소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온몸에서는요, 바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제 폐로 가면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토대로 농도에 대한 비교까지도 가능한가? 허파과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더 크니까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농도에 대한 차이까지 이 그림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바르게 이해했는지 이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혈액의 방향 지금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뭐죠? 폐동맥, 산소 부족한 정맥혈, 그 다음에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죠? 폐정맥, 산소 충전했으니까 얘는 동맥혈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혈관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럼 지금 얘가 모세혈관이고 얘가 허파과리 하나를 그려 놓은 거죠. 그러면 허파과리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허파과리가 모세혈관한테 줘서 빨리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가 산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산소, 얘가 이산화탄소다라고 A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했으면 그림이 달라져도 찾아내실 수 있어요.

0: 통해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온몸 그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 위에 기체의 교환과 이동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히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환계, 그리고 소화계, 오늘 우리가 공부한 호흡계까지 이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분절적으로 공부해서는 이 단원의 목표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각각의 기관계들이 독립적인 작용도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스토리로 완성해 주시되, 그 중심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공부했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면서 내가 모든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호흡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문장 볼게요. 폐는요, 이것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사람의 폐에 무엇이 없었는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과학 2단원 다양한 빛의 성질들 모두 마무리했죠.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빛이 물체에 부딪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성질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요? 그렇죠. X였지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었죠. 빛이 이렇게 어떤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것은 빛의 굴절이 아니라 반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오히려 빛의 굴절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물질을 빛이 통과할 때 조금 꺾여서 나아가는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 2단원 내용은 모두 정리하고요. 오늘부터는 과학 3단원 용해와 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과학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단원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3개의 강의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과학 3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꼭 알아두어야 하는지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과학 3단원에는요, 굉장히 실험도 많고, 우리가 정리해 두어야 돼.

용어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단단히 먹고 같이 개념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용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실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어보는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속에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찾아내면서 용어의 뜻을 정리해 두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금 모래를 물에 넣었을 때 소금은 물에 녹지 않지만 모래는 물에 녹 소금은 물에 녹지만 그렇죠? 모래는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 자, 이런 실험이에요. 간단하죠? 비커에다가 소금도 넣어보고 모래도 넣어봅니다. 그리고 유리막대로 잘 저었을 때 소금은 물에 다 녹았고 모래는 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용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금처럼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바로 용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물처럼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무엇이라고 한다? 용매라고 합니다. 자, 용질과 용매를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녹는 물질을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 알겠죠? 자,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용해라고 부릅니다. 해 된다라고 하면 소금이 이렇게 물에 녹는 그 현상 있죠?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금 물처럼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용용용용 네 가지 나왔어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네 가지를 꼭꼭꼭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 되어 용액이 된다. 다시 한번. 용질이 용매에 용해 되어 용액이 된다. 자, 이 문장을 우리 친구들 한세 번, 다섯 번 정도 입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 되어 용액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요. 용액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무엇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녹아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소금물과 같이. 그래서 용액은 오랫동안 두어도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소금물, 설탕물, 분말 주스를 탄 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액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래 두어도 전혀 가라앉는 거나 뜨는 물질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미숫가루를 탄 물이라든지 흙탕물, 생과일 주스와 같은 것들은 오래 놔두면 미숫가루 밑에 가라앉고요. 흙탕물의 흙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생과일을 갈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조금씩 가라앉는 것들이 보여요. 따라서 이세 가지 것들은 용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금물과 설탕물 같은 거, 용액을 식히면 마치 소금과 설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연 실제로 사라졌을지 이것을 우리가 무게 변화를 통해서 증명을 해 봅니다. 그 실험이 나타나 있는데요. 물이 절반 정도 든 유리병과 각설탕을 페트리 접시 위에 올려두고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든 유리병에 이 각설탕 이것을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은 뒤에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완전히 용해 될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각설탕이 물에 완전히 용해가 되면 유리병을 다시 페트리 접시 위에 올려두고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달라진 것은 이 각설탕이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았다라는 거,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게를 측정했을 때 만약에 이 용의 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이 각설탕이 녹아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걸 뜻하겠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살펴보니까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 어땠다? 같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크기가 매우 작게 변해서 물 속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사라지지 않고 물과 골고루 섞여서 용액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이 실험의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유난히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유난히 물에 잘 녹지 않는 가루도 있네. 자, 이게 궁금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다를까? 이 점을. 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해야 할 조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로 그거, 딱 그것만 다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다를까? 이게 궁금했죠. 따라서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 물의 온도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뭐 용질의 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같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온도가 같은 물을 50ml씩 담은 비커 3개에 소금, 설탕, 제빵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녹는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 설탕, 제빵소다. 이게 바로 각각 다른 용질의 종류겠죠.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나올 때까지 이번 과정을 반복하면서 녹는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되는 양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설탕은 자, 이렇게 9숟가락까지 넣었는데도 모두 다 녹았습니다. 반면에 소금을 보니까 8숟가락까지는 잘 녹았는데 9숟가락에서는 녹지 않았고요. 제빵소다는 한 숟가락 넣었을 땐 녹았지만 두 숟가락부터는 녹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하, 설탕이 가장 많이 잘 녹고, 그 다음 소금, 그 다음 제빵소다 순서로 나타나는구나.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물의 온도와 양을 같게 해서 비커 3개에 나누어 담고요. 모두 다 설탕도 9숟가락, 소금도 9숟가락, 제빵소다도 9숟가락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저어봤을 때 가라앉는 물질이 얼만큼 생기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설탕은 모두 다 녹아서 가라앉는 게 없었고, 소금은 조금 가라앉았고요. 제빵소다는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이를 통해서도, 아하, 제빵소다가 용해되는 양이 가장 적고, 그 다음 소금, 그 다음 설탕이 가장 많이 용해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알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건으로 바꿔서 이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달라질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물의 온도입니다. 자, 물의 온도가 따뜻할수록 잘 녹을까? 차가울수록 잘 녹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따라서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오로지 무엇이다? 물의 온도다.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 있죠. 백반의 양이나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같게 맞춰줘야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백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실험에 등장하는 용질이에요. 백반은 보통 우리가 이 손가락에 봉숭아 물 들일 때 사용하는 하얀 가루거든요. 이 백반을 이 실험에서 용질로 활용을 한 겁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40ml를 비커 두 개에 각각 넣고요. 이 용질, 즉 백반을 두 숟가락을 이번에 비커 두 개에 각각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차가운 물에는 이렇게 아래에 용의 돼지

않은 백반이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조금 덜 녹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따뜻한 물을 보니까 가라앉은 게 전혀 없이 모두 용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용매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즉, 더 따뜻할수록 용질이 더 많이 용해되는구나. 물이 따뜻할수록 더 가루가 잘 녹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다른 소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용에게 진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우리가 진하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한 것은 진하다, 또 진한 것이 약한 것은 묽다라고 해서 진하고 묽은 용액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갈색 설탕 용액처럼 색깔이 있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진하기가 진할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겠죠. 용질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용질의 양에 따라서. 자, 온도가 같은 물을 100ml씩 넣은 비커 두 개에 갈색 설탕을 한쪽에는 한 숟가락, 반대쪽에는 열 숟가락을 넣어서 용해한 후에 그 색깔을 관찰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용매의 양을 같게 해주었죠. 온도도 물론 같게 해주었고요. 여기서 오로지 다르게 한 것은 질의 양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관찰을 해보았더니, 아하!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즉,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은 용액이 더 진하구나. 이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용매의 양에 따른 용액의 진하기도 비교를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용질의 양은 같게 하고, 용매의 양을 다르게 했어요. 보이죠? 자, 각각 모두 용질은 10숟가락씩 넣었고요. 물을 한쪽에는 100ml, 한쪽에는 200ml 넣었습니다. 관찰한 결과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적은 용액이 더 진했다라는 거죠. 색깔이 더 진하잖아요.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더 진하기가 진하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용액의 진하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용질의 양을 다르게 해서 또는 용매의 양을 다르게 해서 이 용액의 진하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갈색 설탕 용액에 물, 즉 용매를 더 넣으면 묽어집니다. 반면에 이 갈색 설탕 용액에 갈색 설탕, 즉 용질을 더 넣으면 또는 갈색 설탕 용액을 가열해서 물의 양, 즉 용매의 양을 줄이면 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용매의 양이 늘어나면 진하기가 줄어든다. 즉, 묽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질의 양을 늘리거나 용매의 양을 줄이면 더 진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물에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용액을 보고 직접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 않고서도 어느 게더 진한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를 넣어봄으로써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각설탕이 한 숟가락인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거의 가라앉았고요. 각설탕이 열 숟가락 들어간, 즉 진하기가 진한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높게 떠올랐어요. 이를 통해서 아, 진하기가 진한 용액일수록 물체가 더 높게 떠오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액이 쓰이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 수분을 보충해주는 이온 음료,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빠른 치유를 돕는 수액, 그리고 구강청결제, 우리 입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식초나 유리세정제, 손소독제 등과 같은 이러한 용액들은요, 우리 일상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속은 물과 같이 녹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 해라고 했죠. 우리 용용용용 네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다음은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용질에 해당하는 것을 쓰세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용질은 녹는 물질, 즉 설탕에 해당된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설탕. 6번. 물의 온도에 따라서 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같게 해야 될 조건,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을 골라서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 조건만 다르게 해줘야 되죠. 자, 문제에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라고 했으니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오로지 물의 온도예요. 니은. 나머지 기어, 디귿, 리을은 모두 같게 해주어야 우리가 더 확실한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습니다. 7번.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중에 백반을 넣고 용해했을 때더 많은 양의 백반이 용해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것, 즉 따뜻한 물이 되겠죠.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 9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용액 속에 넣은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오르죠?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바로 단원평가 문제 만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배운 내용 활용해서 단원평가 1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설탕과 모래를 물에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 5분 후에 관찰한 결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했죠. 자, 설탕을 넣은 물, 그리고 오른쪽은 모래를 넣은 물입니다. 기어, 모래를 넣은 물이 완전히 투명해진다? 아니죠. 탁해요. 니은, 설탕은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다. 맞습니다. 왜냐? 다 용해가 되었으니까. 디귿, 설탕과 모래 모두 물에 녹아 보이는 것이 없다? 아니죠. 모래는 잘 보입니다. 알맞은 것은 니은이다. 자, 2번에서 3번 문제. 다음은 물에 소금이 녹아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2번. 위 과정에서 물, 소금, 소금, 물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거? 용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용액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녹아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속은 물에 해당되겠죠? 속은 물. 자, 우리 친구들 용어를 꼭꼭 기억해 두어야 돼요. 3번. 위 과정을 참고로 다음 보기의 말을 모두 사용해서 용해락과 무엇인지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소금이 물에 용해돼서 소금 물이 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용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용매, 용질, 소금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소금. 소금은 무엇이다? 용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소금인 용질이 물인 용매에 어떻게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이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이렇게요. 자, 우리 아까 개념 정리하면서도 같이 반복했던 문장이죠.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용액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문장을 적었다면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답을 정리할 수 있었겠죠. 자, 4번에서 5번.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실험을 한번 볼게요. 가 단계. 물이 절반 정도 된 유리병과 각설탕을 페트리 접시 위에 올려놓고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병에 각설탕을 넣고 뚜껑을 닫은 뒤에 각설탕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흔든 뒤에 그 다음 다시 한번 무게를 측정한 거예요. 4번. 위에 가 과정에서 측정한 무게가 144.0g이었다면 나 과정에서 측정한 무게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는 지금 각설탕이 물에 녹기 전이고 나는 물에 녹은 후예요. 무게가 달라진다, 같다? 그렇죠. 무게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녹아도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골고루 녹아 섞여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1번. 용해 후에 무게가 줄어든다. 아니죠. 같았다라고 했어요. 2번. 물에 용해된 각설탕은 사라진 것이다. 아니죠. 물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3번. 각설탕을 물에 녹이면 무게가 늘어난다. 아니고요. 4번에 용해된 각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에 골고루 섞여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실험으로 우리가 알수 있었던 점이죠. 5번. 각설탕을 물에 녹이면 각설탕의 무게는 없어지고 물의 무게만 남는다. 자,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단계의 무게가 같다라는 거. 이 용질을 용해시킨다라고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용매 안에 잘 녹아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6번. 물 100g에 소금 20g을 용해해서 만든 소금 물의 무게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무게와 까닭을 두 가지 모두 다 적어야 돼요. 물이 100g 있고 그 안에 소금을 20g 넣어서 소금 물을 만들었어요. 자,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바로 120g이 되겠죠. 왜? 우리가 방금 직전 실험에서도 알아봤듯이 이 소금이 물에 녹는다라고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대로 그 안에 크기만 작게 작게 작게 잘게 나눠진 채로 잘 녹아서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무게와 소금의 무게를 합친 것이 바로 소금 물의 무게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정답 120g이고 물에 용해된 소금은 사라지지 않고 물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의 무게와 소금의 무게의 합이 바로 소금 물의 무게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7번.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할때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오로지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 그것만 다르게 해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다를까? 이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하는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디귿. 자, 8번에서 9번 문제.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설탕과 소금, 제빵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용해되는 양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8번.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설탕, 소금, 제빵소다가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서 쓰세요라고 했죠. 자, 이 표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설탕은 9숟가락까지 모두 다 녹았고, 소금은 8숟가락까지만 녹았고, 제빵소다는 1숟가락까지만 녹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되는 것은 설탕이고, 그 다음은 소금, 가장 적게 용해되는 것은 제빵소다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9번. 위 실험으로 알게 된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같았나요? 달랐나요? 그렇죠. 완전히 달랐죠. 설탕은 가장 많이 용해되고, 그 다음은 소금, 제빵소다는 가장 적게 용해됐잖아요. 따라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해 주어야겠죠. 10번에서 12번 문제. 다음은 양이 같고 온도가 다른 물에 같은 양의 백반을 넣어서 유리막대로 저은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10번에 보니까 가와 나 중에서 더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비커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가겠죠. 왜냐? 이 용질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잘 녹는다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가라앉은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더잘 녹은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 백반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걸 보니까 덜 녹은 거죠. 더 물의 온도가 차갑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11번. 문제 10의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돼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많이 용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2번. 앞에 나와 같이 백반이 물에 녹지 않았을 때이 백반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백반을 더 녹이기 위해서는 용매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얼음을 넣으면 안 되고, 백반을 더 넣는 것도 안 되고, 비커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이 용매의 온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막대를 빠르게 젓는다? 또는 뭐 섞은 것을 더큰 비커에 옮겨 담는다. 이 모든 것도 다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물의 양이 100ml일 때 백반이 가장 많이 용해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야 가장 많이 녹겠죠? 1도, 10도, 15도, 30도, 80도, 5번에 80도 높을수록 용질이 더잘 용해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4번.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기억.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물에 더 많이 용해된다. 이게 맞죠? 물의 양이 같을 때 용질은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에서 더 많이 용해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다면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용질을 넣어도 물에 용해되는 양은 같다. 틀렸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양은 다릅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네, 오늘의 퀴즈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이 현상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아주 중요한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이 용어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두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문제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포텐 수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한다는 뜻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밖으로,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 근호를 넘나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우리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개념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계산을 해서 곱셈을 하다 보면 근호 안쪽의 수가 정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커다란 수를 밖으로 꺼내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지금 근호 안쪽에 루트 a제곱 b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곱되어져 있는 수가 보이네요. 그럼 어때? 제곱과 근호는 만나서 사라지면서 우리 a를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런데 저 a가 양수라면, 그렇지, 바깥으로 그냥 나오면서 a 루트 b 하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가 제곱되어져 있다 생각했을 때 분모의 b제곱, 저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b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b가 양수니까 제곱하면서 우리 b로 나타나고 b분의 루트 a라고 결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확실히 식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루트 12라는 무리수.

저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가 제곱되어 있으니까요. 제곱과 루트를 2쪽에서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 하고 써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모에 25는 어때요?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5의 제곱이 루트와 만나면서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고 5가 분모 밖으로, 루트 밖으로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루트 25분의 3과 같은 값을 가져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우리 방금 전 예제를 통해서 루트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 근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2를 밖으로 꺼내는 걸 공부했었죠. 자, 그런데 근호 안에서 제곱된 수를 밖으로 꺼낼 때 모든 수를 최대한 다 꺼내준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근호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면 둘다 바깥으로 꺼내야지 둘 중에 하나만 꺼내면 완벽하게 변형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자,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은 근호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근호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살펴보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루트 B를 A가 근호 밖에 있는 수니까 근호 안으로 넣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 우리 공부할 때 어땠어요? 근호 안에서 제곱돼 있는 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제곱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A는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B 하고 쓸수 있겠죠. 그 다음, B분의 루트 A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모에 있는 B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B가 제곱이 되면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루트 2. 3이 근호 밖에 있으니까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겠죠? 3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안에 3의 제곱 곱하기 2하고 쓰여지면서 루트 18이 정답이 됩니다. 4분의 루트 2는요, 4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갈 테니까 루트 16분의 2가 될 것이고 약분하면 루트 8분의 1이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선생님,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데요? 도대체 뭐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예제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세요. 마이너스 3 루트 2 이걸 마이너스 3을 근호 안으로 넣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이너스 3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들어갈 때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간다 오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될것 같은데요. 계산도 되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그럼 계산의 결과가 루트 18이 되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음수에서 출발했었던 값이 양수로 바뀌어버리죠. 음수와 양수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호 밖에 있는 수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음의 부호는 남겨놓고 양수만 제곱해서 들어가 주어야 돼요. 결국 마이너스 3루트 2는 마이너스에 루트 안쪽에 3의 제곱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루트 18 하고 쓰여져야 맞는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 오늘의 싱크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 예제를 통해서 근호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안으로 넣을 때의 주의사항 공부했었죠?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지. 음수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양수로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로 준비했습니다. 실수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루트 0.12가 A 루트 3이다. 마이너스 10 루트 3이 B 루트 75다. A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A부터 계산할까요? 루트 0.12 안에서 숫자를 끌어내보자. 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끌어내본다면 루트 0.12가 루트 100분의 10이라고 쓰여질 수 있고, 자, 이 값은 약분해서 루트 25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분모에 있는 25가 5의 제곱이니까 루트 5의 제곱분의 3이 되면서 분모에서 5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결국 5분의 루트 3. 다른 표현을 하자면 5분의 1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A가 5분의 1이야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10 루트 3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0 루트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 루트 3이다 쓸수 있나요? 그렇지. 그래서 5를 제곱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25와 3을 곱하면서 75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2의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3하고 쓰여지면서 마이너스 2 루트 75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B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A와 B에 대해서 A-B를 계산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자, 5분의 11 하고 정답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 괜찮아요?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포인트는 어디겠습니까? 이 안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5를 안으로 집어넣을 때 혹시나 마이너스 5 곱하기 2 루트 3이라고 썼던 친구들이 마이너스 5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실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B를 2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실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선생님 설명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자, 오늘 우리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내용들 오늘의 한 줄로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답 레벨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학의 답. 일명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름이 무섭게 생겼다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수학자 이야기에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도형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다 풀고 나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여기 세출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온 정보는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길이가 3, 4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시죠?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4인 걸 이용해서 이를 무슨 변이라 그래요?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 변의 길이까지 알려주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되죠? 잠시 쌤 좋아하는 하트라고 표시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그런데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합치면 25예요. 자, 뭘 제곱해야 25가 나와요? 5를 제곱해야 25가 나오니까 이 길이가 5였구나. 이 BC의 길이는 5cm였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길이를 왜 구하고 앉아있죠?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해본 적도 없고, 이런 도형의 이름도 없고, 뭐 그냥 초승달 모양? 낙하산 모양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모르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할수 있는 걸로 쪼개보고, 빼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거?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거 초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고, 직각삼각형

열비도 구할 수 있고, 부채꼴도 할수 있고, 당연히 원도 할수 있고, 반원도 할수 있고, 또뭐 사다리꼴도 할수 있고, 내 능력 안에서 어떻게든 이 색칠한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의 아이디어는 어떠냐면요. 일단은 이 전체 넓이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모양이요. 이 전체 넓이에서 요렇게 생긴 반원을 쏙 빼주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잠시 풀이 계획을 세우시면 이빵 모양이라고 할게요. 이 전체 모양에서 이렇게 생긴 반원을 쏙 빼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길이를 5라고 구해냈기 때문에 그냥 요 넓이는 열심히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예요. 이런 도형도 우리는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를 잘 쪼개보시면 요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반원이에요. 반원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반원이에요. 반원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내가 공부한 걸로 다 쪼개졌습니다. 반원, 반원, 직각 삼각형을 합치면 요빵 모양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서 큰 반원을 한번 빼주시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얘를 쏙 뺐기 때문에 이 넓이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친구를 디테일하게 쪼개면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반원하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더 조그만 반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중요합니다. 요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얘는 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따로 쓰지 않을게요. 자, 풀이 시작할게요. 요 넓이 어떻게 돼요?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파인데 4파이의 절반이니까 몇이에요? 2파이예요. 그러면 2파이 쓰시고. 자, 요 넓이는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12 나누기 2니까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얘가 원의 넓이예요. 그런데 반 나눴어요. 그러니까 반 나누어서 2분의 1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만큼 계산하면 뭐예요? 8분의 9 파이. 차근차근 해서 플러스 8분의 9 파이.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만큼이 뭐예요? 얘 넓이 2 파이. 얘 넓이 6, 얘 넓이 8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죠? 이 반원의 넓이를 빼줄 거예요. 자, 이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5의 절반이니까 2분의 5예요. 자, 그럼 똑같이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인데 반원이니까 반. 이렇게 해주시면 2 곱하면 8분의 5, 5, 25,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에서 8분의 25 파이를 빼주시면 드디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와요. 이거 그냥 단순한 계산인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은요. 파이 붙어 있죠? 파이 붙어 있죠? 파이 붙어 있죠? 얘 혼자 파이가 없어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6파이 이러시면 망하는 거예요. 얘는 혼자 냅두시고 파인의 가족끼리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분모가 다 8인데 얘는 혼자 2잖아요. 그럼 얘를 8로 바꿔볼까요? 8분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분의 2였어요. 8배 했어요. 8배 해주면 여기 16.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8분의 16 더하기 9하면 몇이에요? 25파이. 그리고 요거 계산 안 되는 플러스 6이 있어요. 여기 근데 또 8분의 25파이가 빠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8분의 25파이가 있는데 마이너스 8분의 25파이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면서 누구만 남아요? 깔끔하게 6이라는 넓이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답부터 쓸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쌤이 요거를 답구하려고 갖고 온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해서요. 자, 지금 여러분 6이라는 게 어디였는지 아세요? 요 친구였거든요. 이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얘였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 세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했더니 6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6이었어요. 한마디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요 세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의 결과를 떠나서 이 그림에서 얘기하자면 얘네 셋이 더해서 이 반원을 하나 뺐더니 다시 그냥 직각삼각형만 남았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요 넓이하고 요 넓이 합친 게이 넓이하고 똑같단 얘기죠. 얘네 둘이 합쳐서 얘를 뺐더니 다 날라가고 직각삼각형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쌤이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반원이 붙어 있어요. 여기 반원이 붙어 있어요. 여기 반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여기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여기 넓이를 S3라고 할게요. 얘네 둘이 합친 게 항상 이 넓이랑 같다. 그래서 둘이 합친 거에서 이걸 빼면 싹 날아가게 되더라.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아주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시험에는 많이 안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할 때는 되게 수학적이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거 넓이 그냥 이거 구하면 돼. 3, 4, 12 나누기 2, 6.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풀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외워서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은 시험에 잘안 내거나 혹은 이렇게 계획표를 한번 서술해봐라라고 서술형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풀이 과정을 좀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한 가지만 더 수학의 팁을 줄게요. 문제는 다 풀었는데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뭘 배웠냐 하면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지름으로 하는 반원,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요 넓이하고 요 넓이 합친 게이 넓이가 되더라.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때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너무 찌그러졌네요. 그래도 조금은 성의 있게. 자, 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합치면 여기 넓이더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붙여낼 수도 있고 반원을 붙여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넓이가 두개 합치면 제일 큰거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학의 답, 절대값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y는 x라는 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좌표 평면을 원점을 지나면서 딱 여기 반 가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x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항상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안에가 문자이면 함부로 꺼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만약에 그냥 수면, 너 나와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면, 너 부호 바꿔서 나와 이렇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수 없어요. 내가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야, 너 그냥 나와 이러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부호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항상 두 가지 상황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는 언제였죠? 얘가 양수면, 방금 지었지만 다시. 당연히 너 그냥 튀어나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오지만, 만약에 음수면, 그대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3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잖아요. 부호 바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음수면, 너 부호 바꿔 튀어나와야 된다.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부호 변경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첫 번째, 여기 x가 양수인 경우예요. 양수인 경우는 멋있게 말하면 x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음수인 경우는요, x가 0보다 작은 경우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면 x가 딱 0일 때를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x가 0일 때는요, 역시 그대로 0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시면, 다시 한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x가 0보다 작은 경우, 모든 수에 대해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야, 너 그대로 나와. 그럼 여기서는 y는 x라는 그래프로 그대로 나와요. 야, x가 0보다 작대. 너 음수래. 야, 너 그러면 부호 바꿔 나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아까 뭐였어요? y는 x. 요거 그냥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였는데, 이제 여기서 잘라먹을 부분이 생깁니다. 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이 그래프가 살아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살려두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살게 되고,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감소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얘도 다 살릴 수 없어요. 어디만 살아있어야 돼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사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은 쪽, 이쪽 그래프만 살고, 여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멋있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멋있죠?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도전해 볼게요.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 x-3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x-3, 너 양수야? x-3, 너 음수야? 요걸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딱 0일 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요. x가 3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헷갈리면 하나의 수를 넣어보시면 돼요. 3보다 큰수 아무거나, 5 넣어볼까요? 5 빼기 3, 양수죠?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 나온다고요. 요거 그대로 나와서 y는 x-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보다 작아요.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1 같은 거. 1 빼기 3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음수죠? 음수면 부호 바꿔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부호 바꾸죠? 야, 너 부호 바꿔. 너도 바꿔. 너도 바꿔. 안에 있는 부호를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야, 너 부호 바꿔. y는 마이너스 x. 너도 부호 바꿔. 플러스 3. 요렇게 나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일단 y좌표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축하고 여기 0이고요. y축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x좌표편은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3 빼기 3에야 0 나오겠죠? x좌표편은 3. x축과 3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경험해 본것 같이 전부 다 살릴 수 없습니다. 범위가 있거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살아있을 수 있대요. 그럼 x3 여기 있어요. 요거보다 큰 쪽에서만 산다는 얘기니까 이쪽은 다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긴 어때요?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y좌표편이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 3에서 만날 거고. x좌표편은 y가 0일 때 이렇게 되네요. 요거 이사 가면 이번에는 x좌표편도 3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역시 다 살려둘 수 없죠? x가 3보다 작을 때만 살아있어야 된대요. x가 3보다 작을 때, 저쪽만 살고 이쪽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3 기준으로 뭔가 좀 예쁘게 그릴까요? 이렇게 V자가 되는 그래프가 하나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 마지막 3번 도전해볼까요? 얘는 뭐가 다르냐 하면, 마이너스는 지금 절대값 밖에 있어요. 그럼 얘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요 안에 있는 애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 양수야, 음수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X가 양수이거나 0일 때,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런데 X가 그대로 나왔는데 밖으로 탈출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y는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으니까 쓰고, 야, 너 그대로 나와. 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때요? 여기는요, y는 써주시고,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너 음수야? 음수 어떻게 나와요? 부호 바꿔 나와.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뭐가 돼요? 뿔뿔 되면서

x라는 그래프는 1, 3, 4분면을 반으로 가르는 요 직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쪽만, x가 0보다 작은 쪽만 살리니까 여기는 죽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세 개나 연습했기 때문에 y는 어쩌구저쩌구 절대값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 있고요. 특징이 뭔것 같아요? 자꾸자꾸 꺾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답. 이번에는 특이한 입체 도형의 넓이 또 부피 같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다양한 방향에서 입체 도형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입체 도형을 추측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어떤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봤더니 이런 모양이었대요. 도너츠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봤더니 삼각형이었대요. 아, 그럼 이 도형은 뭘까? 쌤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망치게 되거든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딱 2초만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분명히 입체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이 아니에요. 위에서 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뭔가 원으로 보였고 안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어떤 입체였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뿔이었을 것 같은데,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었겠구나를 우리가 상상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까다로워요. 여러분, 얘는요, 전혀 뿔이 아니에요. 그냥 뭐죠? 이렇게 생긴 기둥을 반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쌤의 멘트에 아이디어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기둥을 반 잘라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기둥의 부피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반 자르면 되겠구나. 나누기 2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원상복귀 시켜볼게요. 내가 아는 도형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원 기둥이 있는데요. 사실 그냥 원 기둥이 아니죠. 요 안에가 뻥 뚫린.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두루마리 휴지같이 생긴 거예요. 아, 요 부피를 구해서 반 자르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여기도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생긴 원 기둥에서 저 안에 쏙 빠진 휴지 심 부분 있죠? 요 부피를 빼줘야 여기 있는 전체 부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원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이 중요했고요. 높이가 중요합니다. 자, 길이 정보 찾으러 가야 돼요. 요 안에서요. 자, 여기 이 원의 지름이 4예요. 그러면 요 친구 반지름은 뭐겠어요? 2cm다 라고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요것도 알아야지 이 반지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데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결국에 얘를 위에서 본 거니까 이만큼 이 길이가 20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한마디로 요 지름이 20cm였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0cm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높이는 어디 있어요? 이것도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12cm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2cm 생략할게요. 여기 12. 이렇게 나타내시면 이제 정보를 다 얻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살려두시고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구해볼까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요, 달달 외우지 않아도 부피의 의미가 뭐예요? 내부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원판이 12만큼 쌓여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만큼 원판,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100파이짜리 원판이 높이만큼 쌓여 있다, 12만큼 쌓여 있다. 이게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예요. 그럼 얘는요, 2, 2, 4파이짜리 원판이 역시 12만큼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빼주시면 전체 원기둥에서 휴지심을 쏙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얘는 1200파이예요. 요 친구는요, 48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00에서 48.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서 계산해 놓고 단수 뺄셈해서 틀리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심혈을 기울여 빼봅시다. 여기 2 되고요.
여기서 빌려주면 여기는 9가 되겠죠. 여기서 빌려줬으니까.

여기 5, 1, 1. 그래서 1, 1, 5, 2. 그리고 모두 원주율 파이를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답이 아니라 전체 이 입체도형의 부피예요. 그런데 우리 뭐 했어요? 이제 잘라볼까요? 뿅! 하고 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럼 최종 이 친구의 부피는? 이 부피 1152 파이를 반 자른 거 이렇게 이야기하셔야겠죠. 그러면 약분해 볼게요. 2, 5, 10, 15 남았어요. 2, 7에 14, 12 남았어요. 2, 6, 12. 그러면 576 파이. 그리고 부피의 단위 어떻게 돼요? 3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 새로운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문제에서 식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세모라는 어떤 계산,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라는 어떤 특이한 기호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이한 기호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거는 원래 니네 몰랐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야가 아니에요. 단지 이 문제 한해서만 이렇게 푸는 거지, 정식 수학 기호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세상 안에서만 요 세모라는 연산은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세모를 기준으로 양쪽에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두 수를 일단 곱해. 그리고 그거를 두배 해. 그럼 그 값에다가 4를 빼. 그 결과가 바로 이 계산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쌤이 지금 요거 읽을 때 A, B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죠.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냥 A 세모 B는 이 AB 빼기 4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여기 막 x, y 같은 거 나오고 다른 수들이 나왔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a가 어디지? b가 어디지? 막 이래요. 그런데 그냥 a랑 b는 대표로 써놓은 것뿐이지 빈칸이에요. 여기 얼마든지 x랑 y가 올 수도 있고 식들이 올 수도 있고 수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모 기준으로 양쪽을 본 후에 그 양쪽을 가지고 곱하고 두 배에서 4를 빼면 이 값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두 개짜리도요. A, B로 보지 말고 그 양쪽에 어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앞에 거는 그냥 써. 뒤에 거는 4배 해. 그리고 더하면 요 계산의 결과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요런 약속을 우리가 정의한다. 수학에서 약속이라고 불러요. 자, 그때 요 조그만 작은 A가 마이너스 X제곱 Y래요. 조그만 B는 XY 플러스 Y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이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럼 먼저 한 방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 괄호 안에 있는 요거부터 처리해 볼까요? 1단계. 마이너스 A 세모 B예요. 자, 이 A를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A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얘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일단 세모, 양쪽에 있는 거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하고 B하고 곱하는 거죠? 그거를 두 배하고, 그리고 그 값에 4를 빼. 이 계산이었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두개 있는 거 곱하고 두 배하고 4를 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만큼의 계산 결과가 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두 개. 요렇게 생긴 연산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앞에 거는 그냥 써.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쓸게요. 시키는 대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 그대로 썼어요. 뒤에 거는 4배 해. 뒤에 거는 4배 해. 그리고 나서 더 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상수항은 마지막에 쓰는 게 좋으니까, 요거 먼저 쓰고, 요 상수항 뒤로 빼서,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쓸까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요거를 가지고 3단계.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은 문자가 A랑 B가 보이죠?

그럼 요거는 A, B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X,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면 얘네가 다 X, Y라는 문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요거 X, Y 이렇게 고쳐요? 아니죠.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싹 지워볼까요? A랑 이거랑 똑같아. 무슨 뜻이에요? A 대신에 이거 대입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A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 Y 대입해도 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B 대신에는 무려 이만큼 대입해도 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 여기 B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두 다 XY로 문자가 바뀌어 있게 될 거예요. 자, 식이 좀 복잡하지만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대신 입력, 대입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2 곱하기 B는 엄청 기니까 B 플러스 4B 빼기 4. 자, 이렇게 다 늘어났어요.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A 들어와. 마이너스 X제곱 Y. B 들어와. XY 플러스 Y 플러스 1. B 들어와. XY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때요?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건다 했는데요.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문자가 XY가 들어있는 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답을 쓰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숨어 있으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2에 X제곱 Y 있고, 요 괄호, 일단 너무 성급하니까, 일단은 냅둘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도 그냥 플러스 한번더 쓸게요. XY 플러스 Y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빼기 4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분배 법칙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분배하면 2, X 3개, Y 2개. 요런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겠죠? 두 번째 화살표 날아갑니다. 플러스 2, X 2개, Y도 2개. 마지막 화살표 날아갑니다. 1은 곱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 그대로 플러스 2x제곱 y. 자, 이제 이쪽 괄호 열어볼까요? 상대적으로 쉽죠? 플러스 4xy 플러스 4y 플러스 4.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빼기 4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항이 길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X 3개 Y 2개, X 2개 Y 2개, X 2개 Y 하나, X 하나 Y 하나, Y 하나. 점점 뭔가 줄어들면서 동류항이 없어요. 굳이 동류항 찾자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상수항끼리 없어져서 0이 되어버리네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무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랬어요. 누구를요? 얘를요. 얘를 쭉 정리했더니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답,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 식의 계산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렇게 생긴 식, 그냥 어우 복잡해 생긴 식이에요. 그런데 이 식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식의 값이라는 게 뭐였죠? A랑 B 알려줄게. 여기다가 수들을 다 대입해. 그럼 니네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지?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야. 이게 기본적인 식의 값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A가 3이래. B가 4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해도 문제를 풀리긴 합니다. 심지어 답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엄밀하게 풀었다고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A가 3이래요? A랑 B의 비율이 3대 4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말로 A가 3이고 B가 4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3, B, 4를 가지고 이거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30, 40일 수도 있고 300, 400일 수도 있고 3, 3은 9, 4, 3, 12일 수도 있고 3, 7에 21, 4, 7에 28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둘이 약분해서 비율로 나타냈을 때 3대 4라는 것이지 실제 값으로 3, 4를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는 방법. 얘는요, 3 곱하기 1, 4 곱하기 1이에요. 30은요, 3 곱하기 10, 40은 4 곱하기 10이에요. 얘는요, 3 곱하기 100, 얘는 4 곱하기 100이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3이에요. 외우까지 안 하더라도 지금 다 어때요? 결과적으로 3대 4가 되는 수들은 다3 곱하기 몇, 4 곱하기 몇 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몇 배가 한 배일 수도 있고, 10배일 수도 있고, 100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3 곱하기 몇이구나. B는 4 곱하기 몇이구나. 요렇게 생겼구나라고 문자를 하나 써서 표현해 주시면 실제 값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대 B는 3대 4다라고 본 순간, A를 3하트, B를 4하트로 해야지.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 하트 뿅뿅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49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자, 3하트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B는요? 4하트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밑에도 그대로 해볼게요. 먼저 A의 제곱, 3하트의 제곱, 더하기 2, AB예요. A, 3하트, B, 4하트. 이렇게 됐어요. B의 제곱, 4하트의 제곱. 선생님,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싶은데요?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9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9의 하트 제곱 더하기 4, 4, 16의 하트 제곱. 이렇게 돼요. 자, 밑에도 계산해 볼까요? 9하트 제곱 더하기, 여기 계산해 볼게요. 2, 3은 6, 6, 4, 24, 24하트 제곱, 16하트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9 곱하기, 얘네 둘이 더하면 뭐예요? 25하트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요. 이거 다 하트 제곱이니까 계산해도 되죠? 일단 9 더하기 24를 하면 33이에요. 33에다가 16을 더하면 9, 4 해서 49네요. 그럼 이거 다 합친 게 49, 다 하트 제곱을 달고 있어요. 하트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쌤이 왜 아까 49 곱하기 25를 안 했냐 하면요. 49 곱하기 24, 25 되게 귀찮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언젠가 이거 약분되지 않을까 싶어서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안 하고 버텼더니 여기 49가 나와버렸어요. 아, 이거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되고 또 좋은 일이 뭐예요? 하트 제곱, 하트 제곱이 알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는 게 25. 어때요? 우리 분명히 A랑 B 값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3하트, 4하트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식의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쌤이랑 한 문제를 더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방금은 이렇게 비율이 대놓고 몇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 비율이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 친구는 어때요? 2분의 x는 5분의 y다.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돼 있어도 얘도 x랑 y가 2대 5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2분의 x하고 5분의 y하고 똑같다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쓸수 있어요. 방금 하트 썼으니까 좀 지겹죠? 귀여운 거 말고 이제 좀 멋있는 척 해볼까요? 이런 거 문제집에서 멋있게 뭐라고 쓰냐면요. 막 K 같은 거 써요. 근데 K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니셜 같은 거 쓰면 돼요. J, 뭐 P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가 둘이 똑같다며. 둘의 값을 모르니까 K라고 하자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2분의 X가 K니까 X는 EK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분의 Y가 K니까 Y는 5 곱하기 K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까처럼 2하트, 5하트. 이렇게 쓴 거랑 똑같지 않아요? 2K, OK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X랑 Y의 비율이 2대 5다라는 말을 대놓고 몇대 몇이라고 해주는 문제가 있고, 요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은 걸 살짝 비틀어 놨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똑같이 풀수 있죠. 요 기본을 바탕으로 전부 다 K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가는데 이거 한 방에 가면 너무 정신없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문제를 쪼개세요. 1번 문제, 2번 문제. 사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쪼개셔도 돼요. 디테일하게 쪼갤수록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쌤은 먼저 1번 문제 해볼게요. x분의 6y라고 되어 있는데

X 대신에 2K 쓸 거예요. 6 곱하기 Y 대신에 5K 쓸 거예요. 그럼 여기는 2K분의 6고 30K가 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K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얘는 약분하면 15. 1번의 답은 15가 나왔어요. 자, 이제 2번 해볼까요? 2번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5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Y의 제곱 분의 24 곱하기 XY 이렇게 생겼어요. 자, X 들어갑니다. 2K. Y 들어갑니다. 5K. X 들어가고 Y 들어가줍니다. 자, 이제 전부 다 K로 바뀌어 있고 우리가 경험상 아, 저 K들은 다 없어질 거야 믿음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5, 2의 제곱은 뭐예요? 4. 5, 4, 20K 제곱이에요. 더하기 4, 5, 5, 25 하면요. 4 곱하기 25, 100K 제곱이에요. 분의 이 위에는요. 2, 5, 10에다가 24를 곱하면 240에 K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역시 K 제곱이에요. 자,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둘다 K 제곱이니까 동량이죠. 계산하면 120K 제곱 분의 240K 제곱이 생기면서 알아서 없어지는 경험을 또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도 엄청 간단하네요. 몇이에요? 딱 2. 이런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자, 아까 1번 답, 2번 답. 그런데 최종 이 친구는 누구예요? 1번 더하기 2번이죠. 그럼 1번 더하기 2번을 해주시면 1번 답 15, 2번 답 2. 합쳐서 정답은 17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의 답, 식의 값을 가지고 다른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복잡한 식이 나오면 그 식의 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A가 뭐고 B가 뭔지 알면 대입해서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5A 더하기 4B는 12다라는 하나의 식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르는 문자가 두개 있으니까 식이 두개 있었다면 뭐 연립방 정식 같은 걸 활용해서라도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알면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이 좀 힘들 뿐이지 우리는 몇이다라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 식을 가지고 나는 A가 몇인지 알고 싶어, B가 몇인지 알고 싶어. 여기에 집중하시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AB 못 구하는데 이렇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B를 못 구해도 풀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느냐 하면, 아, 얘를 간단히 AB 모르니까 일단 최대한 통분하고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간단히 정리하다 보면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쌤이 문제 내셨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그냥 AB 모른 채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착한 사람만 보이는 숨어 있는 괄호를 늘 치셔야 실수하지 않고요. 6하고 9하고 18이 있어요. 통분하고 싶죠? 뭘로요? 18로요. 그래서 18로 한 방에 빵! 통분을 해 버리시면 6이 18이 됐어요. 몇배 했죠? 3배 됐어요. 그럼 여기도 3배 해줘서 괄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 9가 18이 됐어요. 2배 했죠? 그러면 분자에도 2배 해서 괄호. 자, 여기 또 백이 있어요. 18이에요. 원래 18이니까 그냥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에 통분하면 뭐가 좋냐 하면요. 이제 윗동네만 갖고 놓으시면 돼요. 계속 18은 데리고 다니시면서 18분의. 자, 괄호 엽니다. 21a 플러스 9b. 괄호 엽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4b.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어요. 동량끼리 계산되는 거 보이세요? 역시 18은 깔아두시고. 21a 마이너스 6a. 21에서 6을 빼면 15. 그리고 a라는 이름표를 붙여줄게요. 9 더하기 4 하면요. 13에서 1 빼면요. 12. 그래서 12b.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더 간단히 할수 있어요? 이거 다 3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

보면 3, 6, 18, 3, 5, 15, 3, 4, 12. 자,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쌤이 믿음을 가지라고 했죠? A랑 B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거 다 알지롱. 왜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10이래요. 아, 너가 10이구나. 얘랑 얘는 모르지만 어쨌든 6분의 10이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식의 값이 떡하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와버렸어요. 쌤은 이런 문제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계산 복잡하게 분수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하다 보니까 뭔가 뿅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문제 있잖아요. 쌤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내봤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인데요. 요거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X 플러스 1 더하기 Y 플러스 1이 3일 때라는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친구의 뭐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 적이 없지만 얘가 어떤 값으로 딱 나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요 K 값을 가지고 여기 넣어서 30K 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금 앞에 문제처럼 이 값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역시 X가 뭔지 Y가 뭔지 구하는 건 포기하셔야 더 빠릅니다. 뭐지? 뭐지? 쌤도 절대 못 구해요. 왜냐? 조건이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쌤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애가 이 안에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정리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애가 여기에 없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지? 요럴 때는 이 주어진 조건을 좀 변형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1번 조건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수식이 있으면 통분해보고 싶은 생각을 늘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분모가 X고 얘는 Y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분해요? 여러분, 분모가 2고 분모가 3이면 2, 3은 6. 둘이 곱해서 통분하죠? 마찬가지예요. 문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X랑 Y. XY로 통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Y란 얘기는 여기가 XY 됐어요? 그럼 여기 Y 곱해야 되죠. 그래서 1Y 더하기. 얘가 XY 됐어요? 그럼 여기 X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오고 얘가 3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곱해볼까요? 그럼 얘를 X 플러스 Y라고 쓸게요. X 플러스 Y는 3 곱하기 XY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냥 X 플러스 Y는 3XY래. 요게 아니라 X 플러스 Y 대신에 3XY로 대입해도 관계 없다고 허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여기 분모 2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라고 쓸수 있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2X, 2Y. 상관없죠? 그 다음 분자를 보세요. 여기 X랑 더하기 Y 먼저 써도 되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XY를 바깥에다 쓸게요. 우리 식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정리만 한 거예요. 왜 이랬냐? 나 요거 대신에 요거 쓰고 싶어서요. 요거 대신에 3XY 써도 된대. 요거 대신에 3XY 써도 된대. 라고 우리가 허락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분모는 2 곱하기 3XY니까 6XY가 됐고요. 분자는 3XY 빼기 XY. 뭔가 이제 승산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XY로 생겼어요? 그럼 얘는 6XY는 그냥 쓰시고, 윗동네는 3 빼기 1에서 2XY가 되면서 싹다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약분이 돼서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엔 어디를 변형했죠?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변형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값을 K라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K가 3분의 1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서 답 틀리면 안 돼요. 마지막에 30K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30 곱하기 3분의 1을 하란 얘기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소금물을 딱 먹었어요. 뭐 농도가 어떻네 이런 말안 하죠. 보통은 뭐라 그래요? 짜! 아니면 싱거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니다. 한마디로 농도라는 것은 얼마나 농민하냐라는 말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짜냐. 그짠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가 컵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소금은 물에 잘 녹고서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금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마셨더니 엄청 짜요. 그럼 우리 무슨 얘기예요? 뭐야? 소금 얼마나 넣은 거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200g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여기에 소금을 얼마나 넣었던 거냐 하면 50g을 넣었던 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내가 먹은 200 중에 소금 얼마나 넣은 거야? 50 넣었어. 이게 농도예요. 그런데 이 농도를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25%의 소금물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도는 막 달달 외우지 말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금물을 먹었는데 도대체 그중에 소금이 얼마였던 거야? 이게 당연히 얼마나 짠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센트 단위를 쓰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풀때 웬만하면 농도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도를 가지고 어떻게 소금의 양을 구하시냐? 이것도 막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쌤은 한 번도 이 소금의 양을 공식으로 외워본 적이 없어요. 수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g 중에 25%가 소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쌤이랑 퍼센트 공부했을 때 얘기했지만, 뭐가 A%다라는 퍼센트라고 나오면 그대로 A라는 값은 갖고 올수 없어요. 왜요? 아까 우리가 퍼센트 붙일 때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100을 곱해서, 억지로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붙였어요. 그럼 실제 값은 100으로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00분의 A라는 값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25%는 100분의 25야.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가 먹은 소금물 중에 100 중에 25는 소금이야 라고 농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50g이 소금이구나. 우리 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달달 외우지 마시고 농도에 대해서만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랑 소금물의 농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컵을 하나 준비하시고, 하늘에는 농도, 중간에는 소금, 마지막에는 소금물. 그러면 하나의 컵에 세 칸이 비어지게 되거든요. 이 칸들을 다 채워내면 저절로 식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소금물 A가 있대요. 자, 그래서 A라는 애에 컵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랬어요? 여기 농도, 여기 소금, 여기 소금물. 물론 설탕물이면 설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의 소금물이 있대요. 그런데 얘를 다 쓰지 않고요. 이 친구의 절반만 사용했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 소금물에 절반을 덜어낸 후에 5%의 소금물 B를 넣었더니 8%의 소금물 250g이 됐대요. 자, 그럼 얘의 절반을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누구냐 하면 A의 절반이에요. 여기에 B라는 소금물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금물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채워보시면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있었는데요. 걔를 절반을 버렸다고 해서 농도가 5%가 돼요. 그렇지 않죠. 소금물의 양은 반이 됐을 거예요. 소금도 반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농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50g 중에 10g이 소금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반 따라 버리면 소금물의 양 25g. 그중에 소금의 양은 반 나눠서 5g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거분의 요거에 100. 요거분의 요거에 100. 농도를 구해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50g 중에 10g이 소금이야.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20%예요. 얘는요? 25g 중에 5g이 소금이야.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20%.

당연히 농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도를 변하게 하려면요, 더 싱겁게 만드는 거 있죠. 물을 추가하거나, 더 짜게 만드는 거 있죠. 소금을 추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농도가 바뀌지, 원래 가만히 있는 소금물을 갖고 덜어내고 덜어내는 작업 가지고는 농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는 그대로 10%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소금물은 뭐라고 그랬죠? 5%의 소금물이래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8%의 소금물 250g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칸이 너무 많잖아요. 쌤이 아까 이거 빈칸 다 채우면 식이 보인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 XY를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처음 소금물 A의 양과 더 넣은 소금물 B의 양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소금물 A의 양을 X, 더 넣은 소금물 B의 양을 Y라고 하시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요거의 절반은 2분의 1X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결국에 식은 이 동네에서 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수 있으면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가려고요. 그냥 A의 절반을 X g이라고 하고, 그럼 얘는 2X겠죠? 요거의 절반 X. 이렇게 가시면 분수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팁도 같이 얻어가세요. 자, 이제 소금 부분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소금 얘기해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너가 지금 마신 X g의 소금물 중에서 10%, 이거 값을 어떻게 갖고 와요? 밑에 100 깔아서 100분의 10만큼이 소금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시면 들어요. 해볼까요? Y g 중에 5%, 100분의 5만큼이 소금이야. 얘는요, 250g 중에 8%,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립방정식 보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로 연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x 더하기 y는 250이니까 깔끔해서 니은식은 그냥 끝났는데, 요 기역식은 조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약분하면 10분의 1x까지 쓸수 있네요. 여기는 약분하면요, 20분의 1y까지 쓸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요, 요렇게 약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요거 2로 약분하면 5, 여기 4. 또 5로 약분하면 여기 5. 그래서 4, 5, 20까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얘가 기역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모에 저런 거 있으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몇을 곱할까요? 20을 곱해버릴게요. 여기 20 곱하면 2x. 여기 20 곱하면 1y. 여기 20 곱하면요, 400.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식 2x 플러스 y는 400. 그리고 또 하나의 식, 여기 있죠? x 더하기 y는 250. 당연하죠? 두 소금물을 합쳤으니까 250이 나와야 됩니다. x 더하기 y는 250이다. 자, 뭐 하시면 되죠? 연립방정식의 핵심이죠. 가감법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y가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위아래를 빼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2 빼기 1, 1x는 400에서 250을 빼면 150이 나와요. 자, 그럼 y도 바로 구해볼게요. 요 식을 활용하면 되죠. 둘이 더해서 250이 나왔는데 얘가 150이에요. 150 더하기 y가 250이란 얘기예요. 그럼 y는 100이어야 합쳐서 250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100이다. 이렇게 x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활용 문제에서 제일 실수하는 거. xy 다 나왔다. 다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러시면 안 돼요. 문제 어디에 xy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막 xy 세팅하고 붙이고 장구치고 해놓고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지? 아, 처음 소금물의 양, 더 넣은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구나. 그럼 이건 150, 이건 100. 이러시면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아까 A의 절반을 X라고 놨어요. 그러면 처음 소금물의 양은 뭐가 돼야 돼요? 요거에. 얘가 150이에요. 두 배. 300.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바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300g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넣은 소금물, 5%의 소금물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100g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맞나 확인해 볼까요? 일단 150 더하기 100 하면 250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소금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XY를 확실하게 아니까. 아까 여기는 20g이었거든요, 계산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요 소금의 양을 계산해서 정말로 20g

150g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너가 방금 150g의 소금물을 먹었는데 그 중에 100분의 10이 소금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없어지면서 15g이 소금이었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여긴 어때요? 너가 먹은 100 중에 5%, 100분의 5만큼이 소금이야. 그러면 5g이 소금이었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소금의 양? 15 더하기 5는 20이다. 내가 문제를 되게 잘 풀었구나. 이렇게 검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내용을 배웠네요. 특별히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 그려지는 경험을 해보았고요. 또 디테일한 A, B값 같은 걸 모르더라도 비율만 가지고 또 식의 조건만 가지고 식의 값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활용 이야기, 소금물의 농도까지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레벨업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단원 제목이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생소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우선 분사구문이잖아요. 이름에서 보면 분사가 들어있는 구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분사가 뭐길래 분사가 있는 구문을 배우는 걸까? 근데 얘는 꽤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확실하게 잘 잡고 가셔야 해요. 일단 분사는요, 여기 보이다시피 유닛 1, 유닛 2에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죠. 이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형태는 무엇이고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과거 분사 역시 형태와 쓰임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오늘 기본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분사구문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현재 분사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 이름이 현재 분사이긴 한데요. 뭔가 현재 시제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할 때, 이 현재 과거는 일단 시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일단 분사라는 아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사예요. 뭔가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분리되어 왔느냐?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아이예요. 즉 원래는 동사였는데 얘를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사라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동사였던 애가 명사로 쓰일 때 그때 우리 뭐라고 써요? 동명사도 있고요. 투 부정사도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기본이 동사여서 동사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원래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수 있지만 형용사도 올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이 분사라는 아이는 동사에서 출발을 했고, 동사의 기본적인 성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형용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구나. 마치 동명사 같은 거예요. 동명사도 동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죠. 하지만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합쳐진 거다, 성질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현재 분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의 ing예요. 이거 많이 본 거죠? 방금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줬던 동명사와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동명사는 진짜 말 그대로 동사에서 명사가 된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근데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기도 해서요. 우리가 이번에 챕터 11 같이 공부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우선은 형태가 동명사랑 똑같다. 자, 그러면 의미는요.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더라, 명사를 수식하더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뭐뭐 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현재 분사는. 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요. 현재 분사는 우선 우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동사의 변형이다. 근데 현재 분사는 ing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유닛 2에서 살펴본 과거 분사도 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형용사처럼 사용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표 하나 더볼수 있는데요. 자, 목적어나 부사를 취할 수 있는 현재 분사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목적어를 왜 취할 수 있을까요? 원래 동사였으니까 동사의 성질이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이기도 해요. 원래 동사 뒤에 부사가 같이 와서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렇게 쓰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면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에서 꾸며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Falling leaves라고 하면 원래 fall이라는 동사에서 지금 현재 분사의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능동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나뭇잎들인데 이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나뭇잎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좀 동시에 진행의 의미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떨어지는 나뭇잎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명사의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이 맞지만 어떨 때 뒤에 오냐면요. Leaves falling on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 있는 단어와 밑에 있는 단어 중에서 없었다가 생긴 단어를 찾아볼까요? 표현들을 on the table 이렇게 있죠. 자, 지금 현재 분사 뒤에 다른 표현이 같이 붙었어요. 전치사 구가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거예요. 탁자에 떨어지는 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분사 뒤에 다른 단어들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분사구를 이룰 때, 구, 우리 배웠죠. 구는 여러 단어가 있는 것, 그걸 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falling on the table leaves라고 하면 수식하는 이 falling과 leaves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영어에선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붙이고는 싶은데 얘 뒤에 얘도 뗄 수는 없어요. 얘를 따라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아, 얘를 뒤로 보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falling을 뒤로 보내면 leaves랑 가까이 붙어는 있고 falling에 따라오는 아이들도 같이 falling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의 뒤에서 수식할 때는 분사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올 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것 한번 보면요. 우리 주격 보어 자리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the news is shocking 이라고 하면 원래 보어 자리 여기에 형용사 쓸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hock이라는 충격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자리에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적격 보어로 현재 분사를 쓰는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모든 동사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쓸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는데 지각 동사라는 아이다. 그래서 우리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feel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도 쓸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의 관계일 때둘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쓸 때는 조금 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간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넘어가서 A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 있는 단어를 현재 분사로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1번은요. 춤추는 인형.

보아라라고 했어요. 보아라, look at이라고 했고요. 춤추는 인형이에요. 인형이 스스로 춤을 추는 능동의 의미죠. 그래서 춤추다라는 dance의 현재 분사형 dancing 넣어서 the dancing doll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무 앞에 서 있는 소년이 있다예요. 그래서 서 있는 소년이에요. 서 있다는 stand인데 소년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standing 이 보이를 꾸며줘야 하는데 나무 앞에 서 있는이라고 나무 앞에라는 표현이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소년이 직접 서 있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standing in front of a tre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오늘은 놀라운 소식이 있다예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요? 놀라운 소식. 소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surprising new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쇼는 흥미로워 보인다. looks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해요. 그죠? 그 쇼는 흥미로워 보이는 거예요. 흥미로운이라는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따라서 interesting 이렇게 현재 분사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나는 그녀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얘는 지각 동사 C의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쓴다면 writing이 되겠고요. 그 다음, 소미는 엄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즉, 여기도 지각동사가 왔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통화하는 소리, 통화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talking이라는 현재 분사 들어갑니다. 이어서 우리 과거 분사 볼 텐데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앞에서 현재 분사할 때 분사의 기본적인 성질 배웠잖아요. 그래서 같아요. 역할도 같고요. 형용사의 역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 형태가 우리가 과거 분사 언제 써요? 수동태 할 때, 비동사 PP 할때그 PP가 바로 과거 분사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도 있더라라고 이미 우리는 과거 분사의 형태를 수동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쓰는데요. 여기서 의미가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수동의 관계예요. 얘가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현재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치 그리고 어디 보어 자리에 오는 역할 똑같아요. 현재 분사와 한번 보면요. 명사 수식할 때 당연히 명사 앞에 원래 오는 거예요. 형용사는. 그래서 fallen leaves.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얘는 근데 수동의 관계라고 했어요. 아까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는 나뭇잎들인데요. 여기서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fall이라는 동작을 이미 당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 완료의 의미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떨어진 나뭇잎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명사의 뒤에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그렇죠. 뒤에, 분사 뒤에 뭔가 표현이 더 따라붙는 경우예요. 그래서 leaves인데, 나뭇잎들인데, 탁자에 떨어진 나뭇잎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어 자리에 옵니다. 역시 주격 보어에 올수 있어요. 자, people are shocked인 거죠.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shock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people are shocked. 이렇게 과거 분사를 써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적격 자리에도 과거 분사가 올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I had my hair cut이에요. 자, 여기서 목적어는 my hair이고요. cut. 얘는 사실 PP형과 동사 원형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뭘까? 순간 우리 친구들이 고민할 수 있지만 얘는 과거 분사예요.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 자체를 자르는 건 아니죠. 머리카락은 잘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뭐 미용사에 의해서 또는 내가 직접 자르면 나에 의해서 잘리기도 하겠죠. 근데 일단 여기 상황에서는 머리카락 입장에서 목적어 자리 입장에서 보면 목적어는 이 컷이라는 행동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컷은 PP다, 과거 분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했다.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내 머리가 잘려지게끔 했다. 우리말로는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과거 분사를 쓸수 있는 동사, 우리 앞에서 현재 분사를 쓸수 있는 동사, 지각 동사가 있었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자, 당연히 지각 동사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이번에는 수동일 때 역시 쓸 수 있고요. 하나 더. 사역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자, 원래 사역 동사는 여러분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잖아요. 근데 능동인 관계에서는 뭘 써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써요. 이때 여기는 분사를 못 써요. 그런데 사역 동사인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다.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올 수 있는 분사는 딱 하나예요. 과거 분사. 근데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사역 동사, 지각 동사 공부할 때 다 어느 정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린다 하면 다시 돌아가셔서 이 부분 강의를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고요. 쭉 대충 보니까 다 과거분사냐 현재분사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조금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1번을 봤더니 his face looked 예요. 자, 그의 얼굴이 어떠해 보였는지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뭘까요? puzzle 이라는 단어는 당황하게 하다예요. 그러면 그의 얼굴이 당황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를? 여기선 그런 맥락이 아니겠죠.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puzzled,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The price was 하고 왔어요. 우리 일단 raise라는 동사는 올리다죠. 일으키다, 올리다. 그럼 가격은 올리는 게 아니죠. 올려졌다, 올랐다가 되겠죠. 따라서 rais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올랐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he hated the tired or tiring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할 때 tired라는 형용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분사예요.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형용사처럼 어릴 때는 배운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우리가 분사를 배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얘를 하나의 형용사처럼 우리는 학습을 해왔던 건데요. 그래서 tired은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여기서는 더 무슨 무슨 work라고 해서 일을 수식하는 거죠. 그가 싫어했어요. 어떤 일을 싫어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지치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일이 지친 일이냐. 일이 지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누군가를 지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 tiring work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you look worried냐 worrying이냐. 우리 worried도 걱정하는, 걱정스러운 이렇게 형용사처럼 배웠죠? 사실은 얘도 분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좀 걱정스러워 보여. 즉 걱정하는 것을 원래 worry도 걱정시키다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걱정을 당하는 거죠. 내가 너 걱정 있어 보이는 거죠.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worried. 그래서 얘를 그냥 걱정하는, 걱정스러운 이렇게 우리가 뜻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we watched. 우리가 보았습니다. thrilled냐 thrilling이냐 이 뜻입니다. 자, 얘도 과거분사냐 현재분사냐인데 여러분 영화를 꾸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스릴 있게 하는 인 거죠. 그래서 thrilling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I was예요. 나는 자 여기 뒤에 봤더니 뭐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의 행동에 의해서 그 행동에 충격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shocked 과거분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배열하는 문제고요. 자, 최근에 올리버는 오래된 팝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이 표현 많이 봤죠. 보통 비동사랑 같이 써서 be interested in 이라고 했는데 이 interest도 원래는 동사예요. 뭐뭐에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become이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그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완료 시제로 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as become interested in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그 편지는 반으로 접혀 있었다예요. 원래 fold는 접다예요. 근데 편지는 접혀진 거죠. 그래서 접혀 있었다이기 때문에 be folded, 접혀 있었다.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be, pp 의미가 되는 거고 반으로 in half를 끝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신 기출에.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서답형이라고 한다면 he felt 뭐예요? 그의 낮은 점수, 점수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점수에 뭐한 거예요? 그는

있습니다. RRASSING 이렇게 현재 분사가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동사의 원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가 만약에 실망하다라고 한다면 능동이 와야겠죠. 그런데 얘는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실망을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분사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만들 때는 이 동사의 기본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쓰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분사구문 만드는 법으로 갈 텐데 얘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분사구문은요, 일단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그 현재분사로 시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원래 분사구문은요, 부사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 문장인데 얘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있는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생략. 근데 접속사는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고 정말 많은 뜻의 접속사들이 있는데 얘를 생략을 하면 우리는 문맥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뭔가 사람마다 좀 문맥에서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죠. 뭐뭐 할 때를 넣어도 괜찮기도 한데 뭐뭐 때문에를 넣어도 또 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를 내가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싶을 때는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선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하고 싶으니까 웬만하면 일단은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접속사를 생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어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접속사가 생략이 됐고 주어는 조건이 있어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Jane got off the bus예요. Jane이 버스에서 내렸고요. She said goodbye. 그녀는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Jane과 주절에 있는 she가 같은 사람이죠. 얘를 생략해도 얘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같으면 생략이에요. 안 같으면 생략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네, 같을 경우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럼 생략해서 got off the bus까지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꿉니다. 근데 사실 얘도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현재분사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주절의 시제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부사절의 시제가 같을 때예요. 시제가 같을 때. 이걸 꼭 하나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시제가 같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원래 과거였고요. 여기도 과거잖아요. 시제가 같아요. 그러면 얘를 동사원형의 ing 현재분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가세 동사원형 get에 ing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분사구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장, 최종적인 분사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봤을 때 우리는 얘네가 생략됐겠다를 유추할 수 있겠죠. 일단 그냥 ing가 왔다. 현재분사가 왔다. 아, 얘는 시제가 같구나. 그럼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없네. 얘랑 같아서 생략됐구나. 그러면 똑같이 그녀라고 제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as가 생략됐어요. 얘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접속사였을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과정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가 역으로 유추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한 가지 더 보시면 제인이 생략됐어요. 같은 사람이라서. 근데 여기는 she만 남으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때 생략을 할 때는 뒤에 있는 대명사를 생략되어 있는 고유명사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getting off the bus, Jane said goodbye. 이렇게 최종적인 문장이 완성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실게요. 부사절에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 비동사였어요. 그러면 ing로 시제가 같아서 만들었어요. 현재분사로 만들면 being으로 시작하죠. 자, 그럴 때 분사구문에서 being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이 구어체에서는 생략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제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생략하는 걸 더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은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B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분사구문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분사구문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자, 외출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모든 전등을 닦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뒷내용은 이미 적혀 있고요. 외출을 하면

순서라는 의미인데 접속사 빼고요. 결국 우리 엄마가 외출하면서죠. 주어도 같으니까 다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leaving이 되겠죠. 그리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외출하는 거죠. 그래서 leaving the house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분사 구문을 만들면 일단 어쨌든 현재 분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와 뒤에 있는 주어와 즉 생략된 주어와 이 동사의 관계는 우선 능동이 돼요. 이제 수동일 때는 BPP가 되어서 비동사의 ing에서 being이 남아있게 되고 또는 being이 생략되면 PP가 남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현재 분사가 남는 것 위주로 학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현재 분사로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니까 이 주어와 능동의 관계다. 이걸 일단 좀 의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노래를 하면서 그 가수는 무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즉 노래를 한 것도 그 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사 생략, 주어 같아서 생략.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노래하는 건 sing이니까 현재 분사 singing이 되겠죠. 그래서 singing a song 하고 comma the singer came on the stag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요. 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표소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결국 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자,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맥락상 그래서 생략이 되고 분사구문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접속사는 일단 생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도 생략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표를 구하다는 동사가 아니죠.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라다가 동사예요. 뭐뭐를 바라다, hope이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옵니다. 그러면 hope의 ing,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hoping to가 되겠죠. 그 다음 목적어는 뭐예요? 표를 구할 수 있기를이 목적어예요. 뭐예요? 결국 to get a ticket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hoping to get a ticke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봤다라고 했어요. 결국 마야가 공항에 도착해서 배우를 본 거죠. 그래서 같은 주어이겠다 알 수 있고요. 도착을 했을 때 봤다 둘 다 과거네요. 시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항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도착하다라는 동사만 어떻게요? 현재 분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arriving at the airport 이렇게 써주시면 분사 구문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5번, 한 블록 직진해서 가면 당신은 은행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직진해서 가면요? 당신이 직진해서 가면 주어 같고요. 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로 원래 여러분 접속사라면 if겠죠. 근데 if절에서는 미래의 의미더라도 현재 시제 형태를 쓰죠. 그래서 현재 시제 형태이지만 의미가 미래예요. 얘도 미래예요. 그래서 얘는 시제를 같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이니까 가다, 동사 go에 ing 붙이면 되겠죠. So going straight, one block. 한 블록 직진해서 가면이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차례를 기다렸다라고 했네요. 일단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기다린 거 맞죠? 주어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예요. 얘는요. 기다렸다. 얘도 역시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어떤 동사 써요? 그렇죠.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물론 시제가 had였겠죠. 과거니까 had였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그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having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다 보면 어쨌든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된 접속사를 추측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는 if로 해석을 해야겠다. 자, 여기는 때문에니까 because나 since나 이런 접속사가 생략이 됐겠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나올 때는 이 분사구문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또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분사구문 만드는 법, 분사구문에 이렇게 만드는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복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특성과 형태, 그리고 분사 구문의 특성과 구조 이런 것들 잘 복습을 해주셔야 다음 시간에 헤매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사 구문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어느새 벌써 우리 함께하는 60번째 시간입니다. 60강인데요. 지금 빛의 성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빛의 성질 단원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모두 8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항수는 적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잠깐 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꼭 과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국어, 사회, 수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친구들은요, 뭐 국어 공부, 수학 공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외울 것이 많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어떻게 외우나요? 1번, 그냥 막 외운다. 2번,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며 외운다. 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는 알겠죠. 그냥 막 외운다가 아니라 바로 이 개념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원리라는 건 뭐예요? 거창한 말이긴 한데요. 어떤 뭐 일의 바탕이 되는 이치, 이런 게 원리잖아요. 개념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지금 공부하는 과학이든 개념과 원리가 있고 그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지. 나 그냥 바로 외워버리겠어. 이해하지 않고 외우겠어 라고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어떤 개념과 원리가 나오면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냐? 그냥 아무거나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외워야 돼요? 뭘?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뭘? 그래요.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한 것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펼치면 우리 만점왕 통합본 교재를 펼치면 굉장히 다양한 개념과 원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꼭꼭꼭 잊지 말고 암기해야 한다, 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외우는데요. 몽땅 다 외울 수가 없으니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 위주로 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선생님이 이 서술형 문제를 풀기 전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지금 1번 문제 만나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 빛의 성질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볼 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꼭 외워줘야 됩니다. 뭐 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개념 원리, 이해 암기, 중요한 것 위주로 외우자.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빛의 성질 세 가지 배웠습니다. 뭐, 빛의 직진 배웠고요. 또, 빛의 반사 배웠고요. 또, 빛의 굴절까지 세 가지의 빛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 이름이 빛의 성질이다 보니까 이 성질 세 가지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옆에 빛의 직진과 빛의 반사와 빛의 굴절을 적어 놓았는데 이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친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직진,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빛의 반사,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과 같은 물체를 만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빛의 굴절, 공기와 물과 같은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물체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 나아가는 성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더라라고 한다면 뭐가 안 되고 있다, 암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만 해선 안 됩니다.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짚어줄 텐데요. 뭐 하면서? 암기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직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며 외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 속, 그림 속 실험이 어떤 빛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지. 두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이 빛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두 가지를 외워줍니다. 첫 번째는 이 실험이 어떤 빛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지, 두 번째는 이 빛의 성질은 무엇인지, 그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직진, 햇빛과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나아가는 모습 실험입니다. 요런 실험, 요런 실험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죠. 자, 도화지를 이렇게 댔습니다. 그랬을 때 햇빛이 통과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도화지에 곱게 나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실험은요, 향 연기를 피운 수조 안에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비추니까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곱게 나아가는 모습, 태양빛이 곱게 나아가고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곱게 나아가네요. 햇빛과 레이저 지시계에서 나온 빛은 곱게 나아간다. 이건 바로 빛의 직 직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구나. 하나 외워주고요. 빛의 직진은 무엇이냐?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보는데 내가 아직 좀 헷갈린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더 다져보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실험은 빛의 직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빛의 직진은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이구나라는 것 꼭꼭꼭 다져봅니다. 두 번째 빛의 성질, 바로 빛의 반사인데요. 레이저 빛이 평면 거울에서 나아가는 모습 실험입니다.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평면 거울에 쫙 부딪히면 거울 표면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어 나아가죠. 이것은 바로 빛의 성질 중에 빛의 반사와 관련이 있는 실험입니다. 아, 이 실험을 보고 빛의 반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구나 라는 것 파악해주면 되겠고요. 그 아래 빛의 무엇이냐면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바로 빛의 반사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고 있지요? 어떤 실험인지, 빛의 반사가 무엇인지 암기하면서 가자고요. 자, 빛의 반사까지 복습해 봤고요. 우리 하나 더 남았잖아요. 세 가지 빛의 성질 중에 바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빛의 굴절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인데요. 자, 수조에 물을 채우고 이렇게 레이저 지시계를 비스듬히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꺾여서 빛이 나아감을 볼수 있고요. 수직으로 비추면 그대로 나아감을 알수 있습니다.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실험인데요. 빛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는 꺾여서 나아가고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그대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현상, 빛의 굴절을 배웠죠. 빛의 굴절, 뭐라고요? 한번더 복습합니다. 빛이 서로 다른 물

물질의 경계에서 이렇게 꺾여서 나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언제 외운다고요? 내일, 모레, 아니요. 지금 당장 외워주세요. 아직도 헷갈린다면, 빛의 직진이 무엇이고, 빛의 반사가 무엇이고, 지금 보고 있는 빛의 굴절이 무엇인지 지금 외워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풀어볼 서술형 문제에서 이 빛의 직진, 반사, 빛의 굴절, 빛의 성질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떤 실험이고 어떤 성질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나요? 친구들을 믿으면서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은 밤에 본 방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전등을 끈 방의 모습이고요. 전등을 켠 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방에 있다면 전등을 껐다가 켰다가 해보세요. 끄면 이런 모습일 거고, 켜면 환하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위 방의 모습 중에서 방 안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방은 어느 방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아무래도 환한 데보단 컴컴한 데겠죠? 어두컴컴한 전등을 끈 방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어떤 방이냐? 전등을 끈 방. 전등을 끈 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를 쓸 때요, 글씨도 중요합니다. 아, 글씨를 잘 써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채점을 할때 조금 답이 약간 좀 부족해도 글씨가 예쁘면 점수를 좀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정답을 적을 때는요, 정성 들여서 예쁜 글씨로 적어주자고요. 전등을 끈방. 다음은 1번에 2번입니다. 방금 쓴 답에서 방 안에 물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적어 봅시다. 왜안 보이나요? 빛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물체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수 있는데, 전등을 끈 방에는, 우리가 정답으로 적은 전등을 끈 방에는 이렇게 빛이 없기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수 있죠. 그런데 전등을 끈 방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 안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껐는데 보이는데요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저 커튼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달빛 또는 옆에 있는 스마트 기기의 불빛, 이렇게 빛이 나는 물체를 통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는 거지, 완벽하게 빛이 없다면 물체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빛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적어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지식의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번 문제가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빛의 성질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 실험을 보고 어떤 성질인지도 알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레이저 지식을 이용해서 빛을 비추니까 빛이 곱게 나아가죠. 곱게 나아가는 성질, 뭐, 빛의 직진이죠. 따라서 그림만 보고도 우리는 알수 있죠. 빛의 직진을 알수 있는 실험이구나라는 것 말이죠. 직진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2번에 2번입니다. 위에서 물을 뿌리며 실험을 하는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정말 물이 담긴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 왜 뿌릴까요?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거 말고도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향

연기를 피워두기도 해요. 이렇게 뿌옇게 향 연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향 연기를 채우든 물을 뿌리든 둘다 바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향 연기를 채운다. 이것도 배웠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 잘 관찰하기 위하여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니까 문장으로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주자고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향 연기를 채우거나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죠. 이번에 2번 정답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문장으로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다음은 레이저쇼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우와, 멋지네요. 레이저쇼. 레이저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화려하네요. 자, 1번. 레이저쇼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위와 같은 레이저쇼는 빛의 무엇을 보여주는 현상일까요? 자,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멋지긴 멋진데 레이저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아가나요? 곧게 나아가나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곧장 빛이 나아가고 있죠.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바로 우리는 그걸 빛의 직진이라고 배웠고요. 이렇게 빛의 직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레이저쇼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빛의 무엇을 보여주는 현상, 빛의 직진을 보여주는 현상, 여기다가 직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가보죠. 레이저쇼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더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그냥 여러 개 일단 써보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딱 맞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레이저쇼와 같은 현상, 빛의 직진을 보여주는 현상, 예를 들면, 구름이 막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구름이 이렇게 쫙 걷혀요.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쫙 비칩니다. 어때요? 햇빛이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쫙 직진해서 곧장 내려오죠. 빛의 직진과 관련된 현상이고요. 또는 나무 사이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햇빛.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빛이 쫙한 줄기 곱게 나아가는 거. 나무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 이것도 빛의 직진과 관련이 있고요. 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어두컴컴한 바다인데요. 저 멀리 등대 불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왜 등대 불빛이 곧게 나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등대 불빛도 빛이 곧게 나아가는 현상, 빛의 직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 또는 뭐 동굴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빛의 직진을 볼수 있는 생활 속 예를 하나 떠올려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예를 떠올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3번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4번 문제 가보죠. 다음은 손전등과 스크린 사이에 컵을 놓고 손전등을 착켠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요. 어떤 실험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에 손전등을 비추면요. 문제처럼 컵 뒤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빛이 곧장 직진해서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 생기는 현상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빛의 직진과 관련이 있는 실험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1번 문제, 위 스크린에 생긴 컵의 그림자 모양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빛이 직진하다가

곧장 나아가다가 이 물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물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림자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에 손잡이가 여기 있죠. 따라서 기역이 알맞겠다. 기호. 기역 적어주면 되겠고요. 4번에 2번 가보죠.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 빛이 나아가는 성질과 관련지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빛의 직진이죠?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빛이 통과하여 안 통과하여 못 통과하죠.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물체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자구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빛이 아이쿠 통과하지 못하고 물체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과 그림자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 물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같은 물체라도 그림자의 모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빛의 직진과 관련지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해결해보죠. 다음은 빛의 성질과 도구를 이용해서 양달에서 은달, 양달은 빛이 비치는 부분, 은달은 그늘진 부분으로 햇빛을 비추는 모습이래요. 1번, 위와 같이 양달에서 은달로 햇빛을 비출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묻고 있네요. 도구. 그러니까 이 빛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빛의 방향을 바꾸는 대표적인 생활 속 도구, 거울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거울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5번에 2번 보죠. 아, 이 거울이 어떻게 양달에서 은달로 햇빛을 비출 수 있는지 빛의 성질과 관련지어 쓰시오. 아하, 빛의 반사를 생각하며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죠.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을 만나 거울의 표면에서 방향이 바뀌어 빛의 반사를 생각하며 적어줬고요. 양달에서 그늘진 은달로 햇빛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빛의 반사가 무엇인지 떠올리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세하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5번의 2번 문제까지 빛의 반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공기에서 두꺼운 반투명 유리판으로 비스듬히 비추는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실험 보고 어떤 성질인지 맞춰 보자고요. 빛의 성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이렇게 곱게 나아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나아갑니다. 꺾여서 바로 빛의 직진, 굴절 반사 중에 꺾인다, 굴절과 관련 있는 성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빛의 굴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경계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현상을 바로 우리 빛의 굴절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다음은 6번에 2번 보죠. 이렇게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공기와 유리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썼던 빛의 굴절을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레이저

레이저 지식기의 빛이 공기와 유리의 서로 다른 성질의 물체에 서로 다른 공기와 유리의 경계에서 굴절되어 꺾여서 나아간다가 중요하겠죠? 빛의 굴절이니까 말이죠. 꺾여서 나아간다. 레이저 지식기의 빛이 공기와 유리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간다. 이렇게 6번에 2번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빛의 굴절과 관련 있는 문제였네요.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은 3구 레이저 지식의 빛을 기역 위치에 놓인 렌즈에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이래요.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렌즈는요, 빛의 굴절과 관련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는 이렇게 나아가지만 가장자리의 빛은 가운데 쪽으로 굴절되고요.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의 빛이 이렇게 렌즈의 바깥쪽으로 꺾여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기역 렌즈는 오목 렌즈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오목 렌즈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7번에 2번 보죠. 위 1번의 답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오목 렌즈의 가장자리에서는 빛이 어떻게 꺾여서 나아간다고요? 빛이 렌즈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빛이 렌즈의 바깥쪽으로 꺾여서 나아가요. 그래서 1번을 오목 렌즈로 적은 거죠. 꺾여서 나아간다. 오목 렌즈의 가장자리에서는 빛이 렌즈의 바깥쪽으로 꺾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목 렌즈를 정답으로 적은 것이고요. 가운데 쪽으로 꺾여서 나아갔다면 정답은 바뀌겠죠. 볼록 렌즈로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뒷거울에 비친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자동차 뒷거울에 이용된 빛의 성질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이렇게 뒷모습을 볼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반사되었다, 빛의 반사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빛의 반사. 지금 운전자는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운전자는요,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 뒷거울을 이용하면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빛의 반사. 자, 8번은 2번은요, 바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뒷거울을 사용하면 좋은 점, 편리한 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어떤 점이 편리해요?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막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이렇게 뒤의 상황을 알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뒤쪽 상황을 파악하며, 자세하게 적어주자고요. 파악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편리한 점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 8문제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이렇게 그냥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빛의 성질 단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하나 골라서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의 성질 단원 어땠나요? 우리 여러 가지 빛의 몰랐던 성질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고요. 꼭 외워주세요.

0: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겁니다. 오늘은요,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만나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다양한 우리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민주국가에. 그 다음 시민참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이 내용 잘 기억을 하면서 단원평가 1회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바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민주라고 부르는데요. 민주는요, 백성 민자에 그 다음 주인 주자를 써서 아, 백성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바로 네 글자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자, 우리가 민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입담원에서 배웠던 민주화에서도 나오거든요. 민주는 백성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담당할 대표자를 투표로 뽑는 과정을 이것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표소라고 되어 있는 조그만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종이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하얀색 함에다가 이 투표 용지를 넣습니다. 이 행위를 우리가 바로 선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선거는 나를 대신해서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담당할 대표자를 뽑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정책 아니고요. 2번 여론 아니죠. 3번 선거가 정답입니다. 4번 주권, 5번 공약도 알맞지 않아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거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기억입니다. 대표자를 견제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자, 교체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표자를 견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자, 그럼 어떻게 교체하거나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대표자가 뽑았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니은, 대표자의 권한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디귿,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것? 그렇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리을,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살림을 직접 운영한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직접 나라의 살림에 관여를 하면 물론 내 의견이 잘 전달되니까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모두 다 직접 전달하려고 하면 모일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의견이 너무 많아서 한 대 모으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살림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선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디귿 찾아볼까요? 1, 2, 3, 4, 5번 중에 바로 3번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이요. 가, 나에 해당하는 선거 과정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나를 보니까 투표함을 개표소에 옮긴 다음 시작해요 라고 하면서 투표함에서 종이들을 막 꺼내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선거 과정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죠. 첫 번째, 선거인 명부 작성.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했어요. 그 다음 저를 뽑아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선거 운동. 그 다음, 그렇죠. 이제 유권자들이 가서 투표를 직접 합니다. 투표 끝났어요? 그럼 개표해야죠. 표를 열어봐야죠. 마지막, 그렇죠. 당선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 자, 그렇다면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바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가에 선거운동이 쓰여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줍니다. 후보자 등록 아니죠? 당선자 결정 아니죠? 후보자 아닙니다. 그 다음 나를 볼게요. 투표함을 개표소에 옮긴 다음 시작해요. 투표함에서 표를 막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개표가 되는 거죠. 투표 아니고요. 바로 개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알맞은 정답이 됩니다. 선거운동 그리고 개표죠. 5번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표자가 되어 일을 합니까? 이것은 선거인 명부 작성이랑 관련 없죠. 2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까? 이건 당선자 결정에 해당되죠. 3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날짜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 이건 투표 단계에 해당되겠죠. 4번 대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한다. 후보자 등록 단계죠. 5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에는요, 이 선거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서 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에요. 6번 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중요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 선거는 대체 왜 중요할까요? 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이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발전 방향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좋고요. 또는 선거로 인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어도 모두 다 좋은 답입니다. 자, 선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면 꼭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 우리 선거는 꼭 하는 걸로 해요. 라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 7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가 하는 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번, 후보자의 공약을 수정한다. 자, 후보자의 공약을 마음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쓰고 수정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2번, 선거에 필요한 법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국회라고 했죠. 3번,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그런 선거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자, 4번, 범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자, 범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후보자 등록, 투표, 그리고 개표까지 공정하게 이것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8번, 간 안에서 지켜지지 않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 잘 까먹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보직, 평비. 보통 선거, 그 다음 직접 선거, 그 다음 평등 선거, 그 다음 비밀 선거, 이렇게 있었죠. 가, 일정한 세금을 낸 사람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자, 그렇죠. 이건 보통 선거를 위반한 거예요. 자, 일정한 세금을 낸 사람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이라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 몸이 아픈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대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투표한다고요? 자, 우리 투표는 항상 누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보통 선거, 나는 직접 선거여야 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4번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9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의 기본 원칙을 쓰시오. 자, 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성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한 표씩 투표해요. 자, 모든 사람은 한 표씩. 돈이 많다고, 키가 크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표를 더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거죠. 이 원칙은 바로 평등 선거의 원칙이 됩니다. 평등 선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1번,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표를 줍니까? 이건 공정한 선거 아니죠. 2번, 일정한 나이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투표하도록 하는 건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이죠. 3번, 남자와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표의 개수를 다르게 합니다. 이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4번,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건 비밀 선거의 원칙을 어긴 것이죠. 5번,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말하며 투표하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행위 하면 안 돼요. 비밀 선거의 원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2번, 일정한 나이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하도록 한다. 이 설명이 알맞은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4가지의 선거 원칙이 지켜질 때 진짜 공정한 선거, 아주 좋은 선거가 되는 거예요. 11번,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선거에 참여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알맞은 것 두 개 골라볼게요. 1번, 나 하나쯤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태도 옳지 않아요. 자, 나 하나의 표가, 내 투표한 것, 내 투표지 하나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2번, 후보자의 정책은 살펴보지 않아도 돼? 정책 안 살펴봐도 됩니까? 아니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정책을 안 보면 뭘 볼 건데요? 자, 후보자의 얼굴을 볼 건가요? 아니면 후보자의 학력을 보나요? 후보자의 재산을 보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후보자의 공약을 봐야 합니다. 정책을 봐야 하는 거죠. 3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대표자의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해. 그렇죠. 선거 끝났다고 당선됐다.

하고 대표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두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3번, 옳은 설명. 4번, 선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해. 아니죠. 선거의 원칙 네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자,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세 중요하죠. 그래서 알맞은 대답 두 가지는 바로 3번과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2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내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후보자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내가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후보자의 고향, 후보자의 나이, 아니면 후보자의 성별, 학력, 재산, 이런 것들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사람이 나를 대표해서 나라, 국가 운영에 잘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의 공약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또이 사람의 능력, 자질, 됨됨이, 인성이 얼마나 바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후보자에게 중요한 덕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 내용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것을 갖고 그 이것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이것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갖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권리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어떤 제도? 그렇죠. 바로 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는 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 지워지고, 그다음 나에는 정치가 들어가야 하니까 2번도 지워지면 남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짝지어주면 됩니다. 2번, 국민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건요, 국민에게 주권,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선거를 통해서 진짜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진짜 대놓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대표자를 내가 뽑으니까요. 옳은 설명이죠. 2번, 시험을 통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등을 뽑나요?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뽑으면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국민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아요. 3번, 국민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권은 저절로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항상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4번,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가로서의 국가에 대한 권리,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번,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견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로 결정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3명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그다음 전교생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랑 어떤 것이 대화를 나누기가 더 편하고 또 편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다더 좋은 결과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 꼭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더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들을 뽑게 됩니다. 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끼리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국민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선거의 역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역의 대표는 후보였을 때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실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자, 원래는 당선이 되었었는데 우리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는 당선되지 못했대요. 자, 그것은 1번 국가를 운영할 때 대표자를 뽑는 역할이라는 선거의 역할일까요? 아니죠. 2번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입니까? 자, 이것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만 이 상황에는 알맞지 않아요. 3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선거는 오히려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4번 선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닙니다. 5번 대표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공약을 냈으면 이걸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선거의 역할, 바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5번,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후보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죠. 후보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2번, 선거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투표를 해야 합니까? 네,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3번, 후보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시를 해야겠죠. 4번,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더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5번, 선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렇죠. 관찰 계속해야죠. 진짜 잘 지키고 있나? 공약은 실천하고 있나?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기억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는요. 방법과 선거 그리고 후보자가 있어요. 선거의 과정은 먼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이것을 하고 그 다음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선거 운동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단어를 이용해서 쓰라고 합니다. 자,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요. 후보자는 이라는 낱말 썼죠. 후보자 토론회. 거리 유세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 서술형 답을 꼭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낱말을 모두 다 써줘야 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어느 기관일까요? 선거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기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인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쉽죠? 선거관리위원회. 줄여서 선관위라고 부르는 어른들도 있어요.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권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1번 정책, 2번 능력, 3번 고향, 4번 도덕성, 5번 책임감. 자, 그렇죠. 정책 따져봐야죠. 능력 따져봐야죠. 도덕성, 책임감도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바로 3번 고향이죠. 자, 고향은요. 이 후보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보고 나서 투표하는 건 아주 현명한 투표 방법이 아니에요. 후보들의 정책, 능력, 도덕성, 책임감을 잘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9번, 다음 대화에 밑줄 친 선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친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해. 오른쪽, 여러 가지 선거 원칙 중에서 보통 선거에 대해 알고 싶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보통 선거는 어떤 원칙인지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죠.

0: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돈이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8세만 넘으면 모두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 아니죠. 이것은 직접 선거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남자에게는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이것은 남자에게 투표에 참여할, 남자라고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원칙은 오히려 보통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3번.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한다. 이것은 비밀 선거의 원칙이고요. 4번.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두 표씩 투표하도록 합니까? 이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5번.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것이죠. 10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에서 지켜지지 않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의 선거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 사람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구를 뽑을지 상의하고 투표를 한 후에도 서로 누구를 찍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요? 자, 서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비밀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1번 평등 선거, 2번 비밀 선거, 3번 직접 선거, 4번 간접 선거, 5번 경쟁 선거. 그렇죠. 바로 비밀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 참여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잘못 말한 친구 딱한 명만 골라볼게요. 1번, 가희.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어. 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책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직접 우리가 막 선거에서 정책을 투표를 합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대표자를 바꾸면 이 대표자가 또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민영이에요.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가요? 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나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번 우영. 선거가 끝나면 대표자가 역할을 잘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 선거 끝났으면, 이제 대표자 뽑혔으니까 관심 끌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며 갖고 있어야지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일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다음에도 이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더 이상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을 뽑을지 알수 있잖아요.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4번 지민. 유권자와 후자는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5번 수인. 유권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은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선거 참여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바로 3번 우영이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자들의 선거 포스터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약을 살펴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 과연 이 후보들이 낸 공약이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한가?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또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실현 가능한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가? 그다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인가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더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을 가려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선거 기본 원칙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모두 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톡톡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단원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사회 2단원 평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한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위기를 살려서 시를 읽는 방법, 그리고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만날 시는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소리 내어 읽어보기도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만나볼 시의 제목은 바로 오늘입니다. 선생님, 분위기? 분위기가 뭐죠? 우리 단어한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에서 분위기는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을 말해요. 어떤 기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바로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예요. 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 겁니다. 분위기를 살피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는 거라고 했죠? 자,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지, 이 시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자, 여러분, 슬그머니라고 하는 건요,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 조심스럽게, 몰래, 이런 낱말들과 비슷해요. 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공중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중이죠? 자, 그런데 대체 무엇이 공중에 집어던져지고, 대굴대굴 굴려지고, 구깃구깃 구겨지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이 신문지예요. 신문지가 왜? 바람 때문에.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준다. 구석진 응달로 찾아간대요. 응달이라는 건 햇볕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을 말해요. 햇볕이 잘안 드는 곳에 민들레꽃이 있었나 봐요. 달달달 떨고 있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줬네요. 무엇이 목도리가 되었나요? 그래요. 우리 신문지가 대굴대굴 구르다가 구깃구깃 구겨지다가 민들레의 목도리가 되었대요. 그러고는 힘내렴. 딱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뚜벅뚜벅이라는 건요, 발자국 소리를 뚜렷이 내며 잇따라 걸어가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해요.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죠. 저 그러면 힘내렴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힘내렴은요, 바로 바람이 민들레꽃에게 한 말이에요. 바람이 민들레꽃에게 신문지로 목도리도 만들어주고 힘내렴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었으니까 민들레꽃은 응달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있다가 바람의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도 함께 기억해 두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선생님, 그냥 잘 읽기만 하면 되나요? 자,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 친구들의 대화 어디선가 본적 있죠? 그래요. 우리 이번 단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세 친구가 시를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요. 여기 있는 이 나막상 한번 볼까요? 시에서 바람이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드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중이야. 아, 이렇게. 목에 목도리가 있으니까 따뜻하네. 이런 것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본다. 이 여학생 한번 보세요. 민들레꽃을 챙겨주는 바람의 모습에서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렇게 읽으면 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시의 분위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해요. 누구처럼?
바로 이 친구들처럼. 아,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인 것 같아. 여러분도 친구들과 시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2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와 관련 있는 날씨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 날씨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디에도 이 날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런 날씨였어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죠. 바로 바람. 바람이 신문지를 대굴대굴 굴려서 민들레에게 목도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날이라는 건알수 있겠죠. 1번, 눈이 오는 날? 아니고요. 2번, 비가 오는 날도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 날 맞네요. 바람이 불어서 신문지가 쓱 대굴대굴 구르다가 목도리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도 아니고 우박이 내리는 날도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바람이 신문지 한 장을 끌고 간 곳은 어디인가요?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루, 골목, 화장실, 목도리 가게, 민들레 꽃밭? 여러분, 우리 시를 보면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한 장을 끌고 간 곳은 바로 2번 골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7번이에요. 바람이 신문지를 목도리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신문지로 목도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구깃구깃 구겼더니 목도리 모양이 우연히 되어서일까요?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와 같이 놀고 싶어서일까요? 바람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목이 너무 추워서, 아, 바람이 추워서 스스로 목도리를 만들었나요? 달달달 떠는 민들레꽃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보면, 구석진 응달,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 찾아가서, 달달달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 민들레꽃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5번.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가 너무 외롭고 심심해 보여서 목도리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를 통해서는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28번이에요. 기억을 말할 때 바람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바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 가지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 어떤 말이었나요? 아, 이시 가장 마지막에 힘내렴이라고 바람이 민들레에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 말을 할때 바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내렴이라고 한다면? 일단 응원해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네가 더 이상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 너는 너무 소중해 아껴주는 마음일 수도 있죠. 일단 1번 화난 마음. 화난 마음에서 힘내렴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미안한 마음이라면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서운한 마음이었어도 힘내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 민들레꽃이 더 이상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꽃을 아껴주는 마음에서 힘내렴이라고 말했겠죠. 정답은 바로 4번, 그리고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29번도 만나볼게요.

드릴게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알맞게 표현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시를 읽고 나서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친구가 목도리로 신문으로 목도리를 만들었어.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목도리 만지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무엇이 대굴대굴 길거리를 굴리고 있었나요? 그래요. 길거리에서 바람이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대굴대굴 굴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바람의 역할이 되어서 신문지를 굴리고 있는 모습 잘 표현했나요? 그래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학생 한번 볼게요.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뚜벅뚜벅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인데, 이 친구 보니까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알맞게 표현한 몸짓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몸짓으로 알맞게 표현하지 못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시에 나오는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세요. 여러분이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적어보라는 문제예요. 자, 이것은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답을 한번 써볼 테니 여러분이 제대로 썼다면 정답 맞다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선생님은 민들레꽃을 골랐어요. 자, 민들레꽃. 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냐면요. 구석진 응달에서, 그러니까 햇볕도 잘안 드는 곳에서 홀로 피어 있는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쓰러운 마음, 뭔가 외로워 보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31번이에요. 이 시의 분위기를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분위기라고 하는 건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같은 것들을 말해요. 또는 주위를 둘러싼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바르게 말한 친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다은이에요. 바람이 골목골목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장면에서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읽고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졌나요? 선생님은 바람이 마음씨가 꽤나 따뜻한 것 같았는데.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줄 정도니까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서준, 바람이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덮어주는 장면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서준이가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세상에,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덮어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마음씨가 따뜻하죠. 그래서 이 시의 분위기를 바르게 말한 친구는 서준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2번이에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알맞게 표현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죠. 자, 눈을 감아 보면 바람이 부는 날, 신문지가 대굴대굴 바닥을 구르다가 구깃구깃 구겨지다가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바로 민들레꽃에게 갔어요. 민들레꽃에게 이렇게 가서 목도리가 되어준 신문지의 모습도 잘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1번이 알맞은 그림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은 왜안 될까? 일단, 우리 민들레는 어디에 피어 있었나요? 그래요. 구석진 응달, 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혼자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민들레가 혼자가 아니네요. 여러 친구들도 있고요. 햇빛도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골목이 아니라 들

한 판이에요. 그러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는 알맞지 않은 그림이 되겠죠. 3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를 친구들과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시를 읽는 방법,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럼 우리 시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 떠올려 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먼저 주고받으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주고받으며 읽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친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내 순서, 너의 순서. 그다음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을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리듬감을 살려서 시를 읽는다.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방법을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둘이서 시를 나누어 읽습니다. 알맞은 방법? 맞죠? 이것은 주고받으며 읽기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2번, 시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며 읽어요. 오, 그래요. 시에 어울리는 몸짓. 예를 들어서 신문지가 목도리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장면, 그림으로 확인해 보았죠? 골목에 홀로 피어 있는 민들레꽃. 이 그림을 함께 보여주면서 읽으면 조금 더 좋겠죠? 민들레꽃의 잘못을 떠올리며 읽습니다. 민들레꽃의 잘못을 떠올릴 이유는 없겠죠? 민들레꽃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을 떠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5번, 바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마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시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 만나보았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시도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시, 오늘이라는 시를 만나볼 거예요. 이번에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소리 내어 읽어볼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요. 그 전에 시의 분위기를 살펴 읽는 방법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시의 분위기를 살펴 읽기 위해서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을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시를 읽을 때에는요, 내가 마치 이시 속에 있는 인물인 것처럼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읽을 때, 그냥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의 표정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표정도 신경 써서 지어주어라. 그리고 시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함께 떠올려 보는 것도 시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에는요, 소리 내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가면서 읽을 겁니다.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고, 저것 봐.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해가 한빡 웃잖아. 한빡? 한빵은요, 아주 많아서 차고 넘치고 남도록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아기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빡 웃는 아기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라는 건요, 환하게 아주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절로라는 건요, 저절로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저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자, 여러분, 이시 읽으니까 어때요? 이 시를 쓴 친구 지금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죠? 즐겁고, 신나고, 기대되고, 행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는 왜 오늘이 좋다고 했나요? 좋다고 한 이유가 진짜 많아요.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어. 아니, 내가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새들이 예쁘게 지저귀는 소리에 내가 깬 거야. 그랬더니 오늘은 진짜 행복한 날이구나.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해가 한파 웃잖아. 아니, 해도 웃고 있네. 오늘 좋은 일 진짜 많을 것 같다. 그 다음, 오늘 왜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가요? 오늘이 왜 좋을까? 즐겁게 만날 친구들도 많고요. 신나게 할 일도 많대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좋구나. 이 친구의 신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처음 읽었을 때에는 시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도 두 번, 세번 읽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안녕 할때 진짜 기분 좋게 안녕 하게 되고요. 야호 라고 할 때도 진짜 기분 좋게 야호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를 읽을 때한 번만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분위기를 잘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에요. 시 속에 있는 나가 기억처럼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기억은요,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오늘처럼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주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해가 한바 웃잖아. 아,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구나. 자,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보죠. 1번, 해가 한바 웃어서. 그래요. 해가 한바 웃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2번, 휘파람을 잘 불게 되어서. 아니요, 이것은 오늘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까닭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기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절로 휘파람이 나온다고 했죠? 3번, 아침 일찍 새들이 깨워주어서? 그렇죠.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주어서 오늘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게 되어서? 이런 말은 없었어요. 5번, 선생님 질문 내용을 미리 알게 되어서? 이런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았죠? 따라서, 시 속에 나가 이렇게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해가 한바 웃어서, 3번, 아침 일찍 새들이 깨워주어서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중요한 문제예요. 니은과 디귿을 읽을 때 알맞은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니은, 디귿은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안녕! 야호! 어떻게 목소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 아니, 야호!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녕! 야호!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밝고 힘찬 목소리를 내야 하겠죠. 안녕, 야호, 이렇게요. 크고 환한 목소리, 작고 조용한 목소리, 힘없고 우울한 목소리, 귀찮고 재미없는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목소리 1번이라고 해줘야겠죠. 다음 36번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분위기라고 하는 건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고, 저것 봐. 오늘 좋은 일 많을 거야. 해가 한바 웃잖아. 와,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무겁고 슬픈 분위기요? 아니죠.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오늘 왠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휘파람도 절로 나오고, 긴장되고 무서운 분위기 아니고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도 아니고,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37번 역시 중요한 문제네요. 시 속에 나의 마음을 표정으로 알맞게 나타낸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의 분위기를 잘 느끼면서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생각하면서 시를 읽을 때에는 선생님이 표정도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를 읽을 때이 시의 내용은 아주 밝고 활기찬데 내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이 시의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속 나의 마음을 표정으로 알맞게 드러내면서 시를 읽어보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시속 나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와, 절로 휘파람이 나와. 1번에 있는 이 친구처럼 밝게 웃는 모습이 잘 어울리겠죠? 2번에 있는 이 친구는 뭔가 화가 난것 같아요. 심술이 난것 같죠? 이런 표정은요, 시속 나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8번이에요. 시속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알맞게 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시 속에 있는 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 친구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자, 연이 볼게요. 같이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저 친구 기분 좋아 보이니까 기분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기분이 좋죠? 같이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건우, 나가 학교에서 선생님 질문에 긴장한 까닭을 물어보고 싶어? 선생님의 질문에 긴장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대신 오늘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 속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알맞게 할 친구는 바로 연희가 되겠죠. 연희.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9번 서술형 문제예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시의 한 부분을 바꾸어 쓰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고 나서 그냥 그 시를 그 자체로 두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을 바꾸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한번 바꾸어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기분 좋은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분이 좋았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언제 기분이 좋았지?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를 한번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자, 오늘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바꾸어 쓴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시를 써봤다? 그 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40번 문제예요. 이 시를 바꾸어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시를 어떻게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까요? 1번, 바꾸어 쓴 시에 그림도 그려봅니다. 시를 바꾸어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 하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우리 그것을 시화라고 부르죠. 2번, 내가 기분 좋았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좋아요. 시를 바꾸어 쓰기 위해서는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그것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죠. 3번, 친구가 바꾼 시의 내용을 보고 비슷하게 바꿉니다. 비슷하게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친구가 만든 것을 비슷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스스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는 방법 알아보았는데 어때요? 이제 시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가줄 만점왕 미션입니다. 오늘은요, 퀴즈가 아니라 미션이에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를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이 시를 잘 읽은 친구는요, 미션 완료라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2단원 물체의 운동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 2회 5번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6번부터 1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또 서술형 평가도 해결하면서 2단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6번부터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리가 5분 동안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움직였습니다. 자, 나중 위치는 어디인지 기호로 쓰시오. 자, 오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처음 위치예요. 그런데 5분 동안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갔대요. 자, 가봅시다. 자, 동쪽은 여기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리을 위치까지 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북쪽으로 네칸 움직였어요. 북쪽 가겠습니다. 네 칸. 하나, 둘, 셋, 넷. 그랬더니 어디에 도착했나요? 니은에 도착했죠. 자, 나중 위치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 수단을 이용해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친구들, 우리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할 때는요, 더긴 거리를 간 물체가 더 빠르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자전거, 킥보드, 스케이트가 간 거리를 보면 가장 긴 거리를 간 자전거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은 자전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8번, 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표는 같은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에요. 자, 우리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 물체 빠르게 비교할 때는 선생님 계속 강조합니다. 더긴 거리를 간 물체가 더 빠르다. 자, 그럼 체온은 23m, 윤서 19m, 지성이 24m. 제희 21m니까 가장 먼 거리, 긴 거리를 간 지성이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은 최호, 그 다음 제희, 그 다음 윤서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수의 크기만 우리 친구들이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볼게요.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최호가 가장 느리다? 자, 가장 느린 건 윤서예요. 아니죠? 지성이가 가장 빠르다. 지금 지성이가 가장 빨라요. 맞죠? 자, 최후보다 윤서가 더 빠르다. 최후보다 윤서가 더 빨라요? 지금 윤서가 가장 느려요. 아니죠? 자, 윤서와 제희의 빠르기는 같다? 자, 그럼 윤서와 제희가 간 거리가 똑같았어야 같은 거죠. 그쵸? 빠르기가 아닙니다. 자, 지성이보다 제희가 더 느리다. 지성이보다 제희가 더 느리다? 맞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몇 번, 몇 번? 2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달린 친구들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방금 어떤 방법으로 친구들의 빠르기를 비교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로. 자, 1번, 친구들이 달린 방향을 비교했나요? 아니죠. 1번이 아니고 기억이네요, 기억. 자, 그리고 니은, 이동한 거리가 긴 사람이 빠르다. 맞죠? 디귿, 이동한 거리가 짧은

사람이 빠르다, 이동한 거리가 짧은 사람은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짧은 사람은 느려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입니다. 자, 같은 거리를. 자, 이번에는요, 같은 거리를 이동한 달리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빠른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여기 출발선 있고요. 여기 결승선 있습니다. 자, 거리 고정해 놨어요. 같은 거리. 무조건 여기는 다 뛰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기역은 8초 만에 뛰었고요. 니은은 10초, 디귿은 9초 만에 뛰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가장 빨라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사람이 더 빠르죠? 자, 따라서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이 기역이 가장 빠르고요. 자, 그 다음은요? 그렇죠. 디귿.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걸린 시간이 긴 10초가 가장 느려요. 자, 그래서 표정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표정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12번은요. 같이 푸는 문제인데 다음은 여러 가지 동물의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길이는 2초 동안 30m 이동. 자, 코끼리는 곰은, 타조는, 치타는 다 적혀 있어요. 자, 지금 시간도 다 다르고 거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을 구해서 빠르기를 비교해 줄게요. 자, 일단 다음 중 동물의 빠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을 이용해서 이 동물들이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는지 생각을 해 주어야 우리가 11번 보기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속력을 구해 볼게요. 자, 기린의 속력 2초 동안 30m예요. 자, 일단 단위 시간은 1초입니다, 친구들. 자, 2초 동안 30m면 1초 동안은 몇 미터 간 거예요? 그렇죠. 30 나누기 2, 15m를 갔어요. 몇초 동안? 1초 동안. 자, 그리고 코끼리 해보겠습니다. 코끼리. 1초 동안 5m 갔대요. 5m 갔어요. 몇초 동안? 1초 동안. 됐죠? 자, 그리고 곰. 4초 동안 40m 갔대요. 그러면 1초 동안에는 40 나누기 4, 즉 10m 매 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타조.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5초 동안 100m를 이동했어요. 그럼 1초 동안은 100 나누기 5 하면 20m 이동했겠죠? 1초 동안. 자, 그리고 치타. 3초 동안 90m 이동했대요. 그럼 1초 동안에는 90 나누기 3에서 30m 이동했겠죠? 1초 동안. 자, 이렇게 속력을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보기 볼게요. 자, 치타가 가장 빠르다. 자, 지금 치타의 속력은 30m 매 초예요. 지금 30, 20, 15, 15니까 치타가 가장 빠른 거 맞네요. 자, 코끼리는 곰보다 느리다. 자, 지금 코끼리는요, 5m 매 초. 곰은 10m 매 초. 지금 코끼리가 더 느려요. 그쵸? 맞죠? 코끼리가 더 느린 거 맞습니다. 자, 3번. 타조는 기린보다 빠르다. 자, 지금 타조는요, 20m 매 초. 기린은 15m 매 초. 타조가 더 빠르네요. 맞죠? 4번. 동물이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이 다르므로 빠르기를 비교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 지금 속력을 계산해서 빠르게 비교했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5번. 동물들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숫자가,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속력이죠. 이 숫자가 큰 동물이 빠르다? 맞아요.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번입니다. 자, 가장 빠른 동물과 가장 느린 동물을 쓰고 각각의 속력을 구해 쓰시오. 자, 우리 아까 다 계산했을 때 가장 빠른 동물이 누구였어요? 그래요. 치타였습니다. 치타. 자, 그리고 치타의 속력은 뭐였죠? 3초 동안 90m니까 1초 동안은 30m 매 초였죠? 자, 그리고 가장 느린 동물은요,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 코끼리의 속력은 지금 1초 동안 5m 이동했다고 하니까 5m 매 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우리 친구들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스포츠공의 빠르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스포츠공의 빠르기. 가장 빠른 공은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각 스포츠에서 이용되는 공의 빠르기, 순간 속력을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단위가 킬로미터 매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드민턴은요, 1시간 동안 332km를 간대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셔틀콕이. 자, 그리고 골프공은요, 1시간 동안 310km를 간대요. 자, 지금 1시간으로 단위 시간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로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가장 긴 거리를 간 배드민턴 셔틀콕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순서대로 이제 빠르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가장 빠른 공은 뭐예요? 그렇죠. 셔틀콕. 배드민턴이라고 쓸게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할때 쓰는 공. 배드민턴. 자, 까닭. 공의 속력이 어떠할수록 물체의 빠르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속력이 클수록 물체의 빠르기가 크죠. 왜냐하면 속력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가 간 거리가 속력이에요. 자,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에는 이동한 거리가 더긴 물체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이 큰, 숫자의 크기가 큰 물체가 더 빠른 거죠. 자, 이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속력은요, 50km 매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속력은요, 15m 매 초예요. 이것은 시속 50km, 초속 15m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와 나의 빠르기는 같다. 자, 지금 가는요, 속력의 단위가 km 매 시죠. 나는 속력의 단위가 미터 매 초예요. 지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는 속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 단위로 한번 맞춰볼 건데, 일단 1번 보기는요, 2, 3, 4, 5번 보기를 다 해결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2번 볼게요. 가는 50km 매 초라고 읽는다? 아니죠. 50km 매 시죠. 틀렸어요. 3번, 나는 시속 15km라고 읽는다? 시속이에요? 초속이죠. 그리고 15km가 아니라 미터죠. 자, 시속도 아니고 km도 아니에요. 틀렸죠? 자, 4번, 나는 1초 동안 15m를 움직이는 빠르기이다. 자, 1초 동안 15m를 움직이는 빠르기 맞죠? 5번입니다. 가는 1시간 동안 50m를 움직이는 빠르기? 자, 1시간 동안 50m를 움직이는 빠르기 아니고요. 1시간 동안 50km를 움직이는 빠르기죠. 따라서 틀렸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번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랑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속력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기를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력의 단위를 맞춰줄게요. 일단 나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자, 15m 매 초라는 것은 지금 1초에 15m 움직이는 빠르기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위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 빠르기니?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1초를 1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1시간. 자, 그러면 친구들, 1시간은 몇 초예요? 1시간은 몇 초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단 1분은 60초예요. 그쵸? 1분은 60초. 그리고 60분이 1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1시간은 몇 초일까요? 60? 곱하기 60에서 맞아요. 3600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초에 15m 갔어요. 자, 그럼 3600초에는 몇 미터를 갔겠어요? 이 빠르기로? 그렇죠. 1초에 15m니까 15 곱하기 36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15 곱하기 36 계산하겠습니다. 15 곱하기 36. 자, 1의 자리에 곱, 6, 5, 30 올려요. 자, 10의 자리에 곱, 6, 1은 6, 올려주면 9. 자, 5, 3, 15, 1, 4.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540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36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3600을 곱하기 때문에 자, 뒤에 0을 두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54,000이에요. 자, 근데 단위가 뭐죠? 54,000m죠. 아,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 54,000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시간은 됐는데 킬로미터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럼 54,000m는 몇 킬로미터예요, 친구들? 자,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1km는 1000m. 자, 그러면 54,000m는 그렇죠. 54km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나는요, 1시간 동안 54km를 움직이는 빠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km 매 시로 표현한다면 54km 매 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가와 나중에 무엇이 더 빨라요? 나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빠르기는 같다라는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 14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이런 단위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물체 운동 단원에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지만 우리의 목표, 성취 기준은 속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있지, 단위를 이제 바꾸는 이런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 1번 보기와 같은 이런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속력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개념에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제 1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속력과 안전에 대하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우. 자동차의 속력이 클수록 충돌할 때 피해가 크지 맞아요. 속력이 클수록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해가 커요. 고은이. 자동차의 속력이 클수록 자동차를 멈추기 쉽지 않고 어려워요. 자, 민규, 자동차의 속력을 조절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공부했습니다. 자,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친구는 고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6번이 되겠습니다.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의 이름과 사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왼쪽에 보면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 사진이 있어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과속방지턱 뭐예요? 과속방지턱. 자동차 속력을 줄여주는 거 이렇게. 자, 붉은색 도로, 붉은색 도로. 자, 어린이 보호구역 눈에 띄게 하는 거죠. 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의 기호를 쓰고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도 쓰래요. 자, 그럼 먼저 기어 사람 안전수칙 잘 지켰어요? 네. 지금 그냥 횡단보도에 서 있죠? 그리고 지금 초록불인데 서 있어요. 아마도 주변에 자동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니은, 어때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죠? 좋아요. 자, 디귿 어때요? 킥보드 타고 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지금 안전 장비를 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안전모 없잖아요. 자,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디귿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킥보드 탈 때는 안전모,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것 같죠?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안전장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어떤 안전장치인지 한번 볼게요. 자동차의 속력이 클수록 충돌했을 때 탑승자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자, 충돌했을 때 충격을 줄여준다 뭐예요? 에어백이 되겠죠? 정답 뭐예요? 에어백.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가방이에요. 자, 이렇게 단원정리평가 2회 18번까지 해결했고요. 우리 이어서 서술형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로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운동하는 물체를 골라 쓰시오. 자, 지금 운동하는 물체 보자면 우리 위치가 변하면 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위치가 변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여기 새 위치 변하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위치가 변해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그림이 더잘 보여가지고. 자, 지금 자동차. 또 위치가 변하고 있죠. 자, 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 또 지금 위치가 변화하고 있죠.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무슨 방향으로 간 거예요? 동서남북이니까 동쪽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갔어요? 지금 여기 한 칸이 5m예요. 자, 그런데 두칸 갔으니까 동쪽으로 10m 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위치 변화를 표현한 거고요. 운동을 표현할 때는 시간과 위치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2초 동안 자전거를 탄 사람은 동쪽으로 10m 움직였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쓰래요. 자, 필요한 요소 이거죠. 시간. 그리고 방향, 이동 거리. 자, 그래서 걸린 시간,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위치 변화를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2번 자전거의 운동을 표현하여 쓰시오. 자, 2초 동안 동쪽으로 10m 움직였다,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전거는 2초 동안 동쪽으로 10m 움직였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은 10초 동안 이동한 종이컵 자동차의 빠르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10초 동안 여기 종이컵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가 자동차가 있고요. 나 자동차가 있고요. 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들은 이동한 거리 잴때 줄자를 이용해서 이제 재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우리 어떻게 빠르게 구하죠?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한 물체는 이동한 거리가 더 길수록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는 320cm, 나는 400cm, 다는 370cm니까 가장 빠른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수의 크기가 가장 큰 나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요? 그렇죠. 다. 그 다음 가. 이 순으로 우리가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너무나 많이 했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요, 간 거리, 이동한 거리가 더 길수록 더 빠르다. 그 내용 적어주면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더 빠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은 50m 거리를 달린 사람들의 걸린 시간을 측정한 실험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 50m는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때는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사람이 빠른 거죠? 자, 가는 9초, 나는 10초, 다는 8초예요. 자, 가장 빠른 순서대로 적는다면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린, 그렇죠, 다, 그리고 가, 그리고 나.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같은 거리를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시오. 자, 같은 거리를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것이 빠르다. 자, 그래서 같은 거리에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더 빠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너무나 많이 말해서 이제 술술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다음은 달리기를 하는 두 학생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나는 25초 동안 100m를 달렸어. 너는 30초 동안 150m를 달렸어. 자, 두 사람의 속력을 구했으시오. 속력?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거리 나누기 시간. 자, 따라서 가는요. 100 나누기 25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km가 아니고 4m 매 초가 되겠죠. 지금 100m를 25초 동안 달렸으니까. 자, 그래서 가는요. 4m 매 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30초 동안 150m를 달렸어. 그럼 거리 나누기 시간. 150 나누기 30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예요? 5m를 달렸어요. 매 초. 자, 그러면 5m 매 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누가 더 빨라요? 가가 빨라요? 나가 빨라요? 속력이 큰 나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1초 동안 움직인 이동 거리가 더 빠르다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나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속력이 더 클수록 더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전거로 1시간 동안 20km를 달렸어. 배로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어. 자, 어떤 이동수단이 더 빠른지 쓰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속력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1시간 동안 20km 달렸대요. 그럼 얘는 바로 속력 나오네요. 20km 매 시가 되겠죠? 자,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어? 그럼 결국 거리 나누기 시간 138 나누기 4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계산하면 34.5가 되겠죠? 자, 그리고 km 매 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동수단이 더 빠른지 쓰시오. 누가 더 빨라요? 배가 더 빠르죠. 속력의 크기가 더 크니까. 자, 그러면 자전거가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1시간에 20km를 가는 그런 빠르기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시간에는 당연히 2배, 40km 이동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40km. 자전거의 속력이 20km 매 시이다. 1시간 동안 20km를 간 것이므로 2시간일 때는 40km를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중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래요. 자, 그럼 볼까요? 기어.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면 안 되죠. 자, 니은은? 손 들고 좋습니다. 니은. 자, 그리고 디귿은요? 뭐 하고 있어요? 두리번 두리번. 지금 횡단보도 초록불 켜졌어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리을은요? 지금 찻길 옆에서 지금 공놀이 하고 있죠. 안 됩니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그럼 2번입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의 기호를 쓰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 자, 이 친구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해. 이 친구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차도 옆에서 공놀이 하면 안 되고 공을 운반할 때는 공주머니를 사용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어.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리을 도로에서는 공을 공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에어백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모두 골라 쓰시오. 자, 안전띠는 자동차에 있죠. 당연히. 안전띠 이렇게 적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요. 도로에 있는 안전장치죠. 자동차 아닙니다. 자, 에어백도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였죠? 자, 그럼 이어서 2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이런 표지판을 봤다. 그럼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3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겠죠? 이렇게 적을게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아이들이 뛰어들어오지 않는지 살피며 운전한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친구들, 우리 과학 2단원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과학 2단원에서 배운 내용 이해를 통해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의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의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0: 그런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챙겨 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1: 오늘
0: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Al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0: 네.
1: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1: 아시잖아요.
0: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Right.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꼭. 예,
0: 교훈은 쉽게
1: 느끼더라고요.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아, no, no, no. Okay. take a break, please. Foot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 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2: Are you angry?
1: 응. 두 번. Okay. I have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I okay stop to wear this. Shoes. Bye.
2: You
1: bye.
2: Made a mistake, right?
1: Yeah. Bye. Bye. Shoes. Bye.
2: Silly, silly you.
0: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1: 오.
0: 정말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쓸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1: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0: 오케이.
1: 또 써먹을 때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0: 운동화 신으셔야 돼요.
1: 연습해야 되겠네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0: 그러셨을까?
1: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0: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1: 네.
0: 사진 찍으려면 또,
1: 아, 또 느낌
0: 우리도
1: 있어야 돼요?
0: 패션을 포기 못
1: 아, 그렇습니까?
0: 하거든요.
1: 아, 운동화를 신으면
0: 근데
1: 되는데.
0: 운동화 신으면 패션에 그러다 플러스가 안 돼요.
1: 아,
0: 내
1: 그렇군요.
0: 키가 플러스 돼야
1: 아, 플러스
0: 되는데.
1: 돼. 자신감
0: 에,
1: 사니까.
0: 그렇죠.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여기서
1: 오케이.
0: 서서.
1: Alright.
0: My are killing me. 내
1: 뭐가?
0: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와,
1: 오호, 오호.
0: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So
1: 음흠.
0: feet, my feet
1: 오.
0: are killing me.
1: 오케이.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좀 이상할 수 있죠?
0: 네.
1: 오케이.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0: 네.
1: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정답입니다.
0: Yes.
1: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0: 복수입니다.
1: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Which
0: 단수는
1: is,
0: a foot.
1: foot.
0: 예스.
1: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입영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아,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0: 네.
1: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오케이? Okay? Oh, the weather is killing me.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0: 네.
1: 오케이?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0: 그쵸, 그쵸.
1: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0: For
1: For
0: a
1: a
0: sec.
1: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0: Second.
1: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동안.
0: 동안.
1: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0: 또 쉬자.
1: 잠시 이게
0: 잠깐
1: 될
0: 동안.
1: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0: Sec.
1: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0: Can you wait for a sec?
1: 그러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0: Wait here
1: Here
0: for a sec.
1: for a sec. 아주 짧죠.
0: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0: Can you wait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0: Wait here for a sec.
1: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0: 네.
1: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0: 그 말을
1: 굳이
0: 꼭 해야 됐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1: 네.
0: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1: 좋아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0: 네. To wear 신으라고
1: 뭐를요?
0: 편한 신발. 편한은
1: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0: comfortable까지 있을까요? comfortable shoes.
1: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0: 그쵸?
1: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T-A-B-L-E. Is that right?
0: 네.
1: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0: Yes.
1: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0: 네.
1: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0: comfortable,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OR 보이죠?
1: 네.
0: 이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fortable, comfortable, comfortable, right?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음하셔도 괜찮고 원어민들도 다 섞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래서 comfortable shoes. 주의하셔야 될게 있죠? 슬기 씨,
1: 네.
0: 저거 뭔지 아세요?
1: 난 솔직히 이거 쓰려고
0: Convenient,
1: 그랬거든요.
0: right?
1: 근데 이게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0: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1: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1: 얘는 편리.
0: 맞아요.
1: 아하.
0: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1: 네.
0: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1: And
0: 왜냐면
1: convenience store.
0: 그렇죠.
1: 오.
0: 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바로
1: 맞아요.
0: 앞에서 뭔가 살수 있으니까
1: 편의점.
0: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1: 네.
0: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1: comfortable.
0: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
0: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너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But
1: 신으라고.
0: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은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1: 네.
0: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이렇게
1: 맞아요.
0: 엄청나게 응용을 할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1: 네.
0: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1: Go to bed.
0: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1: 네.
0: 그러면은
1: I told you to go to
0: That's
1: bed.
0: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안 속아서 그러는데
1: 네.
0: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Oh, I told you to be quiet.
0: 나이스.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1: 네.
0: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1: 네.
0: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진짜.
1: 와.
0: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플랩을 내기도 합니다. So
1: 오.
0: I told you to go to bed.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What?
1: 뭐라 그런지 잘안 들려요.
0: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1: 예.
0: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럼 들려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0: Oh
1: 해야겠네요.
0: yeah. 자, 읽어 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하이 힐스를 신지 말랬잖아.
1: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1: I
0: 어떻게?
1: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Not to
1: 오.
0: wear high heel들을 그러면은
1: Not to wear high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네,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 not to 명사원형. 난만 넣어주면 됩니다. Do you understand?
1: Okay.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0: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2: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2: All 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를 신어?
1: 그래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2: 심지어
1: 진짜.
2: 높은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2: 맙소사.
1: 큰일 나요. 네.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2: 자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할까요?
2: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2: 어디에서
1: 하이킹
2: 하이킹 트립에서
1: 하이 하이 힐스 짝이니까 예 아까 살짝 나왔잖아요.
2: 아, 그 다행이네요. 예.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슬기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하이 힐스를 어디에서 on a hiking trip 보겠습니다.
1: Yes.
2: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2: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2: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2: 높은 언덕을 네. 신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2: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될 수도
1: 아니,
2: 있고요.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렇죠. 이번엔 아니었어요.
2: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하는데.
2: 그래.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2: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 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heels를.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2: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1: 오.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who를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줘야 돼요.
1: 아, 그래요?
2: 여기도 지금 S부터 있죠?
1: 네.
2: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2: 음흠.
1: 워키토키. 아, 아닌가요? 아,
2: 맙소사.
1: 예.
2: 자, 비퍼.
1: 비퍼.
2: 비퍼, 오케이.
1: 예.
2: 아마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1: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2: 네, 비퍼. 이게 전화를 걸면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1: 네, right? 네.
2: 비퍼스를, 누가 비퍼스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2: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아, who uses beepers?
2: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d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쵸. 아무도 안 쓰죠.
2: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2: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2: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2: 오케이. 자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2: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Mm-hmm.
2: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옵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가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2: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3: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2: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에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one wears.
2: Nobody wears.
1: 아무도 안 입어.
2: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2: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2: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 hiking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는 hiking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1: 네.
2: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2: right?
1: Yeah.
2: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가
1: 그러네요.
2: 많아요. 나중에 또, 아,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2: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2: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 번 다신 안 신어.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2: Never again.
1: 결코 다신 안 해.
2: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2: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I've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2: Mm-hmm.
1: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2: I've got my lesson.
1: 완전...
2: 누가 이제 줬나 봐요?
1: 네. 네.
2: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2: 네, 하이힐이, 고마워.
1: 하이힐이한테 받았어요.
2: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It's okay. 바로
1: learned.
2: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아.
2: 자,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2: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레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2: 예를 들어서 난 나의 레슨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2: 오늘?
1: Today.
2: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2: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2: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2: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2: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1: 아, 그렇겠네요.
2: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네.
2: 이렇게 하면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 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2: 엄청 쓰죠, 그죠?
1: 네.
2: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2: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2: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 걸 잃거나 뭔가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2: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2: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2: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Alright. 교훈 얻었네. 두 번 다시는 안 신어.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3: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네,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Al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2: Let's stop for a sec.
1: Al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 Wait here for a sec.
1: Alright. 하나 더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2: Can you wait for a sec?
1: 그렇죠. 읽어볼게요.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자, 다음은요.
2: Learn one's lesson.
1: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2: She learned her lesson.
1: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2: I learned my lesson.
1: 오늘.
2: Today.
1: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2: I've learned my lesson.
1: Alright. 읽어볼게요.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6: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5: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6: Yeah, never again.
5: Never
6: coming with
5: bye,
6: you again.
5: Bye.
6: What are you doing? What?
5: Bye.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1: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합양식 자료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복합양식 자료는 뭐냐? 또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뭐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상 매체 자료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복합양식 자료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해보진 않았어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둔 게 있었죠. 복합양식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점에 주의해서 만들어야 될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복합양식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기대되죠? 바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할 때 우리가 또 기대되는 장면, 이 장면이죠.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장면이 있을까? 이 장면입니다. 복합양식 자료 광고 탁 있어.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광고가 뚜껑이 붙어 있어요. 난 배운 사람이야. 복합양식 자료가 뭔지 알지? 또 이번 시간 우리 공부하고 나면 복합양식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날 속이려고 하지 마라. 나 지금부터 꼼꼼하게 볼 거야. 라면서 이 친구가 막 확인하고 있는 거야. 돋보기로 출처 확인하고 맥락 과장된 주장인지 또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합양식 자료를 우리가 그 화려함과 예쁨에 속지 않고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건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복합양식 자료 너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다고 해서 내가 금방 속아 넘어갈 줄 알았지.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나 아주 비판적으로 꼼꼼하게 읽을 거야. 본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내가 읽어야 되지.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자, 그렇다면 기준을 정해야지. 자, 어떻게 읽어야지 꼼꼼하게 읽는 거야, 그런데.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기준을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타당성, 온당하고 타당한 성질, 타당성.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했던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정리했나? 어쨌든 우리 배운 거야. 우리 배운 사람이야. 타당성 뭔지.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만한가? 이거야지, 믿을만한가? 적절성, 말 그대로 적절한가? 이거야.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타당성을 점검할 때 내용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돼? 온당하고 타당해? 합당해? 뭐 이렇게 따져보는 거.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이게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고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순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으면 합당하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이걸 따질 때는 너무 건너뛰기가 심한 거 아니야? 비약, 그렇다면 오류, 우리가 논리적 오류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배웠고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도 배웠고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거 다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타당성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의 출처, 믿을만해? 출처, 이걸 믿을만한 기관인가? 이 사람 전문가 맞아?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정보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 전문가인가? 정보 출처가 믿을만한 거랑 연결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처가 없이 그냥 마치 어느 자료를 가져온 것처럼 이거 내 주장 아니다. 이걸 사실 이런 자료가 있어서 내가 가져와서 인용한 거 했는데 응? 출처가 밝혀지지 않네? 출처가 어딘데? 안 밝혔어. 그건 또 믿을 수 없지 우리가. 출처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문제에 그냥 이렇게 오지선 대학한테 1, 2, 3, 4, 5에서 되면 이거를 자꾸 놓치더라고요. 최신 정보인가도 따져봐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2020년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1960년대 자료를 갖다 놓고 봐 이거 봐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데이터를 봐봐 그러니까 이게 맞아 하고 우기면 안 되지 그렇지? 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옛날 자료를 갖다가 놓고 설득하려고 그래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최신 자료일수록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최신 자료도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 기관이나 사람이어야 돼 그렇죠? 신뢰성 그 다음 적절성 표현 방법이 내용과 목적에 잘 맞는가 따져봐야 되고 사용된 이미지, 도표,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잘 들어맞는가 따로 놀지는 않는가 괜히 그냥 불필요한 이미지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불필요한 이미지를 갖다 놓은 건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독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가? 왜냐면 독자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기준으로 해서 복합 양식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 그다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깐깐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거 앞에 내용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글의 내용과 이미지, 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도표에서는 상승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에서는, 글에서는 하락을 말하면 안 되지. 서로 맞지 않잖아. 그럼 큰일 나죠. 이거랑 정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나 표나 아니면 그래프로 전달하는 내용이 내가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과장 왜곡된 시각 자료에 주의하기. 너무 이제 시선 강탈,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과장되고 왜곡된 자료를 또 그런 시각 자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표차가 아닌데 그래프를 요상하게 조작해가지고 마치 큰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깐깐하게, 그죠? 꼼꼼하고 깐깐하게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기. 출처와 작성 목적을 항상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를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복합 양식 자료를 읽기 전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거다 이제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적어도 이 정도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복합 양식 자료 이제 읽어야 돼. 그러면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야, 너나 함부로 속이려고 하지 마. 나 배운 사람이야. 이런 질문. 누가 만들었지? 작성의 주체가 누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의 주체에 따라서 이걸 믿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는 건강에 무척 좋다는 복합 양식 자료를 우리가 봤네. 그런데 그 누가 만들었는지 봤더니 커피 회사야.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나? 이거 물음표를 하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어디에 실렸나? 매체도 봐야 돼. 매체도 보고 신문에 실린 건지 잡지에 실린 건지 아니면 어떤 책자에 실린 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소개한 건지 매체도 봐야 돼요. 언제 만들어졌나 하고 작성 시기도 봐야 돼. 지금 시기에 적합한가 작성 시기도 따져봐야 돼요. 왜 만들었나 그 목적이나 의도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목적과 의도 이거를 가지고 복합 양식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복합 양식 자료를 만들었을까를 따져보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복합 양식 자료로 할수 있죠. 이 복합 양식 자료를 우리가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복합 양식 자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세 가지 기준 선생님 제시했죠. 타당한가? 신뢰할 만한가? 적절한가? 이세 가지 꼭 기준을 갖고 복합 양식자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읽을 때이세 가지 정도 물어보면 돼요. 이러면 복합 양식자에 우리가 쉽게 휘둘리지 않고 깐깐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선생님이 자료 A와 자료 B를 준비했어요. 자료 A와 자료 B를 비교해보고 타당성과 신뢰성, 적절성을 각각 평가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선생님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선생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친구들 왔어. 이모, 이 리더기 고장 났잖아. 어떡해. 이게 고장 나면은 사람들이 책 구매할 때 이모가 계산을 못 해주거든. 이거 소리가 안 나. 어떡해. 이거 참 오래됐지. 문어책방 초창기부터 함께한 물건이니까. 그래서 너무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어째? 그래도 고쳐 써야지. 고쳐 쓰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 자, 이모가 이 리더기를 고쳐볼게요. 일단, 조금 정신 차리게 이제 자극을 좀 주자. 정신 차리세요! 리더기 씨! 정신 차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조이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또, 꽉꽉꽉. 될까, 될까? 소리가 난다! 희미하게 난다! 들어봐! 이 정도면 되지. 계산할 때 문제 없어요. 얘들아, 고쳐 쓰기는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고쳐서 오래 쓰면은 지구 환경도 지키는 거지. 너희들 지금 국어 시간에 글쓰기 공부하잖아. 글을 고쳐 쓰기 할 때도 훨씬 훌륭한 글이 나올 수가 있다고. 명심해,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이모가 책 추천해 줄게. 우리 친구들은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싶어요? 응? 고쳐쓰기 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고쳐쓰기의 과정이라?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읽다가 만책 있잖아. 그책 뭐였지? 바로 맞아. 마음쓰기. 이 이야기 속 인물이 친구에게 편지를 쓸 건데 고쳐쓰기를 계속한대. 고쳐쓰기 하면서 좋은 글쓰기가 어떤 글쓰기인지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 알았지?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마음쓰기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첫 부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부분까지 읽었죠? 이 이야기 속 나가 누나에게 고민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무릎으로 지우의 책상을 쳤어요. 자, 그 결과 지우 책상에서 필통이 떨어졌는데 자, 필통 안에 있던 색연필, 그리고 그 색연필에 달려있던 장신구가 두동강이 났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 나는 지우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쭈뼛쭈뼛거리고 주섬주섬 주워 담다가 애매하게 정리한 필통을 지우 책상에 놓고 종이 쳐서 자리로 돌아왔죠. 자,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 친구의 쓰기 과정을 함께 되돌아볼 겁니다. 함께 되돌아보고 이 친구가 고쳐쓰기 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좋은 글쓰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교재 156쪽이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5교시 내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다. 아마도 지유와의 일이 걸려서 수업에 집중이 안된 것이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미안한 마음을 담은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대요. 이렇게 결심한 나는 네모난 쪽지를 꺼내서 지유에게 전할 말을 썼다. 그리고 지우의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다. 자,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네요. 지우야, 미안. 자, 친구들, 우리 5단원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글, 마음을 나타내는 글 어떻게 적는지 공부했죠? 자,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까? 선생님이 마음을 표현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진정성 있는 글을 적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사람도 쓰고,

이 글을 쓴 사람도 적고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적어야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요. 지우야, 받는 사람, 미안. 마음만 딱 전했어요. 미안. 자, 그럼 이 쪽지를 받고 지우의 마음이 풀릴까요?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요? 아니죠. 너무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요. 쪽지를 직접 전해주지도 않고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후다닥 빠르게 집으로 달려왔대요. 자,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친구는 성격이 조금 소심한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을 직접 보고 전해주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누나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자, 왜 이렇게 누나가 말했죠? 맞아요. 편지가, 쪽지가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응, 이것도 간신히 겨우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자, 이 친구는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이 이제 성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 친구는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내가 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쪽지를 전했나요? 아니죠. 그냥 쪽지만 전했죠. 그것도 책상 위에 놓고 왔습니다. 2번, 지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쪽지를 썼다. 맞습니다. 3번,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쓴 쪽지를 준 것을 후회했다. 자, 그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 보고 줄걸 그랬나? 그러니까 직접 전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 거죠? 쪽지 준 것을 후회한 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에서 알수 있는 나의 성격을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문장입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어요. 자, 이 문장에서 나의 성격을 알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수민. 쪽지를 던지고 후다닥 달려온 걸 보니 성급한 성격인 것 같아? 맞아요. 자, 후다닥은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온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후다닥 빠르게 달려온 것을 보니 성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자, 유나.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책상에 두고 온걸 보니 소심한 것 같아. 맞아요. 뭔가 지우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나 보죠. 자, 진석. 쪽지를 직접 책상에 올려두고 온걸 보니 꼼꼼한 성격인 것 같아. 자,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과 이 성격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알맞지 않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석. 자, 이렇게 34번 문제 풀어 보았고요. 이어서 35번입니다. 누나가 니은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죠.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자,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친구의 쪽지가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에, 대충 썼기 때문에. 자, 1번, 쪽지를 너무 간단하게 써서 이것이 정답이죠. 2번, 미안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은 썼어요. 지우야, 미안. 이렇게 썼잖아요. 3번, 쪽지에 관련 없는 내용만 써서, 자, 관련 없는 내용을 쓴건 아니죠. 4번, 쪽지를 직접 전해주지 않아서, 물론 이 친구가 직접 전해주지 않았지만 누나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직접 전해주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쪽지가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죠. 자, 5번. 쪽지의 내용이 쓸데없이 길어서? 아니요. 쓸데없이 짧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6번입니다. 글 가에 포함된

가서 읽어볼게요. 누나가 말합니다. 야, 최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우리는 드디어 이 이야기 속 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의 이름이 뭐예요? 최석빈입니다. 석빈이군요. 자, 누나가 석빈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 저두 글자로 너의 마음이 지우에게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이두 글자가 무슨 글자죠? 미안이라는 글자입니다. 미안만 딱 말하면 너의 마음이 지우에게 잘 전해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석빈이가 그럼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썼지. 자, 누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내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쓰라고. 편지를 한편 쓴다고 생각해봐. 자, 누나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일단 첫 번째,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너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자, 가닿다, 우리 친구들 익숙한 낱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가닿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가닿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말은요, 가서 닿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전해지다, 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에게, 지유에게 너의 마음이 가닿을 만큼, 전해질 만큼, 그래, 네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이겁니다. 자, 이게 누나의 조언 첫 번째예요.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다. 너의 생각을 자세히 적어서 그 마음이 지우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써라. 그러니까 글쓰기 전에 글쓰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두 가지의 조언을 한 거죠. 자, 머릿속으로 할때 친구들 시옷받침 있습니다. 머리속으로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시옷받침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합니다. 자, 누나의 조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석빈이가 좋아, 알았어. 누나의 말대로 써볼게. 자, 누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누나의 조언대로 나는 곧바로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나가 앞에서 글쓰기 계획 세우라고 조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석빈이가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밝혀야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써야겠어. 자, 지금 석빈이 글쓰기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뭐예요? 일단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겠대요. 그러니까 글쓰기 계획에 쓴 사람, 받는 사람을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쓴다고 지금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글을 쓸지 궁금한데 그것은 잠시 후에 읽을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7번입니다. 누나가 기억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이 부분이네요. 정말로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말한 까닭이 뭐예요? 그래요. 너의 쪽지는 지유에게 너의 마음이 잘 전달된 쪽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1번. 쪽지를 읽을 사람을 쓰지 않아서 읽을 사람은 썼어요. 지유야, 미안.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고, 2번, 쪽지를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아서, 물론 쪽지에 누가 썼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나가 이렇게 말한 건 이것 때문은 아니죠. 3번, 쪽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써서,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안 썼고요. 4번, 쪽지에 전하려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마음은 드러났어요. 미안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잘 전해지게 쓰지 않은 거죠. 5번,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생각이 담기지 않아서. 이게 정답이죠? 자, 누나의 조언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니은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 조언입니다. 바꾸어 쓰려면
말의 뜻이 비슷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고, 반대, 무시, 거부, 칭찬 중에서 조언과 비슷한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 누나의 조언대로, 누나의 충고대로. 정답은 1번이죠. 자, 조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말을 조언이라고 합니다. 자, 충고가 조언이랑 비슷한 말은 맞는데요, 약간 느낌은 달라요.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충고가요, 약간 더 강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지적하는 느낌이 충고가 더 강해요. 자, 그런데 조언이랑 충고는 비슷한 말이라는 거. 따라서 이 문제에서 충고로 바꾸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나의 조언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누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나의 조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자, 두 가지 크게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글에 너의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라. 이게 첫 번째 조언이죠. 자,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뭐 해라? 계획을 좀 세워라. 자, 이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 적을게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글에 내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 한다. 자, 이 조언을 적을게요. 친구들은 원하는 거한 가지 골라서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0번입니다. 디귿의 석빈이의 글쓰기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제 석빈이가 누나의 조언을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자, 글쓰기 계획에 어떤 내용 들어갔어요? 자, 석빈이가 생각한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겠다. 자, 그래서 1번,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겠다. 맞죠? 2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겠다. 맞습니다. 자, 3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자세히 쓰겠다. 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 40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이야기 읽을게요. 자, 선생님이 석빈이가 도대체 어떻게 글을 고칠지 궁금합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자, 아래처럼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내두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그시 석빈이의 눈을 바라보았대요. 나는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 석빈이가요, 이 글을 쓰면서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아주 휘몰아치는 고민을 한 탓에 머리가 더 헝클어졌대요. 자, 그런데 석빈이의 예상은요, 기대는요, 이 글을 보고 누나가 헝클어진 내 머리를 아우 잘했어 흐트러뜨리면서 칭찬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누나의 행동을 봅시다. 누나는요 지그시 석빈이의 두 눈을 바라보았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친구들 지그시라는 낱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나왔던 낱말입니다. 자, 그때 어떤 뜻이라고 했냐면 손에 약간 힘을 주어서 누르는 모양을 지그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지그시는요,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입니다.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 그러니까 누나가 석빈이의 두 눈을 바라보는데,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본 거예요.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더르니 여러분들을 지그시 바라본 적 있나요? 자, 어떤 상황에서 어른들이 지그시 친구들을 바라보나요? 자, 한번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나는 석빈이야. 쓴 사람을 밝혔네요.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내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있었던 일을 말했죠. 자, 기억에 비어있는데 어떤 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미안이라는 말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내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미안.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내 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자기 잘못에

대한 까닭을 이야기하네요. 뇌필통이 책상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었거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유가 애초에 필통을 책상 바깥에 둔게 잘못이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자, 친구들, 이 편지를 받으면 지유의 마음이 풀릴까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뭐야?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야? 뭐야? 왜 변명만 해? 그러니까 내가 필통을 책상 바깥으로 둔 것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죠? 지금 석빈이가 좋은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쵸? 자, 그러면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누나의 평가도 우리 뒤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석빈이가 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유에게 다시 편지를 썼죠. 1번. 지유가 석빈이에게 쓴 글을 읽었다. 아니고요. 2번. 글을 다시 써서 누나에게 가져갔다. 맞습니다. 3번. 누나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석빈이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나가 석빈이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본 것이죠. 자, 4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마음을 나타내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미안. 지금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1번. 미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글 나는요, 석빈이가 지유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1번 쓴 사람 있었습니다. 석빈이야. 받는 사람? 자, 받는 사람은 또안 적었네요. 지유에게 이런 말은 안 적었어요. 3번 앞으로의 다짐 적지 않았죠. 자, 4번. 어제 있었던 일 적었습니다.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뇌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있었던 일 적었죠. 자, 5번. 내가 실수한 까닭 적었죠.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너의 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자, 실수한 까닭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은 1번,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글 나를 읽은 지우의 마음과 그 까닭을 상상해 쓰시오. 자, 글 나는 어떤 글입니까? 석빈이의 변명으로 가득 찬 글입니다. 자, 지우의 마음 어떠할까요?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우의 마음을 상상해서 적습니다. 석빈이가 자신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변명만 늘어놓아서 지우가 속상할 것 같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이어서 누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만세를 하듯 종이를, 그러니까 석빈이가 쓴그 편지겠죠. 종이를 위로 확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내 말랑한 볼살을 눈물이 쏙 나도록 두 손가락으로 확 꼬집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거 말했다가, 그러니까 변명부터 했다가 더 크게 혼난 일이 떠올랐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네요. 고마워, 누나. 제대로 다시 써볼게. 석빈이가요, 자기의 쓰기를 반성을 하고 다시 고쳐쓰기로 다짐을 먹습니다. 다시 어떻게 고쳤을까요? 이번에는 잘 고쳐쓰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석빈이가 처음에 지우에게 주었던 쪽지와 고쳐쓰기 한이나 글을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글 가와 글 나의 같은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미안, 미안 이런 말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같은 점이고요. 또 같은 점은 이 글을 쓴 사람과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글쓴이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고 미안이나 미안해와 같은 사과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르지요? 나 글은 뭐예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이제 글쓴이를 밝혔습니다. 나는 석빈이야. 이렇게 글쓴이를 밝혔죠. 그리고 나에서는 실수로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까닭을 얘기하고 있죠.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5번. 석빈이가 쓴 글에 대한 누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누나의 의견 뭐예요? 이건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다라고 했죠. 있었던 일을 잘 표현했다 아니고요. 전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아닙니다. 쓴 사람의 변명만 가득 찬 글이다라고 했어요. 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이 일어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아닙니다.

자, 46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변명이라는 낱말과 꾸중이라는 낱말 앞에서 읽었죠. 어떤 뜻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 꾸중이죠. 두 번째, 이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서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변명입니다. 나의 실수에 대한 이유, 까닭을 말하는 거, 변명. 자, 47번입니다. 기억, 속내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의 속내는 속마음이죠. 어떤 속내예요? 석빈이의 속내. 그래요. 변명하고 싶었던 속내.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자, 선민이. 석빈이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 같아? 자, 그런 속내 아니죠? 재야, 석빈이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싫었던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준 쪽지에서도 지우야 미안이라는 마음을 표현했죠. 형진, 석빈이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런 속내 맞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형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48번 문제입니다. 누나의 말을 듣고 석빈이가 한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누나의 말을 듣고 석빈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래요. 다시 지우에게 글을 잘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1번. 선생님께 잘못한 일을 변명하다가 꾸중을 들었다? 아니고요. 2번. 지우에게 편지를 제대로 다시 쓰겠다고 결심했다. 맞죠? 3번, 자신이 쓴 글을 지우에게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쓰기 이야기 잘 읽었어요. 지금 석빈이가 고쳐쓰기를 하고 있는데, 고쳐쓰기 할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지 알아볼까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고쳐쓰기를 할 때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 게시판에 남겨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석빈이의 이것도 알아보았지. 정답을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어책방에서 만나서 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진한의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진한의 발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를 법가 사상으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후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는 바로 한무제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가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이후 멸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을 볼게요. 먼저 통일 부분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진나라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죠? 춘추전국 시대 배웠잖아요. 특히 제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 시대를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시황제의 정책을 살펴볼까요? 먼저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로 행정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겠죠.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폭 등을 통일합니다. 특히 도량형이 무엇일까요? 길이나 부피나 무게를 재는 단위 등을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분서갱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진시황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불태우거나 진시황의 정책 같은 거를 비판하는 학자들을 죽이는,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축조했어요. 지도를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만리장성을 축조했고요.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황제 사후에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농민 반란은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이후 등장한 것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것은 유방, 즉, 한 고조인데요. 한 고조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나라를 이끌어 나갈 통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봉건제로 할까? 군현제로 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봉건제로 하자니, 봉건제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방에서 제후들에게 비교적 자율적으로 다스리라고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 춘추전국시대처럼 제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군현제를 실시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나 왕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을 때 짬짜면 선택하는 것처럼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관리를 파견한 군현을 설치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는 제후가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한무제는 어땠을까요? 한무제는 군현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베트남 북부를 정복하기도 했고요. 흉노를 몰아내어 영토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럼 변천 과정을 살펴볼게요. 외척 왕망이 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건국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서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외할머니, 외갓집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쪽 가문 또는 왕비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이 외척의 힘이 강력해졌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외척이었던 왕망이 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후 유수, 즉 광무제가 호족의 지지를 얻어 후한을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호족은 쉽게 생각하면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차 후한도 쇠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외척은 무엇인 줄 알았는데, 환관은 또 무엇일까요? 환관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권력 다툼이 지속되었고, 결국 환건적의 난등 농민반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후한이 멸망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특히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해나갔었죠.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바로 시황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9년제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특히 분서갱유 같은 사상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나라가 잘 나갔지만 이런 시황제의 가혹한 통치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농민 반란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죠.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고조는 9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기도 했고요. 이후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이후 한나라도 외척과 환관이 권력 다툼을 해나가고, 또 한때는 신나라가 건국되고 신나라가 멸망하고 후한이 건국됐지만 계속되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 환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후한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괄호를 실시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군현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한무제는 괄호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했는데요. 이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유교입니다. 여기까지 진한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시황제의 통치 정책이었죠. 9년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사상을 통제하기도 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기도 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한나라, 특히 한무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20강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근대가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가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둘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쟁처럼 뜨거운 전쟁은 아니지만 차갑게 눈빛 교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게 완화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냉전체제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냉전체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전개됐어? 제3세계 어떻게 등장했어? 냉전체제 어떻게 완화됐어? 결국에는 냉전체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인권이 확산되었는지 특히 민주주의와 여권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인데 그 부분의 신장 부분 살펴볼 거고요. 과거와 다르게 세계가 되게 하나의 긴밀한 연결체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지역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계사의 마지막 장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뒤로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경험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혹하다라는 걸 이미 다 공감한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쓰면 상대방도 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쟁하지 않고 둘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긴장감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춥다. 주변 국가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냉전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특히나 소련이 독일을 공격할 때 동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유럽과 독일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랑 완전 반대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랑 반대되거든요.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그런 공장들,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두 경제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게 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확대되면 자본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미국의 두 번째 독트린입니다.
첫 번째 독트린은 멀로 독트린이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인데요.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독트린의 의미가 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셜 계획을 발표하는데 마셜 계획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공산주의 세력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이러한 마셜 계획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개가 너무 중요하고 냉전 체제 형성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트루먼 독트린 먼저 보면 현 시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겠죠. 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이어서 먼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 자체가 공산주의 세력을 대놓고 이제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련에 대한 이제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련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코민포름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게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대립은 크게 이 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 중심이고요. 마셜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공동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이 중심이고요.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 원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은 이제 표면화 됐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사건이 소련의 베를린 봉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이제 마지막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서 서독과 소련에 의해서 동독으로 이제 통치가 분열되게 됐는데, 수도였던 베를린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련이 연합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봉쇄를 통해서 이 대립이 완전 이제 심각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런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중국에서는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공 내전이 뭐냐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 합작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합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대립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즉, 지금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이에서 대립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봉쇄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국의 독일 분할 점령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각 진출해서 독일을 두 개로 쪼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함께 통치하게 되고요. 동쪽 독일은 소련이 통치하게 됐는데, 특히 동독에 있었던 베를린 지역도 두 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이 봉쇄되니까 육지 교통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생필품을 운반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됩니다. 아까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쪼개졌다고 했었죠. 거기서 소련이 장벽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냉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독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체감이 되게 됐던 것이고요. 아메리카에서는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국가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미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거의 핵무기까지 불사하면서 약간 대립의 각을 세웠는데, 결국에 소련이 한발 물러서게 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위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게 됐던 게 1970년대인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끌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던 남베트남 중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돼요. 1975년에 북베트남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은 독립 영웅이었던 호찌민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뭐를 깔고 앉아 있냐? 핵무기로 보이는 이 미사일을 깔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지금 나 미사일 누른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거의 날 뻔했던, 냉전이 절정에 치닫았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제3세계는 어디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 기억나시나요? 프랑스 혁명에 보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제3신분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고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흐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출현했고, 이들은요, 비동맹주의를 내세웁니다. 즉, 미국이 이끌던 제1세계와 소련이 이끌던 제2세계, 어느 진영과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동맹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 5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얼라이가 상호 불가침과 평화 공존 등에 합의를 했던 다섯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게 됩니다. 29개 대국 대표가 모여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 다음에 상호 존중 등을 강조했던 평화 10원칙을 결의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동맹회의를 열게 됐는데,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전개 부분을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제3세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표됐던 평화 10원칙의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 체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국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제3세계가 냉전 시대 때 했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어떤 거냐면,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참가국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모든 국가들이 제3세계에 들어와서 뭐 일본 그 미국이라든지 소련으로부터 아예 독립적인 노선을 걸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소리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냉전은 점점 절정에서 완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대립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서 가장 큰 국가, 강대국은 소련과 중국이었는데 이두 국가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도 개혁이 시도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제3세계를 이끌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좀 계속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프랑스가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제3세계가 등장하고 유럽의 통합운동, 일본의 성장 등이 있으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

하나가 어떤 거였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각국의 방위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핵무기에 의한 방위만 책임져주지, 기타적인 방위는 알아서 해라. 우리 발 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닉슨 독트린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전략무기 제한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위협적이거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 그런 무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군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핵무기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냉전 체제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서독과 독일의 분열에 관련해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냉전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 이 시기쯤에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을 이끌던 소련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와 통제 경제 체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침체까지 오게 됐다가 일단 소련의 가장 큰 배경이었어요. 냉전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의 격차가 이미 너무 심했거든요.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약간 자본주의 약간 좀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볼수 있을 것 같고 글라스노트는 어떤 거냐면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도입했고요. 언론 통제를 완화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소련은 더 이상 불간섭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몰타회담을 통해서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세력의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 내에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소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국가들이 연방체제로 묶여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연합이라고 하는 느슨한 형태로 묶이게 되는 거죠.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성되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소련이 가로막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그들의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민주적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집권했다. 이 부분이 좀 교과서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는데 그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때부터 사회주의권이 좀 변화되면서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공내전 승리한 이후에 중국은 공산화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게 되자,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이제 다시 권위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중국은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은 뭐 쥐를 잡는데 검은색 고양이고 뭐 흰색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요. 경제 특구를 지정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적인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그게 테난먼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중국 공산당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산당 측면에서 지금 경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정치 민주화 요구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진압되면서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좀 물거품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정리하자면 소련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붕괴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냉전이 점점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냉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됐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 그 흐름 같은 거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APEC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뭐 라틴 아메리카 통합 기구와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축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고 있다. 다각화되고 있다가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민권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으로써 약간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남성 중심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변화 추구를 이제 주도했던 게 대표적으로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노동 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권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 운동도 함께 볼수 있고요.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대표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환경 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권 운동과 환경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운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부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인 사회가 이제 주축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흑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발단이 됐던 사건은 몽고메리시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흑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거를 좀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로 흑인들의 불만이 그리고 커져가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서킹입니다. 마틴 루서킹이 워싱턴 행진을 통해서 어떤 명대사를 날리게 되는데,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서 놀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하는 이제, 연설을 했던 게 워싱턴 행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서킹 이후로 여러 가지 흑인 운동이 진행되다가 민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968년을 기점으로 발생했던 68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전쟁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국가 권력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 뭐 저항 음악, 락커 같은 게 이때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뭐냐면 분리 정책이에요. 그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과 분리하려고 만들었던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저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요.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볼 텐데요. 일단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우리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0: 아름다운 지구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되게 강조했고요. 교토의정서 8이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도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피스, 뭐 WWF와 같은 민간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도 크게 이제 여러분들 볼수 있는데,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로 여행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게 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이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 양상을 보면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고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두됩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와 관련해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 기구가 결성되고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국가에 이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일단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고 세계 시장이 통합되었고요. 세계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융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흔하게 볼수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화 획일화 현상도 발생하게 됐고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사회 문제와 문화 갈등 역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과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남북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신 성적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래된 궁궐이나 사찰의 이 처마 끝을 올려다보면 아주 화려하게 예쁜 모양, 문양을 볼 수 있죠. 바로 단청입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움을 표하는 것뿐 아니라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오래된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전통 문화죠. 그런데 지금 20대인데요. 벌써 단청장 이수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궁궐 단청 복원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서

0: 단청이 사찰하고 궁궐에만 있나요?
1: 아닙니다. 단청은 사찰 궁궐 외에 유교 건물에도 있고
0: 유교?
1: 네.
0: 향교?
1: 네, 향교. 그리고 능원 건물에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단청을 정의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1: 단청을 정의하면 이제 한자로는 불굴단.
0: 불굴단, 푸를청.
1: 푸를청의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목조 건물에 여러 빛깔로 장식을 해서 이제 목조 건물을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이자 기술입니다.
0: 그러니까 예술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오래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1: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보호해 줍니다. 네. 목조 건물에 이제 단청을 칠해 놓음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목조 건물이 삐뚤어지게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청을 칠해 놓음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제 딱 맞게 해 주는 이제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이제 있고요.
0: 일종의 보정 효과군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의 위계를 이제 상징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위계라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경복궁의 근정전과 이제 경복궁의 이제 부엌 역할을 하는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복궁 근정전은 이제 왕이 이제 집무하는 공간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부엌은 그냥 극기로 단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간단한 단청으로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궁궐에 가시면 이제 건물로만 이제 단청을 보고서 어느 것이 좀 더 위계가 높은 건물인지 알 수
0: 파악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네.
0: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죠? 중국이나 일본도 봤는데, 그죠?
1: 네, 맞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단청이 이제 청색과 이렇게 금박으로 또 용 문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본도 이제 알록달록하고 금으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오방색을 활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또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0: 오방색이란 게 뭐죠?
1: 이제 청색과 황색, 적색, 그리고 흑색, 백색. 이렇게 오방색인데요. 사실 단청은 오방색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지만 오방색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방색과 오방색끼리 합친 걸 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방색 플러스 간색으로 이제 이루어진 색으로 이제 섭체로 단청을 칠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0: 이건 이제 목재에 철하는 거니까 무슨 뭐 풍경화를 그린다 할 때 그런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1: 그림 그리는 개념은 똑같지만 이제 시공하는 개념이 조금
0: 시공.
1: 이제 아무래도 단청이 이제 뭐 물론 도화지에 그려도 되고 이렇게 납작한 나무에다 그려도 되고 뭐 어느 때나 그려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이제 목조 건축물에다가
0: 그러니까요.
1: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공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붙습니다.
0: 그리고 건축물은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니까 계속 색이 바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그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이제 단청 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천연 알료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이제 화학 알료라고 해서 이제 단청을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찰이나 궁궐에 단청을 할 때 오래 보존하려면 이제 두 개의 알료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0: 과거 전통 시대에는 화학 연료라기보다 전부 그 천연 알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 천연 알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1: 천연 알료는 이제 광물성 알료고 석채라고 하는데요.
0: 석채.
1: 돌에서 채취한 단청 알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록이라는 알료가 있어요. 이 뇌록은 어디에 들어가냐?

0: 만약에 단청을 칠할 때 베이스로 들어가는 이제
1: 바탕.
0: 네, 바탕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항의 뇌성산이라는 곳에 이제 산 바위에서 추출되는
1: 와.
0: 알료인데요.
1: 딱 포항에 있는 그 산만
0: 네,
1: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가서 이제 뇌성산 뇌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1: 네. 아니, 돌가루에서 빛이 나요? 빛깔이 나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0: 네, 보석의 일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갈아서 촘촘하게 가루로 만듭니다.
1: 하긴, 보석도
0: 네,
1: 광물이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1: 그러겠네요. 알료 값이 엄청날 것 같아요.
0: 네, 20g당 이제 8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석체의 상태마다 또 가격이 달라서 이제
1: 네.
0: 천차만별입니다.
1: 이 종류도 매우 막 다양하겠어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석청, 이제 청빛을 내는 석청이 있고요. 그리고 주사, 이제 경면주사라고 해서,
1: 붉은색.
0: 네, 맞습니다. 붉은색의 알료로 있고, 이제 뭐 백색도 있고, 흑색은 이제 먹을 갈아서, 네,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알료들이 많은데요. 뭐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청빛이 나는 석청이랑, 그리고 녹색빛이 나는 석록을 자주 사용합니다.
1: 오래전부터 이게 시작된 건 알겠는데, 첫 출발이 어딘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기원에 대한?
0: 네, 그 기본 자료는 사실 이제 언제부터 있었다는지 이제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이제 처음 등장한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 중에서도 솔거조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들고 왔는데 이제 솔거라는 옛날 화가가 있습니다.
1: 있죠.
0: 네네. 이제 황룡사지, 지금은 없는 황룡사에 이제 벽에다가 엄청 큰 오래된 노송, 소나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그려서 새들이 와서 부딪혔다고.
1: 그 얘기 알아요.
0: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솔거가 이제 다 칠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그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 사찰 이제 스님이 와서 다시 칠했대요. 하지만 새가 다시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사에서도 이제 이런 단청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또 진골 이상만 단청을 할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조선시대에는 도와서 화원들이 단청을 직접 그리기도 했고, 관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최소한 삼국시대 그때부터는 있었다. 그런 얘기로군요.
0: 네.
1: 그 돌가루에서 나온 그 알료들로 칠을 한다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이 시공 과정이 일반 그림 그리는 것과 달리 좀 복잡할 것 같아요.
0: 아, 네,
1: 그
0: 맞습니다.
1: 과정을 하나하나 뭐 설명해 봐 주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아, 일단 현장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설제 설치를 합니다.
1: 가설제?
0: 네, 비계 설치라고
1: 아,
0: 해서.
1: 칠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1: 네.
0: 상량을 하잖아요. 근데 단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건축과 반대적으로 이제 진행을
1: 맨
0: 하고.
1: 위부터
0: 네,
1: 칠하는군요.
0: 맞습니다. 밑에부터 칠하다가 위에서 흘리면
1: 그렇죠.
0: 밑에를 다시 실어야
1: 맞아요.
0: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설제를 먼저 설치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나무의 상태를 봅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뭐 벌레가 너무 많이 이제 쳤다, 집을 쳤다, 아니면 벌집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제거할 곳은 제거를 하고,
1: 그렇죠.
0: 나무의 옹이 같은 곳을 체크를 해서 이제 면닦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면닦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면을 닦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체크를 해요. 이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면이 닦아졌는지, 이제 불순물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수를 합니다.
1: 포수?
0: 네, 악교 포수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화장으로 비교를 할게요. 먼저 기초 화장을
1: 예.
0: 하는 겁니다. 이제 포수를 이렇게 바릅니다. 악교와 물을 섞은 그 용액을.
1: 악교가 접착제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악교라는 거는 소의 가죽으로 만든 천연 알료, 아, 천연
1: 그렇죠.
0: 접착제인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는 동안 저는 스케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1: 네, 네.
0: 이제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서 반을 접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청이 이제 한 곳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것을 천초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천초를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교포수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뇌록으로 가치를 합니다. 모든 면을 같은 색으로 이렇게 다 칠하는 거예요. 기본색으로. 그게 스케치의 첫 단계거든요.
1: 뇌록이라니까 녹색 나나요?
0: 네, 맞습니다.
1: 녹색빛 나서 아교 위에다가 초초벌 칠을 한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옥빛과 녹색빛이 공존하는 그런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칠하고,
1: 예.
0: 그 다음에 아까 구멍을 뚫었던 스케치를.
1: 종이.
0: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재에 이제 이 스케치를 딱 고정을 하고.
1: 붙여놔요?
0: 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호분이라는 가루가 있어요. 조개를 곱게 빻은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들고 올라가서 팡팡팡팡 두들겨줍니다.
1: 조개가루를 묻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흑연을 붙이면 이제 단청에서 흑연을 사용하지 않는 건 이제 알료와 흑연이 섞여버리면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1: 흑연은 검은색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가루와 이제 알료가 섞이는 현상이 안 좋아 보여서 이제 그것보다는 잘 지워지되 바람에 잘 안 날아가는 그런 성분을 가진 호분으로.
1: 조개가루?
0: 네, 그걸로
1: 그거는
0: 스케치를.
1: 흰색 빛이 나나요?
0: 네, 맞습니다. 완전 흰색이고요.
1: 그러니까 녹색, 옥색으로 빛나는 곳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조개가루를 탕탕탕탕 두들겨서 붙인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요.
0: 그리고 그 스케치를 뗍니다.
1: 종이를 떼고.
0: 그러면은 그 녹색 바탕에 흰 점들이 빡빡빡빡.
1: 구멍 뚫어놨으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석체로 단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1: 그 스케치가 이게 구멍 뚫린 그 조개가루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거기다가 색칠을 한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빛 처음에 칠해지는 색깔과 그 다음에 2빛 그 다음에 칠해지는 색깔 그리고 3빛까지 이제 색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성과 분선으로 마무리합니다.
1: 먹성은 뭐예요?
0: 먹은 이제 검정색 선, 분선은 흰색 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초빛, 2빛, 3빛이라는 것은 숫자가 높아질 때 이제 어두워지는 색깔이에요.
1: 네, 네. 네,
0: 만약에 제가 초빛을 핑크색으로 칠했다면 2빛은 붉은 색깔로 칠하고 3빛은 이제 갈색깔로 칠하는 이렇게 색깔이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1: 네,
0: 올라가고
1: 네. 이제
0: 그렇게 해서 초빛, 2빛, 3빛이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뭐 먹성과 분선이 이제 다 칠해지면 이제 마무리로 들기름칠을 합니다.
1: 들기름?
0: 네. 다시 아교포수를 하거나 들기름칠을 하는데
1: 들기름을 칠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니스 칠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기름의 성분이 이제 수분이나
1: 예.
0: 그런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전통적으로 네. 사용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칠을 마무리하면 이제 다 완성을 했죠. 그럼 가설제를 끝까지 이제 제거를
1: 빼놔야죠.
0: 하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마무리까지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공이 끝납니다.
1: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쭉 한번 받아 적어봤는데
0: 네.
1: 거의 16, 17단계예요.
0: 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1: 아이고야.
0: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엄청 복잡하고 어렵네요.
0: 네.
1: 이 시공 기간도 오래 걸리겠는데요?
0: 네, 뭐 만약에 작은 사찰이라고 하고 요사체,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아니면 작은 이제 그런 사이즈의 이제 사찰이면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지만
1: 어허.
0: 뭐 대웅보전이나 뭐 대광명전
1: 큰데
0: 네. 그런 곳은 거의 한 1년 걸리는 데도 있고요.
1: 예, 예.
0: 6개월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1: 그렇겠어요.
0: 네.

0: 단청에도 종류가 있죠?
1: 아, 네, 맞습니다.
0: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1: 이제 단청은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칠. 가칠은 그냥 이제 기둥이나 이런 벽체, 그리고 나무에 기본 색깔로 이제 네. 칠을 하는 그런 행위고, 그리고 긋기 단청이 있습니다.
0: 긋기?
1: 네, 긋기.
0: 선을 긋는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가칠한 것 위에 긋기를 그어주는 단청인데요. 뭐 먹선과 분선, 그리고 색선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긋기로만 단청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초벌칠하고 끝나는 작품도 있는 거고,
1: 네네네.
0: 거기다 선만 그어서 끝나는 네. 것도 있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다음에 모로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쪽에 머리초가 이제 놓아진 단청.
0: 머리초가 뭐예요?
1: 머리초는 이렇게 이게 머리초인데요. 이렇게 연화나 꽃이 중심으로 되는 문양이에요.
0: 예, 예.
1: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 모로 단청이에요.
0: 양쪽으로 머리초만 있고 끝이에요?
1: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극기로 이렇게.
0: 극기로만 있고.
1: 네.
0: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양쪽에 꽃 네. 모양이 있고 그어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발전시켜가는 거로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방금 그게 이제 모로 단청.
1: 네.
0: 그 다음에.
1: 그리고 모로 단청은 궁궐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금단청. 이제 금단청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금으로 이제 막 해갖고 금자를 쓴 건가 한자로라고 하시겠지만 비단금자입니다. 비단에 술을 놓듯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제 완전 꽉꽉 차게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예. 금단청입니다.
0: 예.
1: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영험함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이제 적어 놓거나 그리고 부처님께 예의를 보일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청이고
0: 금단청.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있습니까?
1: 아, 네. 이제 그리고 이것이 네 가지로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0: 그러니까 단순 색만 있는 거, 선만 있는 거, 네. 문양이 조금 들어간 거, 꽉 찬 거.
1: 네.
0: 아, 그렇게 네 가지.
1: 네, 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 금모로 단청이라고 해서 네, 모로단청과 금단청이
0: 섞여 있는.
1: 네,
0: 중간중간 단계가 있군요.
1: 네, 금모로단청은 이제 경복궁 금등전, 금정전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얼금단청이라고도 있습니다. 얼금은 이제 금단청에 이렇게 선으로 아주 예쁘게 표현을 한 단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금단청이라고 있습니다. 금단청 중에서도 완전 더 꽉꽉 차고 정말로 빽빽하게 있는 문양이에요. 이 빈틈없는 정말 그런 문양을 가진금단청이라고 합니다.
0: 그거는 진짜 왕이 거주하거나 뭐 하는 그런 데만 있겠네요.
1: 왕보다는 이제 불교 사찰에서 네, 많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문양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몇 가지 좀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1: 네네.
0: 우선 바로 여기 있는 요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1: 아, 네. 이것은 궁궐단청인데요. 창덕궁에 있는 단청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육각형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학이나 뭐 용.
0: 학, 용.
1: 그리고 불수감이라고 부처님의 손을 닮은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수감. 복숭아.
0: 복숭아.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수님?
0: 뭐요?
1: 박쥐입니다.
0: 아, 박쥐.
1: 네, 예, 예. 박쥐입니다. 이렇게 궁궐에서는 이제 수복강령의 그런 의미가 많은 단청을 네.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0: 다산의
1: 있잖아요.
0: 뜻으로.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뜻을 또 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단청입니다.
0: 네. 그리고 저 제 정면에 보이는 저 용이네요. 큰 용.
1: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 기장에 있는 장안사의 대웅전 문양입니다. 대웅전 천장을 보시면 반자라고 하는 그런 게 문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자에 들어가는 이제 용 문양입니다. 굉장히 빽빽하죠.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저거는?
1: 아, 네. 저것은 이제 통도사의 문양입니다.
0: 통도사.
1: 네, 통도사 용화전 내부에 있는 문양인데요. 저것은 이제 연화문이 다섯 개로 이렇게 이어진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꽃이 피어 있는데 다섯 개가 쭉.
1: 네.
0: 그렇죠.
1: 저것은 보상화문이라는 문양입니다. 예쁘죠.
0: 예쁘죠. 그러면 궁궐단청과 사찰단청에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1: 아, 네. 사찰단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단청. 아주
0: 꽉 찬 단청.
1: 네, 맞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예를 보이거나 그리고 가르침을 이제 받았거나 그걸로 이제 글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금문이라고 해서 이제 비단에다가 술을 놓듯이 엄청 빽빽한 무늬가 있어요.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데 그 문양이 자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전각에 이제 그 단청을 그려놓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보였구나, 잘 칠했구나라는 예, 예. 그런 가르침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금문양으로 이제 도채를 하고 궁궐단청은 이제 모로단청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로단청을 작업하는 이유가 금단청은 왜 안 돼 있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유교사상 때문에 이제 검소하게.
0: 예, 예.
1: 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하죠. 이렇게 검소하게 하되 이렇게 단청을 이렇게 칠해라.
0: 알겠습니다.
1: 네, 라는 이유여서.
0: 아, 물론 임금님보다 부처님이 더 위죠.
1: 네.
0: 그런 거죠.
1: 네. 아,
0: 새롭게 문양을 만들기도 하죠.
1: 새롭게 문양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있던 문양들을 이제 결합해서 만들기도.
0: 아, 그렇죠.
1: 네.
0: 어디에 있는 걸 따오고 어디에 있는 걸 따오고 이런 식으로.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0: 네.
1: 이제 그것을 이제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예쁜 게 나오겠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0: 예, 예.
1: 다행히도 엄청 예쁜 문양들이 많이 나왔어서 제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해보고 뭐 노트에도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0: 예, 예.
1: 뭐. 친구들의 선물 줄 때 뭐 텀블러 같은 것도 이제 선물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0: 문양을 텀블러에다가 입혀가지고.
1: 네.
0: 그리고 방금 아까 보여줬던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1: 네.
0: 이게 스케이트보드예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우리 전통 단청 문양을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단청 무늬는 이제 교태전. 경복궁 교태전에
0: 네.
1: 왕비의 침소인 이제 그 문양을 그렸는데요.
0: 예, 예.
1: 이제 굉장히 완전 복잡한 문양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곱팽이입니다.
0: 뭐요?
1: 곱팽이.
0: 곱팽이?
1: 네, 이것은 이제 식물 문인데요. 이제 식물이 고사리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0: 예.
1: 그런 문양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스케이트 보드와 전통을 결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0: 그런데 이거 신발 신고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예뻐서 어떻게 못 탈 것 같아요.
1: 저도 아직 타본 적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이처럼 전통 문양을 가져다가 스케이트보드까지 심지어 만들고 다양한 굿즈도 만들고
1: 네.
0: 이런 작업을 하는 20대 이수자 아닙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젊은 나이에 왜 여기에 이렇게 푹 빠졌어요? 언제부터 여기쪽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1: 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아버지 이제 회사가 숭례문 앞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회사를 자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기다리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았던 나이였어요. 그래서 숭례문에 가서 자주 놀았었는데 2008년에 전소가 됐었죠.
0: 불났죠.
1: 네, 네. 그 모습을 보고
0: 불탄 모습을 보고
1: 굉장히 적잖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예.
1: 우리나라 문화 유산이 이렇게 불 하나로
0: 그렇죠.
1: 바싹 내려앉는
0: 그렇죠.
1: 그 모습이

0: 저는 충격을 먹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뉴스 기사로 딱한 개를 봤던 것 같아요.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분이 많이 없다. 이 구절을 두 구절을 봤던 것 같아요.
1: 초등학생 어린
0: 네.
1: 나이에.
0: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내가 만약에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고3 때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혼자서 이제 그리다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단청을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 전수 받아서 2021년 24살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수자.
0: 네.
1: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숭례문 보고 놀다가 불탄 거 보고 난 전통문화가 지킬 거야 하는데 그중에서 전통문화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목조 건물 짓는 건축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필 단청 쪽으로 꽂힌 건또 뭐예요?
0: 제가 이제 미술을 관련해서 좀 굉장히 많이 흥미를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때 마지막 화룡점정이 단청입니다.
1: 마지막이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을 보다가 신기한 문양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나중에 이제 뭐 후대에 이런 문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뭐 알리고 싶어서
1: 알겠습니다.
0: 이 업계에 한번 도전해
1: 이게
0: 보았습니다.
1: 국가 무형유산 단청 장인, 장의 이수자인데, 이수자 자격을 딸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그 무형유산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승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승자 안에는 이수자, 전승교육자, 그리고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수자가 되기 전에는 연습생처럼 전수교육생이 있습니다. 이 전수교육생에서 3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갈고 닦아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실력이 있으면 이제 시험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수자 시험 볼 기회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이 와서 이제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과 그리고 카메라 네, 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가 굉장히
1: 그렇죠.
0: 중요합니다.
1: 실기를 해야죠,
0: 네.
1: 당연히.
0: 그래서 5시간 내에 이 문양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목에다가 단청을 전통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재료학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1: 그렇죠,
0: 되었는지,
1: 그렇죠.
0: 그 시험을 보고서 이제 이수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1: 처음부터 관심 갖고 이수자가 될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0: 일단은 뭐 재료학적으로도 외워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문양이 정말 천차만별이라 몇천 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까지 하면 그 문양을 다 외워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건축적으로도 부제를 외워야 하는 것, 부제를 외워야 단청을 칠할 때 이제 쉽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제 공부도 필수고 역사 공부도 필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제 특히 어려웠던 건 이렇게 한 붓으로 이렇게 그려야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1: 어렵겠군요.
0: 같습니다.
1: 그리고 국내 사찰 단청 복원 작업에 여러 군데 참여하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디 참여한 게 기억에 남니까?
0: 일단 부안 계암사에 천황문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기장 장안사 대웅전 기록화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공주의 갑사의 기록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홍성의 전주희씨 효령대군파 제실의 단청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각이나 종각이나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채색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다양한 제품에 이 단청을 적용시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또 있습니까?
0: 저는 일단 미국 영화사 애니메이션사인 디사와 함께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1: 그래.
0: 네,
1: 그럼 애니메이션에 그 단청이 들어간 거예요?
0: 애니메이션에 단청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디사의 유명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G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G 캐릭터의 손에다가 단청을 테슬레이션 기법으로 작용.
1: 무슨 레이션?
0: 테슬레이션.
1: 그 뭐예요?
0: 이렇게 꽉 차게 금단청처럼 꽉 차게 이렇게 표현하고 문양을 꽉꽉 채워넣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으로 단청에 꽃잎들을 모아서 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장진승 작가님과 같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장진승 작가님이 그 G 캐릭터의 문양을 만들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제가 손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칠해서 최종적으로 손을 다 붙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손이 의미하는 게 수호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1: 아,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수어를 다양한 이 단청 문양으로 더 화려하고 예쁘게 그렇게 된 거로군요.
0: 네, 맞습니다.
1: 또 기억에 남는
0: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게임 기업인 N사와 함께 작업을 했던 걸 올해도 작업 예정이고 작년에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게임 내부에 들어가는 그 맵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이제 관련한 게임 직업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그렸었는데요.
1: 네네.
0: 이제 이 육각형에다가 똑같이 이제 구획을 해서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 그 작품을 이제 소장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소장하셨습니다.
1: 아니 생각해 보니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소프트웨어 산업들 말고,
0: 네.
1: 아니,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에는 왜 못해요? 자동차에는 왜 못해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0: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나중에 제가 협업을 하고 싶은 이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가대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요.
1: 무슨 국가대표?
0: 스노우보드.
1: 스노우보드? 아까요, 스케이트보드처럼?
0: 네네네. 그리고 뭐, 스노우보드 뿐만 아니라, 뭐, 바이애슬론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피겨? 나 그런 이렇게 기물들의 단청을 차용하면 국가대표로서 뭔가 제가 저와 국가대표의 그런 단청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지 않을까?
1: 멋져요.
0: 네.
1: 아니 그 스케이트 선수들 헬멧에도 하면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헬멧에도 이제 평소에 제 친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단청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1: 그러니까요.
0: 모든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책도 내셨어요. 단청 컬러링북.
0: 네 맞습니다.
1: 이건 어떤 그 기획과 어떤 의도로 만드신 겁니까?
0: 이제 단청 컬러링북을 제작하게 된 경위는 제가 이제 문화유산을 이제 봤을 때 직접 그 컬러링북을 들고서 이제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이제 단청이란 게 그냥 이제 두지 않는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이제 문화유산을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향유하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네. 그 국내에 있는 주요한 그 단청 문양은 이제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누구든 다른 색, 다른 조합을 통해 다른 디자인도 할 수 있게 만드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거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찰들은 궁궐이나 사찰 여러 가지 문양들을 다 넣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던 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정말로 특이한 거나 좋아하는 문양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서 넣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본인이 한 그 단청 복원 작업이나 등등에서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0: 저는 재작년에 국가유산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이제 창의공방 전승자 레지던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작품은 총 3개를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단청 순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 순 뭐요?
0: 순환.
1: 환.
0: 네네. 순환되다의
1: 예.
0: 순환인데요. 이제 그 단청의 레이어를 레이저로 이제 나무를 제작을 합니다. 컴퓨터로 이제 뽑아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를 전통 방식으로 그 나무 위에 채색을 하고 여러 레이어로 이렇게 겹겹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청과 이제 키네틱 아트의 결합인데요. 근데 키네틱 아트랑 이제 그 움직임을 주는
1: 예.
0: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청을 이제 보수를 하거나 이제 칠할 때이 단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청에다가 동세를 한번 줘봤어요.
1: 움직여 보자.
0: 네, 단청아 움직여보자. 함께 움직이자. 그래서 단청이 이제 레이어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 예.
0: 이 단청을 순환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단청이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온다라는
1: 네.
0: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탑 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창덕궁에 그려진 상량정에 그려진 무늬인데요. 이것이 이제 작품을 제가 이제 칠할 때 기록을 합니다.
1: 공정
0: 영상.
1: 과정을
0: 네,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하거나 이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찍거나 글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 단청을 칠한 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1: 예.
0: 그다음에 개인 SNS에다가 영상을
1: 올렸어요.
0: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1: 예.
0: 정말 감사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아까
1: 예.
0: 말했었던 디사와 함께 했던 작업인데요.
1: 미국의
0: 네.
1: 그 애니메이션.
0: 네. G 캐릭터의 이제 그 수어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단청 테슬레이션 기법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제 생애 굉장히 그래도 정말 한 번뿐인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1: 아니, 무슨 한 번뿐이야. 앞으로 계속 해야죠.
0: 네. 그리고 현장은 이제 기장 장한사를 들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부산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이 몇백 년된 단청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굉장히 뛴다고 해야 되나요? 뜨거워지는 그런 마법.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압도되었어요. 이 안에 있는 용문양이나 그 기장 장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양들을 봤을 때, 저걸로도 내가 이 조사를 하고 굿즈로 개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앞으로 그 기록화를 참여하면서 이제 널리 널리 또 단청을 알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단청을 후대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단청 가장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서 구경하면 됩니까? 그것도 한세 군데만 꼽아주시면.
0: 네, 사찰이 너무 아름답고, 궁궐도 너무 아름다워서, 와, 정말 고르기가
1: 어렵죠.
0: 어렵지만, 제가 골랐을 때는 첫 번째는 통도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통도사.
0: 통도사가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람 배치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찰이 넓다 보니까 단청 문양도 많고 그 전각에 따라서 또 부처님 상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각 안에 벽화도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좀 힐링되거든요. 도시에 지쳐 있다가 이제 사찰에 가시면 목탁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통도사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송광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뭐 유명한 절들이 다 꼽히네요, 사실은.
0: 네, 맞습니다.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길을 따라

0: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람 배치가 형성이 되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내부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물들 그리고 이제 불교 미술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이 굉장히
1: 좋죠.
0: 좋고 단청도 굉장히 네. 수려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궐을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창덕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창덕궁은 후원도 있잖아요. 이제 후원도 이제 거닐면서 조용하게 산책도 하고
1: 예.
0: 창덕궁 인정도안에 있는 단청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자, 네. 나에게 단청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인생입니다.
1: 아, 그렇죠.
0: 네, 저의 단청은 인생인데요. 이제 단청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존재를 예. 하기 때문에 저는 단청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지금도 20대인데 앞으로 계획이 창창할 것 같아요.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0: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청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1: 그렇죠.
0: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단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청인들도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1: 그럼요.
0: 뭐 단청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네. 다른 문화유산, 무형유산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도 거리낌 없이 네. 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유산 이제 고치시는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 이어나가시는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단청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통과 현대의 접목 작업 앞장서서 해주시길 바라고 많은 작품들 우리에게 계속 선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통도사, 송광사, 그리고 창덕궁을 꼽아주셨거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그냥 쓱 스쳐보았던 단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어느 순간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와 친한 사이지만 아빠와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가족관계에서 말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아내와 또 자녀와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잘 봤니? 네. 성적 나왔어? 네. 국어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이 아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 자기의 아들은 언제나 묵뚝뚝하게 대답을 해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닫힌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후련해?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린 질문은요, 감정이나 마음,

느낌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빠 스스로의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 놀러 갔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너는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나은 표현력도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있고요. 야구 중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막장 드라마고 뻔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드라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질 않는 거죠. 왜 드라마를 보는지. 대화가 잘 이어나가게 하는 힘은요.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드라마를 왜 봐?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저렇게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가 좋더라. 그러면 아내라는 사람을 더 알 수가 있죠. 모르겠으면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 그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대체 뭔데? 그럼 또 아내만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배우가 좋아서 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이 지칠 때 드라마를 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면 아 우리 아내는 저걸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왜 재미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서로가 궁금해할 때 더 원활한 대화가 되니까요. 내 가족이 자주 하는 행동 그런 거를 그냥 또 저러나 보다 라고 하지 말고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면은 되게 재미난 대화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디서 방해하니? EBS요. 어디 있는데? 일산이요. 그래, 일찍 자라. 힘들겠네. 나갈 때는 가스 잠갔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은 강의할 때 어떤 기분이야?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원동력이 뭐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저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질문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요구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고 내 기분 좋았는지 물어봐줘 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건 이해는 해요. 가스를 잠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차 조심해라, 일찍 자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한 문장만 더 덧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몸 관수 잘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 딸 건강한 게 더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전 참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가족 사이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하면 유능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 히읗을 들리지 않게 발음을 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후, 하 이렇게 히읗할 때 바람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요.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히읗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0 관계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물론 그 뒤에 문제는 같이 쭉풀 거고요. 유닛 9부터 12, 총 4개의 유닛을 오늘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복합관계사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계속적 용법? 복합관계사?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바로 한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닛 9입니다. 계속적 용법. 일단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행사 뒤에 카마를 하고 관계사 절을 쓰면 수식 관계가 아닌 추가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아니,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된그 대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얹어서 설명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용법을 쓰는 겁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행사 뒤에 커마를 씁니다. 그래서 커마 다음에 관계 대명사나 부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한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I met Miho. 나는 미호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리고와 같이 매끄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Who invited me? 근데 그 미호가 나를 초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혹은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이런 걸쓸 때는요. 카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우리 앞에서 제가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했죠? 관계부사는 주로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미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특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미호를 만났거든? 근데 걔가 있잖아. 나를 초대했어. 라고 이렇게 정보를 얹어서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 that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고, 그리고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경우까지 정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카마 다음에 that이 나올 때는 정말 높은 확률로 문법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카마 다음에 관계사를 우리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선행사가 명사일 수도 있고 앞절 전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위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커마 위치는요. 앞에 있는 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선행사로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호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깨웠다. 이 앞에 있는 상황 전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 풀어오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관계사를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혹은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을 쓰는 그런 전형적인 예문을 제가 뽑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3번과 6번을 볼 겁니다. 그녀는 홍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어디에서? 홍콩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고요. 홍콩이라고 하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홍콩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장소가 딱 있죠. 그럼 고유 명사를 설명할 때는 계속적 용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 이미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where 이렇게 쓴다. 또 6번 보죠. 우리 모두 수민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커마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겠다는 건 무엇이다? 수민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얘기하는 건딱 특정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모두 있잖아. 수민이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 수민이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들어갈 말은 who입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도 풀겠지만, 시험 문제의 계속적용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 커마 대신 쓰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커마 후나 커마 위치, 커마 웨어 등을 본다. 그러면 그냥 한번 끊고 아, 추가 설명하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와 같이 매끄럽게 접속사를 생각하며 해석하면 된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비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과 알맞은 관계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요. 나에게는 운동을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그는 수영을 잘한다. I have a brother. 계속적 용법으로 쓰라는 거고요. 그러면 a brother. 사람이니까 who를 쓸 거고, like sports를 쓸 건데, 수일치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likes라고 하는 단수동사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한명 있거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수영을 잘해. 와 같이 끊고 끊어서 해석을 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C.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 건데요. 한번 보죠. when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관계부사인 것 같은데,
그는

제네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줄 친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방문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장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이 되는 건 관계부사 when이 아니라 무엇이다. where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또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말은 주로 이렇게 카마 다음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써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과 관계사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4번 보죠. 그녀는 저녁에 커피 한 잔을 마셨고, 그게 앞부분이죠. She drank a cup of coffee in the evening. 그것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면서 뒷부분의 내용이 이어져야 합니다. 카마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사를 써야 할까?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keep her awake. 그녀를 깨어있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나와 있는데, 했다라는 과거 시점을 써줘야 하니까 과거 시제로 kept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마, which 계속적 용법이 쓰였구나. 자, 이제 복합 관계사를 쭉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와 의미만 볼 거예요. 한번 보죠. 관계 대명사 후에 ever를 붙여서 명사절이나 동그라미, 부사절도 동그라미,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쓸수 있다. 의미만 잘 보면 돼요. whoever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명사절로 무엇 하는 사람은 누구나 라고 이런 의미로 쓰이거나 부사절로는 누가 혹은 누구를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give it to whoever wants it.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줘라. 누구든지 간에 줘라. 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whoever를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whoever부터 묶어본다면 it까지를 이렇게 묶었을 때 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를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yone who로 바꿔볼 수 있다. 그리고 whomever는 무엇이냐? you like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whoever를 쓸 수도 있고 whomever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무엇 하더라는 부사절의 의미로도 부사절로도 쓰이는데 whoever says so 누가 그렇게 말하든지 간에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와 같이 역시나 매끄럽게 해석을 할때 부사절로 쓰일 때는요 no matter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면 또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whoever 대신에 no matter who라고 해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야지 감이 옵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1번, whoever comes is welcome.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 오든지, 오는 사람 누구든지 is welcome. 환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whoever를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ever,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anyone who comes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 사람 누구든지 누구나 이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whoever asks 이번에는 이렇게 커마가 찍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해석을 해보면 누가 요청을 하든지 간에 누가 요청을 하든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볼 때 whoever를 부사절로 쓸 때는 no matter who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no matter who asks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명사절로 쓸 때와 부사절로 쓸때 각각 의미가 어떤지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어지는 B. 우리말과 같도록 배열을 해볼 겁니다. 그 수업에 등록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만큼 빈칸에 나와 있는 말이 명사 역할, 더 정확히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 등록한 사람은

이 부분을 이제 영어로 써야 할 건데, anyone이 나와 있죠? 그러면 anyone who를 떠올려야 돼요. anyone who 등록한 거죠. 그래서 registered for라고 하는 동사 표현 활용해 줄 거고요. the class. register for라고 하는 건 등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표현입니다.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해 보면 anyone who registered for the class라는 말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submit. 우리말로 하면 제출하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고요. 같이 공부하면 좋다. 자, 이어지는 워크북 문제.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3번과 4번 풀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다. 아, 이거 부사절을 활용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no로 시작을 하니까 no matter who일 겁니다. 그리고 no matter who, 누구에게 있죠.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I ask입니다. 자, 그런데 whom을 썼어요. 이번에 왜 whom을 썼을까? 여기 보면은 목적어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목적어 자리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whom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So no matter whom I ask,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there is no answer, 답이 없다. 막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해주고 답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4번 볼까요? 여기 있는 누구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whoever부터 이렇게 빈칸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기능을 하네요. whoever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하나요? 동사가 나와야겠죠. 여기 있는, 여기에 있다라고 할때 비동사 활용해서 is here라고 해주면 돼요. Whoever is here will be given a gift. 선물을 받을 겁니다. 수동태가 쓰였네요. 자, 이제 이어지는 유닛 11,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 2입니다. 이번에는 whichever와 whatever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선행사가 무엇일 때는 동그라미, 사물일 때는 그런데 뭐 선행사가 무엇일 때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보면 돼요. Whichever, whatever.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또는 무엇이든. What과 which는요, 의문사로도 쓰이죠. 그럴 때,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which는 어느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선택지가 조금 제한되어 있는 느낌, 한 두세 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느낌이면 which를 쓰고요. 그보다 더 넓은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꽤나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할 때는 what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이라고 하면 whichever. 그리고 무엇이든이라고 하면 whatever인데 anything which와 anything that으로 각각 바꿀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You can buy whichever you like. 너는 살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것 어느 것이든 또는 그녀는 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한다. 와 같이 매끄럽게 해석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로도 똑같이 쓰이는데 어느 것을 또는 무엇을 하더라도라는 의미로 각각 쓰이고 우리 앞에서 no matter who나 no matter whom이라고 했던 것처럼 no matter which 또는 no matter what이라고 써줄 수 있다. 문제를 풀어봐 역시나 감이 올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디가 포인트일까? 바로 whatever입니다. 잠깐 관계대명사 what을 떠올려 볼까요?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하는 것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what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what 다음에는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요 특징은 무엇이다? what은 그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하는 것인 것,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대명사와 달리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막 접근해서 풀지는 말자. 그럼 이 whatever는 무엇일까? 일단 여기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We can do.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Whatever our child wants us to do. 좀 어려워 보이는데 끊어보면 돼요. 무엇이든지요. 우리 아이가요. wan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wants us,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다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행동은 다할 거예요. 할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는 문장인 거죠. 자, 가보죠. 바꿀 겁니다. Whatever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본다면 목적어라고 할수 있죠. d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보면 될까요? No matter를 바꿀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anything을 활용해 준다. 그래서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We can do anything. 우리는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무엇이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3번 문장이다. 나머지 문제 지금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바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바꿔보면서 해석도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3번을 풀어볼 건데 나는 어느 것을 사더라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잘 보면 커마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주절이 나와 있고 부사절을 완성하라는 거죠. I can use the coupon. 앞부분. 나는 어느 것을 사더라도 이 부분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No matter which를 활용을 하래요. 그러면 no matter which. 무엇하는 어느 것이라도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by를 활용할 건데 주어가 누구인가요? I입니다. 그래서 no matter which I buy. 나는 어느 것을 사더라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느 것을 하더라도라는 의미로 no matter which를 써주었다. 자, 이제 워크북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말 같도록 괄호 안에 단어 똑같이 활용할 거고요. 문장을 완성할 건데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캠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세요. Whatever를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anything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by 명령문이죠. 그리고 for camping, 캠핑에라고 하는 말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이라는 이 말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 anything that 다음에는 어떤 말이 와야 할까? 지금 명령문의 주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령문은 듣는 상대방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주어를 잡아줄 때는 you라고 하는 주어를 써서 anything that you need. 직역을 해보면 당신이 캠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인 거고 이 anything that을 whatever라고 바꿀 수 있을까? 있습니다. So whatever you need라고 해도 같은 말인 건데 여기서는 anything that을 활용을 해 주었다. 혹시나 이 문제 풀때 여기까지 잘 써놓고 주어를 you로 생각하는 걸 놓쳤다. 그래서 막 I라고 썼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명령문에 주어는 결국 you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이어지는 2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커마가 찍혀 있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라는 건 부사절이 되겠고, no matter what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완성해 본다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No matter what.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동사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될건 s를 붙인다는 겁니다. 아, 단수 취급을 하는구나. So no matter what happens, whatever happens. 같은 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할때 no matter what happens가 전체 문장에서 부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닛 12입니다. 와, 이 관계사라고 하는 것도 참 영어에 있어서 꽃과 같은 문법 중에 하나이다. 수동태도 그렇고, 관계사도 그렇고, 근데 이 관계사가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복합 관계 부사까지 얘기를 하는데, 복합 관계사는 고등학교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뭐, 일부 교과서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거고요. 문법 문제로 아주 어렵게 나오기보다는 독해 일부분으로 지문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복합관계 부사의 내용을 보죠. 부사절을 이끄는 관계부사 ever의 의미도 알아주세요. 그래서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관계부사 다음에 똑같이 ever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whenever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언제 하더라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양보의 부사절이나 뭐 장소 시간 방법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돼요. Whenever you come, I don't care. 네가 언제 오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You can come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언제든이라고 해서 아, 언제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장소, 시간, 방법의 부사절로 해석해야 돼요? 그거는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그리고 전체 글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wherever도 어디에 있더라도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가 원하는 어디든과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건 역시나 맥락을 통해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각각 해석을 해보았을 때더 자연스러운 걸 고르면 돼요. 자, 마지막 however.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는 접속 부사로 하지만 그러나의 의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똑같이 양보의 부사절로 또는 장소, 시간, 방법의 부사절로 쓰여서 의미는 어떻게 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의 부사절로 쓰여서 어떤 방법으로든과 같이 해석이 된다. 똑같이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맥락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잡으라는 걸까? 3번과 6번, 이 A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No matter when he sees us, he smiles.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가 우리를 보는 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한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미소를 짓는구나. 자, 그러면 no matter when을 바꿔볼 겁니다. 자, 잠깐만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 바꿀 때잘 보면 no matter when, at any time 같이 지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whenever 쓸 때요. 그러면 이거 no matter when을 제시했으니까 의미, 우리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아, 하는 언제라도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no matter when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whenever로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whenever he sees us와 같이 바꿔주면 되고 해석은 동일하다. 그래서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글을 쓰는 스타일에 따라 no matter when이라고 할 수도 있고 whenev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어지는 6번. Wherever the singer goes, thousands of people gather to see him. 뒷부분, 주절을 먼저 보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그는 바로 그 가수입니다. 아, 그러면 그 가수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니까 엄청난 인기를 가진 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wherever 바꿔본다면 no matter where. 아,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다. 자, 뒤로 갑니다. 이번에는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whenever, 그리고 come here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여기 올 때면 언제든, 아, 언제든, 이번에는 우리 표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해석을 적용해야겠구나. 떠나고 싶어진다. I want to leave whenever come here. 자, 주어만 잡으면 되겠죠? 나는이니까 whenever I come here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워크북 문제 풀어보고 대망의 관계사 기본 내용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는데 칸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1번과 2번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 겁니다. 자, 먼저 1번. 그는 언제 도착해도 환영받을 것이다. 언제 무엇하더라도. 뭐, 이름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no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말을 써줘야 할까요? matter 써줄 겁니다. 그리고 언제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맞습니다. when이에요. 그래서 no matter when he arrives, 그는 언제 도착해도 하더라도 he'll be welcomed, 환영받을 것입니다. 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한데요. 아무리 목이 마를지라도 기다려. 아무리 무엇할지라도라고 할때 no matter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문장 구조가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Thirsty you are. 주어와 동사처럼.

0: 것처럼 보이는데 thirsty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품사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마를지라도에서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바로 정답은 how입니다. No matter how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how라고 하는 건 의문사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의문사 how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막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how long, how tall, how short 이런 말이 붙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how 다음에 thirsty라고 하는 말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no matter how thirsty you are, 아무리 네가 목이 마를지라도 목이 아무리 막 엄청 마를지라도 뭐 해라? wait,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저게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wait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나온 거지 이 문장이 막 어색하거나 틀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no matter when, no matter how와 같이 관계부사로 이렇게 복합관계부사로 쓸때 no matter 다음에 when과 how와 같은 적절한 관계부사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관계사를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소유격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복합관계사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이 관계사라고 하는 건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어떤 제한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나오든 관계 부사가 나오든 끊고 나서 이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풀게 될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미리 한번 풀어보고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경험을 표현해요. 자, 내가 경험한 사실을, 이건 사실이죠?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려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네, 공기템, 네, 공기템과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일단, 내가 경험한 것을 잘 표현하려면 원인과 결과가 잘 이어지게 표현해야 돼. 맞죠? 그리고 좀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감각적 표현도 함께 넣어주는 게 좋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공기템에서는 예, 빨래 집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원인과 결과가 물고 물리는 네, 이런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어주는 말. 예,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어질 때이 사이에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했었고요. 짜잔! 요거 생각나죠? 네. 예,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체 감각기관으로, 만들어낸, 예, 알아낸 이런 느낌들을 좀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왕관을 쓸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만점아 100점 받은 친구들은 왕관을 쓸수 있어요. 왕관을 쓰고자 한다면 그 무게를 견뎌라. 이게 음악이 참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학교 시험 만점 왕.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경험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겠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안 좋은, 뭐, 싸웠다든가, 그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예.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잘 해결했을까? 이제 볼게요. 자, 수연이에요. 수연이가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예, 오빠의 장난감을 만지다가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망가뜨리게 된 거죠.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지금 화가 났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친구도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예, 근데 진짜 어쩌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쵸? 자,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미안해. 실수야.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 오빠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평소와 달리 동생과 같이 가지 않고 동생하고 떨어져서 혼자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막 씩씩대면서 갔나 봐요. 자, 이 동생 어때요? 굉장히 표정이 어둡죠? 그래서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럴 땐 내가 요거 사과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어라고 오빠 미안해 하고 여기 보세요. 예, 아주 정성스럽게 색칠까지 해가면서 편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평소에 둘의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오빠가 화를 냈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둘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편지를 전달했겠죠. 그 다음에 이 오빠가, 예, 보세요.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 예, 뭐, 너무,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용서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얼굴이 나머지 또 밝은 얼굴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경험이라는 거죠. 자, 경험한 일. 경험한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 좀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일을 거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장난감을 망가뜨렸어. 이게 원인이 되었어요.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오빠가 화가 났어요. 나랑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다른 일의 원인이 또 된다고 했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뭘 쓰게 됐어? 편지를 쓰게 되었어. 사과 편지를. 그쵸? 자, 사과 편지를 써서 이 오빠가 화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도 되지만, 2번의 결과도 되지만 또 4번의 원인도 돼. 그쵸? 자, 이렇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은 다른 것의 결과도 되지만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될수 있다. 예,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예, 원인과 결과, 결과, 원인, 원인, 결과, 결과, 원인. 이렇게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쭉 흘러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힘이죠. 이걸 잘 엮어 나가는 것이 예, 글 쓰는 사람의 또 작가의 힘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이 실제로 아는 어떤 친구는요, 이야기 만드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도 하고 동화라고도 하고 이야기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막 자기가 이야기를 써 내려가요. 그리고 막 보여주기도 해요. 나 이런 이야기 썼어요 하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한편의 이야기가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볼수 있어요. 자, 나입니다. 수연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경험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경험을.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야야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안 했다? 근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어. 그러면 어떤 표정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게 뭐야? 이렇게 될것 같죠? 이럴 때 우리는 뭐 해보라고? 질문해 보라고. 왜? 이렇게.

왜?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달리 말하면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뭔데? 이렇게. 결과 묻는 말은 아니죠. 네. 자,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왜? 왜냐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어. 왜? 왜냐하면 내가 사과 편지를 썼는데 오빠가 그 편지를 읽어주고 날 용서해줬거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말이나 글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왜?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의 그림 1에서 4 가운데에서 다음 문장의 원인이 되는 일에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수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몇 번일까? 2번이죠? 2번 그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가의 그림 4에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 이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수연이는 오빠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미안한 마음, 오빠가 사과를 받아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오빠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네. 정답 나오죠? 요두 가지입니다. 자, 망가뜨렸으니까 미안해. 예, 이런 말 해야죠. 사과를 받아줬어.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됐어. 이래 버리면 끝이에요. 그쵸? 내가 사과한 것은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이번에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미안해 한 것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닿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이, 역시. 아이, 내가 사과했으니까 받아줘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아, 그래, 내 사과를 받아줘서 고마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실에서 크게 싸우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과하지 않아. 이런 친구 진짜 많죠? 많죠? 진짜 많아요. 얘가 화를 내면, 너도 그랬잖아. 그치? 뭐. 옛날에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꼭 옛날 일을 꼭 끄집어내. 이런 것들.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사과해야 되고, 또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미안해. 근데 제가 치? 그러면 흥! 나도 치시다. 막 이러면은, 예, 끝까지 화해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회가 없어지죠. 자, 1번, 2번.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기억을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어. 사과하는 편지를. 그래서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지. 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그냥 써주면 돼요. 반드시 원인이 앞에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면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오빠에게 편지를 썼어. 여기서 그래서 오빠가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 뭐 이렇게요. 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기억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편지를 썼다라는 거. 예, 미안한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썼다는 것. 이것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줬다. 이게 좀 어색했죠. 그래서 여기 편지 내용을 더 넣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원인이 들어갈 곳이지요?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윤우가 지금 숙제를 해요. 언제? 밤늦은 시간까지. 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밤늦은 시간까지, 예, 표정 보세요. 굉장히 보세요. 예. 다크서클이 보이네, 여기, 이렇게. 예. 피곤해 보여? 예. 피곤해 보여서, 가까스로 숙제는 했다. 이제 자야지. 이제 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얘가 지금 웃고 있죠? 해가 웃고 있으면 끝난 거야. 해가 웃기 전에 빨리 다 나갈 차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시계도 보세요. 9시 10분 전이네. 8시 50분이네. 여러분, 보통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는 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아직 일어났는데, 예, 아직 준비도 다 못했는데, 8시 50분이에요? 그러면 지각을 했겠네.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 결과가 생겼고,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원인이 될수 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뒤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물고 물리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림 2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 지금 경험을 잘 살려서, 또, 여기 있는, 여기 기철과 진희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한 것은 그림 1 때문에 생긴 결과야. 오, 맞는 말이네. 윤우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숙제를 한 것은 그림 1 때문에 생긴 원인이야. 다른 건다 다른 다 같은데. 다 같은데 이 부분만 달라요. 그쵸?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 요 부분만 다르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맞는 말이고 누군가 하나는 틀린 말을 했네. 자, 바르게 이해한 친구 누굴까요? 그림 1 때문에 생긴 결과가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철이라고 쓰면 되겠네. 기철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자, 지금 2번은 그림 1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 아, 내가 이래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 참 궁금해져요. 그쵸? 그림 1의 원인 무엇일까? 어떻게 했길래 이 결과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죠? 그림 3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일을 파악하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림 3인데, 여기 아까 누가 웃고 있었지? 네. 얘가 웃고 있었지? 예. 이딱 눈을 딱 떴더니 해가 날 보고 웃는다?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 잠들었으니까요. 왜? 밤늦게 잤거든요. 자, 왜에 대한 해답은 뭐다? 원인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이 친구가 늦잠을 잤고요. 늦게 일어났고요. 그 결과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다면 학교에 지각한 것은 결과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착. 예. 예, 지금 맞춰 나가고 있어요. 요걸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어떤 사고를 할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연습을 하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능력이 나중에 생기냐면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는 어떤 원인에 따른
다른 어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네. 이런 논리적

적인 이 생각을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답하세요. 자, 우리 지민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 모자가 눈에 띄지요? 어떤 모자? 네. 저번에 우리 읽은 글에서 보면 새 모자라고 했어요. 새롭게 산 모자.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부네요. 그리고 여기에 연못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죠? 놀러 갔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부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떡해. 모자가 떨어졌어. 진짜 난감한 얼굴이죠. 어머. 근데 잘 보면 나무가 휘어진 거 보세요, 여기. 오우. 이렇게 바람이 센데 여기 놀러 갔단 말이야? 자, 아우 나무가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 친구가 이걸 주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줍죠. 위험해요. 네,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집에 왔어요. 엄마 눈에는, 내 딸의 머리 위에 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모자 어디에 있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연못에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못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왜? 하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또 얘기하겠죠. 아, 내가 공원에 갔는데요. 바람이 휙 세게 불어서 모자가 연못에 떨어졌고요. 한가운데 떨어져서 제가 가지고 올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아, 그랬구나.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다?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얘처럼 다짜고짜 연못에 있어요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내가 모자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지를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한다. 예,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예, 이것이 큰 줄기가 될 거예요. 그림 1과 2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이렇게 세차게 바람이 부는데 태풍 아니야? 이거? 태풍인데 여기 나갔네. 이거 뭐야? 다리까지 들렸네. 아유, 이런 날 나가면 안 되지. 하물며 이 모자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원인과 결과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모자가 날아가서 넓은 연못에 떨어졌다.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나중이죠. 시간 순서로 보면, 그쵸?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앞뒤 관계를 본다면, 이야기에서예요. 이야기에서. 앞뒤 관계를 본다면, 시간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바람이 불었어. 그 다음에 연못에 모자가 떨어졌어. 그렇다면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 결과로 모자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 4에서 지민이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모자 어딨어? 연못에 있어요. 연못에? 라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지민이 말, 모자가 날아간 까닭을 말했다. 까닭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어요. 까닭이 뭐라고요? 원인. 요거 원인이죠? 자, 모자가 왜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인은 뭐였어요? 바람이었죠? 자, 모자가 연못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맞네. 예, 그대로 쓰면 되죠? 모자를 주울 수 없었던 까닭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죠. 연못에 있어요. 끝. 나 간식 주세요. 뭐. 자, 주울 수 없었던 까닭은 이곳에 없습니다.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다. 역시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연못에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자, 일의 결과만 말하고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자, 연못에 있어요. 이게 결과죠. 너왜 모자 안 가져왔어? 연못에 있으니까요. 라고 결과만 얘기했죠. 왜 연못에 있게 됐냐?

되었는지 원인이 있나요? 원인 없습니다. 즉,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건이 친구처럼 어떤 일을 설명을 할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하자는 거지, 이렇게 덜렁 결과만 쑥 얘기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 왜? 예,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왜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원인이다라고 했어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그 설명이 가능하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를 낳았는데, 어떤 결과?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하는 결과를 낳았대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들어가야 될까? 자,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막 했어. 그럼 뭔가 달리기 시합? 예. 달리기 시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써주는 것이 예, 좋겠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예요? 예. 어떤 관계일까요? 물고 물리는 관계죠. 예. 앞에 것이 까닭이 되어서 뒤에 결과를 낳는, 네.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기억 뭐예요? 여기죠. 앞에 것이 원인, 뒤에 것이 결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들어갈까요?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어요. 이어 달리기 경기를 했네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어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역전을 당했어요. 역전을 당했다는 것은 졌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달리기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일이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응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기뻐했대요. 자, 달리기 연습을 해서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면 모두 기뻐할 일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을 했어. 그래서 우리 반이 모두 기뻐했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꼴찌를 했다. 그 다음에 역전을 당했다. 이거는 뭐 아주 터무니없는, 네, 기뻐했으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되겠고, 이어 달리기 경기를 함. 이거 선택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경기를 한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아까 여기처럼 모두 기뻐하진 않겠죠. 뭔가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어 달리기 경기를 했다. 이 자체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달리기 연습과 관련됐으니까 응원을 열심히 해서 모든 친구들이 기뻐했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딱딱 들어맞을 때 앞뒤가 잘 맞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의 답, 문제 8번의 답과 다음 문장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연결을 할 때,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 자, 이어주는 말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자, 어떤 것이 알맞을까요? 답이 뭐였어요, 아까?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다. 이게 답이었죠? 자, 우리 반이 우승했습니다. 이 답과 다음 문장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연결을 해준대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어주려면,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것은 그래서가 되겠죠? 이어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기뻐했죠? 맞죠? 만약에 여기 하지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반이 이어 달리기에서 졌어요. 꼴찌를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기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역시 비슷한 느낌의 문장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다음 그림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알맞은 이어주는 말을 꼭 사용하래요. 이게 힌트죠. 예, 이게 핵심이죠. 이어주는 말이 없다면 이 문제 정답은 틀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말을 꼭 넣으세요. 자, 아이스크림을 아주, 어휴, 몇 개를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중요한 것은 이어주는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앞에 원인이면 그래서 결과, 앞에가 결과면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자아이는 배탈이 났어. 왜냐하면 결과가 먼저 나왔네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쓰면 됩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에 괄호 안에 들어가 이어주는 말은 뭘까요? 거북은 도끼에게 투덜거렸어. 배가 고팠기 때문이야. 뭘까요? 특급 힌트! 때문이야. 이게 힌트가 되겠죠? 예, 결과가 앞에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왔네요. 자,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행가라는 말 그대로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겪은 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기구활동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운이 좋게도 젊은 나이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구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관찰해왔고요. 여행에서 겪은 이런 낯선 경험들이 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요. 야, 저 젊은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첫 번째 장소는요. 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바나 평원, 세렝게티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여전히 그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보고 사는 풍경이랑은 너무 다른 장면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가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내 자리에서만 이렇게 고정되어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익숙한 일상들만 마주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인생에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답처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여행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행이 좋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종단을 할 때도 계속 육로를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20시간 달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사막이고 초원이고 수평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가 여행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평소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너무 크게 크게만 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나와 큰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괜히 그게 내 삶에 강한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은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 단절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랑 계속해서 연관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의 중심부에 오늘 이야기할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이 세렝게티는요, 현지 원주민인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걸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주변 세렝게티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바나 평원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세렝게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세렝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뭘까요? 초원? 동물들? 아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이 세렝게티는 공기가 워낙 맑고 눈앞을 가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참 근사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구름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게 이 세렝게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지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렝게티는 항상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 구름 보려고 세렝게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언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원래는 아랍어로 긴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사파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사륜 지프를 타고 쉴 새 없이 사바나 평원을 달립니다. 차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대한 세렝게티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멀리서 기린이 천천히 목을 흔들면서 지나다니고요.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다닙니다. 또 수천 마리 늑대가 줄지어 다니는 것도 장관이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풍경은요. 끝없는 평원 위에 동물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흩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세렝게티에 있으면은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24시간 내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세렝게티 방문할 때마다 그 거대한 자연이 어쩐지 저를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거대한 자연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저의 가장 수많은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정상적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노력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반대로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쟤들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근거는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상을 벗어나서 더 넓은 자연에 가기만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연은 모두를 작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도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저의 마스터피스, 걸작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가장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실제로 거리가 한 이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차 유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 얼굴은 사람 얼굴보다 대여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영장류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앞서오고요, 얘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눈 근육, 혈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어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렝게티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사자가 숲을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근처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그쵸, 하이에나가 쫓아오겠죠.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고개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뼈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덜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끔찍하고 역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세렝게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요, 세렝게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죽음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르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렝게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이상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의 삶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항상 사람을 너무 작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선에서

는 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럼 세렝게티에서도 잘 곳을 찾아야겠죠. 제가 세 번째 세렝게티 갔을 때는요, EBS 세계팀이랑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가서 이렇게 세렝게티 한복판에 있는 근사한 롯지에서 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24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일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서 잔 거는 아니고요, 이 세렝게티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옆에 지프랑 비교하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옆에 비교도 안 되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밤이 그렇듯이 눈 깜짝할 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곧 자동차 전조등도 전부 꺼지고 나면요,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360도 거대한 원 안에 인간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요, 귀로는 딱 세 가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네,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원래 소리라는 거는 물체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평원에는 방해받을 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멀리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울어도요, 내 텐트 바로 위에 올라와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무섭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한 번도 세렝게티 와서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행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어요. 뭐 언어적인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렝게티 텐트 속에 누워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저는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많은 경험과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각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층 넓혀줍니다. 그리고 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질수록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휴양 휴가로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에 용기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구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진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조립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고민도 하는데요. 그 어려운 고민들 일단 저에게 좀 줘보세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와 영어 실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책이라는 것은 읽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 재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고 한마디로 아 이거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t 정말 자주 나오죠. 이 it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찾아오곤 하죠. 그날은 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 실력도 쑥쑥, 이 읽기의 자연스러움이나 읽는 속도나 읽고 이해하는 정도나 점점 더 올라가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이런 동화일지라도 이솝우와 조 이런 동화일지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설명 저와 또 함께 읽다 보면은 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마을에 가서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면 과거에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George는 어땠냐면 George는 give up이죠. 과거형입니다. give up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 안 되겠어. 내가 과거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포기했고요. And hurry back to his flock.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라도 가서 나의 양을 구해야 되겠다. 늑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그의 양떼로. 그래서 flock이라는 것은 새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떼,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떼들로 돌아갔습니다.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양들 중 몇 마리는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And the rest.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had scattered far and wide라고 되어 있네요. Scatter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졌어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far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이렇게 양들이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기 멀리 그리고 넓게 이 말은 사방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거 양들도 모으는데 한참 걸리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wolf. 늑대는 어땠냐면 was fast asleep. 아주 빠르게 잠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늑대가 왜 빠르게 잠이 들죠? Fast라는 게 빠르게 혹은 빠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잠들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떻게 잠이 들어있죠?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ast가 우리 속도에 관련된 건 뭔가 빠르다,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잠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늑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Looking fatter than before. 아까 전에 왔을 때보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였냐면 좀 뚱뚱해 보였어요. 더 뚱뚱해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뭐 때문에? 양을 몇 마리 잡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동포동해 보였겠죠. 잠자고 있는데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George는 어떻게 했냐면 늑대야 저리 좀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에게? 늑대에게. 맞죠? 뭐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즉 늑대를 깨워서 보내고 싶었겠죠. 깨우기 위해서 늑대에게 소리를 막 질렀고요. And chased him away at last.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맞죠. 결국은 그 늑대를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큰일은 다 지나갔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0: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면 조지가, 맞죠? 조지가 뭐 하는 게 걸렸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gether, gather 이라는 것은 모으다 라는 것이거든요. 모으는데 뭘 모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책을 잘 읽고 있다면 아, 양들을 모아야지. 그의 무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지. 양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양을 빨리 모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The rest of his flock. 그래서 그의 양떼의 나머지, rest라는 것은 나머지가 되겠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의 양떼를 다시 모으는데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됐죠? George had learned that. George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배웠냐면 A liar will not be believed. 거짓말쟁이는 will not be believed.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즉, 거짓말쟁이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를 안 믿을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거짓말쟁이를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더 이상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조지는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만약에 이제 또다시 양치기 또 양들을 돌보고 하겠죠. 그러면 조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이 너무 동화의 느낌을 와장창 깨는 것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한번 했던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조지가 정말 아,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느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조지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이야기를 느끼고 즐기는데 정말 좋은 이 독서라는 걸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it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it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it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it은 제가 다 설명을 우선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뭐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지금 제 손에 있는 제 왼손에 있는 이 고양이가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전 착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어때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않습니까? 맞죠? 아유, 맞아요. 착한 사람, 우리 착한 친구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 cat, 그 다음에 보니까 it is very cute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매우 귀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a cat, a cat을 영어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다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을 쓰냐 하면은 바로 it, 사물이기 때문에 혹은 동물이기 때문에 it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a cat 나오고 그 다음에 it, 그것은 혹은 이것은 매우 귀엽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it이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비인칭 주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면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온다. 자, 그럼 여기서 it은 뭔가? 여기 있는 이 저기 있는 저 초록색 it은 뭔가? 이 it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동물, a cat처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맞죠? 그게 아니라 날씨나 요일이나 날짜나 시간이나 거리나 명암, 밝고 어두운 거나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it을 사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it is raining outside. 제가 비인칭 주어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추후에 또 나오면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밖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 비가 온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시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인칭 주어인 것이죠. 자, 그다음 오늘 나왔는 이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가 뭐냐면 가짜 주어이다 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 가짜 주어는 언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경우에요. To read every day is important 이라고 되어 있죠. 읽는 것, 독서를 하는 것,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o read every day가 어때 보여요? 이 문장 길이가 있는데 이 문장 길이에서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read every day가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구나. 매일 독서를 하는 것, 매일 책을 읽는 것 요까지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인 to read every day가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좀 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크거나 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가 이만큼 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인공, 주어를, 주어가 큰 것. 이 주어가 바로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작게 줄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럼 무엇을 쓰는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to read every day가 나오죠. 자, 그 대신에 어떻게 쓴다?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다가 쓴다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진짜 주어는 문장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가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 때 진짜 주어를 문장 제일 끝에 쓰고 가짜 주어인 it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 되겠죠. 이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뭐다? 아까 전에 나와있던 이겁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이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거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주어가 좀 너무 긴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it을 적는다는 거죠. it을 제일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갖다 붙여준다. 이게 바로 가주어의 제대로 된 사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 맞죠?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진짜 주어인 진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가주어가 나오면 가짜 주어를 의미하는구나. 주로 가짜 주어는 it입니다. 진짜 주어는 여기 있는 to 보정사이거나, 맞죠? together 할 때 to 동사원.

0: 명령이거나 혹은 또 다른 것도 진짜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that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세 사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짜 목적어도 있는데 이 가짜 목적어는 추후에 나오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 만만하지 않은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ventually, the rain stopped and the sun came out. Flock.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Give up. He gave up trying to fix the broken toy. Scatter.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Fast.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Re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st라는 것인데요. Fast가 참 특이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른이라는 의미 여기 있죠. He runs fast라고 한다면 저처럼 아 날렵하게 그는 어떻다고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도 되고요, 빠르게도 됩니다. 둘 다 되거든요. 자, 그래서 fast라는 것은 이 속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he baby is fast asleep. 아기는 is fast asleep. 어떻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ast가 깊이 잠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자, 이렇게 영어 단어는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배가 아팠다. 맞죠? 같은 비읍의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타고 다니는 배, 어떨 때는 나의 배 이게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두 배 할 때 그 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 파악을 오늘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드디어 만점왕 단원평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었던 국어, 그리고 사회, 수학 세 가지 과목의 우리 수행평가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우리 책의 앞부분부터 할 건데요. 자, 국어 4단원, 5단원, 6단원 수행평가를 함께 해결한 후에 다음으로 나오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 4단원, 5단원, 6단원 수행평가를 하고 마지막 사회 2단원 수행평가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죠? 그러면 우리 국어 4단원 수행평가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4단원 수행평가는 우리 교재의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우리 이 된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보면, 자, 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이다. 자,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오죠?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맞죠? 바로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리는데, 자, 이때 찌은 콩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고, 자,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서 띄울 준비를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 메주를 어떻게 해줘요? 볏짚으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뒀습니다. 자,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우리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지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된다. 자,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술술 넣어서 삭힌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삭히는 것은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도 확인해 보겠지만, 발효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삭힌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 자, 결국 여러분들 무엇이 된다? 된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우리 된장을 만드는, 메주를 이용해서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 글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번, 2번, 3번 수행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자, 먼저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각 낱말을 넣은 문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제시되어져 있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1번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찌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곡식 따위를 잘게 만들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는 걸 우리가 찌은, 즉 사전에서 찾을 때는 찌타라고 했을 때그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삭힙니다. 자, 삭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김치나 젓갈 따위에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맛이 들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문장으로 만들려면 이 의미가 잘 살게 적어야겠죠. 자, 우리 찌은은 곡식 따위를 잘게 만들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보릿살과 같은 우리가 곡식을 우리가 써서 자, 보릿살을 찧어서 죽을 쓸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삭히다라고 하는 건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을 여러분들 발효시켜서 맛이 들게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여기에 사전적 의미에 들어있는 김치 또는 젓갈을 활용을 해서, 자, 김치를 삭힙니다. 또는 젓갈을 삭힙니다와 같이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다음 표에 따라서 정리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그냥 찌은 따뜻한 곳에서 20여일간 자, 메주와 된장에서 앞에 딱 이렇게 문장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힌트인 것입니다. 자, 메주와 된장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왔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당 힌트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적어주면 돼요. 자,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찌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린다. 자, 20여일간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자, 각각의 힌트가 제시되어져 있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는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열려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닫힌 형태의 문제, 즉,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차라리 쓰기가 쉽지만, 무언가 내가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글로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자, 하지만 선생님도 여러분의 나이 때는 그런 문제를 어려워했어요. 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팁을 얻어가야 되겠죠? 자,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어떻게 하면 더잘쓸수 있을까요? 자, 글을 보면 우리 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한번더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던 글에서 메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미생물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나오지, 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진 않았어요. 자, 이처럼 이미 나와 있는 내용에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또, 자, 메주를 말릴 때는 따뜻한 곳에 말려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따뜻한 게 어느 정도로 따뜻한 걸까? 막 지글지글지글 막 방이 뜨거울 정도인가? 아니면 조금만 따뜻해도 되는가? 자,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싶은

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단원 국어 수행평가 문제 같이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 수행평가는 우리 교재 42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줄무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줄무늬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 이 까먹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까먹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까먹게 되었죠. 그래서 안 까먹고 그 도토리들을 모으고 나누지 않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지진이 나서 줄무늬의 집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줄무늬는 깨닫게 되지요. 아, 이렇게 굳이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이야기 가나다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가, 나, 다 중에서 가 장면과 나 장면은 여러분들 까먹마을에서 내가 까먹지 않기 위해 도토리를 어디에다 숨겨놓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인가요? 그렇죠.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나서 이 집에 깔린 우리 줄무늬를 동네 다람쥐들이 구해주었죠. 자, 구해주고 난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보면 먼저 첫 번째 1번, 다음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알수 있는 성격을 우리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가, 나, 다, 그리고 마지막 라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것,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는데요. 자, 줄무늬는요, 결심했어요. 자,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스로 찾아내겠다. 자, 어떤 성격? 그렇죠. 자주적인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또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자, 꼭 100번을 채워야 해. 주문이는 아침마다 말했어. 자, 꼭 100번 채워야 해.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굉장히 꼼꼼하구나. 그리고 아, 엄격하구나. 자기가 만든 이 규칙을 꼭 지키려고 하는구나. 자, 이런 성격을 알수 있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 약초 할머니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자, 괜찮다, 엄마 나을 거다 하면서 첫째 등을 토닥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린 약초 할머니가 어떤 성격임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인물 가운데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은 인물과 전하고 싶은 마음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자, 우리 친구들 약초 할머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주인공도 있지요. 자, 선생님은 우리 주인공인 줄무늬한테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어떤 마음을 전해줄 거냐면 바로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주려고 해요. 자, 3번 문제는 바로 이 2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는 것이죠. 자, 마음을 전하는 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지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편지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네 가지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내가 인물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이네 가지 조건이 들어갈 수 있게 짧은 편지 글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처음에는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쓴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운데 부분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과 관련된 5단원 내용 수행평가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 6단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에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들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 짓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제시되었던 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고 하는 글이 여러분들 제시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기호와 까닭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자, 사실과 의견. 사실은 여러분들 있었던 일이고요. 의견은 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자, 이유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의견은 디귿 리을이죠. 자, 의견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각. 자, 그래서 우리 사실과 의견, 사실은 정말 있었던 일이고 의견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도록 할까요? 글쓴이의 의견을 우리 정리해서 써볼 거예요. 자, 의견을 정리해서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자,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거나 또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면 아, 어떤 내용이 글쓴이의 의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색칠하거나 밑줄 그은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이 뒤에 정답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은 자, 이 부분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자, 이 부분 역시 글쓴이의 의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협동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의견 찾은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건데, 글쓴이의 의견은 우리가 로봇을, 협동 로봇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가 편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에 여러분들 동의할 수도 있고, 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동의를 한다면, 자, 글쓴이랑 비슷하다. 근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자, 글쓴이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글쓴이와 다를 때는 여러분들, 어떤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 내가 글쓴이와 다른지 그 이유를 우리 뒷받침해주는 문장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6단원 수행평가 문항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수학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4단원 수행평가 문제, 우리 교재 83쪽입니다. 자, 먼저 83쪽에 있는 1번 문제를 보면요. 코알라가 하루에 4시간 동안 깨어 있고, 자, 나머지 시간에는 잠을 잔다라고 해요. 자, 코알라가 일주일 동안 잠자는 시간 모두 몇 시간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코알라는 하루에 4시간 동안 깨어 있대요. 자, 그렇다면 하루는 여러분들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잔다니까, 즉, 몇 시간? 20시간을 잠을 자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자는 시간이 모두 몇 시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자, 일주일은 여러분들 며칠이에요? 그렇죠. 7일이죠. 자, 그래서 20 곱하기 7을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나요? 14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20시간 곱하기 7, 140시간이라고 하는 식이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정답 140시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수 적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씩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기역을 해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2의 곱셈구구를 생각해서 끝이 8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8이 나오는 경우는 2, 4, 8이 있고요. 2, 9, 18이 있습니다. 자, 4 또는 9인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런데 자, 3 곱하기 2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곱하니까 앞자리가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9가 들어가면요. 3 곱하기 9가 27, 즉 100의 자리가 2가 되지요. 자, 그럼 당연히 9에는, 아, 기역에는 9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4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다음, 니은은 여러분들 4를 넣고 계산을 해보면 3, 4, 12가 되죠. 자, 그래서 니은은 2라고 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 기역은 4, 니은은 2라고 하는 정답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보면요. 자, 이 문제는 87명에게 3권씩 팔았더니 39권이 남았는데, 자, 처음에 있었던 공책 모두 몇 권인지를 쓰는 겁니다. 자, 문구점에서 일단 판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판게 도대체 몇 권인지 알려면 87 곱하기 여러분들, 그렇죠. 3권만큼 있어야 된다 해서 이총 개수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자, 팔고도 여러분들 몇 권이 남았다라고 하네요. 자, 남은 거는 여러분들,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87 곱하기 3에서 261권 구했고요. 자, 거기에 남은 거 39권 더해서, 자, 총 원래 있던, 처음에 있던 공책은 몇 권이었다? 300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해보는데요.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 두발 자전거가 48대 있었고요. 4인용 네발 자전거 31대가 있었대요. 자, 이 바퀴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는 건데요. 자, 바퀴 개수 구하려면, 자, 바퀴 두 개인 거 48대니까, 자, 48 곱하기 2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네발 자전거예요. 네발 자전거는 바퀴가 4개인데 몇 대? 31대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각자 구한 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96개 나온 것과 124개 나온 것, 더 해주면 총몇 개다? 220개다. 그래서 정답 220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5단원은 우리 교재 91쪽에 있는 문제고요. 자, 5단원에서는 여러분들 길이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누구인지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인데요. 자, 분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분을 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은 여러분들 60초지요. 자, 그럼 4분은 60초가 4개 있으니까 240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분 18초는 3분은 여러분들 180초죠. 자, 180초에 18초를 더하면 198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단위로 여러분들 바꿔준 후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240초가 가장 오래 되겠죠. 따라서 우리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누구? 그렇죠. 의준이다라고 우리 1번 문제 정답 구할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보면 자, 60cm가 한 걸음이에요. 강훈이의. 자, 그런데 교실문에서 창문까지는 3m라고 합니다. 자, 단위가 다르네요. 단위를 바꿔 주겠습니다. 자, 3m는 여러분들 우리 cm로 바꾸면 그렇죠. 자, 300cm가 되겠죠. 그러면 60cm인데, 자, 몇 걸음을 가야 300cm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니, 자, 우리 풀이 과정을 쓰면, 자, 60cm가 몇번더 해줘야 여러분들 300cm가 나올까요? 그렇죠. 5번 더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정답 5걸음 걸어야 된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인데요.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일단 잘못 잰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길이를 잴땐 여러분들 어떻게 재야 되나요? 물체의 시작점을 어떤 눈금과 맞춰준다? 그렇죠. 0과 맞춰준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석은 여러분들 어디부터 재었나요? 1부터 쟀네요. 자, 여기서부터 재서 6cm, 8mm로 잘못 쟀다는 이야기는 원래 제대로 재면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렇죠. 1cm 앞으로 갔으니까 1cm 뒤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5cm, 8mm로 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잘못 잰 이유, 자, 자의 눈금 0에 맞추지 않았다. 자, 원래대로 하면 1cm 뒤로 가니까 5cm, 8mm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자, 4번 문제는 누가 더긴 영화를 봤는지 풀이 과정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시간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주와 하은이의 이 시각에서 시각을 빼준 이 풀이 과정을 적어주면 자, 결과값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자, 선주는 1시간 39분 40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은이는 1시간 41분 41초입니다. 자, 시간은 여러분들 숫자가 더 클수록 기니까 누구의 영화가 더긴 거예요? 하은이의 영화가 더긴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 5단원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6단원 수행평가로 넘어갈게요. 99쪽입니다. 자, 우리 먼저 6조각을 색칠해 볼 거예요. 자, 똑같이 나눈 거몇 조각? 10조각 중에. 자, 여러분들 6조각을 자, 색칠을 일단 해볼 거예요. 6조각 색칠을 했어요. 그럼 10조각 중에 6조각 색칠했으니까 10분의 6이고요. 소수로는 0.6이 되겠죠. 자, 아주 쉽게 1번 문제 풀었고,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제 누가 김밥을 가장 많이 먹었느냐?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남은 것이 나오죠. 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남은 것은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남은 것도 가장 적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누가? 5분의 1. 자, 5분의 1이 누군가요? 영지죠? 자, 그래서 영지가 여러분들 가장 김밥을 많이 먹었구나. 왜? 남은 게 가장 적으니까.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수 5와 7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수행평가 문제까지 다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회 수행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0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쪽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들을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연표라고 하지요. 자, 이 연표는 여러분들 어떤 점을 알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써보면 자, 연표를 통해 알수 있는 거첫 번째.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어요. 자, 2016년에는 내가 태어났고, 2019년에는 동생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알수 있지요. 자,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연표를 통해서 아,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알수 있지요. 자, 연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우리 친구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무엇인지 일단 그 명칭을 쓰는 문제인데요. 가는 여러분들 요강이고요. 자, 나는 그렇죠. 초가집입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나에서 가의 쓰임을 통해 알수 있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초가집에서 우리 요강을 사용했어요. 자, 이걸 왜 사용했을까요? 자, 이 초가집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초가집에서는 오늘날처럼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존재했죠.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는 대신에 이 요강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4번 연결된 문제 우리 해결해 볼 건데요. 자, 관련 깊은 지명입니다. 자, 우리 모습을 보고 어떤 지명이었었는지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 먼저 가는 말과 관련됐네요. 자, 말과 관련된 건 그렇죠. 리을 말죽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는요. 여러분들 누에와 관련돼 있는데요. 자, 누에와 관련돼 있는 건 잠실이지요. 자, 그다음에 넓은 평야. 자, 넓은 평야, 큰 평야. 대평동, 그래서 다는 기역이고요. 자, 마지막, 나루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라는 디귿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지명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그 특징 정리하는 것 중요하죠? 지명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자연환경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인천 송도의 변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사진을 이용하면 지역 모습 조사할 때 어떤 점 좋은지 자, 정답 찾는 것인데, 자, 사진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변화 모습을 생생하게 알수 있고요. 옛날은 어땠지만, 아,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사라졌는가, 어떤 것이 새로 생겼는가, 자,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송도 변화 모습을 알기 위해 조사할 내용,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사라진 건 무엇인지, 새로 생긴 건 무엇인지,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인데요. 자, 7번 문제. 자, 이 방법, 여러분들 어떤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방법이지요. 자, 그런데 이 증언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들어야 되고요. 또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 증언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8번 문제 할 건데요. 자,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 조사할 때 계획서, 자, 조사 방법,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어떤 것을 쓸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 우리 인터넷으로 사진이나 영상 찾아서 아까처럼 비교해 볼수 있겠죠? 송도처럼. 자, 그다음에 지역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도서관에 책을 찾아보거나 또는 우리 아까 지역 잘 아시는 분께 여쭈어보는, 즉 증언을 들어보는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강부터 40강까지 쭉 함께 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후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학기 내용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자, 만점왕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5단원 식물과 에너지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항상 대단원 공부가 끝나면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고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5단원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5단원 제목은 식물과 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지 식물들의 생명의 원리를 공부하는 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광합성 부분과 뒤에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인 광합성에서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합성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양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 내용이 뒤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합성 하면 일단 광합성 식은 무조건 딱 우리 친구들이 딱 찌르면 나올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광합성 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볼까요? 자, 광합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냐면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양분인 포도당이 합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식으로부터 아래 나오는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대한 내용 배웠고요. 우리는 엽록체와 엽록소를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세 가지는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세 가지가 되겠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BTB 용액을 활용한 실험이 항상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BTB 용액은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에서부터 적은 것까지 이 색깔 변화의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실험이 어떻게 설정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다 적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이겠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들도 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녹말의 존재 여부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금치잎을 활용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시금치잎이 떠오르는 시간을 비교해보므로써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체들이 출입하는 장소인 기공의 구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바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래프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이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함께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러나 반면 온도는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이 함께 증가를 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앞에 그래프와 다른 점까지 우리 친구들이 유익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에 관련된 실험으로 한 가지가 제시가 됐었어요. 바로 이 빛의 세기 있죠? 이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 시금치잎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광합성을 통해 에서 양분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이 양분을 분해하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분해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해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호흡도 광합성과 마찬가지로 그 식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식은 광합성식과 정반대였었죠. 따라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만든 그 양분, 포도당을요, 산소를 가지고 분해하게 된다면 여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즉,
광합성과 정반대 과정이었다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겠죠.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호흡 결과 생성되는 요소 세 가지는 이 오른쪽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광합성은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서 이 둘을 놓고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따로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광합성과 호흡의 결과 기체 교환이 낮과 밤에 어떻게 다른지 우리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광합성 산물은 이렇게 호흡으로도 만들어 사용을 하지만 이것을 저장을 시키고 이동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물이 자라거나 혹은 저장하는 데도 쓰인다라고 이렇게 쓰임새를 함께 구분해서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리한 핵심 키워드들은요, 말 그대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5단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게시판에서 이 핵심 키워드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노트 한쪽에 붙여 놓으시고 키워드별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좀 헷갈리는 부분, 약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모든 키워드가 내가 스스로 다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친숙해지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과학 공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대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선생님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광합성 식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들어가는 물질 정도는 우리 그냥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광합성은요,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합성해내고, 그리고 또 하나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소 기체였죠.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 식은 그냥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정답,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산화탄소와 산소이므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었더니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5단원은 다양한 실험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실험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검정말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었습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수용액인데요. 자, 1%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왜 넣어주는 것일까요? 맞아요. 탄산 있잖아요.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그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수용액에 넣는 겁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쬐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햇빛이 있으므로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광합성 결과 이제 포도당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체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 기체를 지금 이렇게 잘 모아놓은 겁니다. 핀치집게로 이렇게 고무관 끝을 막아서 여기에 기체가 차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체가 과연 어떤 기체인지 이거를 뭐 불씨를 갖다 대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실험의 목적은요, 이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기체, 산소겠죠? 이 산소 기체임을 확인하는 목적의 실험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기체가 고무관에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인 기체를 가지고 성질을 확인함으로써, 아, 정말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했네 라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니은, 기체를 모은 고무관에 향의 불꽃을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기체이기 때문에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왜 넣어준다고요? 맞아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이 나올 때마다 그 목적 함께 정리를 한번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시험관 B의 용액만 파란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BTB 용액 가지고 실험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BTB 용액이 나오는 순간 바로 이 색깔 변화를 적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BTB 용액의 색깔 변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 것부터 적게 녹아 있는 것까지 순서대로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노란색에서부터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까지 변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A는요,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노란색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노란색. 그런데 B는 왜 파란색으로 변했을까요? 바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처음에는 많이 녹아 있었는데 광합성으로 계속 사용을 하니까 점점 초록색에서 파란색까지 변하게 된 것이죠. 광합성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소모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는 어떻게 될까요? 자, C는 똑같이 검정말이 들어있지만 알루미늄 포일 때문에 빛이 차단됐어요. 광합성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A와 B의 비교를 통해서는요. A, B 비교를 통해서는 아, 정말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요. B와 C 시험관을 비교해 보면요. 아, B와 C 둘다 검정말이 들어있지만 알루미늄 포일을 감싼 C만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아, 따라서 광합성을 할 때는 정말로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AB 그리고 BC 각각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빛, 이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B에서 산소의 농도는 증가할 거예요. 왜요? 광합성이 일어났으니까 산소를 발생시키겠죠. 니은 시험관 C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한대요. 자, 우리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디귿, 광합성의 결과 생성되는 양분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자, 양분을 알기 위해서는 포도당 혹은 녹말이 생성됐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단지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랑 빛이 필요하구나. 이 필요한 물질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잎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과정이에요. 잎에다가 A 부분만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빛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B 부분은 그냥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잎을 떼서 에탄올에 물중탕을 해가지고 우리 염록체 속에 들어있는 염록소를 제거함으로써 탈색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탈색시킨 잎에다가 아이오딘 나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이 용액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지시약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녹말이 있다면 이 용액과 만나면서 무슨 색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청람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색깔 변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광합성이 일어난 B 부분은요, 열심히 양분을 포도당을 만들어서 녹말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람색으로 물들 거예요. 그러나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은 A 부분은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은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당도 녹말도 생성될 수 없으므로 청람색으로 변하지 않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먼저 염두를 해두시고 보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나 과정에서 이렇게 염록소를 제거해서 탈색시키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물중탕하는 이유 탈색의 과정이었고요. 디귿.

4에서 A 부분에서만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A 부분은 햇빛이 차단된 부분이에요. 즉,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녹말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청람색으로 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옳게 고치면 B 부분만 이렇게 청람색으로 변한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자, 계속해서 실험이 막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 하는 실험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병에 1%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정리했었죠? 이산화탄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였었고요. 그리고 이 검정말을 넣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10cm 되는 거리에 놓고 전등의 밝기를 1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점점 2단, 3단, 4단, 5단까지 높여가면서 각각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은 무엇을 알기 위해 하는 실험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실험에서 조작한 변이는 무엇일까요? 즉, 변화시킨 요인은 바로 빛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에 따른 어떤 값의 변화량을 볼 건데, 지금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것이 바로 기포수입니다. 자, 여기서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 기체일 텐데요. 이 기포수를 세는 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면은 이 산소 발생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포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실험은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산소 기체 양도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발생한 기포는 일단 광합성의 결과인 산소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3번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이죠. 전등의 밝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산소 기체 발생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1번, 광합성 과정에 산소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자, 일단 광합성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실험은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 필요한 물질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산소 기체량을 비교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4번, 실험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만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은 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죠? 따라서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실험을 해야 합니다. 5번, 실험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일단 참인 서술이긴 하지만, 그쵸? 당연히 실험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긴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실험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므로 온도와는 지금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일정하고 빛의 세기도 충분히 광합성이 잘 일어날 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광합성량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로 설명해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광합성의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료가 많은 거니까 광합성량 일반적으로 함께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무한히 계속해서 이 능력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 농도 이상에서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질 거예요. 그 그래프를 찾으면 바로 3번이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함께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두 개의 비닐봉지 중 하나에만 시금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어요. 자, 그러니까 시금치도 염록제가 들어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할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빛이 없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아, 광합성은 할수 없고, 무엇만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죠. 식물의 호흡만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호흡만 일어났구나라고 이렇게 딱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호흡의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세포 호흡은요.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 그럼 이 봉지 속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공기를 각각의 이 석회수에다가 쭉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냥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농도가 워낙 낮아서 석회수를 뿌옇게 만들지 못하는 반면, 이렇게 시금치가 들어있었던 공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히 높아졌으므로 석회수를 뿌옇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금치잎 속에 들어있었던 공기만 이렇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의 공기. 이 공기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공기고요. 그래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빛이 없는 곳에서 시금치는 광합성, 호흡을 둘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광합성은 할수 없고요. 호흡만 일어나게 됩니다. 디귿, 식물의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죠. 그랬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요. 아, 식물이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구나. 이것을 알기 위한 실험이었던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4개의 시험관에 초록색 BTB 용액을 넣고 다음과 같이 장치를 한 다음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2시간 동안 넣어놓고 이제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A, B, C, D 각각에다가 어떤 장치를 딱 취했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색깔 변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B 용액 나오면은 바로 우리 습관적으로 색깔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것까지 색깔 변화의 순서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죠. A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처음 그 색이 그대로 가겠죠. 처음엔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초록색일 것이다. B에는 숨을 불어넣습니다. 자, 우리의 숨, 내쉬는 숨에는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면은 이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초록색이었던 것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짐으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에는요,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자,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함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D에는요, 똑같이 검정말을 넣었지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호흡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양이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따라서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더 늘어났으므로 노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따라서 이 용액의 색깔을 올바르게 찾아준 것은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결과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선생님도 외우고 있지 않아요. 외우지 않고 그냥 항상 이렇게 BTB 용액의 색깔을 변화를 먼저 적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찾아서 주는 겁니다. 찾아 넣어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떤 색깔로 먼저 처음에 출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은 각각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낮에는 가와 나가 모두 다 일어나고요. 밤에는 나만 일어난대요. 자, 빛이 없을 때는 일어나지 않고,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이 가가 뭘까요? 바로 광합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과 밤할거 없이 항상 일어나는 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자, 그러면요.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광합성의 결과에 기체의 교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그러나 이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므로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따라서 가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나를 통해 식물은 에너지를 얻는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A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B, 산소는 동물의 호흡에 이용이 돼요. 자, 그런데 낮에는 가의 양이 나의 양보다 적다가 아니라 과의 양, 즉 광합성 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므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호흡으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었죠. 그리고 광합성은 반대로 빈에너지를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합성은 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생성, 그리고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질 정도는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자, A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B는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이고요. C는 산소 기체입니다. 자,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밤에 설탕의 형태로 체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자, 따라서 A는 물관을 통해서 이용된다? 자, 이것은 틀린 설명이죠. 기공을 통해 들어오고요. B는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아니라 D가 녹지 않습니다. 호흡 과정에서 C를 흡수하는 것이 바로 옳은 설명이죠. 산소는 호흡 과정에서 이용이 됩니다. 4번 D는 녹말은 주로 밤의 체간을 통해서 여러 기관으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E에 대한 설명이고요. 광합성으로 합성되는 최초의 양분은 B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물질의 이동 통로인 가와 나는요. 자, 가는 물이 이동함으로 물관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설탕이 이동함으로 체관이 됩니다. 따라서 물관, 체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 식물이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호흡할 만큼 쓰고 남은 것은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설명들은 다 우리 광합성 산물의 이제 생장에 이용되고 저장에 이용되는 그 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뿌리에 저장하는 식물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또 맞는 설명이며 또이 산물이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근데 이 설탕 형태로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식물에는 사탕무, 사탕수수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을 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먹으면 배부르는 그런 우리 작물들 뭐가 있었죠? 바로 밀, 감자, 그리고 고구마였습니다. 따라서 기역니은 비읍 1번이 답이고요. 양파와 포도는 모두 포도당으로 저장하고 땅콩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단원 서술 평가 볼게요. 그림은 검정말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인데,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빛을 비췄더니 기포가 발생했대요. 자, 지금 물이 있고요. 그리고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제공되고요. 빛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기포 바로 산소 기체였습니다. 이게 산소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포집한 기체, 예를요 우리 꺼져가는 불꽃을 대보면은 다시 타오르는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산소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방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산소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가서 다시 타오르는 것을 통해 산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낮이 짧고 온도가 낮은 겨울을 대비하면요, 나무가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잎을 엄청 떨어뜨려요. 그게 바로 낙엽이죠. 떨어진 낙자의 이파리 엽자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식물들이 다 살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식물의 행동을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관련지어서 서술하래요. 왜 추운 겨울이 되면은 낮이 짧아지면은 이렇게 잎을 떨어뜨릴까요? 바로 온도도 낮아지고요. 빛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잎이 너무 많이 소비함으로 얘네들을 선택적으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결국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양초에 불을 붙여서 밀폐된 유리종 안에 두면은 곧 꺼지지만 이렇게 식물과 같이 놓고 빛을 넣어주면 오래 탈수 있어요. 왜일까요?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기체를 내보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바로 산소 기체를 내보내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요. 자, 산소를 소모하면은 양초불은 꺼지는데 우리 광합성 할때 이렇게 산소 발생함으로 더 오래 탈수 있다라고 적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유리종에 빛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빛을 차단하면은 광합성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산소를 더 많이 소모시키므로 오히려 더 빨리 꺼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나 양초의 불이 오히려 더 빨리 꺼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림은 싹이 트고 있는 콩을 이용한 호흡 실험 장치인데요. 이렇게 싹이 트고 있는 콩을 넣은 보온병에 온도계를 꽂은 다음에 온도 측정을 하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간대요. 자, 왜일까요? 우리 세포의 호흡의 결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 일부는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호흡의 결과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 식물과 에너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단원인 동물과 에너지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5강입니다. 자, 금요일이죠. 어휘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의 어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예술과 문화, 자, 관련된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안에서 예술과 문화의 문화를 주제로, 자, 글감으로 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 관련된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단어들 참 많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공부할 순서는 자, 동일합니다. 예술과 문화 관련된 어휘 다섯 개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하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로 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읽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단어는 music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music 정도는 뭐 그죠? 예, 쉽죠. 근데 이제 ian이 붙었어요. 영어에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 어미가 꽤 많이 있죠. 뭐 er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ist, 자, 이런 단어가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artist 이런 경우에 ist가 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ian이 붙어서 사람 명사를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자, 후 이하의 관계대명사절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음악을 쓴다는 얘기는 작곡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하니까,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음악가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뮤지션으로 자, 오늘의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예문으로 가기 전에 그 이 IAN이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런 경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IAN은 특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technician, technique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이렇게 IAN이 이제 붙은 셈이죠. 자, politic이라고 하는 단어에 IAN이 붙었고요. 자,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politic. 자, 그 다음에 magic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마술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IAN이 붙어서 마술사, 이 정도의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중등용 단어로는 뭐 도서관을 의미하는 library 같은 단어가 있죠. 거기에 librarian이라고 하면 역시 도서관에 사서 쯤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예문으로 갈게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죠. The potential. 자, potential은 별표 두 개 드릴게요. potential은 품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로 사용되면, 자, 잠재적인

그 다음에 명사로 사용되면 잠재 가능성의 의미가 되겠어요. Potential danger 이렇게 얘기하면 잠재적 위험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potential을 자,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A로 규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잠재 가능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To become a world-class musician 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음악가가 될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문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1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술과 문화 관련된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mire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발음은 자, admire라고 해서 강세는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A의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admire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admire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는 존경하다의 뜻으로 먼저 배웠는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뜻이 먼저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뜻을 to look at something or some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뭘 가지고요? With enjoyment. 그러니까 enjoy가 뭐 즐기다의 뜻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마음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긍정적으로 확 바라보는 거예요. 자, 뭐겠습니까? 자, 이 단어는 원래 감탄하면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의 의미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자, 존경하다의 의미로 자,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본래의 뜻 감탄하며 바라보다. 자, 이번 기회에 예술과 문화 관련된 단어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예문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뭘 감탄하면서 이제 바라볼까요? 자, she is an art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녀는 예술가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IST가 붙어서 또 이제 사람 명사가 된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좀 등장하네요. Art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술가가 되겠고요. 자,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하에 이제 who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네요. 자,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거 상기 한번 해볼까요? 선행사가 명사로 반복되지 않고 자, 형용사절 안에서, 형용사절 안에서 artist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변신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artist의 work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artist의 work는 사실은 admire 이하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땡겨서 접속사 겸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whose work 전체를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로 보셔도 되고요. 그거를 굳이 잘라서 보시자면 자, whose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녀는 예술가인데요. 자, 내가 어떻게 하는 정말로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자, 그 작품의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그 작품을 감탄하면서 내가 감상하거나 바라보는 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admire의 예문까지 자, 꼼꼼하게 설명을 다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laugh 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laugh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자, 웃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네, 그런데 요 at이 붙게 되면 의미가 좀 살짝 좀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거라고 그냥 생각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거는 뭐라고, 뭘 수거로 제가 정의를 했죠? 문법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비정상적인데 그 안에 어떤 규칙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수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외우듯이 수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렸고요. 자, laugh라고 하는 단어가 웃다의 뜻이라면 laugh at은 비웃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새로운 수거로 그냥 깔끔하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left

는 동사고 뒤쪽에 있는 at이 전치사죠. 그런데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수거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암기해 두시면 훨씬 더 편리해요. 자, 의미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to show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You think 당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라고 생각하나요? Someone or something is stupid. 그래서 누군가 혹은 어떤 일 따위가 대단히 stupid하다. stupid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멍청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비웃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자, 앞에 left라고 하는 동사와 at까지 전치사를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로 여러분들이 취급을 해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강조를 좀 드려볼게요. 이런 식의 수거들이 뭐 left, at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보다라고 하는 look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때요? 뭐뭐를 보다라고 할때 이렇게 at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로 치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뭐를 찾다라고 하면 또 어때요? Look for 이런 수거도 들어봤죠. 이것도 지금 하나의 여러분들이 타동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제 리스닝 시간에 한번 다룬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누군가를 돌보다라고 하면 look af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를 돌보다의 하나의 타동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의미는 정확하게 했으니까 자, 이제 예문으로 가야겠죠? 자, he will laugh at you.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비웃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비웃는 건가요?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로 자, 부사절 취급하시면 되겠고요. If he suggested, 당신이 그것을 제안하면 당신을 비웃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laugh at. 자,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비웃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술과 문화 관련된 동사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단어는 notorious 이런 단어예요. notorious 좀 들어보셨나요? 중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도 중등용 단어로 자, 그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단어는 사실은 famous하고 글쎄요,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닮은 단어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다. 혹은 유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특히 for something b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뭔가 때문에 알려져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notorious는 한국말로 그냥 유명한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덜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악명 높은이라고 하는 자, 의미로 해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보통 notorious가 나오게 되면 뭐 때문에 그렇게 악명이 높으냐가 뒤쪽에 자, 동반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것인데 뭐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를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때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는 for입니다. 요것은 famous도 마찬가지예요. be famous for. 요런 식으로 for와의 결합 관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아예 말뭉치로 아예 처음부터 단어를 외울 때 famous for A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notorious for A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악명 높은이라고 하는 notorious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famous랑 뭐라 그랬어요? 반대말이면서도 비슷해요.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은데 나쁜 측면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자, notorious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지금 famous이기 때문에 반대말이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무슨 무슨 thing으로

0: 종료되는 단어는 이미 한 두세 차례 정도 언급을 했는데,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수식을 하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요 점까지 강조를 드리고, 자, 4번의 notorious는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their products가 주어예요. 그들의 제품이 are notorious. 악명 높습니다. 뭐 때문에? Poor quality. 이렇게 돼 있죠? Poor는 빈약한이고요. 빈약한 품질. 그러니까 좋지 않은 품질 때문에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because of 대신에 for를 쓰는 경우 저렇게 종종 왕왕 등장을 한다는 점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statue 한번 가볼게요. 이 단어는 일단 스펠을 조심하셔야 돼요. state라고 하는 상태의 뜻도 있고 국가의 뜻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 혹은 국가의 뜻도 있고 상태의 뜻도 있다. 스펠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statue라고 하면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술, 문화와 관련된 의미가 될 텐데요. an object. object는 물체고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hard material.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딱딱한 물체가 특히 뭐예요? 돌이나 금속.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자, to look like. 그렇습니다. to look like는 뭐뭐와 닮은 거죠? 자, 그래서 a person or animal. 자, 그래서 요런 동물이나 어떤 사람과 닮을 수 있도록, 알겠죠? 닮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자, 그런 물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봤을 때 사람이나 동물과 닮을 수 있도록 돌이나 금속 따위로 만들어진 거 우리 동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동상, 석상, 조각상,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요 예문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It was located. 뭐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부사적 수식어가 나와 있네요. In front of는 수거로 어디 어디 앞에. 자, 유명한 동상 앞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누구의 동상인가요? Admiral이라고 하면 자, 영어로는 이제 그 Admiral은 우리말로 제독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제독의 자, 그런 동상 앞에 위치해 있다. 이런 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그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퀴즈로 넘어가서 단어들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laugh at, 비웃다. 두 번째, statue는 동상이죠. 자, 그 다음, musician은 음악가가 되겠고요. admire는, 자, 감탄하며 바라보다, notorious는 악명 높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자, 비웃을 것이다.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laugh at이 붙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laugh a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가시면 자, 악명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The products are notoriou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마무리 퀴즈까지 끝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 배웠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Musician. Musician. He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world-class musician. Admire. Admire. She is an artist whose work I really admire. Laugh at. Laugh at. He will laugh at you if you suggest it. Notorious. Notorious. Their products are notorious for poor quality. Statue. Statue. It was located in front of the famous statue of Admiral Yi Sun Shin.
0: So,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예술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 재밌게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0: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만든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겨울.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네.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디지털을 결합해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 시대를 열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나의 사이트에 모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했고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바로 시대를 앞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왜 인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창의적인 발상과 융합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경영학자가 만난 인문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진구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길 많이 원하는데 실제로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졸업생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그 답이 인문학 쪽에서 답을 찾아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은 사회에 진출하는 취준생들의 미래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총 4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4개로 준비된 과정 중에 대학에 나오는 문구로 강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대학은 사서 중에 하나죠. 대학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지 이후 유정하며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머물 곳을 안 이후에 방향을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 이후 능정하고 방향을 정한 이후에 비로소 고요할 수 있고 정 이후 능안하며 고요해진 이후에 비로소 편안할 수가 있고 안 이후 능려하고 편안한 이후에 비로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려 이후 능득이니라. 그러니까 생각한 이후에 비로소 원하는 곳, 머물 곳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길 원합니다.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얻길 원하는데 우린 단순히 원하는 걸 얻는다는 쪽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원하는 걸 얻기 전에 뭐 하라는 거냐면 생각하려는 겁니다. 방향을 정한 이후에 비로소 편안할 수 있다. 그럼 방향을 언제 정할 수 있냐? 머물 곳을 알라 이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곳이 어딘지. 취직하길 원하는 회사가 어딘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구나를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영학자가 만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아주 유명한 교수였죠.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그 초월이한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초월이한 기업 4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뽑아서 쓴 거예요. 이런 기업처럼 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 책을 썼는데 쓰고 나서 불과 5년 만에 43개 기업 중에 70%가 추락하거나 파산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뽑았는데 그 중에 5년 만에 70%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톰 피터스가 이 기업들이 왜 도대체 날아간 이유가 뭘까 분석했어요? 타성에 젖더라는 거예요. 활동성 타성이 뭐냐면 내가 현재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젖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금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망한다는 겁니다. 기업도 인생과 똑같아요. 인생이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해요.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근데 사업 기회창에 의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 창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면 출발로부터 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창이 열리면 창이 반드시 닫힐 때가 오는데 그게 1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시간이 7년에 불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버는 창이 열렸을 때 창이 닫히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창은 닫히고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여기 때문에 날아간 기업들, 망한 기업들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모토롤라입니다. 모토롤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정말 대단한 회사였고 옛날에 여러분 그 학생들은 잘 기억을 못할 건데 옛날에 우리가 그 신호등에 서 있으면 이렇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울리면 막 떨리고 이랬었는데 그걸 최초로 만든 게 모토롤라였어요. 핸드폰을 최초로 만든 게 모토롤라였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이만해가지고 벽돌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걸어갈 때 우리처럼 걷지 않았고요. 막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왜? 자랑하려고. 그 정도로 비싼 핸드폰이었어요. 잘 나갔죠. 근데 이 회사가 추락을 시작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 모토롤라 너네들 망할 줄 알았어. 왜? 너네들은 디지털 휴대전화 기술을 늦게 개발했거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디지털 휴대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모토롤라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개발해놓고 오픈하지 않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사업 기획창. 현재 본인들 제품의 아이디어가, 상품이 잘 나가니까 창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거를 출발시켜야 되는데 이걸 출발시키면 이 자기네 사업 아이템이 잠식될 게 우려되니까 출발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근데 거길 누가 출발시켰냐? 노키아가 출발시켰어요. 모토롤라는 순식간에 추락했어요. 세계 시장의 40%를 장악했어요. 근데 노키아도 모토롤라처럼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노키아 너네도 모토롤라처럼 추락할 줄 알았어.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 터치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노키아였어요. 이미 시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 핸드폰을 시장에 오픈하면 이 시장을 잠식당할 게 두려우니까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누가 오픈했어요? 애플이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참으로 사연이 많았던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은 인문학과 결혼해야 된다는 게 애플의 DNA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심금을 울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스티브 잡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애플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이 실은 최초로 개발한 게 누구였어요? 노키아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한 거예요. 공학적으로. 시장의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개념이 달랐어요.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공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편리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딱 받아보고 직관적으로 누르게 만들 수 없을까? 단순한 게 아름답다 이거죠. 그 타성에 젖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이 성공을 보면 어떤 공학적인 사고, 어떤 경영학적인 사고, 그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무슨 사고냐? 인문학적인 사고입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직관적인 것,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름답다고 정의를 하죠. 전 세계의 열광. 그거를 스티브 잡스는 몇번 그런 영상을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경험들을 책으로 만나는 게 문학이에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는 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본 원리, 그걸 관통하는 삶의 본질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 역사, 철학이 떨어져 있는 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통찰, 이걸 관통하는 통찰의 책인데, 여러분,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마천이, 중국의 이제 그 한나라 무제 때에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그때 그 태사령이라는 관직을 하고 있었어요. 태사령이 뭐냐면, 천문, 역학, 도서를 관장하는 그런 그 직책이었는데, 그때 이 사마천이 7살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한 거예요. 즉, 도서도 관장하니까. 그러다 아버지는 사마천이 20살이 되던 해에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원래 이때가 한나라 때는 진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잠깐 황후가 통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중국은 수많은 나라들이 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중국의 많은 나라들을, 지금은 나라가 하나지만,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 사마천은 아버지의 덕분에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당시 중국의 황제가 이제 무제 때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장군 중에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이릉 장군이 흉노족하고 전쟁을 하다가 흉노족한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회의에서는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회의였어.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릉은 죽여야 됩니다, 이럴 때였어요. 근데 사마천이 아닙니다. 이릉은 죄가 없습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왜? 5천명을 데리고 8만 명한테 포위돼서 항복한 이릉보다는 총사령관이 문제입니다라고, 무제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황제 후궁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땅땅땅 사마천을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이릉이라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이릉을 변론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을 면하는 방법이 몇개 있어. 두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보석금을 내는 거였어. 근데 보석금이 얼마냐? 50만 전에 보석금을 내는 건데, 50만 전의 개념이, 그 당시 기록들을 보니까요, 그 병사 5천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돈이야. 엄청난 돈이지. 근데 사마천도 공무원이고, 사마천의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어. 이제 큰 돈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궁형을 당하는 거예요. 궁형은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고 상황에서 사마천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8살이었어요. 근데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사기를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마천의 사기예요. 사마천은 중국 역사 최고의 책인데 중국 3000년 동안의 통사를 씁니다. 이게 총 130권으로 이루어진 책이고 52만 6500자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 사마천의 사기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열전이라는 기록이 또 이때 나와요. 2100년 전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사마천이 쓴 사기 전체 이 52만 6500자 중에 85%가 무려 사람에 관한 얘기. 역사책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문학, 역사, 철학을 관통하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게 맥을 이어오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사마천은 리더의 형태를 4등급으로 구분한

0: 적이 있어요.
1: 리더는 네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자인지라는 거야. 선자인지가 뭐냐?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통치자는 관여하지 마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비둬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도지를 얘기해. 이도지는 뭐냐면 국민을 좀 그 잘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되면 이도지를 통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라. 이런. 세 번째가 뭐냐? 교회지야. 교회지는 훈계하는 거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근데 네 번째가 뭐냐? 정제지를 얘기합니다. 정제지는 뭐냐? 위협정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4단계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4단계 등 밑에 드는 최하 등급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지쟁이라. 여지쟁이 뭐냐? 국민과 이익을 다투는 정치를 여지쟁이라. 그러니까 사마천이 리더 등급, 4등급, 2회 등급 마지막, 그러니까 2회에 들 수 없는 최하가 뭐냐? 여지쟁이다. 리더라 하면, 통치자라 하면 국민과는 이익을 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현대시대에 수많은 나라의 리더들 보세요. 국민들과 이익을 다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마천이 말한 이 네 등급 있지 않습니까? 선자인지, 이도지, 교회지, 정제지 이런 네 등급도 지금 저는 경영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지금 이런 오랜 시간, 2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2100년 전에 정의한 내용이 사마천이 경영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의한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맥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역사를 떠나서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떠나서 이런 인문학은 우리 주변에 늘 같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로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 시카고 대학 아시죠? 이거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그 시카고 플랜이라는 걸 시도를 했었어요. 이게 그 로버트 허킨스 총장이 한 건데 뭐냐면 신입생이 입학을 딱 하면 과제를 주는데 고전 100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익히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는 거였어요. 그 케케무군 얘기를 왜 지금 우리가 읽어야 돼? 우리 취직하기도 바쁜데 이거 옛날 얘기가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라고 했지만 졸업하려니까 아이들이 거기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이 시카고 플랜이 시행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카고 대학에 근속하고 있는 교수 또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노벨 수상자가 무려 89명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캐캐묵었다고 생각했던 고전 속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허킨스 총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전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라. 모델을 정하라.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강의가 총 4편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 다양한 인물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스티브 잡스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인물들 얘기도 나올 겁니다. 들으시고 난 모델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불변한 가치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영원불변한 가치가 어디 있어? 있습니다. 존재해요. 세상이 아무리 지나고 역사가 아무리 지나고 인류가 어디까지 가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찾으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찾으면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그 졸업생들은 100권의 책을 달달달 읽고 외울 정도로 무장이 돼서 밖에 나오니까 그야말로 대학에서는 가르칠 수,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학습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고전의 힘이에요. 이게 인문학의 힘. 자, 조금 더 이제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가까이 와볼게요.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준비된 요게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졸업생들의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있고요, 여러분. 기업에서 회피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회피하는 인재 한번 기준을 볼까요? 기업에서는 이런 직원을 이미 채용된 직원이지만 기업은 정리해고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업에서 해고할 때 순서가 뭘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건데 자, 이 중에 1등이 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개인 실적이 부진한 직원이 있어요. 또는 무슨 뭐 부진한 실적 부진한

부서의 직원일 수도 있고, 인사고과가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근무 태도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조건을 그 대면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1번이 뭔지 아세요? 인사고과로 나옵니다. 인사고과 안 좋으면 해고할 거야. 이럴 거야. 그 다음에 뭘까? 연봉이 높은 사람 그 해고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또, 뭐 개인 실적이 부진한 사람 해고하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들을 해요. 근데 이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놀랍습니다. 앙케이트 결과는 해고 1순위가 뭐냐? 근태입니다. 근무 태세예요. 무려 54.2%의 응답자가 근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한 부서 또는 고과가 낮은 직원, 연봉이 높은 사람, 실적이 낮은 개인, 그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게 태도가 나쁜 직원들을 기업에서는 해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그러면, 그럼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기준이 뭘까?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면접관으로 가보거든요, 기업에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기업에서는요, 가르칠 수 없는 게 부족한 직원은 뽑지 않습니다. 그게 태도예요. 여러분, 지식은 얼마든지 가르쳐요. 여러분, 대학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내보내잖아요? 기업에서는 솔직히 그런 얘기 합니다. 교수님, 애들 좀 제대로 가르쳐 보내세요. 왜? 기업에서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수 없는 게 태도예요. 태도의 우리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싹수라는 게 있어요. 싹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태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 태도를 무장하는 강한 좋은 태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좋은 싹수를 만드는 팁을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경청이야, 경청. 여러분, 멜라비언 효과라고 아실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리액션, 신체적인 거. 이 중에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멜라비언 효과를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말 잘하는 사람이 남을 설득을 잘하겠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설득하는 건 7%밖에 안 돼. 무려 55%가 리액션, 신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하고 대화하실 때, 당연히 면접 갈 때는 확실히 더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 아, 그렇군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거. 이게 리액션이에요. 이게. 이거. 해보세요, 한번. 청자가 뭐냐면, 훈면이래요. 임금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듣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으라. 기가 막힙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한자에 청이 크게 들어있어. 임금의 귀로 듣고. 근데 눈으로 듣는 건 뭐야? 10개 눈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군요. 이거를 하라 얘기야. 이거. 그리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라. 남 얘기를 잘 들어라. 첫 번째, 좋은 태도를 만드는 첫 번째 팁. 상대 말을 경청할 때에도 여러분 대화하실 때 가장 듣기 좋은 시간이 얼만 줄 아세요? 뭐 어떤 분 제가 이런 질문하면 5분, 10분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듣기 좋은 시간 여러분, 45초예요. 약간 지루한 게 1분 30초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헷갈릴 때가 와요. 그게 2분 10초입니다. 근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3분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인간은 3분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연구 결과예요. 물론 제가 어떤 데 강의할 때는 하루에 12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12시간을 들어요. 그건 그 사람도 이해하죠. 이게 강의니까. 근데 대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핵심은 뭐냐면 내 얘기를 짧게 하라 이거지. 대신 남 얘기를 들으라 이거예요. 누구의 귀로? 임금의 귀로. 몇 개의 눈으로? 10개의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들으라 이거야. 일관된 마음. 남 얘기를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태도를 만드는 팁두 번째, 혀를 조심하라, 혀. 설씨라는 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굳게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해서. 여러분, 말을 잘못하고 혀를 잘못 놀리면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말로 표현.

0: 표현을 하면 절대로 조심해야 될게 뒷담화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네 가지 강의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좋은 태도, 이런 타성에 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좋은 태도를 만들어서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 마세요.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했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취준생들께서 여러분들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는데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회사에 꼭 취업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한때 미국 휴대폰 시장을 휩쓸었던 난공불락의 IT 기업. 그리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었던 핀란드의 기업. 하지만 모두 창의적인 혁신을 일으킨 이른바 스티브 잡스 폰의 최고의 자리를 빼앗겼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애플이 최고의 명성을 이어온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는 창의적인 발상을 기술이 아닌 인문학에서 찾았다. 공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것이 인문학의 힘이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 셈이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소통의 기본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아닐까.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0: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디지털을 결합해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 시대를 열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나의 사이트에 모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했고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바로 시대를 앞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왜 인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창의적인 발상과 융합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인문학적인 사고로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을 만나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경영자들이 대부분 경영학적 사고로 접근을 하고 성공을 추구하는데 어떤 인물들은 경영학적 사고가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로 현실을 대하고 승리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고 또는 졸업한 분들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얘기됐던 얘기가 실제로 식상한 경우도 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왔다는 얘기는 그게 검증이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원했어요? 성공을 추구하고 그 이전에 취업을 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생각을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거 교수가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84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예상처럼 뭐 동맥경화, 고지혈, 고혈압, 뭐 과체중 타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진을 다 개인별로 받고 호텔에 돌아와서 그 중에 딱 반만, 42명만 따로 모았어요. 뭐 이제 따로 부른 거죠. 비밀리에. 그리고 요 얘기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라고 알려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랭거 교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를 분석을 했더니, 한 명당 보통 방을 한 15개 정도를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전체를 노동하는 걸 운동으로 환산을 하니까, 2시간 30분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를 알려준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것만. 2시간 30분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말을 들은 42명과, 듣지 않은 42명, 84명이 똑같이 평소처럼 한달 동안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84명을 모두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검진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었던 42명이 한달 만에 몸무게가 빠지고요. 뱃살이 들어가고 목이 줄어들고 동맥경화, 고지혈 그 수치가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청소하는 거를 랭거 교수가, 그것도 보통 대학도 아니고 어디? 하버드 대학의 랭거 교수가 이거를 운동량으로 환산하니까 2시간 30분의 효과가 있대. 그리고 랭거 교수 팁을 줬거든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이 빠진대. 행위는 동일해요. 청소하는 분들의 행위, 운동 효과가 있다고 들었던 청소하는 분들의 행위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 살이 빠진다는 실험이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이 랭거 교수를 초청을 한 거예요. 영국 BBC TV에서. 이것도 재미난 건데, 초청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뭐냐면, 20, 30년 전에 인기 스타들, 그러니까 왕년의 스타들이죠. 왕년의 스타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왕년의 스타들이 다들 이렇게 뭐 뇌졸중 걸린 분도 있고 휠체어 타는 분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20, 30년 전에 왕년의 스타니까. 다 불편한 분들. 근데 그분들을 모셨어요. 근데 요청할 때, 오실 때 20, 30년 전 활동에 왕성할 때 썼던 소품들을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실 때 20, 30년 전에 썼던 언어를 쓰세요. 생각도 그 한참 왕성할 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신문도 여기에서 20, 30년 전걸 넣어주고. 뭐 뉴스도 20, 30년 전. TV도 본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뭐 스타들이니까 다. 그걸 뭐 해줬어요. 근데 이게 말이요. 이게 일주일 만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휠체어 타던 팔순 이 여배우가 걸어서 나오고요. 거동에 힘들었던 남자 연예인은 탭댄스를 추고. 지팡이 들고 다녔던 그 앵커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오르더래요. 이거 역시 뭐예요? 생각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많아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사막 여우예요, 사막 여우.
사막 여우의 특징은 귀가 큰 겁니다. 왜 귀가 클까요? 잘 들으려고? 땡! 아닙니다. 사막 여우는 잘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 이집트도 6,000년 전만 해도 초목지대였대. 초목지대였고, 비가 많이 왔고. 근데 기후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이 강우전선이 세기별로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6,000년 전에는 이집트에 비가 왔었는데 그게 위로, 북유럽 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집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거기서 살던 나무들이 죽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죽으니까 나무 그늘에 있던 동물들도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되고 죽는 거야. 근데 사막 여우가 멸종되지 않고 지금도 사막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귀가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조래요. 자, 우리도 이제 더울 때나 또는 사우나나 이런 데를 가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 땀이 안 나면 체온이 높아지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답니다. 이제 사망하지 않으려고 땀구멍으로 땀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막 여우가 생존하는 방법은 기온이 자기들이 살았던 환경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땀을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땀구멍을 늘리는 거예요. 땀구멍을 늘리려면 표면적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 표면적을 몸에서 제일 넓히기 쉬웠던 데가 귀였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막 여우의 귀는 성형수술한 게 아니에요, 이게. 키우는 게 뭐냐? 생각이 키운다는 거죠. 전이 말에 동의합니다. 생각이 귀를 키운다. 자, 얘 보세요. 얘는 북극 여우예요. 귀가 어때요? 거의 없죠. 왜요? 체온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동물들 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자, 제 코가, 여러분 똑같겠지만, 코가 구멍이 밑으로 나 있죠. 콧구멍이 밑으로 나 있죠. 혹시 여러분 콧구멍이 이렇게 위로 뚫렸으면 어떨까요? 응? 위로 뚫렸으면. 심각하겠죠. 왜? 비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들어가라고 콧구멍이 밑으로 뚫린 거예요. 여러분 귀 보세요. 귀. 제귀 보이죠? 귀가 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라는 거지. 근데 귀 위가 왜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비안 들어가려는 거야, 이게 지금. 만약에 열려 있으면 비가 들어가겠지. 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진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적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진화의 근원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손바닥을 내밀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상상하시냐면, 시퍼런 레몬이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요. 파래. 아주 그냥 안 익었어요. 자, 껍질 깠어요. 자, 입에다 놓고 콱 깨물고 드셔보세요. 시작. 자, 좋아요. 자, 입에 뭐가 보여요? 침이 보이죠? 손에 뭐가 있어요? 레몬, 거짓말. 레몬이 어디 있어요, 이게? 레몬이 없죠? 근데 입에 침이 보이죠? 내가 누굴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정의를 합니다. 뇌는 미래 기억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미래는 오지 않은 내일을 미래라고 해요. 기억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서울에 비가 왔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팩트입니다. 맞죠? 근데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미래는 변화할 수 있어요. 제가 미래 기억이라는 설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겠다,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건 변하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건 바뀔 수 없어요. 이건 절대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기억처럼 여러분의 미래도 확정적으로 못을 팍 박아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저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뇌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컨트롤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 신문이 보든 뉴스를 보든 누굴 만나든 항상 그 회사 생각만 여러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회사 직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취직할 확률이 훨씬 높고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생각이 모든 걸 관장할 수 있어요. 몸도 바꾸니까. 두 번째는 뭐냐?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실험했잖아요. 여기에 레몬이 없는데도 침이 고였죠.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출근하는 겁니다. 옷을 싹 갈아입고.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내일 취직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기분과 내일 취직한 회사에 출근한다는 그 기분의 차이, 단순히 생각의 차이는 여러분한테 놀라운 변화들을 갖다 줘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생겨요.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생각이 모든 걸 바꿔요. 그래서 뇌는 매우 똑똑하고 뇌가 우리 몸을 통제하지만, 저는 아까 실험한 대로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를 속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뇌를 속여라. 근데 속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속여요. 첫째, 부정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뭔 취직을 해요. 난안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난 됐어. 난 취직할까. 반드시 하고, 나 내일부터 출근이야. 그 사람들은 늘 뭐야? 긍정적으로 속여요. 그거를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라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태도처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훈련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 오, 행복해. 근데 그런 얼굴을 하고 취직할 때 인터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얼굴로. 무슨 얼굴? 이미 합격한 얼굴로. 근데 불안한 얼굴들이 있어요. 될까, 안 될까? 면접관들은요, 제가 가서 면접을 보면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도 딱 들어오는 태도, 걸어오는 태도, 의자에 앉는 태도, 그리고 발언한 말하기 전에 거기 그것만 보고도 대략 감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합격할 만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해요. 저도 그래요. 합격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건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면접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험생의 문제예요. 나는 이미 합격했어.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가야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뽑아요. 될까, 안될 거야. 난 그런 패배에 젖어 있죠? 기업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뇌를 속이라고 그랬죠. 뭐로?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뭐로? 긍정으로 속이라. 그게 BBC TV에 실제 방영됐던 방송이었어요. 자, 자신의 뇌를 속이고 인문학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은 그

미국의 재결치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재결치는 그 지의 그 당시 이제 회장이었는데, 지는 그야말로 세계 1등이었어요. 완벽한 1등. 지금 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뭐 MS, 애플 이러잖아요. 그 당시 지를 당할 회사가 없었어요. 정 회장이, 재결치 회장을 찾아간 이유는, 우린 뭐 중화학 쪽에 강한데, 삼성처럼 반도체 하나 하자, 하고 싶다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합작을 하려고 요청을 하러 간 거예요. 가서 재결치를 만났죠. 재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선 정주영입니다. 지휘와 합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 건 알죠? 네, 알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랑 합작하려면 뭘 갖고 왔습니까? 한국에는요, 유능하고 저렴한 인력이 많아요. 유능하고 저렴한 인력? 중국에 더 많아요. 나 관심 없습니다. 퇴짜 맞은 거예요. 정 회장이 또 찾아갔어요. 뭘 갖고 왔어요? 한국 정부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답니다. 세금 관심 없습니까? 또 퇴짜 맞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 회장의 특징은 포기를 모르는 게이 양반의 특징. 또 찾아갔어. 그러니까 뭘 갖고 왔나요? 한국에서 땅을 좀 싸게 살것 같아서. 땅 관심 없습니다. 퇴짜 맞았어. 그러니까 세 번째 거절받고 벌떡 일어나서 재결치 회장한테, 야, 이 XX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문 닫고 탁 나와. 그러니까 재결치 회장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 얘기 했는지 몰라. 왜? 한국말로 했으니까. 불러. 앉아가지고 그냥 재결치 회장이 정 회장한테, 아니, 회의하다 말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재결치는 정 회장한테 뭐 욕할 수는 없겠죠. 재 회장님, 우리 이러지 말고 팔씨름이나만 합시다. 팔씨름요? 네. 우리 현대는 GE보다 회사 규모는 형편없이 작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팔씨름은 회장님 이길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죠. 재결치 회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였어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 회장은 호리호리해. 재결치는 화났어.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둘이 이제 팔씨름 준비를 하는데, 정 회장이 한마디 더한 거예요. 제 회장님, 우리 그 팔씨름을 하는데 내기를 한번 합시다. 내기요? 네. 팔씨름을 해서 만약 제가 지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오지 않을게요. 회장님 괴롭히지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기면, 우리 오늘부터 합작합니다. 오케이? 세길친 이기니까, 오케이. 둘이 팔씨름을 한 거예요. 한 방에 정주영 회장이 재결치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쌀 장사였어요. 쌀. 옛날에 쌀은 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노동도 많이 했고, 직원들하고 팔씨름, 뭐 씨름도 엄청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 그래서 재결치를 한 방에 이기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그랬대요. 자, 재 회장님, 우리 오늘부터 합작합니다. 오케이? 재 회장 꼼짝 못하죠. 왜? 재결치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어떤 줄 아세요? 그게 오늘날의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정주영 회장의 이런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여러분 취준생들이 본받아야 될 정신이 하나 있어. 취준생들이 본받아야 될 정신.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이 화면에 이걸 한번 여러분 채워보세요. 선, 뭐, 후, 뭐뭐예요. 이걸 채우셔야 돼.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정답은 있죠. 이렇게 하면 군대 갔던 분들은 이래요. 선 좋지, 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정의한 건데 한번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하면 따라서 읽어보세요. 선 질러, 후 수습. 이 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취준생으로서 저 회사에 도전하고 싶어, 저 회사에 합격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라. 걱정을 미리 하지 마라. 가불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팁을 드려요. 이 가불이 뭐냐면 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하면 옛날에 카드가 없었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앞당겨 준 거를 가불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불은 뭐냐면 걱정을 가불하지 말라. 왜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있냐.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선 질러, 후 수습.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게 조지 윌튼이라는 사람이 걱정의 실체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걱정은요, 우리가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괜히 걱정하고 있냐? 걱정할 동안 뭐 해라? 미리 선 질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조영 회장이 또그 차관을 얻으러 갔어요. 조선소를 만들려고 영국에 갔죠. 아, 갔더니 이제 차관을 사인해주면 버클레이즈 은행에서 이제 받는데, 버클레이즈 은행에 가기 전에 아 롱바텀이라는 회장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 롱바텀 회장한테 가서 나는 한국에서 온 정주영 회장인데 아 우리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차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서류 좀 봅시다. 서류를 보여줬는데요. 이거 역시 정주영 회장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컨설팅 받으러 갈 때는, 차관 받으러 갈 때는 서류가 엄청나죠. 정 회장이 서류를 딱두개 갖고 왔어요. 하나는 5만 분지 1의 지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그 조선소를 만들 때가 어딘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요 지도에 있는 백사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걸 두 개를 딱준 거야. 아니, 차관을 받겠다 하면서 이거로 무슨 차관을 받습니까? 난 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배를 잘 만든다는 그런 거 입증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데 내가 사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요즘은 없지만 그때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쫙 꺼내놓은 거예요. 이겁니다. 자, 롱바텀 회장님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거북선은 영국의 해양의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영국보다 우리가 300년이나 먼저 쇠로 배를 만든 민족이에요. 나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배 하나 만드는 것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롱바텀 회장이 빡!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현대를 실사하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버클레이즈 은행에서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배를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배를 추주받은 실적을 갖고 와라, 계약금하고.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포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그리스 선박업자 리바노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5만 분지 1의 지도하고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고, 당신이 만약에, 우린 조선소 현재 없다, 근데 당신이 우리한테 만약 믿고 계약금을 준다면 우리가 계약금을 받아서 영국 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차관을 주면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당신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계약금을 일단 좀 줘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리바노스가 계약금을 정주영한테 줍니다. 정 회장이 그 계약금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 내니까 꼼짝없이 영국 정부가 차관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조선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 보이는 사진이, 이것도 하나의 신화인데, 헤밧스라는 겁니다. 정정이 평소에 그랬대요. 중역들한테. 이봐,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냐? 해봐라, 일단. 일단 어떻게? 선 질러라, 이거예요. 선 질러.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남한테 여러분을 표현하든지, 또는 자신 있게 뭐할때 약간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취준생은 그야말로 당당해야 되거든요.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당당해야 되는데 그 팁이 뭐냐? 미국에서 한 번은 실험을 했어요. 실험자는 여성들을 모아서,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그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흉악한 그 흉터를 그려주는 거예요. 흉터. 가짜 흉터죠. 영화배우처럼. 흉터를 그려준 다음에 요 흉터를 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볼때 당신이 느꼈던 느낌들, 그 느낌을 우리한테 얘기해주라.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흉터를 그려주고 나가기 직전에 거울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죠. 진짜 같은 흉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내리게 한 다음에 그랬어요. 이게 이대로 나가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드릴게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즉각 흉터를 지워버렸어요. 이 상태로 실험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와서 그때 느꼈던 느낌들을 교수한테 보고하는 걸 보니까 완전 각오하네.
교수님 전 창피해서 혼났어요. 지나가는 모든

0: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요. 특히 제 뺨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자들의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이 격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저는 바닷가 출신이에요. 충청도 태안이 제 고향인데, 바닷가에 사는 분 보면 태풍이 오거든요? 큰 바위를 쳐요. 그럼 그게 튀어올라. 이 격자가 그거예요. 물이 바위를 공격해요. 바위는 방어를 해요. 그때 포말이 튀어올라. 이게 뭐냐? 남이 나를 때리고 남이 나를 험난하고 비난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스스로만은 자격지심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왜 내가 나를 때려요? 한두 번 취직 안될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죠. 한두 번, 모두 한두 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말고 그런 자격지심을 여러분이 버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무장을 할 때, 여러분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정정 회장의 성공은 제가 볼 때는 경영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의 성공은 한마디로 하면 인문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에 성공이 다가올 겁니다.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시각각 바뀌는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변화를 꾀해야만 하는 기업들. 이들 기업이 함께할 인재의 조건은 무엇일까?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재의 첫 번째 가치는 지식보다 마음가짐과 태도다. 그 성공 신화의 주역은 정주영 회장. 그는 맨땅에서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 등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7.8기의 도전정신.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발상의 전환과 설득의 힘이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신념은 불확실한 미래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로드맵이다. 바로 우리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인문학적 통찰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0: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디지털을 결합해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 시대를 열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나의 사이트에 모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했고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바로 시대를 앞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왜 인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창의적인 발상과 융합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인문학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1: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인문학적 사고로 학습하기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은 그럼 인문학적 사고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다른 얘기는 좋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학교가 2014년도에 그 개교한 학교인데, 이 학교의 특징은 도서관이 없고 뭐 운동장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디서 공부하냐면 전 세계 여러 나라 7개 도시에 흩어져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 우리나라 뭐 타이페이, 베를린, 런던 뭐 이런 나라에 쭉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한 반에 20명씩이 구성이 되는데, 자기들이 수강 신청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그런 건데, 이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인턴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게 무슨 대학이야?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코로나 덕분에 그야말로 거의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미네르바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르바에 그 입학할 때 경쟁률이 하버드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학비는 훨씬 저렴하고 한 3분의 1 정도? 하버드가 한 9천만 원 정도 드는데 미네르바 스쿨 같은 한 3천 정도 든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런 수업은 일정한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장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뭐 상당수 근로자가 AI,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생산의 3대 요소. 혹시 아세요? 근데 이 3대 요소가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인건비 들어가야죠. 비료해야죠. 뭐 이거 대비 수입이 안 맞아.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이 부족했다 그랬죠. 지금은 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 옛날에는 일할 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월급이 쌌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숙제가 뭐냐? 실업의 과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넘쳐나. 그리고 돈, 옛날에 너무 부족했다고 그랬죠? 지금 돈이 너무나 시장이 많이 풀렸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의 3대 요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재료, 아이디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취직을 할 때도,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노동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을 해야만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혹시 신문 기사 작성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수 있을까요? 이건 약간 의구심이 들 거예요. 뭐, 주식 투자는 알고리즘 만들어 놓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출근하시려고 또는 어디 약속 때문에 6시에 모닝콜을 했어요. 요즘 모닝콜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닝콜 6시에 한게 5시에 울리거나 7시에 울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주무실 때 6시에 모닝콜을 해놨는데 내일 핸드폰이 5시에 울려요. 왜?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일어나서 내일 6시에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까지 요 사이에 새벽에 폭설이 내릴 거야. 그래서 6시에 일어나면 1시간 지각이에요. 그때 여러분 핸드폰이 아는 거예요. 폭설이 내렸고 지금 차가 이렇게 막히지. 주인, 당신이 나를 6시에 세팅했지만 당신은 5시에 일어나야 돼. 그게 IoT예요. 커리어 캐스트라는 회사에서 이런 거를 앙케이트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몰락 직종이 1등부터 10등이 나온다. 이 중에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 업무원, 그다음에 항공기 승무원, 이거 지망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행사 직원, 신문 기자. 뭐 이런 직종들이 몰락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체하냐? 기계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기계의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현존하는 데이터의 90%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했어요. 어떤 공부를 하다 멈췄어요. 지금 딱 공부를 멈추면 지금부터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의 여러분은 1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0년 동안 변했던 세상이 100년 만에 변했고요. 지금은 100년 동안 변했던 세상이 1년 만에 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1000년 동안 변했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지금 1년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라. 대응하지 않으면 몰락하고 죽을 수 있다. 찰스 다윈이 그 얘기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 자, 여러분 우리 몸으로 치면 우리는 가장 동물 중에 나약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게 뭐냐? 적응력이야. 앞으로 벌어지는 이 변화의 시대, 4차 생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알고는 있어요.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 근데 내가 변화를 못해.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단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집단의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게리 하멜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원숭이를 5마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 그 우리 중간에 높게 나무막대를 꽂아놓고 그 위에 바나나를 묶어놓은 겁니다. 애들이 이제 놀다가 배고프니까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근데 바나나를 잡으려고 딱 손을 올린 순간 위에서 찬물이 쏟아지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안 올라가는 거다 맞았으니까 두 번째가 올라가더래. 역시 물벼락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올라가서 물벼락을 다 맞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안 올라가더래. 그래서 게리 하멜 교수가 다음 실험을 뭘 했냐면 5마리 중

중에 한 마리를 뺐어요. 물벼락 맞았던 애, 안 맞았던 애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벼락 안 맞은 원숭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물벼락 맞았던 원숭이 네 마리가 걔를 잡더라. 야, 가지 마, 가지 마. 우리 인간과 똑같아. 야, 그거 우리 이미 옛날에 해본 거야. 하지 마. 여러분,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장점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왜? 내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안될 거야라는

인간의 행동을 막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 있잖아요, 뇌. 뇌 영역 중에 뇌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오래됐대요. 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뇌관이 파충류뇌라고도 하는데 얘 기능은 우리 심장이 뛰게 하고 기상과 취침을 하는 기능을 뇌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중뇌는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 얘는 체온을 조절하고 위험에 오는 방어 기능을 한대요. 세 번째는 대뇌피질이라고 했는데 얘는 가장 인간다운 뇌인데요. 대뇌피질은 제일 나중에 최근에 생긴 뇌인데 100만 년 전에 생겼대요. 이 대뇌피질의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여기서 뇌관, 중뇌, 대뇌피질이 영역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충돌이 생기는 게 있대. 이게 뭐냐면, 자, 대뇌피질에서요. 가장 인간다운 뇌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새로운 방식을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중뇌가 안 해봤던 새로운 행동을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돌멩이가 날아오는 위험과 동일시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지 마. 위험해라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집단적으로 야 하지마 옛날에 해봤거든. 집단의 문제. 두 번째 뇌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거를 뭔가를 시도할 때 중뇌에서 말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위험하니까 하지마.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방법을 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전에 1847년도에 찰셀레 주니어라는 엔지니어가 설계자죠.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그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폭포에 다리를 연결하라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쪽의 길이가 224m래요. 근데 요즘 같으면 심플하답니다. 헬리콥터가 철 케이블을 물어다가 미국에서 물어서 캐나다에 놓으면 거기에 출렁다리를 놓고 다리를 이렇게 이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최초로 인간이 비행기를 날렸던 게 1903년도인가 이랬어요. 그때 라이트 형제가. 뭐 오래가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다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1903년도인데 찰스 셀레 주니어가 이 미션을 받은 때가 1847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에요. 비행기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죠. 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방법을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연 아시죠? 연. 연을 미국 쪽에서 쫙 올린 거예요. 쫙 날린 거죠. 높게 날려서 연을 캐나다에 떨어뜨렸어요. 그 연에 연실이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실에다 미국에서 코일을 묶었어요. 얇은 코일.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연실에 묶인 코일을 쫙 당겨서 캐나다에 갔어요. 그 코일에 미국에서 철사를 묶었어요. 땡겨서 철사가 캐나다에 갔고 철사에 밧줄을 묶었어요. 밧줄이 캐나다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밧줄에 철 케이블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인 철 케이블이 캐나다에 갔어요. 그래서 그철 케이블로에 출렁다리를 놓고 다리를 건설했는데 완성된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거예요. 223m.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시작은 뭐였어요? 연실이었어요. 처음에, 철 케이블을 갖고 간다 그러면 중뇌가 말리는 거예요. 야, 하지 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연실은 아주 미세한 거거든요? 연은 날릴 수 있지. 중뇌가 방해를 안 하는 거야. 연은 놀이잖아. 못하게 막질 못하는 거야. 놀이지. 근데 놀이에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의 방해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개인의 뇌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걸 해결하려면 행동에는 6단계를 수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취준생으로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6가지를 하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천히 강도를 높여라 이거야. 왜? 갑자기 높이면 중뇌가 방해를 하거든. 야, 하지 마. 위험해. 너 그러다 죽어. 근데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 너무 힘들면 강도를 낮추라는 거야.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그만 하라 이거야. 오케이, 그만. 하지 마. 근데 다섯 번째, 내일 다시 하는 거야.
여섯 번째가 저는 전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를 자극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도 아까 그 집단의 뒷다리 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도전을 잘 못할 거예요. 야, 하지 마. 야, 네 주제에 그거 되겠냐? 이렇게 해버리거든. 여러분, 제가 이 우리가 네 가지 강의로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소개 인물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인물이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초등학교 출신이 학력에 다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너는 그 대학 나오고 그런 회사에 취직하겠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려면 여러분한테 동기를 자극한, 그래, 될수 있어. 그럼. 요즘은 새로운 시대야.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 너는 아이디어가 좋잖니? 너는 열정이 좋잖아. 그런 친구들과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안될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여섯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 보세요. 아홉 개의 점을 펜을 떼지 말고 네 개의 선으로 연결하라. 여러분, 옛날에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머리가 클 뿐이지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틀을 벗어나라. 이렇게 아홉 개의 점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틀을 벗어나면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4차 산업이 왔고, 토지노동 자본의 시대는 끝났어요.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만 미래에 여러분이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벨기에 있는 건데, 지금 여러 나라 브랜치가 가 있죠? 가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22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22명이면 밥값이 770만 원이에요. 눈이 비싸죠. 그래서 1년 전에 예약된 사람들이 가서 밥 먹으러 자리에 딱 앉으면 밥 먹으러 온 사람을 안전벨트를 3중으로 채워요. 그래서 크레인이 와서 그 레스토랑을 집어서 지상 50층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게 이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발상을 하라 이거. 자, 이 그림은 옛날 그 소련이죠. 그 말레비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검은 사각형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 저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그린 게 아니라 물감이 튼 거예요. 그냥 검은 사각형이에요. 근데 저게 얼마냐면 6천만 불짜리. 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게 어떻게 6천만 불이야? 이 그림은 누구나 그리기는 쉽지만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갖는데. 우리나라 한전 같은 회사가 미국에 뭐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이런 적이 있을 때 눈이 많이 오면 전봇대가 무너지고 막 이런데 눈 무게 때문에. 그래서 연수원에서 그냥 통상적인 미션을 줍니다. 이 눈이 오면 전봇대가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 막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근데 조건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전봇대 위에 있으면, 곰을 불러서 이렇게 전봇대를 흔들면 되겠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곰이 흔들게 하려면 그 전봇대 위에다 꿀을 올려놓으면 곰이 그걸 얻으려고 흔들면 되겠네 이런 거. 그 다음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못하는 거지. 아 그래? 전봇대를 위에다 꿀을 올려놔? 그러면 우리 회사 헬리콥터 많잖아. 그럼 헬리콥터한테 얘기를 해서 전봇대마다 올려놓으면 되겠네. 거기서 답이 나왔어. 혹설이 내린 날은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전봇대 한 번만 확 지나가면 눈이 싹 없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독창적인 남들과 다른 발상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에어컨을 파세요 그러면, 야, 회사가 약간 이상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러시아 여러분이 여름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러시아 전체 대륙의 60%를 우리나라 회사가 에어컨을 제공하고 있어요. 중동에 난로를 팔으라 그러면 역시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중동에 여러분 겨울이 있고요. 동사하는 사람이 수백 명씩 중동에 생긴답니다. 여기를 우리나라 회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난로 파는 게 100만 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발상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킹 아더 아시죠? 아더 왕. 아더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엑스칼리버. 그 다음에 원탁의 기사 있죠? 아. 이 아더 왕이 그 원탁의 기사와 엑스칼리버를 갖고 엄청난 무운을 세웠죠. 근데 한 번은 그 아더가 젊었을 때 이웃나라 왕한테 잡힌 적이 있었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옆나라 왕이. 그래서 아더한테 하나 제안을 하죠. 아더 왕,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기회를 하나 주겠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할 건데 당신이 이 질문을 맞추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 질문을 맞추는 시간을 1년을 딱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절대 남자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더는 1년의 기회를 부여받고 와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한테 물었어요. 신하들한테도 묻고, 현자들한테도 묻고. 근데 이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라고는 하는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점점 흐르죠. 그래서 아더의 신하가 그랬어요. 아더한테. 왕이시여. 이게 우여만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우여만이 이 답을 알고 있는 북쪽에 있는 마녀, 라그날한테 가서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고 디데이가 왔어요. 오늘이 지나면 아더는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북쪽의 마녀 라그네를 찾아갑니다. 마녀 라그네리여, 당신은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뭐냐? 이 답을 알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네. 무슨 결혼이야? 가웨인경과의 결혼이 전제 조건. 가웨인이 누구냐면 아더의 원탁의 기사 중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잘생긴 사람이 가웨인경이에요. 근데 그 가웨인이 아더의 조카예요. 근데 아더 왕은 그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더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그 북쪽에 있는 마녀 라그넬은 이렇게 생겼어요. 등이 굽었고, 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늘 웅얼거리고, 몸에서는 시궁창 섞는 냄새가. 그러니까 아더가 태어나서 본 동물 중에 가장 추악한 동물이 라그넬.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충직한 부하, 가웨인 결혼을 시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난 못한다 그랬어. 근데 그 충직한 가웨인경이 결혼을 하겠습니다. 합의를 했어. 그리고 마녀가 답을 알려줘.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간섭 없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충직한 가웨인경은 약속대로 마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순간부터 그 마녀는 가웨인경한테 아주 힘들게 해요. 첫날 밤에 왔어요. 운명의 첫날. 어쩔 수 없이 가웨인경은 첫날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 들어가 보니까 가웨인경이 태어나서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 안에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네. 제가 흉악한 마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로 대해줬어요. 진정성이. 거기에 대한 선물로 오늘 이후부터는 인생의 반은 지금 같은 미인으로 살고 인생의 반은 마녀로 살 거예요. 근데 낮의 마녀가 될지 낮의 미인이 될지 그 결정은 가웨인경 당신이 하시오. 가웨인경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의 미인이 될지 밤의 미인이 될지는 라그넬 당신이 결정하시오. 기사여, 내 남편이여, 나는 오늘부터 인생의 모든 날을 지금 같은 미인으로 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당신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전설에 보면 그 마녀가 계모의 마법 때문에 그렇게 흉악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푸는 마법이 뭐냐면 영국에서 가장 잘생기고 용감한 남자와 너와 결혼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결혼하고 너한테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준다면 네 마법은 풀릴 것이다 라는 마법을 걸었다. 그래서 가웨인경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

0: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취준생으로서 도전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살면서 스스로 주도권을 뺏긴 적은 없었는지,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간청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은 절대로 남한테 뺏기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1: 인문학적 사고의 발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인문학적 사고가 어려운 것일까? 숱한 실패의 아픔에 빠져 스스로 도전이 두렵고 움츠러드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 우리보다 먼저 두려움을 떨쳐내고 폭염의 땅 중동에 난로를 팔고 폭한의 나라 러시아에 에어컨을 판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남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디지털을 결합해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 시대를 열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나의 사이트에 모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했고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바로 시대를 앞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왜 인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창의적인 발상과 융합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1: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이제 네 차시로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마지막 강의입니다. 앞에서 인문학의 사례들, 인문학으로 성공한 경영자들 쭉 봤는데, 이 시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취준생으로서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구체적이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가질 때 비로소 동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죠. 목표는 뭐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목표 자체가 도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 빅터 브룸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기대 이론을 주장한 것에 의하면 여러분도 학생들도 똑같고 직장인도 똑같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얻는 그 보상을 원해요. 결과를 원하는 거죠. 근데 보상을 얻으려면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성과가 있어야 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을 경우엔 보상이 안 오죠. 그럼 어떤 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는 목적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을 잘 받고자 함이에요. 그거 뭐냐? 성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보상인데 그럼 이 보상 자체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매력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유인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설정한 목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굳이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노력하는 거는 성과를 내기 위함이고 성과를 내는 거는 보상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매력적인 보상을 설정을 해야 된다. 동기가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동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말만 되면 애들이 막 시끄럽게 축하하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장에 자기가 애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근데 너희들이 주말에 시끄럽게 축구하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축구해줘. 근데 더운데 축구하는 게 힘들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10달러 딱 준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 주 나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늘은 5달러밖에 없어. 5달러 준 거예요. 3주차에 나갔어요.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3주차 나갔더니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와서 줄을 쫙 서더래요. 아, 미안하다. 앞으로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축구하러 오면 돈은 못 주는데 대신 너희들이 축구할 때 내가 가끔씩 나와서 응원해 줄게. 그랬더니 주장이란 친구가 딱 나오더니

할아버지, 더운데 축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돈을 안 줘요? 앞으로 우리 여기 안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실제로 아이들이 거길 보지 않더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축구할 때 누가 좋아서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걸 내적인 동기라 그래요. 처음에는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 축구가 즐거웠어요. 축구는 놀이였어요. 근데 돈이 개입된 순간 축구가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축구는 노동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이 목적 없는, 목표 없는, 지향점 없는 공부는 노동이고요. 직장인들이 지향점 없는 노동, 그 일하는 거 노동이에요. 사업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그게 내적인 동기냐, 외적인 동기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명확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꿈이 설정된 친구들은 그 공부하는 자체가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생기니까. 반대로 그게 없으면 공부하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직장인 출근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외적인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생각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생각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 그래서 빅터 블룸 교수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동기부여는 곱셈입니다. 덧셈은 아니에요. 유인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기대감이에요. 요셋 중에 하나가 제로면 동기부여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준생으로서 어디를 취업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요세 개가 똑같이 점수가 있어야 돼야만 여러분의 동기는 부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가 0점입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실제로 우리가 뇌에다 꿈을 설정을 하면, 이거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아메리카지에서 기술한 내용인데, 꿈이 딱 설정된 순간 뇌에 불이 켜진답니다. 이렇게 환하게. 그리고 5천억 개의 뇌세포가 움직인대요. 어느 때? 장단기 목표가 생겼을 때. 내적인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매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혹시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때 영린은 그 용의 비늘 중에, 그 비늘은 밑으로 나 있잖아요? 거꾸로 딱 요거를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죽인대요. 근데 우리 역대 왕들은 중국부터 왕을 용의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왕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다, 그런 표현을 영린을 건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혹시 못 보셨더라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알 겁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현빈이에요. 잘생겼죠. 현빈. 현빈이 뭐로 나오냐면 정조로 나옵니다. 현빈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조를 살리려는 사람들인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정조의 어머니예요. 혜경궁 홍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조의 경호대장입니다. 홍구경.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조의 내관이에요. 상책이란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정조의 할머니예요. 정순왕후는 나중까지 정조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자인데,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시키는 자예요. 이 자가 그 정조의 내관인 상책도 잡아다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실을 만들어서 정조한테 보냈는데, 그 의도는 내가 신화하면 정조를 죽여라. 그 의도를 갖고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코 옆에 있는 사람이 역시 저 흉악한 자가 키운 사람인데, 조선에서 제일 칼을 잘 쓰는 자예요. 나중에 실제로 정조를 죽이러 궁으로 들어갑니다. 영화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조의 할아버지 아시죠? 영조. 근데 영조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옛날에 영조가 82세를 살았어요. 재위 기간이 52년이었어요. 근데 영조한테 문제가 아들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이 손주밖에 없는 거야. 이 정조. 원래 이름이 이산이죠. 근데 조선의 법에 의하면 이산은
왕이 될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 역적의 자식은 왕이 될수 없다는 법칙이 있었는데, 왜 그럼 이 정조 이산이 역적의 자식이냐? 사도가 죽은 죄명이 역적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가 고민을 한 거예요. 법상 안 되니 어떡할까? 그래서 이 이산 정조를 사도의 호적에서 빼요. 빼서 먼저 죽은 효장의 호적에 옮깁니다. 그리고 왕위를 주려고 그래. 근데 그 당시 노론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요. 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운 얘기인데, 사도 세자를 죽게 만든 거는 그게 영조의 뜻은 아니었어요. 시작. 누구였냐? 노론들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조가 사도의 아버지가 밀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조 이산이 만약 왕이 되면 조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였냐? 그러면 나중에 노론들이 아, 노론이 죽였구나 복수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린 거야. 못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론의 핵심들이 누구였냐면 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혜경궁 홍씨 있죠? 그러니까 이 정조의 어머니면서 사도의 부인. 혜경궁 홍씨의 친정 아버지와 친정 작은 아버지가 핵심 주도 세력이었어. 홍봉한, 홍인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홍인한이가 작은 아버지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조를 왕위를 준대니까 아, 동궁 삼불 필지설이라는 걸 얘기해. 이게 뭐냐? 동궁은 이산, 정조, 너는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노론과 소론에서 알 필요도 없고, 이조 참판, 병조 참판, 누굴 시킬지 알 필요도 없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넌알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망언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신하들 보면 임금을 대하는 태도가 불경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임금을 모시고 공부하는 데를 경연장이라고 하는데, 그 경연장에서조차도 신하, 특히 노론들이 임금한테 호통을 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용 23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 영화에서 대사로 나오는데 그걸 들으면 막 아주 무너집니다. 무너지. 감동에 무너져. 아, 기차치고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그게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감동시키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변하면 생육된다. 그래서 오로지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차치고 작고 사소한 걸 무시하지 말고 최선과 정성을 다하면 그런 사람만이 너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천하 지성 위능화, 아, 오로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노론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신하들은 누구한테 정성을 다해야 됩니까? 임금한테 정성을 다해야 돼. 근데 그 당시 신하들은 특히 노론들은 힘이 대단했고요. 영조를 왕으로 바꿔준 게 누구냐? 노론의 힘이에요. 노론은 그런 대단한 힘이 있었거든. 근데 그 대단한 노론이 정조가 왕이 되는 건못 막았잖아요. 그리고 정조가 왕이 되는 첫날 일성이 뭐냐면 나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이래 불렀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지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였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노론 세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 그 회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땅땅땅 정조를 죽이고 왕을 바꾸자 합의를 해.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하나 데려다 놓고 정조를 죽이는 두 팀이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한 팀은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보였던 조선에서 제일 칼을 잘 쓰는 자 있죠? 그 자가 정조를 죽이러 들어가는데, 조선 임금 27명 중에 자객이 왕이 자는 방까지 들어갔던, 딱한번 있던 사건이 그날 있었어요. 두 번째 팀은 누가 들어가냐면 군대가 들어가는데, 구선복이라는 장군이 노론의 핵심 무장이었거든요? 구선복이 누구냐면,
그 당시 어영청의 대장이었는데,

0: 사령청을 요즘으로 하면 한그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켜야 돼, 적으로부터. 그 자가 수방사를 다 끌고 정조를 죽이러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역사의 기록에 보면 1777년도 7월 28일 날이에요. 정조를 죽이는 24시간 동안의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게 영린이에요. 근데 정조가 죽기 2시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아,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근데 그때 왕이었잖아요, 정조가. 왕이지만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장군이 병사를 움직이잖아요. 임금이 병사를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장군이 돌아서니까 병사들은 장군만 드는 거야. 대응할 수가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왜? 그 당시 궁 상황을 보면 내관들이나 궁녀들이 다 거의 다 노론의 양자 양녀들이야. 그러니까 첩보원들이에요. 다 보고되는 거야. 그러다 정조가 죽기 2시간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아까 경호대장 홍구경이하고 몇 명만 데리고 말을 타고 쫓아가. 누구한테 쫓아가냐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구선복 장군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경호대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라. 일각도 지체하면 안 돼. 내 어머니의 목숨과 내 마지막 기회가 저기에 있다. 콱! 근데 그때 상황이 어머니는 정순왕후한테, 할머니한테 붙잡혀서 죽기 직전이었어. 정말 절실하게 가는 거야. 갔더니 정말 어영청 대장 구선보기가 군대를 끌고 궁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벌판에서 딱 만났어요. 여러분, 왕들은 무술에 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조는 예외였어요. 제가 볼때 정조는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어. 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눈으로 본게 11살 때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정조실록에 보면 나는 저들로부터 죽지 않겠다. 저들이 뭐야? 노론으로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엄청 해서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무장들도 활을 한 50발을 쏘면 그 중에 반 정도 맞추면 잘 쏜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정조는 활을 50발을 쏘는데 49발이 명중이래, 관역에. 그리고 한 발만 다른 데로 툭 쏜대는 거예요. 왜? 활이란 완벽함이란 없어야 되지. 이제 그 정도로 무술의 대가였어. 무장도 당할 수 없을 정도였지. 그래서 한 칼로 몸을 날리고 말을 뚜벅뚜벅 몰아서 구선복 장군한테 가는 거예요. 구장군한테 그러죠. 구장군,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마. 네가 할마마마와 밀통을 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이 모든 영모의 흉계를 내가 너 하나만은 용서를 해주마. 조금 아까 목을 쳤던 칼 있죠? 그걸 정조가 구장군한테 쫙 던져. 쫙 가서 구장군이 탄말 앞에 땅에 딱 박히는데, 구장군, 그 검에 묻은 피를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냐? 그 검은 임금의 보검이야. 구장군, 그대는 그 검으로 지금 나를 벨 텐가? 아니면 내 검이 될 텐가? 제가 막 영화에서 그걸 듣는데 막 소름이 쫙 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장군은 정조를 뵀을까? 정조의 검이 됐을까요? 정조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 1777년도가 정유년이에요. 그래서 정유 역변은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궁금했어요. 왜 구장군은 정조를 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반장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 정조를 죽이는 게. 왜안 죽였을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동료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역사학과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궁금한 못 참거든요. 구선복 장군을 만났습니다. 꿈에 나오더라고. 이제 물었지. 구장군, 그대는 그날 어찌하여 정조를 죽이지 않고 정조의 검이 됐어. 그랬더니 그 자가, 네, 성 교수님. 인사성은 깔끔하더라고. 그날 만약에 정조가 저한테 와서요, 구장군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라면 전 정조를 죽였을 거예요. 왜? 죽이기로 합의 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근데요, 정조 본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 끝나고 두 팀이 들어가고 정조와 정조 어머니는 죽는다는 걸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조가 저한테 찾아와서 임금의 보검을 주면서 이 검으로 나를 베든 내 검이 되든 판단은 네가 하란 소리를 듣고,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교수님, 제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구선복이 얼마나 흉악한 자였냐면 그 사도가 뒤져서 죽을 때, 그때 구선복의 보직이 훈련대장을 했을 때인데, 훈련대장은 그 뒤주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했었대요. 근데 뒤주에 갇혀서 사도가 죽어갈 때 일부러 구선복 장군이 그 뒤주 옆에서 밥을 먹었던 자가 구선복. 일부러. 그 사도한테 그런 거야. 너 목마르지? 너한테 물을 줄까? 술을 줄까? 능멸했던 게 구선복이야. 나중에 정주가 그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정주가 하는 소리예요. 아까 여러분 홍인한 얘기했죠. 그저 해경궁 홍씨의 작은 아버지 노론의 핵심. 구선복 그자로 말할 것 같으면 홍인한보다 더 흉악한 역적으로 사지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점을 뜯어 먹어도 오히려 허루하다 할 정도로 구선복 장구를 띄워내고 그랬던 게 정조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정조가 그런 저를 찾아와서 구선복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저를 찾아와서 임금의 보검을 주면서 내 검이 되든 네가 나를 죽이든 판단은 하라는 소리를 듣고 진짜 대단하구나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 구장군이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약간 못 믿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저한테 근데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 정성이란 뜻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정성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내가 여기 취준생으로서 도전했어. 떨어졌어. 도전해서 떨어졌어. 물론 떨어짐이 더 번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회사를 지망하시더라도 누군가는 매년 합격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저도 포함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룬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빠짐없이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원하고 회사를 인터뷰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할 텐데 그할 때마다 정말 얼만큼 그 자체에 정성을 다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래서 약간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걸 원할 수 있죠. 직업을 원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길 원할 수도 있어요. 부의 궁극의 목표는 자유거든요. 자유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여러분 스스로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조는 자기 아버지를 사도를 죽게 만들고 오죽 미웠으면 홍인하니가 최고의 역적이었어요. 그 홍인한보다 더한 자로, 더 흉악한 자로 찢어 죽이고 살점을 씹어 먹어도 오히려 허루하다. 허루하다가 대수롭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럴 정도로 미워했던 자였어요. 죽이고 싶은 자였죠. 근데 정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조는 성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도전을 하시면서 힘들 때, 실수할 때, 또는 절망할 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 한마디 잊지 마십시오. 니체가 한 소리죠.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4차시 강의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과정에서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든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극복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인재가 돼서 그런 인물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재를 바꾸는 첫 단추는 강력한 내적 동기. 그것이 우리를 성공과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강점이 살아나면 약점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또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업적을 이룬 정조처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행동하라.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문학적 사고와 강력한 동기부여, 이를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하나, 둘, 셋.
2: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3: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4: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3: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단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5: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